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 장애인 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곧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재난 문자도 오고요. 대피나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시기죠. 오늘은 장애인의 시선에서 재난을 바라본 연구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흔히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 이동, 대피, 구조 과정 전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재난안전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포괄 재난안전정책 국제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재난 속 장애인의 현실은 어떠한지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예, 먼저 장애 포괄 재난안전관리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요. 재난이라고 하면 태풍이나 산불, 지진 같은 것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장애인에게 재난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재난 문자를 음성으로 바로 듣지 못하면 대피 시점을 놓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방송이나 경보 사이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휠체어 이용자는 대피소에 도착하더라도 화장실이나 침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재난 시스템이 장애인을 포함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을 재난 대응 체계 안에서 처음부터 포함해야 할 시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장애 포괄 재난안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결국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군요.
1: 맞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애 포괄은 개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시스템의 표준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에게 계단은 단순 이동 공간이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 계단은 막다른 벽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재난 상황에서는 이 몇 초 사이가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즉 장애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가 위험을 만드는 겁니다.
0: 예. 이런 상황이 실제 통계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먼저 화재 통계 연관 분석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 8명, 지체장애인 7명이 모두 주거지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장애

0: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추락과 미끄럼 사고였습니다. 특히 노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락사고 경험 비율이 77.9%나 됐는데요. 이렇게 진화는 거대한 태풍이나 지진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안전에서도 이미 장애인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0: 연구에서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접근입니다. 재난 문자가 어렵거나 수어, 음성 정보가 부족하면 즉각 대응이 어렵죠. 두 번째는 이동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 이용자는 대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문제인데요. 발달 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긴급 상황에서 정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남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구조나 복구 과정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 수준은 어떤가요?
0: 우리나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실제 현장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장애 유형별 대피 계획이나 시청각 기반 정보 전달 체계가 대부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재난안전법과 장애인 관련 법률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1: 현장 매뉴얼 수준에서도 문제가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풍수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분석했는데요. 장애인 관련 대응 절차와 역할이 거의 반영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주요 업무에 장애인 지원 역할이 명확히 들어있지 않고 행동 요령에도 장애 유형별 대응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장애인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시스템 안에서는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1: 예,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다고요?
0: 네, 먼저 미국 사례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ADA, 즉 장애인법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피소는 접근 가능해야 하고 수어 통역과 점자 정보도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한 시민의 상황을 고려해서 재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1: 일본 사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일본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재난이 많은 나라죠. 이러다 보니 장애인 대피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굉장히 촘촘합니다. 대표적으로 피난 행동료 지원자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 명부를 관리하고 누가 누구를 도울지 어떤 방식으로 대피할지까지 개별 대피 계획을 세웁니다. 또 일반 대피소와 별도의 복지 피난소를 운영합니다. 휠체어 공간, 의사 소통 지원, 약물 보관, 목욕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단순히 살아남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문제까지로 보는 겁니다.
1: 예,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0: 네, 연구진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장애 포괄 재난 안전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재난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해 설계된 재난 시스템은 결국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또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재난에 더 취약한 이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장애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가 위험을 만든다는 거죠. 결국 장애 포괄 재난 안전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 과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연구진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 대응 매뉴얼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 유형별 대피 절차와 정보 접근 방식,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또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 등에 장애계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에 지원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매뉴얼을 만드는 단계부터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결망도 강조합니다. 복지관, 활동지원기관, 주민센터, 소방소, 병원 등이 평상시부터 연결돼 있어야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애 포괄 재난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0: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보고서 전문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장애인의 시선에서 재난을 바라본 연구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곡 띄워드립니다.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아주 그만져.
1: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2: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3: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3: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같이 겪고 있는 중복장애의 그 30대 초반에 그 남성 장애인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좀 조정하고 싶은데 그들이 좀 잘 안 돼서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였었다면요. 오늘은 그 50대 후반의 여성 장애인이신데요. 이분은 그 최근에 그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이렇게 그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매주 매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열성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이런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노인 그 관련해서 그 건강 그 이 강사도 하시고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그 타이머가 시선이 갔는데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거 사실 이게 틀리면 어떨까라고 하고 손이 갑자기 떨리고 그 시간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올라와서 상담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2: 예, 내담자분은 중도장애를 겪고 있지만 노인 건강 강사와 공부, 가정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기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걸까요?
3: 예, 저도 성격적으로 보면 열정적이고 그다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시고 그다음에 중도의 장애를 갖겠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을 보면서 참 평소에도 저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막상 이제 상담을 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양계장을 하셨던 분이시는데 일남 이녀 중에서 늦둥으로 아주 태어났는데 이때 어느 정도 늦둥인가 봤더니 오빠와의 차이가 20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이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 당시에는 그 아이가 이제 미숙한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서 아버지가 냈다 버리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큰 고모가 이 내담자를 미음을 먹여서 이렇게 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는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큰 고모에게 그런 소리를 늘 이제 듣고 성장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하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길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또 오빠도 그 이 두부 공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해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오빠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담자는 이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모든 걸 이제 엄마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활 속에서 하시다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 내담자에게 다 맡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책임과 걱정이 늘 내적 조건화가 돼 있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어떠하든 간에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중도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고요. 장애와 늦은 나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계신데요. 왜 걱정과 불안이 많은 걸까요?
3: 예,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 양가적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내적인 그런 나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를 이렇게 보면 심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어떤 하나의 틀, 엄격한 기준과 그다음에 어떤 결핍에 대한 도식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잘 해내지 않으면 나는 뭐 하게 되냐,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중도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완벽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이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늘 내재돼 있는데, 뭐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온라인 시험을 보다 보니까 손이 떨리고 불안이 이제 온 것들은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적 도식이 만들어져서 어떤 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내담자는 학구열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강박으로 되게 되고, 이런 그런 그 감각들이 뭐 하냐면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을 유발하게 돼서 오히려 이 내담자를 그 불안에 부분들로 이제 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비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 장애를 수용하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신을 책찍질하는 분에게 어떤 상담을 해주셨나요?
3: 예. 보통 이렇게 그 보면 종종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장애를 수용하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살고 그냥 엄청 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나를 수용하는 것부터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이런 내담자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 그 가장 큰 강점들을 갉아먹지 않고 어떤 자기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도식 기법과 이제 긍정심리학 기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슬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완벽주의적 성향 그리고 엄격한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을 객관화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므로써 자신의 이제 죄책감을 덜어주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두었었고요. 특히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구열이나 끈기나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친절하게 살펴보고, 그다음 시간을 쫓길 때 사용할 때마다 자비의 어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연습을 이제 특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의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을 도살피는 이런 순간순간의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하루에 스스로에게 이제 세 가지씩 좋은 일을 기록해 보기, 자기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보기,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시켰습니다.
2: 예. 상담 후 내담자 분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3: 이렇게 이제 심리적 도식과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한 결과, 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런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점점 이제 줄어들게 시작함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수용하기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질적으로 이제 변화되죠. 완벽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은 온전한 그 기쁨으로 자신의 온이 나타나는 그 느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어떤 추격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시간과 함께 가는 동행자적인 입장으로서 시간의 불안을 해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은 일상적인 여유로운 사람들을 이제 갖게 되고, 특히 이제 과제나 시험을 볼 때 시간이 가고 있네라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간에 대한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존에 의한 도구, 자기의 강점을 생존에 의한 도구로 쓰지 않고 즐거움에 의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가볍게 이제 메모하는 습관들을 하고 내가 이것들을 혹시는 놓치고 있냐 이런 강박들을 가진 것들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각해야 된 것도 순서를 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핵심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 신뢰감을 이제 갖게 됐으며, 특히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인 이제 건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고 같이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아 내가 나눌 때 더 행복하고 그걸 누구한테 증명해야 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이 내담자가 오히려 이제 배려심이나 수용력들이 매우 뭐가 되냐면 증진됨으로 해서 중도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2: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잡클릭스라는 이름의 직업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 가지 자격증 취득 과정이 운영 중인데 그 중에 보조기기 관리사 교육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주로 수동 휠체어를 분해, 세척, 소독하는 일을 한다는데요. 발달 장애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개발이 돼서 지금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수동 휠체어를 분해하고 바퀴를 세척하는 실습을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뭐 했어요? 분해? 분해요, 조기부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 아, 분해했어요? 그럼 얘가 빠져야 되는데? 자, 지금 안 빠졌는데? 자, 앞바퀴가 분해가 돼야 우리 세척을 할 수 있으니까 앞바퀴를 분해해서 너트를 볼트에다 체결. 아니야, 반대로. 동그란 부분이 위로 가게 체결을 해서 어디다 놓는다 그랬죠? 여기 자석 접시에 여기다 놔주세요. 낫기 때문에 칫솔로 우리가 세척을 한다 그랬죠? 네.
0: 예. 어떤 도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뭔가 네. 조이고 풀고 하는 소리도 들리던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1: 물론입니다. 수동 휠체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나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휠체어 브랜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기본은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예. 여러 브랜드의 휠체어를 분해하고 조립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수강생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약한 경우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수강생 대부분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예. 기계와 저는 친하지가 않아서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실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예.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고 이렇게 잘 해내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된 건지 직업지원팀 최한나 사회복지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3: 잡클릭스는 발달장애인의 전문직 취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직무 체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그리고 취업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잡클릭스라는 이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조기기 관리사 자격증 과정 그리고 팝업북 제작 마스터 자격증 과정 그리고 공유형 전동기 관리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무보조, 단순 제조, 포장 등 일부 직무에 취업의 기회가 집중돼서 직무 선택의 폭이 좁고 맞춤형 직무 훈련과 취업 연계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당사자의 욕구와 강점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잡클릭스는 직무 훈련과 현장 실습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교육부터 현장 실습,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게 이 잡클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네. 프로그램 이름에 직업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1: 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마우스로 필요한 앱의 아이콘을 클릭하잖아요. 예. 그 클릭이라는 단어에 착안을 해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아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잡클릭스라고 지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기기 관리사 교육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수증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 민간 자격증인 휠마스터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휠마스터 자격증은 전문성을 인증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실기시험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아도 보조기기 관리사로 일은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이 거의 필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 모두가 도전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4: 보조기기 관리사는 대형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지관, 뭐 요양원 이런 데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관리사들이 분해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고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여기 한 지는 제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차? 그리고 이제 30시간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나오는데 그 이수증을 가지고도 취업은 할 수 있지만 필마스터 자격증 시험 이제 실기를 보러 가는 거죠. 저도 발달장애 잘 모를 때는 이 30시간을 이수를 해서 이 친구들이 과연 자격증 취득을 할까 의문이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해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거의 80% 이상이 하더라고요.
0: 예, 김미라 선생님이 가르친 발달장애 학생의 7, 80%가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데요.
1: 네,
0: 예.
1: 경기도 지역 곳곳에 있는 학교나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고 있다는데 매년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고요. 제자 중에 실제로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김미라 선생님에게 파스타를 식사로 대접한 경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내가 이 기술을 익혀서 강사 활동을 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0: 들어볼 텐데요. 먼저 보조기기 관리사반의 에이스 한아름 씨부터 만나보시죠.
1: 삼촌 때문에 하게 됐어요. 저희 삼촌도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인데 휠체어가 자꾸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나사가 풀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냥 아빠한테 공구 배우고 또 아빠한테 이거 조립한 것도 배워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일단 휠체어에 있는 부품들의 명칭이 배우거나 공구들의 명칭, 분해를 하는 것도 알고 아니면 어떻게 소독을 할지 그런 교육 받았습니다. 앞바퀴, 뒷바퀴 세척한 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주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닦으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약간 쾌감이 너무 느껴지는데 하는 그런 감정이 팍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 제가 몇몇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성격도 좋아지는 것 같고 실력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교육하는 분들이 좀 더 친했으면 좋겠고 같이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름 씨 성격이나 적성에 보조기기 관리사가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할 때 꼼꼼한 편은 아니어서 늘 머리카락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떨어져 있는 편인데 예. 실습할 때도 보니까 바퀴 틈새가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아름 씨는 내가 세척한 휠체어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기분이 좋다고 하고요. 아름 씨의 삼촌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휠체어를 손봐드렸을 때 우리 조카가 복덩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 정말 에이스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아름 씨의 동료들이죠. 임재원 씨, 임택 씨도 만나보겠습니다.
3: 더 나은 직장을 가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해나 조립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세척과 소독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보고 싶었고 어렵더라도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보다 자신감도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제가 희망하는 파주 지역의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4: 저는 남들이 하는 거 좀 똑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걸. 적성이 맞기도 하고 제가 조립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배워봐서 취업할 예정입니다. 약간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조립할 때 앉아서 하면 다리도 아프고 또 서서 하면 또 허리도 아프고 그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조립 마치고 난 다음에 뿌듯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0: 네, 보조기기 관리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고 직업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보통 수강생의 80% 정도가 자격증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예. 100% 합격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고 원하는 곳에 꼭 취업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예, 오늘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조기기 관리사 전문 교육 현장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떠난 김참이 양과 그 곁을 지켜온 부모의 사랑을 담은 유고집이 출간이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참이는 1988년 태어나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아였습니다. 이 장애를 지닌 한 아이의 생애를 넘어서서 딸과 함께 살아낸 부모의 신앙과 헌신, 돌봄의 시간을 기록한 추모의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출생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고통과 이후 삶의 소명으로 끌어안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저자는 처음에 딸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방황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또 모친 김숙희 목사는 이 참의 존재를 계기로 장애 가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을 선택하는 내용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교회를 세워서 이 장애 가정과 위기 청소년,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는 목회를 실천해왔던 내용도 담았는데요. 이 두 부부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활동을 위해서 사단법인도 설립을 하면서 이 장애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과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책은 일반 서점을 통하지 않고 이 추모 기념회와 사단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
1: 발달장애를 지닌 색연필 화가 양예준 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자폐성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온 어머니 장윤경 씨의 첫 저서가 되겠습니다. 이 양예준 군은 그림을 굉장히 지금 잘 그리는데요. 처음부터 예술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상동행동과 시각추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건넨 종이와 색연필에서 출발했는데요. 무심코 흔들던 색연필의 흔적은 점차 형태를 갖추었고요. 작품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책은 발달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함께 짚는데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는 아이의 가능성을 믿었고요. 할 수 없다는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림을 통해 아이가 즐거움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의 대상이던 상동 행동과 시각추구는 예술적 표현으로 확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상 이력만 국내외 미술대회 70여 건에 이르고요. 2022년 영국 사치 갤러리 전시작으로 선정돼서 해외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됐던 것입니다.
1: 예.
2: 이 편견을 넘어서서 가능성을 증명해낸 한 아이의 열정, 여정을 이 책에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공감과 용기를, 또 일반 독자에게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저자인 장윤경 씨는 우리는 모두 특별한 천재들이며 기적의 주인공이니 누구도 그 한 사람의 미래를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지적장애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지적장애의 얼굴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출간이 됐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지적장애에 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 새로운 철학의 세계를 상상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를 인간 존재의 한 양식으로 재사유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선구적인 학자죠. 리시아 칼슨의 저작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학, 생명과학, 그리고 윤리학 등을 아우르는 이 철학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환원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책인데요. 지적장애의 얼굴들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푸코의 역사 비판적 태도를 빌려서 지적장애를 둘러싼 제도의 역사와 그 세계가 어떻게 여성화되었는지 남성화되었는지를 분석해서 지적장애 억압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부는 지적장애를 개인의 비극 또는 최악의 악몽으로 여기는 주류 철학을 비판했는데요. 철학 담론에서조차 지적장애인이 비인간화되고 고통받는 존재로 고착되고 있음을 폭로하면서 이런 관점을 이제 벗어나서 지적장애를 사유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까지 지적장애를 낯선 타자로 여겨온 기존의 담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철학자는 물론이고 이 정책 위반자, 지적장애와 관련한 연구자,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적장애에 대한 사유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포함해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공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1: 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해온 한 아버지가 685g의 작은 몸으로 세상에 나온 딸과 함께 지내온 기적 같은 시간을 책에 담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로 오래 활동해온 저자가 685g의 기적, 15주 먼저 태어난 딸 서희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예정일보다 15주 일찍 태어나 생존 확률이 8%에 불과했던 극소미숙아 딸이 평범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치열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임신 25주 만에 극소미숙아로 태어났고 의학적으로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더구나 살아남더라도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것이죠. 저자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손바닥만한 몸으로 사투를 벌이는 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내는 숨쉬는 하루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가족의 분투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미숙아 가정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685g의 기적은 고난 앞에선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고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늘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본 청각장애 투수의 감동실화가 출간이 됐다고요?
2: 그렇습니다. 오가와 히로키의 들리지 않아도라는 책입니다. 책 분량은 40쪽에 불과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소년 유아의 꿈, 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면서 매일매일 연습을 했지만 받아주는 팀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을 수 없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받아줄 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요. 좌충우돌 속에서 유아는 풀이 죽었지만 그만둘 찰나에 감독님이 한 말씀을 합니다. 소리만이 아닌 눈으로도 알 수 있도록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유아는 들을 수 없었지만 남다른 시각과 집중력으로 드디어 프로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바로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적 투수 이시이 유야의 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작가는 유아의 도전과 노력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유아를 위해 더 크고 명확한 수신호를 보내는 동료들과 약점에서 강점을 이끌어내는 감독의 배려도 이 책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국내 최초 시청각장애 입문서가 출간이 됐다고요?

0: 있는데요. 그동안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와 현장 중심의 이야기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3명의 진솔한 인터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자는 시청각장애를 이해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알아야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도 깊게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이중 감각 상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세상과의 연결 통로를 거의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고 많은 이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청각 장애인 지원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빛도 소리도 없는 세상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 네,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먼데이 퀴즈의 이런 남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광고 협의회.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오승원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서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감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저런 무대에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극단 드림 스테이지에서는 다름의 스펙트럼 창작 쇼케이스라는 공연에 출연할 장애인 배우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이 공연은 2026 동작문화재단 장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선정작입니다. 연습은요, 다음 달 6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고요, 8월에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 연습과 공연 일정 그리고 해외 공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자유곡으로 노래도 부른다는 걸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분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원은 6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 02-815-2387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5월 28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좋다.

우리는 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이 시간에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차 여행을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은 충청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충북선을 중심으로 나들이 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진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지난 토요일에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체육 경기와 윷놀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큰형님 왕언니 게임에 노래자랑까지 있어서 말 그대로 축제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형님 왕언니 게임 이것도 궁금하고 노래자랑도 궁금한데 자 화제 현장에서 함께 하시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홍대광이 부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는 우리 청취자들도 좋아하고 네. 무엇보다 우리 센터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차 네. 여행이네요.
1: 네, 지난해부터 당일로 즐기는 열차 여행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끔 청취자분들께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0: 이게 저도 그렇지만 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든요.
1: 아, 네.
0: 근데 그 자체로 좀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요. 의견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벌써 여섯 번째 당일 열차 여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를 이제 동서로 가로지르는 충북선을 중심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중간중간에 유명한 뭐 관광지나 맛집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칙칙폭폭 열차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근데 충청북도를 가야 돼요. 네. 당일로 기차 여행을 하는데 네. 그럼 출발은 어디서 하나요?
1: 네, 오늘의 시작은 영등포역입니다. 네, 영등포역은 무궁화호 열차나 뭐 새마을호, ITX 마음 열차 같은 일반 열차는 뭐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장항선이든 모든 노선이 이 그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게 되고요.
0: 네.
1: 네, 경부선은 KTX 열차도 하루에 4차례 이상 정차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KTX는 수원을 경유해서 대전까지는 일반 열차의 철길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고속철도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영등포역에서 새벽 6시 7분에 출발하는 ITX 열차를 탑승을 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표소에서 안내 신청을 하면은 이른 아침에도 뭐 사회복무 요원이나 역무원이 나와서 탑승 안내를 해줍니다. ITX 마음 열차는 좌우폭과 또 앞뒤 간격이 가장 넓은 열차인데요. 더욱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열차 그 좌석에 USB 포트나 콘센트가 있어서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열차 기종이기도 합니다.
0: 설마 이 포트랑 충전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죠. 그 영등포에서 그럼 출발을 해서 네. 충북선을 타기 위해서는 네. 어디로 가신 거예요?
1: 네, 영등포를 출발해서 수원, 평택, 뭐 천안을 지나서 8시에 대전역에 정차를 했는데요.
0: 네.
1: 저희는 대전의 유명 제과점을 가보기 위해서 하차를 했습니다.
0: 야, 여기는 하차할만 하죠.
1: 아, 네. 네. 원래 충북선은 조치원역에서도 탑승을 할 수 있지만 유명 제과점의 케이크를 맛보기 위해서 대전까지 오게 됐고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기차역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1: 대전 안에 그 유명 제과점은 지점이 이제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본점이었고요. 대전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가시면 중앙로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가기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저희는 대전 장애인 콜 택시를 열차 내리기 전에 신청을 하고 탑승을 했었는데요. 대전에도 장애인 콜 택시가 비교적 잘 연결되는 편이니까요. 대전 가끔 들리실 계획 있는 분들은 사전에 등록 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 제과점 네. 줄이 엄청 길다고 들었는데
1: 네.
0: 어떻게 원하는 거는 구매할 수 있었나요? 어땠나요?
1: 네, 저는 구매를 했는데요.
0: 어이구,
1: 우선
0: 예.
1: 장애인 콜택시로 약 한 5분 정도 가니까 제과점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말차 시루와 순수 우유 롤케이크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0: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네요.
1: 예. 네. 근데 본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시루 케이크 전문점하고 또 케이크 부티크 그리고 뭐 샌드위치 전문점 등으로 이거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0: 네.
1: 뭐 튀김 소보로나 또 뭐 부추 달걀빵 같은 일반 빵을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뭐 시루 케이크나 뭐 롤 케이크 같은 거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루 전문점이나 케이크 부티크로 가야 합니다.
0: 그러면은 튀김 소보로는 본점이 아닌 곳에서는 안 팔아요?
1: 아니 다른 지점에서도 파는데
0: 팔긴 하는데.
1: 아 그리고 요 케이크 쪽은 안 팝니다.
0: 아, 네. 네네네.
1: 아까 전에 시루 전문점하고 케이크 부티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곳에서 모두 케이크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주말에는 뭐 한 30분 이상 뭐 1시간 가까이 대기를 해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주문이 완료가 되면은 시루는 시루 전문점 픽업 존에서 그리고 롤 케이크는 케이크 부티크 픽업 존에서 또 다시 이제 줄을 서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오래도록 이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보냉백과 아이스팩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냉백은 3,500원이고요. 아이스팩은 1,000원이었습니다.
0: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빵 종류가 엄청 많아서 네. 이게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예, 예. 네. 일단 평일 오전에는 그렇게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특이한 거는 빵을 담고 이동을 할 때 쓰는 카트가 있는데
0: 네.
1: 3층으로 되어 있는 카트가
0: 카트 크기가 1, 2, 3층 이렇게
1: 네네네네.
0: 해서
1: 네. 우선 카트가 있는 자체가 좀 신기했는데요.
0: 네. 네.
1: 빵 파는 곳에서 그냥 대부분 쟁반 같은 걸로 이제 담고
0: 집게
1: 다니는데
0: 하나에 보통 그렇죠.
1: 네. 근데 끌고 다니는 카트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0: 네. 네.
1: 이것은 개별 빵뿐만 아니라 샌드위치도 이제 유명하거든요.
0: 뭐 다 맛있네요.
1: 네. 네. 사실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맛있지만 대전까지 왔는데 이 칼국수는 한번 또 먹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멸치와 사골육수로 만든 그런 곳을 이제 식당을 방문을 했었고요. 아점으로 칼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또 대전이 칼국수가 유명해요?
1: 네. 대전 사는 분들이 각자의 그 마음에 칼국수 맛집을 다 품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칼국수 맛집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방문하셨다면은 칼국수도 한번 꼭 맛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시 장코를 불러서 대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역에도 그 유명 제과점의 지점이 있으니까요. 만일 뭐 구입을 못 하셨다면은 이곳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매표소에서 그 티켓팅을 하고 안내를 받아서 오늘의 목적인 충북선을 탑승했습니다.
0: 자, 이제 충북선을 탔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충북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된 철도인가요?
1: 네. 충북선은 대전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청북도를 이어주는 약 115km의 구간인데요. 대전역을 출발해서 뭐 그 제천역까지 하루에 무궁화호는 10회 그리고 ITX 새마을호는 1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두 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낮 12시 22분에 제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고요. 편안한 열차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는 그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소음이 좀 심한 편인데요. 오히려 그게 열차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0: 맞아요.
1: 갖게 해줘서
0: 네네.
1: 더욱 좋았었고요. 세종시의 조치원 그리고 뭐 오송 청주역, 청주공항역을 지나서 충주역을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 충주역은 중부 내륙선 열차를 환승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북 문경까지도 가실 수 있고요. 수도권인 성남 임해역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열차의 종착역인 제천역까지 이동을 했고요. 오후 2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0: 제천에 내려서는 어떻게 주변을 좀 보셨나요? 어땠나요?
1: 네. 대전에서 아점을 국수로 이제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좀 식사를 하려고 한식집으로 이제 갔는데요.
0: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아, 국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1: 예. 네. 원래는 두 손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아주 대왕 돈가스를 먹을 계획이었는데요. 이곳이 10시 반에 열어서 한 1시 반, 2시쯤에는 완판된다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2시 40분 도착했는데.
1: 네.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벌써 완판됐다고 해가지고 네. 네. 아쉬운 마음에 역 근처에 있는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아내는 청국장을 주문을 했는데요. 검색을 하지 않고 들어간 곳이었지만 반찬과 메인 음식이 아주 맛이 좋았고요. 특히 밑반찬으로 달걀말이가 나와서 더욱 좋았습니다.
0: 그 집은 맛집입니다. 네, 좋은 식당이에요.
1: 네. 네. 네. 저희 그 달걀말이가 그 나오다 보니까 과연 리필이 될까?
0: 설마.
1: 네. 그래서 수근수근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걸 들으셔서인지 넉넉히 먹으라고 처음보다 잠깐만요. 더 많이 주셨더라고요.
0: 괜찮아요. 수근수근인데 사장님이 들을 정도로.
1: 이게 시골 인심이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이른 저녁을 먹고 기차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원래 오후 4시 40분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예매했었지만 제천역에 좀 일찍 도착하면서 그 앞 열차인 4시 3분 KTX 이음 열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천역은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0: 네.
1: 시골에서 그 서울 맹학교까지 오고 가면서 기차의 그 기관차가 교체하면서 이곳 그 제천역에서 늘 한 10분 정도 정차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꼭 그 플랫폼에서 가락국수를 사 주셨었어요.
0: 그 10분 안에?
1: 네네. 지금도 그 플랫폼에 국수집이 있나 하면 좀 궁금했는데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네, 확인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0: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네. 그 제천역에서 열차를 탔고요. 네. 그러면 또 영등포역까지 거기까지 와서 내리셨나요?
1: 아, 네. 부전에서 출발한 이 KTX 이음 열차는 제천과 원주 양평을 지나서 청량리역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영등포역은 서지를 않습니다. 네. 최근에는 서울역까지도 연장해서 운행을 하는 열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청량리역보다는 서울역이 좀 더 가까운데요. 네. 서울역은 복지콜이나 바우처 택시 이 탑승할 수 있는 곳이 그리 좀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청량리역은 열차 대합실에서 바로 3번 게이트로 나오면은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편하게 탈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역보다는 청량리역을 좀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차량 이용이 아니신 분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하철이 워낙 뭐 다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이나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5시 19분에 연착 없이 도착을 했고요. 당일 열차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혹시 이제 센터장님이랑 같은 코스로 여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의 당일치기 기차 여행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1: 네. 영등포역에서 대전역까지 ITX 열차를 탔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53분에 요금은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2인 15,200원이었고요. 대전에서 제천역까지는 무궁화호로 탔고요. 소요 시간은 2시간 18분, 요금은 10,200원. 제천에서 청량리역까지는 KTX 이음 열차로 소요 시간은 1시간 16분, 요금은 15,400원. 합계로 총 시간은 5시간 27분 기차를 탔고요.
0: 네.
1: 요금은 4만 800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북선을 이용해서 대전과 제천 그 여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철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대학교 교정 나무 밑. 그날따라 초록색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잔디밭에는 눈부신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민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미다미를 곁에 앉혀놓은 채 같은 과 친구인 주희랑 나란히 벤치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초등학교 때 친했다가 한때 멀어졌던 친구인데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경민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나 봐. 나 많이 미워했지. 다시 만난 날 주희는 경민이에게 지난 일을 사과했습니다. 미워하긴, 널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경민이는 주희를 만난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경민아, 고마워. 주희는 앞을 못 보는 경민이를 위해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서운하게 대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하듯 정말 열심히 경민이를 도왔습니다. 경민아, 넌 꿈이 뭐야? 주희가 경민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어릴 적 꿈은 간호사였어. 그런데 시각장애를 갖고 간호사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 바꿨어. 그럼 맹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니, 일반 학교 영어 선생님. 그래? 경민이의 대답에 주희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일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건 간호사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희야, 난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경민이는 주희의 손을 힘있게 잡았습니다. 일반 학교 영어 선생님. 그건 경민이 자신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를 가진 이 땅의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경민이,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희는 경민이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민이의 공부를 돕는 일을 기꺼이 자청했던 것입니다.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바꾸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경민이를 생각하면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윤수천 작가가 시각장애인 김경민 씨와 안내견 미다미에 대해 쓴 책 경민이의 아주 특별한 친구에서 대학생

경민이가 꿈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김경민 씨가 대학생이었던 2010년대 초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교사가 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민 씨는 숙명여대 문과대를 수석으로 조기 졸업한 뒤 그해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각장애인 1호 영어교사가 됐죠. 이 책에는 꿈을 향해 걸어간 김경민 씨와 또 김경민 씨의 눈이 되어준 안내견 미담이 이야기가 실려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조규찬, 박선주가 부릅니다. 소중한 너.

0: 주사위 들고 준비.
1: 준비.
0: 소대 무무진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던져주세요.
2: 주세요.
1: 자, 던졌습니다.
2: 마지막 번 더 던져주세요. 네.
1: 한번.
2: 네, 심판이 점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명도.
1: 점수 확인됐습니다.
0: 바로 주사위.
1: 궁금하시죠? 영등포구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0: 영등포구지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던져주세요.
2: 던져주세요.
1: 좋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2: 네, 점수 집계 중입니다. 영등포지의 점수 집계 중입니다.
0: 경기 결과 영등포구 22, 서대문 29.
1: 서대문 승리, 22-29로 서대문이 승리하였습니다.
2: 네, 서대문구 축하드립니다.
1: 서대문 축하드려요. 22-29. 잠깐 뒤로 빠져 계세요. 잠깐 뒤로 대기. 대기하세요. 자, 종로 동작 입장.
3: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사위 게임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주 그냥 생동감 넘칩니다. 예. 어떤 소식인지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같은 완연한 봄에 네. 체육대회며 운동회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운동회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3: 아, 요즘 외로워. 막 초등학생들은 안 한다는데.
4: 어른들은 합니다. 오, 예, 네. 예. 바로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인데요. 서울시의 25개 지회 회원들이 운동을 통해서 화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고요. 올해로 13회째 진행이 됐습니다.
3: 이게 네. 예전에는 아나운서실도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4: 재밌었어요. 하잖아요.
3: 네. 근데 이제 없잖아요. 너무 아쉬운데 그렇죠. 부럽습니다. 이거 한바탕 노는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4: 맞아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스포츠 여가 지원팀의 이다은 씨에게 들어보시죠.
5: 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아래 산하에 25개구 각 연합회들이 있어요. 자치구별로 지회별로 뭐 관악구, 강남구 이렇게 25개구 연합회가 있는데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흔치 않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모여서 만나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저희가 13회에 걸쳐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운동 경기는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연합을 하고 또 아무래도 점수가 걸려 있으면은 다들 으쌰으쌰 1등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그 화합을 도모를 하고자 저희가 메인을 일단 체육 경기로 해서 매년 조금 바꿔가면서 종목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멀리서도 다 같이 아침 일찍 찾아오시고 하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일단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준비는 힘들었어도 다들 좋아하시니 그래도 담당자로서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각 지회에서도 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뭐 다른 구여도 뭐 아는 시각장애인들을 오며가며 만나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조금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이거요. 인터뷰가 경기 네. 중일 때 했나 봐요.
4: 맞아요.
3: 현장음이 잘 들어오네요.
4: 이때
3: 네.
4: 그 팔씨름 개인 경기가 진행 어머나. 중이었는데요. 혹시 네. 팔씨름 잘 하시나요?
3: 제가 덩치에 비해 팔힘이 좀 약한 편입니다.
4: 아. 아니, 다 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 팔씨름을 네. 신청하신 분들은 나 팔힘 좀 있다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3: 그쵸.
4: 예, 실제로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서로 이제 말을 하지만
3: 그게 이렇게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약물고 하잖아요.
4: 맞아요. 네. 근데 상대를 살짝 파악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손을 맞잡고 나서는 상대방의 힘을 파악하고 그쵸. 가늠해 보는 거죠.
3: 그쵸. 바로 느껴지죠. 사실.
4: 네, 네. 그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그 치열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6: 오른손 단판이고요. 경기 15초 동안 진행할 겁니다. 15초 동안 승패 안 나면 가운데 선 기준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쪽으로 승부 결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왼손 한 번씩 주시고 여기 기둥 있습니다. 그 기둥 경기 중에 놓치시거나 놔버리시면 실격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저기 손 한번 맞잡아 주시고
7: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제가 가운데 좀 맞추겠습니다. 자, 제 쪽으로 조금 더 오시고 힘 빼세요. 손목 이렇게 꺾으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힘 빼세요. 두 분 다. 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힘 주지 마세요.

0: 직
1: 준비. 양천지에 승리하셨습니다.
2: 다음 성동구랑 은평구.
3: 작년에 우승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코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팔뚝을 너무 벌려 좀 당기라 이렇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0: 선수 긴장하고 계시죠?
4: 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0: 이게 작년에 잘해서 그래요.
4: 그러니까요. 예, 네, 전부 저를 벼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안마를 배우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마로 다져진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너무 각오를 해놓으면 긴장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각오 없이 하겠습니다.
0: 화이팅! 화이팅!
3: 화이팅입니다. 네. 예, 예.
0: 안녕하세요. 아니, 한 번에 넘기신 거예요, 지금? 팔씨름?
5: 네.
0: 남은 경기 어떻게 또 임하실 건지.
5: 운이 받쳐주면 잘 해볼게요.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금천구로 할까요? 금천구로.
3: 아, 두 분 화이팅입니다. 두 분 화이팅. 잘 수고하셨습니다.
6: 아, 왜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와. 잠시만요.
3: 떠오는 거지. 네, 저희 이제 결승 올라왔고.
7: 약간 듣다 보니까 방송 불가 소리가 몇 개 나와.
8: 힘을 주는 기압 소리였죠.
7: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죠,
8: 네,
7: 그죠.
8: 네. 어,
7: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승부하잖아요.
8: 어, 네. 그러니까요. 네. 경기를 하기 전에 살짝 긴장을 하는데 본 게임에 들어가면 또 집중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회별로 선수들이 출전을 하니까요. 같은 지회 회원들이 응원도 힘차게 해주거든요.
7: 네, 네.
8: 그러니까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즐겁게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7: 아니요.
8: 네.
7: 승패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소리예요?
8: 아니에요.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7: 아니요?
8: 하셨어요.
7: 아니에요.
8: 아니에요. 네.
7: 그리고 개인전은 팔씨름 말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8: 그 윷놀이가 있었고요. 또 홀라후프 오래 돌리기도 있었고 또 큰형님 왕언니 게임이라고.
7: 저 이게 궁금해요.
8: 어르신들이 네. 하는 게임도 있었는데 힘을 뭐 크게 요하는 게임이 아니라 뭐 고무신 멀리 날리기 같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7: 이게 뒤에서 달려와서 발로 뻥 차가지고 네. 고무신
8: 얼마나 날아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7: 야, 그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8: 네.
7: 그 어르신들을 배려한 종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둔 거네요.
8: 맞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경기뿐만이 아니라 무대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 점심 시간 때 시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경연 내 나이가 어때서가 펼쳐진 겁니다.
7: 네.
8: 이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대에 오르는 거고요.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 또 자신 있는 노래를 많은 분들 앞에서 부르는 시간이었죠.
7: 야,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야, 아무래도 이 무대가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오네요.
8: 네. 네. 이날 그 예선을 통과한 분들 7명이 본선에 올랐는데 네. 각자 그 노래에 맞는 의상을 입거나 춤을 추거나 자신만의 무대를 꾸몄거든요. 네. 그런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세 분의 심사위원들은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7: 그렇군요.
8: 네.
7: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들의 노래자랑이어서
8: 그렇죠.
7: 이게 아무래도 심사하기 어렵겠네요.
8: 네. 네. 미리 노래를 다 들어봤고요. 실제 경연 현장에서는 가사를 확인해 가며 박자 음정은 어떤지 또 분위기도 잘 표현을 하는지 여러 가지를 예,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경연 분위기 감상하시면서 심사위원들 중 시각장애인 여성회의 박재한 대표 만나보시죠.

0: 번째 무대부터 정말 대단했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노래 한번 준비해볼게요.
1: 노래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음정, 박자, 가사, 분위기, 또 감정 그런 거를 폭 넓게 열어놓고 그 노래에 맞는 스타일대로 잘 불렀는지 지혜마다 그런 호응도가 또 어땠었는지 이런 것까지 보면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항상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수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노래자랑이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자기 실력 발휘도 하고 그래서 상을 못 받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모든 걸 다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1: 네, 감사합니다. 이야, 마지막 무대답게 신나고 화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해서 지금 한 50명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야, 장난 아닙니다.
2: 아, 뭐 괜찮아요. MC도 있고. 네. 얼마나 또 열창을 하셨을지
3: 그러니까요.
2: 상상이 되고.
3: 네. 네,
2: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3: 어떤 지회에서는 그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직원들, 활동 지원사들, 봉사자들까지 다 나와서 무슨 그 팬클럽이 응원을 하듯이 큰 함성을 보내줬고요.
2: 아, 그게 재미죠, 그죠?
3: 네. 네. 그 7명의 무대가 이어지는 동안 그 무대 앞에서 꾸준히 춤을 추신
2: 와,
3: 분도 있었고.
2: 이거 찐인데.
3: 흥겨워서요. 네. 네. 이렇게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2: 이 노래 경연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내 네. 나이가 어때서.
3: 그러니까요.
2: 어르신 참가자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네. 나이는 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를 아, 강조했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로 즐겁게 해주겠다. 내가 노래로 힘을 얻었듯이 무대를 함께하는 분들도 노래로 희망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4: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나는 아직까지 젊은데? 나이는 이제 뭐 좀 있어도 그래도 마음은 항상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서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 듣고 또 힘을 내서 또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5: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런 음악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부르려고 조금 떨리긴 하지만 가끔 이런 걸 좀 찾아서 제가 노래를 부르러 댕기는 편이에요.
1: 아, 떨리긴 하지만 이렇게 네네. 부르시는 거예요?
5: 네, 좀 떨렸어요.
1: 떨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대를 찾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5: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봉사 정신이 있어서.
1: 오늘 참 노래 부르신 건 무슨 노래 부르셨죠?
5: 백음성의 사랑의 비를 맞아요 이거 불렀어요. 나주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가사를 애워야 노래가 돼요. 그래서 가사를 애워가지고 뭐 인천 그런 복지관에 작년에도 가서 부르고 이리저리 부르니까 호응도가 괜찮아서 이 노래를 오늘 불렀는데 3등을 줬어요.
1: 약간 아쉬우셨어요?
5: 아니요, 아쉬운 건 없고 저도 어차피 마음 비우고 한번 논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가 평상시에도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1: 오늘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6: 해바라기 꽃이요.
1: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무대잖아요.
6: 예예. 예.
1: 사실 무대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6: 아니요, 저는 많이 올랐어요. 복지관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했었고 거기서도 상 탔고 또 대학로에서 노래하는 것도 상 탔고 장례상 뭐 인기상 그런 거 많이 탔어요.
1: 아, 실력자셨네요.
6: 아유, 그냥 재밌어요. 노래 부르는 게.
3: 네. 예, 그리고 노래 경연이 점심시간에 진행이 됐잖아요. 이 무대가 끝난 이후에는 오후 경기들이 이어졌는데 네. 오후 경기에 포문을 연 종목은 큰공 굴리기였습니다.
2: 큰공 굴리기 이거 옛날에 운동했대 우리.
3: 커다란 공. 네.
2: 아, 굴려, 아,
3: 굴리는 거예요.
2: 오, 네. 예, 예, 예.
3: 그 앞에 그 팔씨 이름이 개인전이었다면 큰공 굴리기는 여러 지회 회원들이 한 조가 돼서 연합으로 했던 단체 경기인데요.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두 명이 같이 큰 공을 굴려서 반환점을 돈 후에 다음 두 명에게 이 공을 바통 터치를 하는 겁니다.
2: 아, 이거 응원할 때 심장 터지는 거 아니죠?
3: 우리 공이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반복해서 공이 빨리 도착하는 조가 이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빨간 공, 파란 공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2: 네. 네,
3: 공을 굴리다가 이 공이 경로 이탈을 해서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두 명이 같이 굴려야 하는데 한 명만 굴리게 되고 네, 나머지 네. 한 명은 뒤에 쳐져 있고 그래서 뭐 빨간 공이 앞서다가 파란 공이 앞서다가 아주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7: 시각장애는 안 되셔야 됩니다.
8: 아무것도 안 보여.
9: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10: 다 같이 봉을 굴리는 거예요. 봉을 밀거나 차는 게 아닙니다. 자, 영차영차 2D쪽으로 영차영차 굴려서 헛발 판을 돌아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9: 두 명씩 가는 거야? 두 명. 갔다 오면 터치.
11: 형님이 잘해야 돼.
9: 알았어.
7: 걱정하지 마.
12: 그럼. 시작했어요. 빨리.
13: 출발하고 있습니다.
12: 서초구 돌아갑니다. 하나, 둘. 연합 좋습니다.
13: 네, 빨간 공 힘 더 내셔야 됩니다.
12: 네, 같이 가셔야 돼요. 파란 공 같이 가셔야 돼요. 파란 공 같이 가셔야 돼요.
13: 같이 가셔야 돼요.
12: 하나, 둘. 자, 협동해서 연합 공공 갑니다. 자, 파란 공 세 번째 주자 출발. 자, 구르고 힘내세요. 구르고.
13: 아, 파란 공 빠르네요.
12: 네, 빠릅니다. 네, 안 내리시고 엄청 빨리 갑니다. 강성우 지나갑니다. 강성우. 자, 어디로 가십니까? 자, 빨간 공 출발. 빨리. 하나, 둘.
13: 네, 두 분이 한 마음이어야 돼요.
12: 네, 도우세요. 그리세요. 네, 좋습니다. 자, 파란 공 이제 거의 한 바퀴 차이 나는데 어디 가세요? 지회로 가시면 안 되고 결승선 가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사이에 빨간 공 빨리 가고 있습니다. 나가.
13: 네, 빨간 공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구력이 아주 좋아요.
12: 머리에 병아리 삐를 꽂은 여기 지혜는 어디 지혜죠? 천천히 차분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랑구 빨강구 가고 있고요.
2: 치열합니다.
3: 네. 네.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친목 동무를 위한 경기이긴 한데 네. 점수가 걸려 있었어요.
3: 맞아요. 예. 이렇게 종목별로 이겨서 점수를 얻기 때문에 승부욕이
2: 그렇죠.
3: 예, 발휘가 될 네.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지회마다 응원 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응원전도 이색적이고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한복을 입은 분들이 지회 회원들의 응원을 이끌어내는 곳도 있었고요. 아예 그 노래를 개사해서 오.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춤까지 추는 것도 있었어요.
2: 아, 준비를 많이 예. 하셨네. 그러니까
3: 응원을 열심히 잘 하는 것도 이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목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싶으면 응원에 더 비중을 두는 거죠.
14: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노화가 돼서 처음에는 1, 2, 3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67세야. 내가 젊어. 그래서 이제 응원 재밌게 참여하고 그래서 응원으로 1등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3년째 계속 1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15: 아, 종목으로 1, 2, 3등은 좀 힘드니 응원으로 네. 1등을 해보자.
14: 종목도 1등 한 것도 몇 개씩 하긴 했는데 작년에 4등, 종합 4등. 아슬아슬하게 3등까지만 또 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4등이라고 해서 응원상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멋지죠 이제.
3: 네. 그 개상 가사를 알려드리면 네. 25개국 집회 회원들 열성을 다해 그중에 우승은 금천구에서 아. 이런 가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천 집회가 최고다라는 걸 가사에 담았습니다.
2: 아. 네. 그럼 어쨌든 대단한 게 체력이에요.
3: 아, 그렇죠.
2: 오전부터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죠?
3: 맞아요. 네. 네.
2: 또 이번에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3: 그 지난해 했던 경기를 조금 바꿔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해본 경기였는데요. 단체 경기, 그러니까 연합 경기 중에 다 함께 큰 공 전달하기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큰 공을 머리 위로 올려서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였는데 네네. 이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공이 머리 위로만 가야 하는데 옆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네. 그 간격을 벌린 다음에 그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면서 앞에서 뒤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종의 벽이 돼주기 때문에 공이 옆으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공을 빠르게 전달해야만 했는데요. 그 현장도 함께 보시죠.
16: 한 팀에 60명씩 두 명이 마주보고 서서 30줄을 만듭니다. 줄의 길이는 약 45m이고요. 큰 공은 1열 앞줄에서 시작해서 30열 뒤줄까지 전달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왕복을 총 두 번 실시합니다.
17: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1등하면 600점을 4개의 지회가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12: 절호의 찬스. 간격 벌려서 서주세요. 간격 벌려서 자 뒤로.
8: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18: 갔다가 갔다가
8: 두 번을 네.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19: 그럼 저쪽에 끝에 갔다가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럼 또 반대로
8: 이렇게 공유하면 앞, 제가 알려드릴게요.
20: 뒤에 앞에까지 이렇게 왕복 두 번입니다. 앞, 뒤, 앞, 뒤, 앞 까지 가셔야 됩니다.
12: 공은 손으로만 전달할 수 있고 고의로 공을 멀리 보내면 심판이 지정한 위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8: 굴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0: 수가 없는 거예요.
1: 어쨌든 네. 정말 즐거움이 느껴진다.
0: 맞습니다. 예. 네. 물론 경기마다 승패는 있지만 패배는 인정하고 승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든데 다 나와서 경기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1: 예,
0: 각 지회 네.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다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2: 사실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따로 없잖아요.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느낌이라서 좋아요. 저도 선수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즐겁고 날씨도 좋고.
3: 그러니까 승부욕도 생기고 이러신 거예요?
2: 응원단 때문에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4: 저는 이제 공굴리기하고 우리 그 팔씨름 대표단 코치로서 4명, 이제 60세 이하 8명, 2명,
3: 네.
4: 60세 이상 2명 코치로 지금 대회하고 있고 아 너무 즐겁죠.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실로암에서 하는 한마음 대잔치 축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게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하고 다양한 이제 경품을 주고 오늘만 사실 기다리죠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 많은 이런 기회를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두세 번씩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막 죽자사자는 안 해. 열심히 연습해 와가지고
3: 네.
4: 여기서 예선에 떨어져도 점수는 주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만족해요. 떨어져도 괜찮고 이기면 더 좋고.
2: 아, 그건 아니고.
4: 아니야 괜찮아요.
2: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4: 아니야.
5: 아 저는 훌라후프를 했는데 하자마자 떨어졌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축제 같은 데를 나올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 25개국 지회가 나와갖고 경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수련원에서도 각 지회마다 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 찾아다니면서 친목 다지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6: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열심히 전부 다 하시고 비록 나는 졌지만은 아유 상대방이 좀 세더라고요. 훌륭하시고 네. 아주 뭐 전부 다 뭐 즐겁게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네요.
0: 네, 이 목소리 톤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가 느껴지시죠.
1: 너무나 느껴집니다.
0: 그렇죠.
1: 네.
0: 이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느낀 이 즐거움이 또 큰 에너지가 돼서
1: 네.
0: 일상에서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제13회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 현장 소식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50-50 권예진 지음 성우 은정 읽음 챕터 5 50대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기. 나는 일을 시작한 이후 휴가 빼고는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방송작가라는 직업은 수건 돌리기와 비슷하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술래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쉬는데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50이 됐을 때 처음 일을 접고 몇 달 쉬게 되었다.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몇 달의 시간이 나에게 준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 처음 가져보는 긴 시간, 계획은 창대했다. 일찍 일어나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읽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기고 살도 빼고 싶었다. 쓰려고 했던 책도 집중해서 써야지.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그 모두가 일할 때보다 실천하기가 더 힘들었다. 밤늦도록 동영상을 보고 늦잠을 잤다.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지냈다. 나에게 히키코모리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조카가 고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빨리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건 또 다른 압박이었다. 일을 안 하니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었다. 당장 돈이 몇 푼 들어와도 언제 또 수입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 호쾌하게 쓸 수가 없었다. 커피 한 잔에도 소심해졌다. 저절로 소비가 줄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게 되었다. 몇 달 놀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먹고 사는데 그리 큰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일단 품위 유지비가 들지 않았다. 누굴 만나도 백수인 나한테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굳이 내가 내겠다고 덤비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는 사는구나.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다. 뼈 빠지게 일하면 지갑은 두꺼워지지만 건강은 얄팍해진다. 스트레스는 넘치고 시간은 없다. 쉬기 직전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의사 말에 의하면 내 맥은 24시간 카페인에 노출된 것처럼 곤두서 있고 신경이 불안정하다고 했다. 숙면이 어려운 건 당연했다. 그런 삶은 40대까지로 충분하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니 스트레스도 줄었다. 적게 벌고 소박하게 먹고 헬스클럽 대신 공원을 걸었다. 마트나 인터넷 쇼핑 대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홈쇼핑도 끊었다. 옷, 신발 등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지만 입을 옷은 넘쳐났다. 강제된 것이었지만 최소한의 소비와 소박한 삶은 여유와 편안함을 주었다. 사회철학자였던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1960년대에 이미 노동과 소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그 수고로움을 보상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것. 이것이 노동과 소비의 악순환이자 불행이라는 것이다. 덜 쓰고 덜 일하는 삶도 꽤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뼈 빠지게 일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줄어든다. 욕망과 스트레스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가 아닐까?

0: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1: 싫다.
0: 아, 왜?
1: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0: 아, 누나!
1: 아, 왜?
0: KBS 오디오북.
1: 아, 진짜. 들어볼까?
2: 행복에 집착하지 않기. 방송작가여서 행복하다는 한 친구는 삶의 모토가 소확행이다. 실제로 그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다. 지난 시절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를 떠올려 보니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퇴근 후에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마감 떠리로 파는 음식을 사서 뭐 초밥, 김밥, 꼬치 등 말이다. 같이 먹을 때 참 좋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아울렛에서 하루 종일 윈도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 한 장씩 사들고 앉아서 수다를 떨던 때라고 했다. 나도 생각해 본다. 지나온 시간 중에 어떤 순간들이 행복했나? 어느 여름밤 어린 조카를 안고 마당을 서성이던 순간. 엄마랑 둘이 담양 중록원을 거닐던 그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깔깔거릴 때. 금요일 밤 하우스메이트와 맥주 한 잔 할 때. 화접한 내 원고를 진행자가 너무나 멋지게 읽어줬을 때. 소소한 그 시간들을 예전에는 행복이라고 여기지 못했다. 행복은 더 근사한 장소에서 더 멋진 순간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다.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친 게 아쉽고 후회스럽다. 세계의 속담사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행복이라는 의미일 텐데 행복지수가 바닥인 우리도 다르지 않다.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려고 애를 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필사적이라 안쓰럽기도 하다.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칠수록 오히려 불행해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행복에 집착하면 조금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난리가 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없고 때로 불행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죽네 사네 하면서 흔들린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이 없던 시절엔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았다. 언제부턴가 세상이 행복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 매년 행복을 수치로 내놓고 세대별로 행복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사람은 행복하고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고 아예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의 프레임을 만들어버린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행복해져야지 하는 결심은 내려놓고 불행하지 않다면, 아무 일 없다면 오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봐도 좋겠다. 불행이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 우리와는 사뭇 다른 요즘 젊은이들에게 당황할 때가 많다. 윗사람 앞에서 할 얘기 다 하고 거절도 잘하고 자기 주장도 논리적으로 잘 펼친다. 그들에게 상처는 받지만 안 그런 척하기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그들이 유쾌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그들의 거절이나 입바른 소리에 서운해지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꽁해진다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친구들에게 묻는다. 나 꼰대니? 대부분은 요즘 애들이 문제라며 맞장구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체 꼰대가 되어가는 걸 수도. 그래서 나보다 어린 친구가 필요하다. 부끄럼 없이 상황을 얘기하고 나 꼰대니?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당신 꼰대야! 라고 말해줄 당찬 친구. 아무렴 다른 이들이 나를 꼰대라고 한들 뭐 어떠랴. 나는 그냥 50대 꼰대의 삶을 살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꼰대로 갈수록 소외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외롭고 안 된 일이다. 도움이 못 될지언정 최소한 피해는 입히지 않는 사회 구성원이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 참견하지 말자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나이가 들면 자꾸 남의 인생에 참견을 하게 된다. 웃기는 건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참견을 진저리 치길 싫어한다는 것이고 사춘기 때만 잔소리와 참견에 진저리를 치는 게 아니다. 나이 들수록 심해진다. 부모, 스승, 회사 사장님의 잔소리와 참견도 싫은데 하물며 내 훈화 말씀 따위가 얼마나 우습겠는가.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누구의 인생에도 참견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서 아는 걸 모른 척하기는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니 잘난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하튼 내가 잘하는 일이라서 해주고 싶은 말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와도 꾹 참아야 한다. 좋은 뜻이나 진심 따윈 고이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용돈과 밥 한 끼가 내 진심을 전하기에 더 적당하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경제적 사정으로 지갑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입은 닫아야겠지? 연장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에 간섭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는 말아야겠다.

0: 다들 알아서 자기 인생 잘 꾸려가니까. 나 역시 사람들을 만나면 남 걱정으로 시간을 보낸다. 크게는 내 나라 걱정, 남의 나라 걱정, 회사 걱정. 작게는 윗사람 걱정, 아랫사람 걱정, 요즘 젊은이들 걱정. 걱정으로 변하는 건 없다. 내 시간 낭비고 내 입만 아프다. 남들은 다 잘 살아간다. 내가 제일 처진다. 결론적으로 50 이후엔 남 걱정은 접고 나나 잘하면 된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도 그만하련다. 챕터 8. 50대 싱글에게 가족이란? 모성을 강요받는 사회. 부모는 자식을 온 힘을 다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고 그 어떤 희생도 흔쾌히 감수해야 하며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강요받아 왔던 것 같다. 부모 역시 그 프레임에 갇혀 자신이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부성이 부족해, 나는 나쁜 엄마인가 봐 하면서 자책한다. 조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오빠도 이런 고민에 휩싸였다. 아이가 이뻐 죽겠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아빠 된 이들이 다들 고백하는 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는 거다. 물론 지금은 자기 인생의 전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그 이상의 비중은 되는 것 같다. 꽤 오래전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온 적이 있다. 아이가 먹다 남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질책했다. 당신은 모성이 부족해. 그럼 부성 넘치는 당신이 먹어. 남편은 호쾌하게 그러겠다고 했고 식사 후 아이가 남긴 밥그릇을 떠안게 되었다. 남겨진 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국물이 흥건했고 고춧가루와 반찬 쪼가리들이 뒤범벅 되어 있었다. 우두커니 밥그릇을 바라보던 남편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아들, 앞으로 밥 남기지 마라. 오래전 얘기라 지금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모성과 부성은 강요당하고 있다. 희생당하고 강요받아온 모정은 결국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간혹 자신은 준 적 없는 것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남의 자식들은 자상하고 살갑던데 자녀는 왜 저렇게 퉁명스럽나 몰라. 당신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다정한 부모였나? 그 집은 딸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에어컨도 바꿔줬다더라. 당신은 딸에게 얼마나 투자하면서 키웠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웠건 그것을 자식이 알아주길 바란다면 남는 건 상처뿐이다. 자식 역시 부모에게 사랑, 경제력, 다정함, 추억,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걸 바란다면 그 역시 상처가 될 것이다. 자식만 부모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다. 부모 역시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지하려 들고 원하는 게 많아진다. 자식도 부모도 어느 시기가 되면 서로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를,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
1: 모성과 효도는 셀프!
0: 여러분은 지금 권예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인 한 사람의 일상을 토파보는 에세이 50-50. 지금까지 성우 은정이었습니다.

0: 토요일 오전, 마거릿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무사히 퇴원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걸 장이 챙기고 지켰다.
1: 브라이언, 브라이언 어디 갔니?
2: 어? 방에도 없어요.
1: 아이고, 지 엄마는 죽다 살았는데 철부지.
2: 아유, 자, 마거릿 빨리 침대에 가서 누워요.
1: 그래, 고마워. 아, 저기,
2: 예.
1: 이거 데이비드 사진, 내 결혼 사진 치우고 그 자리에 놔줘.
2: 아유, 네.
1: 병실에서 밤새 지켜줘 고마워, 데이비드. 아, 게리라 부르는 것도 이제 그만할 거야. 데이비드는 게리가 아니라 데이비드니까.
2: 아, 예. 어?
1: 아마 택배 왔을 거야, 내 선물.
2: 아니, 노트북 말고 선물이 또 있어요? 아유.
0: 장은 현관 앞에 놓여있는 종이 상자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2: 아유, 이게 뭐예요?
1: 풀어봐.
2: 아유, 또 뭐 이게. 베개네요?
1: 내가 헌베개 버리라고 했으니까 선물해줘야지.
2: 아유, 이게. 야, 이 새베개라 그런지, 야, 기분까지 새롭네요. 아, 저도 마거릿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결혼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1: 하루에 한 번씩 32번가를 산책하고 싶어.
2: 예? 제가 산책시켜줄게요. 또요?
1: 일주일에 한 번은 센트럴파크에 가고 싶어.
2: 예, 제가 데려다줄게요.
1: 다 해준대. 그럼 난 자기를 위해 뭘 해줘야 하지?
2: 아휴, 결혼해주는 걸로 됐어요. 그거 하나면 돼요.
1: 그럼 우리 신혼여행은 데이비드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2: 아휴, 제가 지금 어딜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몸이라서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요.
1: 나중에? 아휴,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2: 아, 그럼요. 아, 근데 마거릿, 궁금한 거 있어요.
1: 뭔데?
2: 왜 브라이언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준 거예요?
1: 브라이언은 나 없이도 사니까. 난 내 마지막은 데이비드와 살고 싶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리고 부탁인데

0: 내가 죽고 나면 그 여자와 살아. 지금은 나한테 충실하고.
1: 순간 장은 마거릿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피를 나눈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편을 들어주고 콩나물국밥까지 끓여주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죽으면 데이지와 살라는 말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마거릿은 내일 있을 결혼식을 위해 하루 종일 안정을 취했다. 브라이언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혼식에 방해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더없이 완벽한 토요일이었다.

0: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장은 바쁘게 움직였다.
1: 마그린! 어서 일어나요. 벌써 9시 넘었어요. 아, 오늘 날씨도 진짜 좋아요. 네? 하늘도 우리 결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컨디션은 어때요?
2: 어제 푹 쉬었더니 괜찮아.
1: 아, 다행이다. 아, 이제 서둘러야 돼요. 이러다 늦겠어요. 세면대에 물 받아놨어요.
2: Thank you.
1: 아이고. 오, 마거릿이 내 사진에 입을 맞추네. 마거릿은 이미 나를 남편이라 생각하나 보다.
0: 장은 마거릿이 세안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런 다음 주방으로 가서 수프를 끓여 마거릿 앞에 내려놓았다.
3: 자, 룸서비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2: 고마워. 아유, 왜 이러지? 다 흘렸어.
1: 아유, 괜찮아요. 닦으면 되죠. 자, 스프 흘린 거는 닦으면 되고. 자, 자, 스프는 또 제가 먹여주면 됩니다. 자,
2: 이제 좀 괜찮아졌어. 내가 먹을게.
1: 예. 아유, 다행이다. 아유.
2: 브라이언은 결혼식 마쳐 온다고 그랬는데 확인 한번 해줘봐.
1: 예. 브라이언은 이따 확인해보고. 아, 일단 웨딩샷부터.
4: 네, 뉴욕 웨딩샵입니다.
1: 아, 예. 오늘 결혼식 할 사람인데요.
4: 그 젊은 동양인 신랑님하고 나이 많은 신부님이요?
1: 예. 그 결혼 예복은 성당에 가져다 놨나요?
4: 물론이죠. 선물로 준비한 부케까지 가져다 댔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5: 네. 마거릿, 나 헤어드라이기 빌리러 왔어.
6: 어서 와.
5: 아니, 마거릿은 결혼식 때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아직 침실에 있는 거야? 왜 저러고 있대?
1: 아휴, 마거릿 씨 늦잠을 잤어요.
5: 아이고, 늙으면 다 그래.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지거든.
6: 헤어드라이기 욕실에 있으니까 갖고 가.
1: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자, 헤어드라이기.
5: 아, 마거릿, 빨리 준비해. 이러다 세 번째 결혼식은 너 때문에 무슨 일 생기겠다.
1: 그래서 그런 말을. 아유,
5: 당연히 안 되지. 나 오늘 부케 봤거든.
1: 예.
5: 나도 이 결혼식 아무 사고 없이 반드시 치러야 돼. 아유, 마거릿, 빨리 준비해.
6: 알았어, 그레이스 이따 봐.
1: 그레이스, 이따 성당에서 뵐게요.
5: 오케이. 네.
1: 아, 근데 마거릿 정말 많이 늦네.
2: 왜 이러지?
1: 아니, 마거릿, 왜 그래요?
2: 몰라, 손이 이상해. 파운데이션은 다 발랐는데 이제 립스틱 바르는 게 잘 안 돼.
0: 손을 떨어 빨간색 립스틱이 입술 밑까지 벌겋게 칠해졌다. 티슈로 입술 밑으로 삐져나온 립스틱을 지우고 다시 발랐지만 또 엇나갔다.
2: 왜 이러지?
1: 제가 해드릴게요. 예. 예, 자.
0: 장이 립스틱을 발라주었다. 힘겹게 화장을 마친 마거릿은 옷장에서 노란색 바지와 빨간 폴라티를 꺼내 입은 다음 밍크 코트를 걸쳤다. 결혼 예행 연습을 하려면 1시간 전에 출발해야 했으나 마거릿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다른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2: 큐빅 박힌 옷이 더 나을까?
1: 아이, 막걸리! 응? 아이, 성당 가서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으니까 아무거나 입어요.
2: 결혼식인데 이쁘게 하고 가야지.
1: 아유, 이러다 늦어요.
2: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이 없냐?
0: 장애 재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거릿은 옷장에서 또 옷을 꺼내 입었다. 벌써 11시 50분. 겨우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가니 소파에 있던 브라이언이 불쑥 종이를 내밀었다.
7: 어머니,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2: 이게 뭐니?
7: 이 집을 저한테 주기로 하셨잖아요.
2: 어디 보자. 내가 여기 사인하면 데이비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런 내용은 빠져있네.
7: 생각해보죠.
2: 그럼 나도 생각해볼게. 자, 이 서류는 받아.
7: 여보세요? 예. 네.
1: 예? 예? 교통사고요?
2: 교통사고라니?
1: 메리가 여기로 오다가 앞차를 들이박았는데 위독하대요.
7: 뭐?
1: 메리 상태 좀 보고 올게요. 진짜. 마을이 저희 빨리 성당에 가야 돼요. 결혼식 한시잖아요. 지금 12시 넘었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요.
2: 아니야, 메리한테 가야 돼.
1: 아니, 결혼식이 지금 30분도 안 남았어요.
2: 메리가 위독하다잖아.
1: 아니, 결혼식 마치고. 예, 브라이언이 결혼식 참석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병원에는 결혼식 마치고 저랑 같이 가요. 예?
2: 안 돼, 메리한테 가야 돼. 위독하대잖아. 병원이 어딘지는 알려주고 가야지.
1: 진짜, 마거리 제발. 전화 왜요 지금? 결혼식 한 뒤에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예? 보세요, 전화
2: 뭐
1: 빨리. 하지 마요.
0: 장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마거릿의 손을 잡았다.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 마거릿이 쓰러졌다.
1: 이게 뭐예요? 결혼식 날에 이게 뭐냐고요?
0: 장은 욕을 내뱉었다. 마거릿은 눈을 감은 채 꿈쩍을 하지 않았다. 순간 데이지의 말이 떠올랐다.
8: 안 죽으면 죽이기라도 할 거야?
0: 장은 두 손으로 머리통을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다.
1: 마거릿! 죽어도 결혼식 올리고 죽어야죠. 여기서 죽으면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하냐고. 마거릿! 마거릿!
0: 장은 마거릿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마거릿의 휴대전화가 울려 대신 받아보니 그레이스였다.
9: 마거릿! 친구들 모두 왔어. 어디쯤 오는 거야?
1: 그레이스, 저예요, 데이비드. 마거릿이 지금 손을 막 떨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0: 혼인 미사 시간을 1시간, 아니 30분만 늦춰달라고 해주세요.
1: 그 사이 어떻게든 마거릿을 끌고 성당으로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거릿의 손떨림이 멈추지 않아 30분이 지나도 성당으로 가지 못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장은 멍하니 엠파이어 빌딩을 바라보았다. 마거릿은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0: 일주일 후 결혼식은 성당에서 치러졌다. 다행히 존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케를 받은 건 다이아나였다. 마거릿이 던진 부케가 다이아나에게 날아간 것이다. 그레이스는 다이아나가 받은 부케를 빼앗아 올리버와 사진을 찍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메리는 한 차례 수술을 받고 결혼식 날 재수술을 받았다. 마거릿의 집에 눌러앉은 브라이언은 메리 수술 때문에 결혼식 날 참석하지 못했다. 그레이스의 말대로 마거릿의 세 번째 결혼식에도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결혼식 이후 장은 평소처럼 폴로에게 빨간색 패딩을 입힌 후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도어맨이 친절하게 인사를 했다.
1: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폴로하고 산책 나가나 봐요.
2: 예. 어허, 폴로 일로 와.
0: 결혼식 이후 데이지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전 같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게 편했지만 지금은 델의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마거릿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무거운 마음이 눈녹듯 사라졌다. 더는 마거릿의 집이 갑갑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폴로를 씻기고 장은 소파에 앉아 마거릿이 사준 노트북을 열었다.
2: 제목은 결혼은 세 번쯤 하는 게 좋아. 시작은 마거릿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면 되겠다. 장이 처음으로 마거릿을 찾아간 것은 스너글러가 아니었다. 도거킹 서비스맨으로 찾아간 것이다. 아, 시작이 너무 밋밋하다. 마음에 안 들어.
0: 장은 노트북을 내려놓고 엠파이어 빌딩을 바라보았다. 문장이 떠오를 듯하다 이내 사라져 종이에 엠파이어 빌딩과 32번가를 그렸다. 그리고 가게마다 이름을 써넣었다.
2: 여긴 아리랑 한인마트, 고려서적, 오큘러스 플라워, 노천 카페, 신문 판매점. 32번가를 소설로 적어보면, 자, 아리랑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한인마트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고려서적과 오큘러스 플라워가 있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신문 판매점과 노천 카페가 있었다.

0: 앞으로 다가오던 라투스가 앞발로 얼굴을 감쌌다. 명중이었다. 라투스는 목이 막히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게 푸른 빛이 굴 입구를 비추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새벽에 희미한 빗자락에 힘을 얻은 듯 소녀는 계속해서 염력탄을 라투스에게 던지고 라투스는 뒷걸음질을 쳤다.
1: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달려나가야지.
0: 라투스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던 서윤은 속으로 셋을 외치고 일어나겠노라 마음을 먹고 숫자를 셌다.
1: 셋, 둘.
0: 서윤이 마음속으로 하나를 외치기 직전 소년이 갑작스레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라투스가 빗나간 염력탄을 맞고 벽에서 부서져 흘러내린 잔돌과 모래를 한 움큼 쥐어 소년의 얼굴에 던진 탓이었다. 그 순간 생긴 기회를 라투스는 놓치지 않았다. 놈은 곧장 소년에게 달려들어 왼쪽 앞발로 소년을 후려쳤다. 소년의 몸은 허공에 붕 떴다가 떨어졌고 대굴대굴 굴러 서윤의 눈앞까지 왔다. 소년의 가슴팍에 적힌 글씨를 서윤은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최한섭. 독특한 버건디 체크 무늬의 경원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동생 하윤의 남자친구가 다녔던 학교여서 서윤은 교복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1: 일어나! 어서!
0: 서윤은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최한섭은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라투스는 최한섭에게 달려들었다. 끔찍한 비명이 굴 속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기도를 했다. 신이 있다면 최한섭을 그리고 자신을 살려주길 바라며. 하지만 기도의 효력은 없었다. 식사를 마친 라투스는 최한섭을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찢어진 교복바지 밑으로 드러난 바짝 마른 두 다리와 그 아래로 고이는 피가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다. 서윤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라투스는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굴 안을 걸어다녔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뒷발이 서윤의 눈앞까지 왔을 때, 그리고 라투스가 자신 있는 곳 주위의 냄새를 킁킁대며 맡았을 때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의 썩은 내가 섞인 숨결이 코앞에서 느껴졌을 때 서윤은 심장이 멎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라투스는

썩는 듯한 시궁창 냄새 때문인지 서윤에게서 고개를 돌렸고 그대로 굴 밖으로 나가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다. 라투스는 사라졌나 싶으면 꼭 먹잇감을 가지고 돌아왔다. 서윤은 기다림에 지쳤고 허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가끔 거대한 라투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소형 라투스가 네스트에 오가기도 했다. 그들은 라투스가 먹다 남긴 것들을 들쑤셨고 서윤이 있는 곳까지 킁킁대며 오기도 했다. 재수가 없으면 그들은 돌아온 네스트 주인의 식사가 됐지만 대부분은 초대형 라투스의 냄새를 맡았는지 굴 밖으로 금세 사라졌다. 서윤은 라투스의 발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거나 그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 맡으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그리고 네스트 주인의 외출이 조금 길었던 어느 날 소리가 들려왔다. 라투스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말소리가.

0: 서윤이 힘겹게 이야기를 끝내자 유라는 우선 네스트에서 나가서 서윤을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했다. 다른 소초모들이 동의하며 누가 서윤을 업을지 속삭이는 사이였다.
1: 또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0: 서윤의 말에 일순간 동굴 안에 정막이 흘렀다. 다들 혹시 모를 또 한 번의 전투에 대비해 무기를 움켜쥔 채 배수로로 연결된 굴 입구를 노려보던 찰나 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0: 연휘, 말할 수 없는 이유. 카오스무늬 고양이가 배수로에서 굴 안으로 들어오며 울었다. 그 뒤로 찰박찰박 소리를 내며 다른 고양이 서너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1: 아, 뭐야? 또 라투스 온 줄 알았잖아.
0: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들었던 화를 내렸다. 고양이들은 다른 소초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현우에게 다가가 다리에 몸을 비볐다. 현우는 머쓱한 듯 괜히 연희를 향해 웃어보였다.
1: 아, 그럼 일단 여기서 나가죠.
2: 안 돼! 고양이들을 챙겨야 해요.
0: 한 구석에서 고등어 태비 고양이를 안아올리던 현우가 울컥했는지 말끝을 흐렸다.
1: 아, 그래. 아까 얘들이 정말 용감했지. 상태가 어때?
0: 연유가 묻자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태비 고양이는 현우의 품속에 축 늘어져 있었다. 동굴 여기저기에 이미 숨이 끊어진 고양이들이 여럿 보였다. 소초모들은 말이 없었다. 자기 몸에 몇십 배나 되는 라투스에게 용감하게 덤빈 고양이들에게 모두가 빚을 진 셈이었다. 연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윈드브레이커를 벗었다.
1: 자, 이걸로라도 싸주자. 아까 이 녀석이 라투스 얼굴에 매달려줘서 나도 라투스 잡을 수 있었어.
0: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유의 윈드브레이커로 태비 고양이를 감쌌다. 현우의 얼굴에서 윈드브레이커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였다.
2: 너 살아있었구나.
0: 구석에서 꼬리를 고추 세운 새까만 턱시도 고양이가 울며 현우에게로 달려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턱시도 고양이가 살아서 자신에게 오는 걸 본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줄줄 흘렀다.
3: 야,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더 울고 그래?
0: 란주가 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2: 얘 이름은 이제 도련님이에요.
0: 태비 고양이를 잠시 내려놓은 현우가 턱시도 고양이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4: 에? 갑자기?
2: 태비 고양이랑 이 녀석 둘 다 오늘 저한텐 완전 영웅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얘 생긴 것도 배트맨 같지 않아요?
4: 그럼 배트맨이라고 불러야지 왜 도련님이냐?
2: 지금부터는 제가 집사 알프레드처럼 얘를 챙길 거니까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죠.
5: 효석이랑 현우는 그럼 남은 고양이들 돌봐주고 여기 뒷수습 좀 할래? 우리는 이분 병원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0: 유라가 말했다.
6: 아니, 내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 안 돼? 그리고 범초보네는 언제 알릴 거야? 나도 범초보네 알릴 때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5: 범초보네는 신고 안 해.
0: 유라가 란주의 말을 단호히 잘랐다. 유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 그래야 하냐는 란주와 효석의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유라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들 모이라고 손짓을 해보였다. 소초모들은 유라를 따라 배수로 입구 쪽으로 향했다. 사위가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곧 아침이 올 터였다.
7: 아니, 왜 범초보네 신고 안 해? 우리가 장소윤도 찾고 라투스들도 잡았다고 얘기를 해야 공로가 인정될 거 아니야. 히어로로 인정 안 받을 거야?
0: 효석이 핏대를 세우며 유라에게 물었지만 유라는 말없이 배수로 입구까지 걸어나갔다.
6: 그러니까 인정 안 받을 거면 이 고생을 한 이유가 뭐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원효성 너 에? 라투스들 움직임을 먼저 읽고 좀 말해줘. 그리고 두들겨 팰 때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나 도대체 몇 번이나 위험에 처했는지 아냐고.
7: 야, 내 눈 봐라. 몇 개냐? 두 개뿐이거든.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어떻게 봐. 그리고 아까 나도 라투스 한 마리 잡았다고.
0: 란주의 불평에 효석이 맞받아쳤다.
6: 그거 제가 화살로 맞힌 라투스잖아요. 저도 활 쏠 때 라투스들 주위를 끌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쏘죠. 뭐 안 도와주셔도 많이 잡긴 했지만.
0: 란주와 효석의 다툼에 연희가 끼어들었다. 효석의 말이 자신의 공로를 가르치려는 것처럼 느껴져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였다.
6: 야 서연휘, 너는 우리처럼 라투스랑 직접 안 붙고 저 뒤에서 활만 쏘잖아. 주의 끄는 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0: 란주와 효석, 연희는 서로 각자의 활약을 읊어대며 싸웠지만 현우는 전투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간간이 세 사람을 말리기만 할 뿐이었다. 유라는 팔짱을 끼고 배수로 입구에 등을 기댄 채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연희는 크게 찢어진 유라 양팔의 상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거의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유라의 표정을 본 란주와 효석의 말소리도 곧 찾아들었다.
6: 야 권율,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너도 싸우다가 다쳤잖아.
5: 너희들 다 싸웠어?
7: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나도 열심히 전투에 참여했으니 알아달라 뭐 이런 거지.
0: 효석이 오물거렸다.
5: 싸울 때 뭐가 우선순위인지 서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니까 다 따로 싸우고 엉망이고 무엇보다 다치잖아. 연희야, 너 진짜 생각 좀 하고 쏴. 나는 싸울 때 나름 계획이 다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쏘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잖아. 아까 진짜 위험했다고. 네가 그렇게 돌발적으로 행동하니까 사고가 나잖아.
0: 찢어진 셔츠를 벗으며 유라가 화난 듯이 말했다. 유라는 너덜너덜해진 셔츠를 거리낌 없이 두 쪽으로 찢었다.
6: 선배, 한씨가 급한 마당에 무슨 생각을 해요? 공격할 틈이 보이면 바로 쏴버려야지. 어느 세월에 계획 짜고 있냐고요. 아까 바로 안 쐈으면 란주 선배가 다쳤을지도 몰랐다고요. 돌발적인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이 빠른 거죠.
0: 깊게 상처가 남은 자신의 양팔에 셔츠를 감으려고 애쓰는 유라를 도와주며 연희가 대꾸했다. 유라의 상처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쳤더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0: 잡은 게 아니잖아? 고작 중소형 라투스 몇 마리 잡고 장서윤 찾은 걸로 생색 낼 거야? 이것 가지고는 확실하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
1: 그럴듯한 말이었다. 소초모들 사이에 침묵이 맴돌자 연희는 배수로 바깥에 내려가 쭈그려 앉았다. 생각 좀 하고 쏘라는 말에 적잖이 기분이 언짢았다.
2: 넌 다친 데 없어? 아까 라투스 꼬리에.
1: 어느새 옆에 다가온 현우가 연유에게 물었다. 현우의 말에 연유는 아픔을 참으며 맨투맨 티셔츠를 팔꿈치까지 걷어보았다.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길게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손목이 풍선처럼 퉁퉁 부어있었다.
2: 세상에, 이게 뭐야?
1: 현우는 깜짝 놀라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백에서 연고를 하나 꺼냈다. 현우는 연희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꼼꼼히 연고를 발라줬다. 한쪽 팔에 연고를 다 바르자 연희는 배시시 웃으며 다른 한쪽도 현우에게 내밀었다. 현우 역시 연희를 보고 씩 웃으며 연희의 나머지 팔 옷을 걷어올리고 그곳에도 연고를 발라줬다.
2: 약 바르면 그래도 멍이 좀 빨리 빠질 거야. 부은 거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활 쏠 때 괜찮겠어?
3: 괜찮아. 별로 안 아팠어.
1: 다정한 현우의 말에 연유가 웃어 보였다. 사실 팔이 꽤 아팠지만 현우가 더 걱정할 것 같아 연유는 거짓말을 했다. 현우가 자신을 걱정해 주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2: 넌 이렇게 되도록 열심히 싸웠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부끄럽네.
1: 현우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3: 무슨 소리야. 고양이들이랑 같이 전투 잘했잖아. 이렇게 능력치가 쌓이는 거지 뭐. 고생 많았어.
1: 연유의 격려에 현우는 말없이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현우와 함께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이 은광천에 비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연희는 이상하게도 범초본의 초인 검사가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하면 초인 검사를 제일 먼저 해주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러면 이 영웅 놀이는 그날로 끝이구나 싶어 입이 썼다. 하지만 오랜 기간 혼자서 사투를 벌이며 연습해온 양궁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연희는 뿌듯한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연희의 눈은 현우에게로 향했다.
3: 현우와 한층 가까워진 것만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초인이 아닌 걸 밝혀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현우와 다른 소초모들은 나보고 여기서 나가라고 할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 없이 소초모 활동을 할 수 있을까?
1: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아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다. 소초모에 가입한 이후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연희는 현우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게 머릿속이 복잡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원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린 뒤 이달까지 8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춘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열차 운행이 평소의 8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조정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121회 감소한 562회로 운행률은 82%라고 밝혔습니다.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의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2.4% 느는 데 그쳤지만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4% 넘게 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국가 데이터차가 오늘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원으로 2.7%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 원으로 4.2% 증가해 소득 분배 지표가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7살 이하 영 유아는 평소 생활하던 거실에서 추락이나 낙상 손상을 가장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자료 중 7살 이하 영 유아가 집안에서 손상을 입은 사례 24만 9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손상 유형별로 보면 추락이나 낙상이 38%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이 31%, 이물 삼킴 등이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시간대에는 보호자의 식사 준비 등으로 집중이 흐트러지기 쉬운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밀크티 중에 일반 아메리카노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말차와 녹차 라떼 6개와 밀크티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험 결과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메리카노 한 잔의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임산부가 두 제품을 하루 두 잔 섭취하면 임산부의 카페인 1일 최대 권고 섭취량인 300mg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지방간 환자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치료나 정밀검사를 받는 비율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원은 지방간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간 환자의 79.9%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지방간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해 후속 진료를 시작한 비율은 57%에 그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에 강원도와 충북, 영남 일부를 마지막으로 비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KBS 3라디오 정원뉴스를 마칩니다. KBS.

강원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진 참 많이 찍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맛보기 이전에 카메라부터 먼저 가져가고요. 또 여행을 가게 되면 저장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인증샷을 많이 남깁니다. 근데 예전엔 달랐죠. 필름 생각에 사진 한 장 찍는데도 꽤나 신중했고요. 또 소풍이나 수영여행 갔다 오면 사진 찾는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사진 돌려보면서 야 너 눈 감았어?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웃겼냐? 허허허허 이런저런 이야기꽃 피우던 재밌는 시절도 있었는데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래서 한 장의 사진에 담긴 추억과 감정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노래 선물과 함께 마음속 추억의 사진첩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곡 에픽하이입니다. 사진첩

예전 사진첩을 꺼내보면요. 사진보다 그때 분위기가 먼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소풍날 도시락 자랑하던 친구들, 또 어색한 단체 사진,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그리운 순간들입니다. 괜히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순수했던 그 시절의 나에게도 따뜻한 미소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강원의 노래썸을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디바가 부르는 그래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의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그룹 노이즈의 한상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이즈 한상일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아, 이거 정말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0: 그런 주제입니까?
1: 예예. 90년대를 평정한 무림 댄스 지존.
0: 아하!
1: 이 노래. 아, 정말 댄스 지존들만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거죠.
0: 일단은 음악도 좋지만 또 노래도 잘했지만 춤 하나만큼은
1: 우리나라에서 뭐
0: 아, 근데 그 스트릿 댄서들이죠.
1: 어, 그럼요. 스트릿 댄서들이죠.
0: 스트릿 댄서들. 네. 뭐 브레이크 댄서라든가.
1: 뭐 대학로 가서 장판 놓고 막 돌고. 아이고. 기억나세요?
0: 맞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1: 저는 있습니다. 옆에서 장판 이렇게 구경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0: 그게 85년도 시작이었어요.
1: 아, 85년도.
0: 85년도 시작인데 네. 네. 그때 그 시절 춤을 잘 췄던 그 무림 지존들, 네. 댄스 지존들. 야, 무림 지존이라니까 뭐 무슨 무협 영화 보는 듯한.
1: 근데 진짜로 여기에 네. 들어간 분들은 진짜 네. 무림 지존이에요. 물론 네. 빠진 분도 있는데
0: 춤의 고수들이라는
1: 네.
0: 거죠.
1: 그 참고로 노이즈의 한상일은 빠졌습니다. 저는 아하. 무림 고수가 아니라 동네 고수예요.
0: 동네 고수.
1: 네. 강남역 고수기 때문에 무림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아. 저분이 다리 한번 쫙 찢으면 저는 우와. 네. 그래서 저는 무림 고수가 아니고 저는 동네 고수예요. 동네
0: 아, 그러면
1: 고수.
0: 한상일 씨가 생각하는 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춤을 잘 췄다라고 네. 기억되는 댄서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1: 저는 강원래 씨.
0: 아, 저 아유, 강원래 빼고요.
1: 빼고요?
0: 예, 저보다 춤 잘 춘 사람 얼마나 많은데.
1: 어, 그
0: 그래도 실제로 봤을 때 와, 저렇게 춤을 잘 춰? 라고 느꼈던 사람.
1: 그 미투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예. 제가 그 강원래 씨랑 시대에 같이 연관되는 분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는 건 뭐 팝핀을 잘 추거나 뭐 브레이크 댄스를 잘 추거나 뭐 이런 동작 말고 진짜 그 휠로 추는 사람들로 잘 추는 사람은 뭐
0: 저는 잘 추고 못 추고를 판단하기엔 좀 그런 게 있죠. 어차피 그렇죠. 다 그 스타일이 다르니까.
1: 근데 그렇죠.
0: 그 특이한 스타일 중에서도 저는 제일 그래도 아 정말 춤을 맛깔나게 춤춘다라고 느꼈던
1: 강원래 씨 기억에
0: 네, 제갈민입니다.
1: 아, 제갈민.
0: 네, 그래서 나중에 파는 이제 제갈건가 울랄라.
1: 제갈민가 울랄라.
0: 제갈민가 울랄라.
1: 아, 그분 아 그분 그렇죠? 잘 추시는구나.
0: 울랄라. 그 울랄라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정남 씨 네. 터보로 활동했던 네. 김정남 씨가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네.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바람에
1: 그렇죠.
0: 서태지가 너무 뜨게 되고 그 제갈민이란 그 분은 잊혀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박효신 음반이라든가 박하유비 음반에서 이제 프로듀서로
1: 아 음악적인 네. 부분도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네요.
0: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네. 자 오늘은 그런 분들 만납니다.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무대를 평정한 무림 댄스 지존. 야, 이거 왜 이렇게 제목이 길어요?
1: 예.
0: 무림 댄스 지존. 아하! 이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아, 이분들은 뭐 대단한 우리랑 많이 아는 동료분이죠. 자, 서태지와 아이들. 야. 이준호, 양현석 씨.
0: 아,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1: 하여가.
0: 야, 하여가.
1: 예, 이 하여가는 그 저희가 너에게 원한 거니 골든컵을 타고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이제 두 번째 노래 변명이 1위 후보 올라갔을 때 네.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가 나왔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1위 후보를 붙었는데 6주 동안 저희가 져가지고
0: 아.
1: 그 앨범을 내렸는데
0: 어떻게 보면 노이즈 한상희 씨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시는 듣기 싫은 노래 네. 중에 한
1: 그래서
0: 곡이
1: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희 너에게 원한 거는 힘이 너무 세서 피해갔다.
0: 아.
1: 후속타가 나오기 기다렸다 나왔다. 아.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얘기입니다.
0: 아,
1: 저의.
0: 그러니까 너에게 원한 거니 계속 1위 할 때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안 나왔다가
1: 왜 그때 나오지 왜 안 나와?
0: 너에게 원한 건 1위 내려가고 이제 변명이 올라올 때죠. 네. 아, 변명은 우리랑 붙어도 되겠네요. 네. 나온 게 하여가다라는.
1: 네, 그럼요.
0: 야,
1: 아,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0: 서태지에게는 안 물어봤죠.
1: 네, 안 물어봤죠.
0: 다음에
1: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양현석 형이나 준호 형한테 절대 안 물어봤죠.
0: 다음에 만나서 물어보면 노이즈?
1: 네.
0: 노이즈가 누구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양현석, 이준호, 그다음에 서태지 씨가 그냥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노이즈 뭐. 그냥 뭐 나오든지 말든지 뭐 이랬을 것 같은 생각도
0: 아무튼
1: 좀 들고.
0: 그래요. 예. 무림 댄스 지존 양현석 이준호.
1: 네. 아, 이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춤 실력에 대해서.
0: 저는 이분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이분들이 네. 어떻게 춤을 시작했고 또 어떻게 마무리했고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1: 네.
0: 이 이준호 씨가 대단한 거는 이 유행이 지나면
2: 댄서들이 약간 내가 나하고 안 맞는 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춤을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저 그런 거 뭔지 알아요.
2: 그렇죠. 예. 예, 요즘 뭐 유행하는 춤이 요즘 뭐 케이팝 댄스가 예. 유행한다고 해서 한상희 씨가 오, 케이팝 댄스가 유행해? 나 그거 배워볼까? 라는 마음보다는 아, 이건 나하고는 좀 안 맞네.
1: 그러면서 배척하죠.
2: 아예 포기해라.
1: 네, 맞아요. 맞아요.
2: 이준호 씨는 브레이크 댄스 이후로 이제 토끼춤으로 넘어갈 때 그 춤까지 다 익숙해지고 나중에 90년대 중반 힙합으로 넘어갈 때 네. 일본에 가가지고 힙합까지 또 배워와가지고
1: 대단한 분이시네요.
2: 하여가라든가 입안이 깊어가지만이라든가 네. 그런 안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짰던 분으로 이준호 씨는 또 유명하고 또 양현석 씨는 스파크 막내예요. 근데 그 막내 그러니까 스파크란 팀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때 막내가 누구였냐면 양현석 씨가 막내였고 그 다음에 현진영 씨가 막내였고
1: 현진영 씨도
2: 그 다음에 그 김원준 씨의 안무를 했던
1: 노현태?
2: 네, 노현태 씨도 막내였고
1: 아 진짜?
2: 그 다음에 유승준 씨의 그 나나나 네. 이런 안무를 했던 이영환 씨도 막내였고
1: 영환 형
2: 그 다음에 지영아 씨도 막내요.
1: 아, 영아형.
2: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90년대 댄스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네. 그 스파크 팀의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1: 그럼 무림들이 있으니까 내가 동네 지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무림 지존들의 네. 칼 싸움에 네. 한상희 씨는 낄 수 있을까?
1: 저는 못 꼈죠. 여러분 옛날에 많이 TV에서 상기됐죠. 문나이트에 가면 그 선풍기 대형 선풍기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무림의 지존들만. 근데 전 모르고 아니 왜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 앞에서 춤을 안 추는 거야? 저는 선풍기 앞에 가서 그냥 막
2: 그렇게 추니까 어떤 반응이 어떻던 거야?
1: 뭐 사람들이 보소 쟤는 뭐 하는 애지? 그 조금 있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양현석 씨, 이준호 씨, 뭐 강원래 씨, 구준엽 씨 그분들이 와서 같이 맞춰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문나이트 춤이 있어요. 맞춰서 하는. 그리고 나서 후배가 저를 부르더니 형님 왜? 형님 그 앞에 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형 거기는 춤 진짜 잘 추는 사람만 추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야 자리가 뭐 누가 뭐 돈 내냐? 그래서 진짜 갔는데. 그런 분들만 그 앞에 춤을 추는 거야. 그 다음부터 문나이트를 한 3주 정도 안 간 것 같아요. 창피해서.
2: 창피해서.
1: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2: 그렇죠.
1: 뭐냐, 이제 뭐 이런. 와, 대단합니다. 그
2: 아무튼
1: 무림.
2: 그래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러니까 뭐 1집이라든가 2집이라든가 많은 그 음반에 나올 때마다 그 춤이 히트했던 이유도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그 노력을 했던 그 시절 또 고생을 했던 그 시절 또 길거리에서 춤을 췄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1: 그래서 합니다. 그게 이제 모토가 돼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춤을 잘 추게 되는 여러 가지의 그 선두주자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래요. 예. 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무대를 평정한 무림 댄스 지존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이분도 춤을 잘 춰요. 저희가 원하는 어느 스타일은 다를지 몰라도 쿨의 이재훈 씨.
2: 쿨의 이재훈 씨.
1: 네. 이재훈 씨는 그 뭐라죠? 그 바닥에서 하는 걸 또 뭐라고 하죠?
2: 바닥에서 전문용, 하는 거. 그냥 브레이크 댄스라고.
1: 브레이크 댄스죠. 뭐 허리 이렇게 돌리는 거 뭐 베이비라고 하고 뭐 토마스.
2: 허리 돌리는 그 댄스 이름은 솔직히 그 댄스 이름이라는 게 그냥 이게 누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또 그런 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부르니까 꽃이 된 거지. 그걸 만약에 떡이라고 했으면 야 우리 요새 장미떡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1: 그래서 그 명칭이 베이비라고도 베이비 하고 스위프, 스카이 베이비?
2: 베이비 스위프스. 베이비 스위프스라고 해서 그냥 왜 그 애기 유모차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몸을 그렇게 계속 돌리는 동작이죠. 그래서 우리 쉽게 그냥 베이비라고 표현을
1: 그거를
2: 하는데.
1: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공식적으로 최초로 한 게 현진영과 와와에서 야한 여자에서 다시 이렇게 할 때 강원래 구지현 씨가 했고 그 다음에 저희 2집 때 강원래 씨가 내간을 닮아갈 때에서 샤바라바라바라 끝나면 간주 나올 때 너희들 이거 해라 그래서 연습하라 그래서 제가 그 베이비
2: 그렇죠
1: 연습했고
2: 그 베이비 동작을 그 개인 솔로로 또 많이 했던 친구가 그 듀스의 이현도 씨가
1: 그렇죠
2: 이현도 씨가 나를 돌아봐 솔로 할 때
1: 맞아요
2: 그 이제 감아 돌리기 해가지고 베이비 그걸 했었는데
1: 최근에 그 쿨의 이재훈 씨가 KBS에서 어떤 음악 프로에서 너이길 원했던 이유라는 노래에
2: 최근에
1: 그 베이비를 했는데 50대 베이비가 해가지고 완전히 그 SNS랑 그런 데서 완전히 대박 완전히 히트가 됐어요.
2: 근데 그게
1: 베이비 딱
2: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자전거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1: 예. 그러니까
2: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탔다고 잘 탔어요.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안 타고 한 50이 돼서도 다시 타면 한 두 바퀴만 돌면 다시 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춤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베이비 정도의 동작은 굉장히 힘든데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0: 근데 베이비 그 동작이 한 방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재훈이가 그걸 했나 봐요.
0: 네, 아, 했어요.
1: 이재훈 씨가
0: 했어요.
1: 계속 운동을 좀 했나 봐요.
0: 네. 했어요.
1: 했네.
0: 네. 그리고 강원래 씨랑 구준엽 씨가 예전에 어떤 콘서트에서 이렇게 백업 댄서 할 때 그걸 봤는데 네. 제가 변덕스러운 그녀 할 때는 베이비 사망을 했습니다.
1: 오.
0: 베이비를 돌아서
1: 사망.
0: 네. 베이비를 돌아서 등짝으로
1: 사망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그냥 네. 막 만들어낸 네.
0: 막말인데 뭐
1: 그냥 대자로 바닥에 빵
0: 떨어진다. 네. 대자로 운다. 네. 어, 근데 내간을 닮아갈 때에서 해서 그런지 이제는 막 베이비가 엄청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처음에 되게 무서웠는데 막 마음대로 막 올라가니까 시간이 공중에서 한 제 생각에는 2초 정도 남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한번 누워볼까? 그래서 마지막에 팍 이렇게 누웠던 굉장히 그래요. 이펙트 있는 동작입니다.
1: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무대를 평정한 무림 댄스지존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쿨의 너이길 원했던 이유.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무대를 평정한 무림 댄스 지존. 아하! 이 노래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무림 댄스 지존 어떤 분입니까?
1: 아,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네. 뭐 우리하고 또 관련이 있고 지금은 굉장한 기획사에 CEO가 되셨죠. 박진영 씨.
0: 박진영 씨의
1: 그녀는 예뻤다.
0: 그녀는 너무 예뻤어.
1: 예. 네. 박진영 씨를 처음에 강남역에서 봤는데.
0: 네. 그 한상일 씨하고는 친구 아닌가요?
1: 저하고 연도는 똑같은데.
0: 네. 아, 출생 연도
1: 빠른입니다.
0: 아, 빠른. 그래서 형이라고.
1: 예. 네. 그리고 그 형 친구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아서 아. 다 형이라고.
0: 맞아요. 네. 예전에 박진영 씨가 가수로 투더진 청바지라는 네. 박진영과 신세대
1: 찢어진 청바지.
0: 아, 찢어진 청바지로 네. 투더진 청바지인가요? 찢어진 청바지.
1: 찢어진 청바지.
0: 아, 찢어진 청바지. 네. 김수철 씨가 제작을 했죠.
1: 예, 예.
0: 어, 김수철 씨가 제작을 했는데 그때 안 되고 나서 그 이승환 씨 공연의 백업 댄서로도 활동을 했어요.
1: 어, 그렇죠.
0: 그때 한상일 씨도 같이.
1: 저는 그 박진영 씨가 나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제가.
0: 어.
1: 제가 그 홍종호 씨, 홍종호 씨하고 둘이.
0: 아, 종호? 아, 그 노이즈 활동했던
1: 네, 홍종호
0: 씨. 그러니까 그 이승환 씨 뒤에서 백업 댄서를 했던 게 조혜성 씨.
1: 네.
0: 그리고 박진영 씨.
1: 친구, 친구.
0: 어, JYP를 만든 그 두 네. 명이 나오고 나서 한상일 씨하고 홍종호 씨가 했죠.
1: 어. 그 다음에 제가 물려준 게 박동호 씨하고 킵식스의 박동호 씨하고 심영호 씨한테 네. 제가 그걸 물려줬어요.
0: 맞아. 그 친구들 나중에 킵식스로 네. 활동을 했죠.
1: 희한하게 근데 거기 이승환 씨 그 저희가 오리지널 댄스 노래가 아닌데 하숙생이라는 노래랑 어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네. 이제 바비 브라운 박자를 해서 쿵쿵 따다닥 쿵쿵 따다닥 그래서 아. 그 노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춤을 했는데
0: 신기하게 그러면 이승환 씨 백업 댄서를 했던 분들은 다 성공했네.
1: 다 성공했고 다 가수가 됐어요.
0: 야, 이 현진영과 와와도 비슷하네요. 현진영과 와와 출신도 대부분이 네. 또 빚을 봤는데.
1: 그렇죠.
0: 어. 박진영 씨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1: 팔다리 엄청 길고요.
0: 참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1: 네, 그리고 어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생기신 분을.
0: 근데 네. 이 박진영 씨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그 메이드 인 USA를 좋아해요.
1: 네, 맞아요. 네,
0: 메이드 인 USA를 좋아하고 항상 이게 어, 형 그거 뭐야? 어. 그 미제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흑인스러운 거를.
1: 네, 그리고 걸을 때도 네.
0: 약간
1: 걸을 때도 그 영화에 나오는 네. 그런 그 래퍼처럼 네. 흐느적.
0: 흐느적.
1: 네. 네,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나서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느끼했어요.
0: 그러니까 그 G.O.D 멤버 중에 그 네. 박준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녹음을 하는데 커먼을 녹음을 하는데
1: 아.
0: 저한테 자꾸 커먼 나 그 박준영 씨가 아 형 미국 스타일로 커먼 나 커먼 나 이렇게 커먼 네. 한 짧게 하면 안 될까? 네. 박준영 씨가 야 나 미국 사람인데 어,
1: 미국에는 커먼 나라는
0: 미국에는
1: 단어가 없어.
0: 커먼 나라는 단어가 없어.
1: 커먼 나
0: 아니 커먼이면 커먼이지 커먼 나
1: 나는 뭐야?
0: 네. 그래도 붙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0: 박진영 씨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흑인들하고 친분이 있는 친구인데
1: 네.
0: 박진영 씨는 약간 그런 게 좀 미국 스타일이었다고
1: 근데 제가 보면 박진영 씨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같고
0: 네.
1: 뭐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박진영 씨랑 예전에 찢어진 청바지 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이라고 옛날 그 가수분 중에 김추자라는 분이
0: 아 맞아요.
1: 예,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안에 손을 태우는 그걸로 이제 조혜성 씨하고 박진영과 키즈로 이제 한 두 번 아, 무대 쓴 적은 있어요.
0: 그 노래도 그럼 박진영 씨가 발표를 했었나요?
1: 예, 그러니까 안 됐죠.
0: 아, 근데 박진영 씨도 아, 먼저 날 떠나지 마로 히트하기 이전에
1: 예.
0: 수많은 또 실패가 있었고 또 좌절이 예, 있었네요.
1: 움칠기삼이 무작위 안 맞았죠.
0: 아,
1: 네, 움칠기삼이 무작위 안
0: 박진영
1: 맞았죠.
0: 박진영 씨 춤 실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잘하죠.
0: 아, 잘한다.
1: 잘하는데 예. 제가 솔직히 알지만 박진영 씨 춤 잘 추고 필 좋아요.
0: 네.
1: 정말 이 뭐랄까 이 그루브가 좋은데 어, 끊는 동작을 잘 못합니다.
0: 아 끊는 동작.
1: 팝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할 때 뭐 바, 쿵, 타 이렇게 끊잖아요. 뭐,
0: 바,
1: 쿵, 따, 따. 바 이러고 빰빰빰 빰빰 나 이런 건 못해요.
0: 맞아요.
1: 네, 그런 건 비도 못하더라.
0: 그리고 브레이크 댄스도 못하고.
1: 브레이크 댄스도 못하고 베이비도 못해요.
0: 그러니까 그 춤꾼들 사이에서
1: 네.
0: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싸움이 붙으면 배틀이라고 하죠.
1: 네. 네.
0: 싸움이 붙게 되면 이 친구가 잘하는 거 한번 추고 내가 잘하는 거 추고 근데 브레이크 댄스에서 막혀요.
1: 그렇죠. 저도
0: 아까 소개드렸던 이준호 양현석 씨도 네. 이준호 씨는 잘하지만 네. 양현석 씨도 브레이크 댄스에서 막혀요.
1: 그죠. 네. 저도 브레이크 댄스에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남이한테 사실 정남이의 그
0: 정남이라는 거는 이제 터보의
1: 김정남이한테 그 친구의 팝핀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저는 팝핑을 잘 못해요. 네. 저도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냥 통통 튀는 안무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거에 약해서 제가 팝핑을 만약에 열심히 배웠다면 한번 무림에 한번 나가볼 만했는데 무림에 나가려면 기본 팝핑이 좀 되죠. 그러니까
0: 오늘 소개해드리는 무림 댄스 지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춤을 잘 췄던 네. 그러니까 한 종목만 잘 춘 게 아니라
1: 그럼요.
0: 다양한 종목을
1: 그래서 터보의 노래가 먹힌 거예요. 정남이는 이거만 하잖아. 네, 맨날 네. 맨날 꺾잖아요.
0: 팝핑, 네, 팝핑 댄스만 네, 하죠.
1: 그 그냥 펑키나 이런 걸 몰라요. 정남이는
0: 좀 아쉽네.
1: 예, 예.
0: 그래요. 자,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90년대 무대를 평정한 무림 댄스 지존.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 H.O.T.
0: H.O.T. 와.
1: 장우혁 씨.
0: 아, H.O.T. 장우혁 씨를 또
1: 예, We Are The Future.
0: 우리 한상희 씨가 또 엄지척 해주셨네요.
1: 네네. 그 H.O.T.에서는 뭐 문희준 씨하고 장우혁 씨가 춤을 제일 잘 추는데 네. 그래도 문희준 씨보다는 장우혁 씨가 조금 더 그 체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날렵하고.
0: 맞아요. 이게 네. 춤꾼들이 보는 그 춤꾼들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H.O.T.가 딱 나오면 많은 팬들은 아, H.O.T.의 문희준, 뭐 강타, 토니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춤꾼들 눈에는 아, 이 친구는 춤을 췄구나.
1: 네.
0: 이 친구는 춤을 안 추고 안무만 외웠구나.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는군요.
1: 그럼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H.O.T.에서 뭐 그 친구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펑키나 네. 어떤 그 힙합 어떤 그런 그루브는 저희처럼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90년대 그 아이돌의 첫 선두주자였던 그 H.O.T.에서 그래도 춤은 그래도 좀 잘 추는
0: 엄지척 해줬다. 네. 그러니까 노이즈도 처음 나갔을 때 홍종구 씨라든가 천상희 씨 같은 경우는 팬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들은 춤을 안 췄네라고 느껴졌어요.
1: 완전 느껴졌죠. 완전, 완전 느껴지고 강원래 씨가 군대에서 봤을 때 한상일, 김학규, 쟤는 뭐지? 저렇게 춤춰도 1위를 하는구나. 정말 얼마나,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근데 그 이후에 그 강원래 씨랑, 강원래 씨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준엽 씨가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사무실에서 안무팀을 꾸려가면서 안무팀장을 하면서 연습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춤이 제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0: 그래요.
1: 춤은 저렇게 추는 거구나. 지금까지 네. 제가 그래서 공연도 하고
0: 한동안 내가 널 닮아갈 때 뭐 변덕스러운 그녀 안무 짜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그래도 상상 속에 너가 터져줘서 그래도 노이즈가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1: 그래서 지금도 합니다. 행사하고 네. 그 덕분에
0: 그래요. 자, 90년대 무대를 평정한 무림 댄스 지존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1: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H.O.T.의 We Are The Future.

0: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무대를 평정한 무림 댄스 지존! 아하! 이 노래!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야, 요 분, 두 분이 사실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스승과 제자? 어떻게 얘기하면? 스승과 제자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춤 잘 춘다고 하는 그런 분들 두 팀입니다. 자, 이연도 김성재가 같은 팀이 된 듀스!
0: 그리고
1: 강올레 구준엽이 같은 팀을 한 클론!
0: 그래요.
1: 듀스는 나를 돌아봐. 클론은 난!
0: 뭐, 둘 다 낮자가 들어가네요.
1: 네, 난.
0: 나를 돌아봐?
1: 난. 네, 난. 그래서 강올레 구준엽 씨가 군대를 가시고 나서 현진영과 와와에 김성재, 그렇죠. 이연도 씨가 들어와서
0: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현진영과 와와로 또 이연도 김성재 씨가 또 활동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김성재, 이현도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 동네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준엽 씨 앞집에 사는 친구가, 종원이라는 친구가, 형, 우리 학교에 춤 잘 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형들한테 춤 좀 배웠으면 해. 그래서 와서 이제 춤을 이제 알려주고, 패션도 알려주고, 음악도 알려주고.
1: 그러면은 강올레 씨가 완전히 스승이네요.
0: 완전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죠.
1: 아씨, 나는 근데 솔직히 잘 추는데 내가 강올레 씨한테 그렇게 배웠으면 나 더 잘 쳤을 것 같은데.
0: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특히 듀스 팬들 또 김성재 씨 팬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가끔 제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데 나와서 김성재 씨 얘기를 좀 한단 말이죠.
1: 네네.
0: 그러면 강올레하고 김성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냐면 듀스가 활동할 때는 강올레 구준엽이 없었는데,
1: 그렇죠.
0: 클론으로 나중에 꿍따리 샤바라는 노래하고 나를 돌아봐라는 노래는 완전 다른 장르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하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집에 와서 춤을 배우고 그런 가정을 김성재 씨 어머님이라든가 또 동생 성욱이라든가 네, 알고 있으니까
1: 예, 예.
0: 성재 형 춤에 대해서는 강올레 씨한테 묻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 제의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 좀 아쉽죠.
1: 그렇죠.
0: 김성재 씨 생각을 하면 뭐 춤 떠나서 뭐 연기라든가 다양한 분야 쪽으로 연예인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절에 휴대폰이 있었더라면 우리의 춤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을 텐데.
1: 정말 너무 안타깝죠.
0: 머릿속에만 남겨 있어서.
1: 지금 그걸 갖다가 찍었던 것들 지금 만약에 보여준다고 하면 대단하고. 그러면 그 강올레 씨가 생각하기에 문나이트 다녔을 때 그 또 다른 그 춤을 잘 추는 분들이
0: 춤 잘 추는 친구들 많죠.
1: 네.
0: 특히 또 아까 H.O.T 노래 나갔었는데 H.O.T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그 안무 중에 하나가 그 캔디라는 안무 때 그 문희준이 췄던 네. 뭐 파워레이스
1: 네.
0: 그 안무라든가 그다음에 망치춤이라든가 네. 그 안무를 했던 박재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대학로에서 저랑 같이 춤 췄던 친구고, 그다음에 철유와 미애 멤버였던 미애 씨.
1: 미애 누나.
0: 미애 씨도 춤을 아주 잘
1: 췄고. 아, 맞다. 미애 누나 잘 추죠. MBC.
0: 그렇죠. 그 예. 방송국도 안무가 출신이고 한데.
1: 예. 개인적으로 그 배우 중에 권오중 씨.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분도 춤을 잘 추셨는데.
0: 권오중 씨 얘기를 제가 빠뜨렸네.
1: 예.
0: 권오중 씨라고 탤런트 여러분 아실 겁니다.
1: 예, 예.
0: 그 친구도 문나이트 자주 왔었어요.
1: 오.
0: 그래서 90도로 인사하고
1: 예.
0: 제가 형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예. 근데 누구세요? 저 탤런트입니다.
1: 그분이 오디세이도 왔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토끼춤 아주 잘 춰요. 토끼춤 잘 추고.
1: 토끼춤을 맛깔나게 춰요. 그 까불면서.
0: 까불면서 하는
1: 까불면서 잘 춰요. 권오중 씨가.
0: 권오중 씨가 약간 까불어요.
1: 예.
0: 잘 까불고.
1: 예.
0: 형 그러고 친화력도 아주 한상희 씨만큼 좋고.
1: 예.
0: 그리고 또 저는 같이 브레이크쇼 댄스 췄던 친구 중에 또 이병헌 씨도 배우 이병헌 씨도 브레이크 댄스 췄었는데
1: 네.
0: 그 친구는 춤 안 추고 배우 쪽으로 빠져가지고.
1: 아, 병헌 형 제가 잘 알죠.
0: 아직까지 그 실력이 중학교 때 실력이에요.
1: 아, 진짜 병헌 형.
0: 네. 네.
1: 그 제가 병헌 형 잘 알죠. 옛날에 스키장에서 저랑 스키도 타고 커피도 먹고
0: 전화도 하고
1: 내가 CD도 주고.
0: 그래요, 그래요.
1: 그 아무튼,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죠.
0: 아무튼 네. 오늘 댄스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1: 네네.
0: 그래요. 네. 자,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소개해 주시죠.
1: 듀스의 나를 돌아봐, 클론의 나.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노이즈 한상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꾸웅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민간 주차장에서는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체계를 구축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카카오모빌리티가 민관협력 업무를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민간 주차장에서는 카카오티 앱에 장애인 등록증을 등록해 놓거나 현장에서 실물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이제는 차량 번호로 장애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 차량이 약 104만 대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디지털 복지 서비스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파파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내 얘길 들어봐.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토론회와 동계 패럴림픽에 대한 언론의 보도 분석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오늘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재난과 기후위기 대응 안전체계를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호흡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들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서 장애인 누리인권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희입니다. 지체장애이면서 갑자기 스트레스성 돌발성 난청이 와서 양쪽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이사와서 이제 아이가 너무 우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가거든요. 저희 딸들이 장가고 하다 보니까 너네 엄마도 장애니까 너도 장애인이야 하고 아이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는 조금 알려줘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교육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인권위원회에다가 제가 글을 그대로 써가지고 민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교육을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화성시에는 관광지가 이렇게 많은데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숙소도 거의 없다. 드디어 이제 무장애 관광 조례를 만들게 됐죠.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잘못된 법은 빨리 바꿔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길거리 가다가 건물에 들어가면 화장실 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창고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급해서 갔는데 문 딱 열었더니 청소도구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가면 편의시설 찾느냐고 너무 지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회를 꿈꾸고요. 장애인 시니어하우스에서 그런 동네를 만들어서 편하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선희의 5월의 햇살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1: 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위해서 재활과 회복 그리고 복지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0: 네, 토론회에서는 어떤 제안들이 제시됐습니까?
1: 네, 먼저 정신건강 특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정신재활 서비스와 또 주거지원, 동료지원 등을 이 특화 서비스로 제공하고 정신질환자가 병원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현재는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정신장애인도 이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0: 그 정신건강 복지 기본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도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1: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이 추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개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정책 기반 강화도 이 주요 과제로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범부처와 범사회 합동 대응을 위한 이 거버넌스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보건의료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복지와 주거, 고용, 지역사회의 지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사회 영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범부처 합동 대응을 위한 이 갇힌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고 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이 성과평가와 환류체계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간담회 소식이네요. 장애인의 생활 밀착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고요?
1: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포용적인 이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 편의법, 그리고 건축기본법 등은 장애인 등의 생활환경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제한된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 예,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1: 네, 장애인과 고령자 그리고

0: 영유아 동반자 그리고 비장애인 등 400여 명을 대상 조사와 이 면접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제약은 대부분 건축물의 이 시설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이 정보 부족과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타인의 시선 등의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층 면접에서 장애인은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이 도움 없이 시설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심리적, 물리적, 정보 접근권까지 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면접에 이 관계없이 이 생활 밀착형 시설의 모든 용도가 의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이 기준에 이 차등 적용은 필요하지만 대신 시설 이용을 위해서 이동식 경사로 등이 대안적인 조치나 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그 포용적인 건축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0: 네, 중단기적으로 이 생활 밀착 시설의 이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이 의무 대상 면접 기준을 이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현행법의 적용 체계를 유지하되 기존 시설의 접근로와 또 주출입구 관련 편의시설 설치는 이 정당한 편의가 명시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일인 2008년 4월 11일 이후 신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후에 이 기존 시설에 접근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이 전면 소급 적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부 제외 가능한 시설은 이 법에 명시를 하고 의무 이행의 주체와 또 책임 소재에 대한 이 재정의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동계 패럴림픽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실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0: 네,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이 국내 10대 일간지에 2026년 동계 패럴림픽 미디어 보도 실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 기준은 국제 패럴림픽인 IPC의 이 장애인 스포츠 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IPC는 장애인 스포츠 보도에서 장애보다 선수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선하고 또 장애 극복이나 감동 서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이 방송 보도 12건 중에서 9건은 경기 결과와 메달 획득 중심의 이 단순 행사 보도였고, 나머지 3건은 장애 극복과 또 감동을 부각하는 미담 형식의 보도였습니다.
1: 일간지의 보도 방식은 어땠습니까?
0: 네, 신문 보도 역시 유사한 양식이었는데요. 이총 20건의 패럴림픽 관련 기사 대부분은 경기 결과와 또 메달 소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를 사회적 권리나 또 공공정책의 문제로 접근한 사례는 제한적이었는데요. 방송과 신문의 보도 관행이 이 장애를 개인의 노력과 극복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이 장애인 스포츠를 둘러싼 이 사회적 장벽과 제도적인 책임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1: 장애인 스포츠가 선수의 경기력과 스포츠 권리로 조명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도 시급해 보이네요.
0: 네, 장애인 선수를 이 불리한 조건을 이겨낸 인물로만 재현할 경우에 이 경기력과 훈련 환경, 그리고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그리고 스포츠 참여 기회 등이 본질적인 의제는 이 보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종목별 특성과 또 장애 유형, 그리고 기능 수준에 따른 이 등급 분류 체계가 경기 이해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보도에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이 대중의 이해를 제한하고 또 장애인 스포츠 보도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장애인 스포츠 보도의 문제는 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럴림픽 보도는 이 감동 소비를 넘어서 선수의 경기력과 권리, 그리고 제도적 환경을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1: 자, 다음 이슈입니다.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중증 발달 장애인의 범죄 피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죠.
0: 네, 한국 여성 변호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인천 색동원 피해자의 심층 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들이 이 색동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토론회 발표자들은 기존의 수사 체계로는 이 장애인의 각종 범죄 피해 사실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데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 이 토론회에서는 현재 수사 체계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0: 네, 발표자로 나온 전지수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은 현재 형사사법체계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언어적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은 몸짓과 움직임, 그리고 표정과 시선, 그리고 긴장과 회피 등의 이 핵심적 의사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피해 조사는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이 그림카드 등을 활용한 질문을 활용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해석하는 이 조사 기법이 요구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1: 네. 그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0: 네,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는 이 피해자 조사가 인형 등 보조기구와 상황 단서 그리고 감정 묘사 등의 활용 없이 이 언어 질문을 이해하고 언어로 답해야 하는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전용 진술조사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현재 우리의 수사체계가 이 중증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가 2026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네요.
0: 네, 질병관리청이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서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60개 보건소가 공동수행을 하는 이 대규모 국가승인 통계조사입니다. 조사 항목은 주민들의 흡연과 음주 그리고 식생활 등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과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입니다.
1: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실태 지표도 포함한다고요?
0: 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장애인 건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장애인 등록 현황 구분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수준과 건강 형태를 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인 건강 통계가 확보됨에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형, 지역 맞춤형인 장애인 보건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거자료로 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 또 새롭게 도입되는 지표도 있죠.
0: 네, 질병청은 중앙부처의 현안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 현안지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이 한국형 노쇠지표를 활용해서 시군구별로 이 노쇠 수준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사회의 건강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 보건정책에 초석을 다지겠다는 취지입니다.
1: 그렇군요.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혜경의 음성으로 듣죠.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재난이나 또 기후위기 등의 상황에서 어떤 안전대책이 갖춰져야 하는지 준비하셨다고요?
1: 여성장애인은 이동의 제약이라든지 정보 접근의 어려움 또 돌봄 의존성 등으로 인해서 재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되기 쉬운데요. 특히 시각이나 청각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재난 경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 여성이라는 특성과 장애가 중첩이 되면서 이제 폭력과 성폭력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요. 대피소 환경 역시 여성 장애인의 안전과 위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재난 대응 매뉴얼 자체가 비장애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된 것이 대부분이어서요. 오늘은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전 체계 구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0: 자, 그럼 먼저 기후 위기와 같은 상황이 여성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1: 폭염이라든지 한파 또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이동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은 폭염 그 쉼터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요.
0: 그렇죠.
1: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 이후에 이제 돌봄 공백이 발생을 하면 여성장애인의 생활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네. 또 저소득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냉난방 비용 부담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으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보도 늦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는 이런 구조의 문제입니다.
0: 그렇겠네요. 현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는 뭘까요?
1: 현재 그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평균적인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재난 문자도 문자 중심으로만 이렇게 발송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게는 또 이게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예. 또 대피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휠체어 이용자나 여성장애인의 생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위생용품이라든지 안전한 공간, 돌봄 지원 체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당사자의 참여가 없는 정책

0: 결국은 현장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체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우선 이 장애 여성과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가 필요하고요. 재난 정보는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이라든지 수어, 또 그림이라든지 쉬운 정보 형태로 제공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1: 네.
0: 또 대피소에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또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 휴식 공간 등이 함께 마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0: 또 이동 지원과 활동 지원 연계 체계도 구축이 되어져야 되고요.
1: 그렇죠.
0: 지역사회 기반의 사전의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재난 발생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1: 아, 맞아요,
0: 중요하겠고요.
1: 맞아요. 예.
0: 또 여성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서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재난 대피소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0: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접근성과 안전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 가능한 구조인지, 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를
1: 아,
0: 점검을 해야
1: 화장실.
0: 되겠고요.
1: 예.
0: 또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과 이 프라이버시 보호 공간도 필요합니다. 일부 여성 장애인은 대피소에서 이제 폭력이나 차별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1: 예.
0: 네, 따라서 이 안전관리 인력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복용하는 약을 보관하는 이런 보관하는 곳, 또 의료 지원, 보조기기 충전
1: 아,
0: 환경도
1: 예.
0: 충분히 갖춰져야 되겠고요. 이 대피소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장애 친화적인 생활 환경으로 좀 전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예. 그 재난 관련한 정보 전달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0: 재난 정보는 누구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 영상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쉬운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고요.
1: 네.
0: 근데 현재는 문자 중심의 전달 방식이 많아서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TV 재난방송의 자막과 수어 제공이 좀더 확대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1: 네.
0: 이제 모바일 앱 역시 장애 접근성이 강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긴급 연락망 구축도 중요하고요. 이 정보 접근권은 재난 상황에서 정말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이런 핵심 권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여성 장애를 위한 재난 대응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주시겠습니까?
0: 지역사회는 이제 가장 가까운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고요. 특히 이렇게 홀로 사는 독거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1: 네.
0: 또 지역의 단위 재난 대응 훈련에도 여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평상시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가 재난 시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연계도 중요하고요. 또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 장애인식 교육이 반드시 좀 확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고,
1: 그렇죠.
0: 또 결국은 재난 대응은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촘촘한 네트워크가 핵심이 되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인데 폭염이나 한파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어떤 위험을 주고 있을까요?
0: 이제 폭염과 한파는 사실 우리 이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취약해지는데요.
1: 예.
0: 특히나 이 건강 취약성이 높은 여성 장애인에게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냉난방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또 일부 장애인은 이렇게 체온 조절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 악화 위험이 좀 커지게 되겠고요. 또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 여부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고요.
1: 그렇죠.
0: 가장 빈번한 사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 냉난방기 사용을 줄이는 사례가 가장 좀,
1: 예.
0: 취약하고요. 특히 이 독거 여성 장애는 응급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이런 건강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재난 상황에서 여성 장애인의 폭력 피해 문제도 중요한가요?
0: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재난 상황에서 보호 체계가 약화되면서 폭력 폭력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 여성장애는 의사표현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 외국의 사례인데 대피소 내에서 성폭력과 학대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대피소 내에 성폭력 학대 예방체계 반드시 좀 우리나라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여성 전담 상담 체계와 긴급 보호 서비스도 중요하고요. 또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이제 전문 인력 배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고.
1: 그렇죠.
0: 재난 대응은 단순 생존의 지원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까지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0: 가장 우선적으로는 여성 장애인을 포함해서 재난 취약계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장애 유형과 성별을 반영한 그 재난 통계 자체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재난안전법과 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도 여성장애인 관점을 반영해야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부처 간의 협업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요.
1: 네네.
0: 이렇게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안전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산과 전담 조직 확보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아울러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도 이루어져야겠죠.
0: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당사자 참여 없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렇게 만들어질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여성장애는 재난 상황에서 되게 겪을 수 있는 이동이라든지 정보, 돌봄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또 정책 설계 단계서부터 참여를 해야만 현장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사자의 참여는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중요하겠고요.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디지털 기술은 여성장애인 재난 대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0: 네, 정말 이제 계속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AI나 ICT 기술은 재난 대응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음성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위치 기반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수어 영상 자동 제공 기술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스마트워치나 응급 알림 시스템은 독거 여성 장애인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다만 이 디지털 접근성의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기술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격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1: 예예.
0: 그래서 이런 게 격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인 기술 설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교육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0: 현재 그 재난 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이 체험형 교육 저는 좀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는 쉬운 재난 교육을 자료로도 확대해서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콘텐츠로 좀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지역 단위로 지역사회 단위로 반복 훈련이 실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촘촘한 좀 지역사회 안에 네트워크가 필요하겠고요. 또 활동지원사와 가족 대상으로도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시너지가 높아집니다. 이제 결국은 재난 대응은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앞으로 여성장애인 재난안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0: 이제 앞으로는 사후 지원을 한다는 이런 중심에서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여성장애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난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지와 보건, 안전, 주거 정책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1: 네.
0: 또 지역사회 기반의 상시 안전망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누구도 배제가 되지 않는 이런 포용적인 재난 정책이 핵심 가치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여성장애인의 안전은 곧 그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연우의 노래 이어드리죠.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호흡기 장애인에게 시급한 정책들 살펴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호흡기 장애인은 2003년에 내부기관 장애 중에 새로운 장애 범주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0: 네.
1: 2025년 기준으로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장애인의 0.4%를 차지하는 소수 장애입니다. 이 주로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의 그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이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이 있는데 어떤 그 유해한 입자라든지 가스 흡입으로 인해서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0: 네.
1: 기도가 좁아지고 폐 조직이 파괴돼서 호흡기 장애가 오고 뭐 폐섬유증이나 심한 기관지 천식도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기 장애인 1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소수다 보니까
0: 네.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류에서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호흡기 장애인으로 되는 순간 병원 치료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0: 아.
1: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제도나 정책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0: 그렇겠네요.
1: 좀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오늘은 호흡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 호흡기 장애인이 다른 장애와 구분되는 특징들부터 살펴볼까요?
1: 네.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고령화입니다. 호흡기 장애인 65세 이상 비율이 71.7%에 달하고 있는데
0: 네.
1: 이는 청각장애가 84.6%, 장루유루장애가 70%

0: 12.7%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들어가요.
1: 예.
0: 의사들은 호흡기 질환의 만성적 누적적 특성 또 노화에 따른 폐 기능의 자연적 저하라고 하고 있는데 호흡기 장애의 가장 주된 원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증은 대개 수십 년에 걸친 흡연이라든지 미세먼지 노출 또 직업적 요인이 축적돼서 나타난다고 그렇죠. 해요.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네네, 나이 들면 이제 고생하시는 거죠.
1: 예. 예.
0: 이렇게 질병의 잠복기가 길고 또 기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는 시점 자체가 주로 60대 이후의 고령층에 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상 변화와 대기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1: 아.
0: 예. 먼저 환경적 요인은 요즘 미세먼지 좀 있잖아요.
1: 네네.
0: 황사, 담배 연기 등 공기 중에 어떤 오염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향수 뿌린 것도
1: 예,
0: 힘드실
1: 그래요.
0: 수 있어요. 밀폐된 예. 공간에서요. 이런 환경에 노출될 경우 이제 급성 악화가 일어날 위험이 좀 크고요. 그리고 기온과 습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또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기도가 이게 수축 하거나 또 가래 배출이 어려워져서
1: 아.
0: 호흡이 곤란한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구나.
0: 이러면은 이제 사회생활하기 정말 어려운데
1: 네네네네.
0: 비 오기 전에 구름 낮을 때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1: 예. 그 호흡기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하겠어요.
0: 네. 가족들은 이제 24시간 생명과 직결된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좀 놓이죠. 이로 인해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어려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24시간 돌봄 공백과 전문 인력의 부재를 좀 지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적 돌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1: 네.
0: 석션이나 인공호흡기 관리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일상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장애 있다고 이것만 갖고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0: 다른 게 있어야지.
1: 아, 그래요?
0: 예, 안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갖고 입원하면 병원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1: 네네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 활동지원사가 일을 수행하는 데 법적 제약과 비용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돌봄 업무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1: 아하.
0: 왜 가족에게 전가되냐면요. 이런 석션 같은 경우 가족이 해도 의료법상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은요. 호흡기 장애인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1: 예,
0: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에 어떤 묶여 있는데 제가 호흡기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산재병원에 있거든요.
1: 네.
0: 거기 화장실에 예, 칸마다 인공호흡기가 산소호흡기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 왜냐하면은 이제 큰일 보시다가
1: 네네네.
0: 순간적으로 호흡을 못할 수 있기
1: 아,
0: 때문에
1: 수
0: 이 정도로 24시간 이제 상시 돌봄 필요하죠.
1: 네네.
0: 두 번째는 상시 긴장 상태와 심적 고립이라고 하는데 먼저 생존과 직결된 스트레스죠. 장비에 의존해 하다 보니까 이 장비 오작동나면 안 되잖아요.
1: 네.
0: 전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사회적 고립인데 돌봄 부담으로 해서 가족 본인의 사회 활동이라든지 휴식이 거의 불가능하죠. 또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이 되면서
1: 아.
0: 결국에는 경제적 활동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1: 그래.
0: 가족 구성원의 개인의 삶은 사라지고 또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고요. 세 번째 이론에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고가의 유지비가 항상 문제인데
1: 네네.
0: 인공호흡기 대여로 또 소모품 석션, 줄, 필터, 호수, 그다음 전기료, 생명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장비와 이런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아무리 나라에 도와줘도 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잖아요.
1: 아, 그럼요. 네.
0: 예,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이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장애인에게는 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그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겠네요.
0: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장애인으로 되는 순간 의료 서비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1: 네.
0: 호흡기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연속으로 이렇게 좀 벗어나면 안 돼 있죠.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일반적인 장애 유형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독특하고 강한 연관이 있는데 먼저 의료 서비스의 복지는 기본적인 생존 요건이라는 거죠.
1: 네.
0: 예, 왜냐하면은 의료 서비스가 안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가 재활이나 기능 향상을 위한 선택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호흡기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기인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이 자체가 일상의 도구며 또 생명선입니다.
1: 네.
0: 따라서 호흡기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는 의료기기 유지와 관리 비용 지원이 가장 큰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가 됩니다.
1: 네.
0: 또 의료기기가 멈추는 것은 곧 복지 서비스의 단절

0: 를 넘어서 생명의 위기로 직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령 활동 지원과 이동 지원 등 그 사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의료적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1: 예. 예.
0: 그렇지만 여기서 서비스가 어떤 불연속성과 단절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현재 그 체제는 의료적 복지가 엄격하게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하고 복지가요.
1: 네.
0: 그래서 호흡기 장애는 이 사회 회색지대가 있으니 이 회색지대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의료와 복지가 합해서 통합으로 받는 것들을 상당히 좀 원하고 있습니다.
1: 네. 달라져야 할 부분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0: 네네.
1: 어떤 부분의 개선부터 필요할까요?
0: 호흡기 장애인 단체에서는 의료, 복지, 통합 지원 모델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적 기능이 포함된 복지인데 활동 지원사 교육 과정에 호흡기 장애인 전용 의료적 케어 교육을 좀 의무하고
1: 예.
0: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왜냐 의료법 접촉을 받기 때문에 이걸 풀어달라는
1: 아,
0: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지원으로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전문 간호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문 간호와 방문 복지의 결합이 좀 필수적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 이동권과 의료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필요한 게 또 심리 지원 서비스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증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호흡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가 미흡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이게 무엇이냐 하면 호흡기 질환과 장애에 대한 이중적인 사회적 어떤 부정적 인식들이 있으니까
1: 예, 예.
0: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1: 네네.
0: 제가 그 병원에 갔을 때도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1: 아.
0: 그리고 사람들도 안 만나시려고 그러고
1: 예.
0: 왜냐하면 본인의 활동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고
1: 그럼요.
0: 사람들하고 예. 이제 멀어지는 것이 있죠.
1: 근데
0: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서비스를 받냐 이런 이분들 같은 경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흡기 장애는 사회 관계망의 붕괴와 사회적 역할 상실 등으로 어떤 이런 심리적 우울과 뭐 불안 등 정서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본인 탓 아니냐.
1: 아.
0: 예, 본인이 그 연기나 뭐 이런 거 들여마시지 않았냐. 본인이
1: 예.
0: 부주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 장애 유형과 비교해서 호흡기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함을 좀 고려해서 호흡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바우처라든지 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례를 좀 고려를 해서 호흡기 장애인을 위한 심리 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각종 연구조사 결과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무엇보다 장애 판정 기준의 현실화도 많이 요구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의 현실성 부족을 자주 거론하고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호흡기 질환이 있으나 장애 판정 기준, 뭐 폐기능 검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되지 못하는 인구가 좀 많다 그래요.
1: 에이.
0: 결국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입원할 정도가 돼야지만 장애 등록이 되니까
1: 예.
0: 예방적 차원에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 호흡 곤란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인구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그래서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게 장애 판정에 어려움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호흡기 장애는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또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판정을 합니다.
1: 아.
0: 예. 근데 이게 1년 대기 시간은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0: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크다고 하고요. 또한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장애 판정 기준 중 안정 시 폐기능 수치가 핵심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1: 네.
0: 실제 호흡기 장애는 안정 상태보다 활동 시 호흡이 더 심해집니다.
1: 어, 그렇겠죠.
0: 예, 우리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1: 네, 뛰면 예. 금방 호흡 올라오는
0: 맞습니다.
1: 네.
0: 따라서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아하.
0: 이에 대한 좀 개선도 필요합니다.
1: 예. 근데 호흡기 장애인이 한 만여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연구조사 자료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호흡기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국가통계포털에서 매년 발표하는 등록장애인 현황을 통해서 장애 유형별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호흡기 장애와 같은 소수 장애 유형은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1: 그러니까,
0: 이게
1: 예.
0: 표본이 작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찾기 어려운 함정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자를 모델이라든지 심리 상담 또 사회적 자립에 대한 연구와 지원 정책이 매우 부족합니다.
1: 네.
0: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이용 시에도 이제 호흡기 장애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많거든요.
1: 그렇겠네요. 예.
0: 그래서 이제 호흡기 장애는 내부 장애에 해당하니까 심장, 간

0: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훈이 부르는 비오는 거리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원으로 2.7%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 원으로 4.2% 증가해 소득 분배 지표가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정부가 집주인 이름과 같은 이름의 단체 통장을 만들어 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단체 계좌 개설 시 예금주 이름 옆에 단체라고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오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송금받는 계좌의 주인이 단체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삼행시 통장으로 불리는 단체 통장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내 지방 간 환자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치료나 정밀검사를 받는 비율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한양대학교 차병원 등과 함께 실시한 공동연구에서 지방 간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1,000명을 분석한 결과 지방 간 환자의 79.9%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지방 간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해 후속 진료를 시작한 비율은 57%에 그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7살 이하 영유아가 집안에서 손상을 입은 사례 24만 9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추락이나 낙상, 즉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딪힘이 31%, 이물 삼킴 등이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시간대는 보호자의 식사 준비 등으로 집중이 흐트러지기 쉬운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서송은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열차 운행이 평소에 8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121회 감소한 562회로 운행률은 82%라고 밝혔습니다.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의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과 서울역과 청량리역입니다. 정부의 24 소스코드 개발 오류와 인증 취약점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정안전부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4곳과 수탁업체 1곳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천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정부의 정부 24의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1,23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린 뒤 이달까지 8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오늘은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 날이 개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대부분 지방에서 치솟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게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과연 저걸 먹고 성인이 버틸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죠. 그렇게 마른 몸을 선호하는 소위 뼈말라가 각광받는 시대이다 보니까 요즘 이런저런 부작용 사례가 나오는데도 일반인들 사이에서조차 비만 치료제가 대유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찐 나도 좋다 하며 다이어트에서 해방을 선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그맨 김신영님과 배우 문근영님은 힘겨운 다이어트를 멈추고 진짜 내면의 건강을 찾았다고 고백해서 화제입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정말 참느라고 얼마나 신경이 곤두섭니까? 그래서 빠지라는 살은 안 빠지고 성질만 나빠졌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을 빼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치는데 이 두 분은 살찐 자신도 나니까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지금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한테 많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질병이 걱정될 정도로 살찌면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 마른 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퇴협회 황정희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희의 세상보기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70% 넘게 급등했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적립금은 500조 원을 돌파했지만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에 몰려 증시 호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ETF와 TDF 투자 규모는 크게 늘면서 자산 배분이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제도 도입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가입자 절반은 2%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 방어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도 별도 구매 창구를 통해서 서울사랑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나이를 이유로 제한됐던 유기동물 입양도 실제 양육 능력과 돌봄 환경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이 바뀝니다. 이 밖에도 공공일자리 선발 기준을 단순화하고 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도 간소화해서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관리 프로그램 리70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세대 교류를 지원해 치매 예방과 활력 있는 노후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르신들은 정기 검진과 상담을 받고 공공행정지원 업무에 참여하며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교감 수업을 진행해 세대 간 소통과 존중을 배우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주현미예요. 또 만났네요.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정보 그리고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2: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다섯 가지 권리를 정하고 있죠.
1: 네.
2: 우리 헌법은 최고의 가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오늘은 그중 권리 행사, 즉 참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우선 권리라고 하면은 국가와 사회에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나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하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와 인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1: 네.
2: 즉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 네.
2: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죠.
1: 네.
2: 그중에서 참정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공무원이 되어서 나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누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네. 다음 주죠. 6월 3일 수요일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지하철역 통해서 꾸벅하고 인사하면서 선거운동하는 모습 많이 보게 돼요.
2: 네. 동네에도 요즘에 막 시끄럽죠.
1: 네네.
2: 내일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하죠.
1: 네.
2: 민선 8기의 시도지사와 시군 구청장, 광역기초단체의회의 의원, 그리고 교육감의 후임자와 연임자를 투표합니다. 그리고 또 공석상태인 지역구라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됩니다.
1: 네. 국민의 일원으로 참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텐데요.
2: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법이라는 말은 권리라는 말과

0: 유사한 의미로 쓰입니다.
1: 네.
0: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손등과 손바닥처럼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이지요.
1: 네네.
0: 이득, 즉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담, 즉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1: 네.
0: 무엇보다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0: 네, 권리의 주체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하나의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계에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죠.
1: 네.
0: 모든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국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조직의 연관성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 네.
0: 이러한 여러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권력 행사의 권리와 또 그에 따르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네. 예를 들면은 단체나 조합 등 복수의 사람도 단독의 개인과 동일하게 권리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은퇴협에서는 노년층의 권리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집약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론회를 종종 합니다.
1: 네.
0: 일전에 열린 토론회, 왜 노년층은 소외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노년층은 점점 소외되고 때로는 푸대접을 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갈수록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이런 현실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년층은 어떻게 할까요?
0: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 네.
0: 세대 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통해서 노년층 소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입니다.
1: 네네.
0: 노인 소외와 정치적 방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이 집약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노력을 하면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죠.
1: 네네. 노년층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노년 단체가 의견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하는 주장이군요.
0: 네. 이 노년 친화적인 정책 제안과 감시 또 투표와 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0: 시니어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고 노년층이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1: 네.
0: 결국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네.
0: 물론 사회 공동체를 위한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1: 네.
0: 정리를 해보자면요. 권리와 선택 그리고 책임과 의무입니다.
1: 네. 결국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노년층의 힘을 보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0: 이 우리 사회를 보면요. 여전히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습니다.
1: 네.
0: 이 말은 한국 사회에서 시니어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죠.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은퇴협에서는 앞으로도 강연, 토론, 캠페인을 통해서 시니어 스스로 권리를 찾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1: 네.
0: 노년단체와 커뮤니티 활동 참여로 목소리를 높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가 시니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더불어서 계속 배우고 도전하기 등 각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때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은 소외를 극복하고 존중받는 시니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겠어요.
0: 네. 이번 대한민국의 9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즉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죠.
1: 네.
0: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를 보니까요. 지난달 2026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는 5,5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1: 5,100만 명.
0: 네. 5,100만 명.
1: 네네.
0: 네. 그중에 18세 이상은 약 4,450만 명가량입니다.
1: 네.
0: 그런데 65세 이상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노년층은 약 1,100만 명을 넘어서다 보니까 유권자 4명 중 1명가량이 노인입니다.
1: 네, 네.
0: 저희 은퇴협에서는 노년 세대의 능동적인 개인 발전과 사회 참여를 통해 자기 권리 주장과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 네.
0: 다만 지나치게 노년층의 혜택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젊은 층의 부담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네, 그런 의미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잘 비교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0: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선 균형 잡힌 판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1: 네네.
0: 하지만 우리 사회 노년층의 유튜브 편향은 좀 심한 편이에요.
1: 네.
0: 지역과 이념이 편을 갈라서 가진 거짓된 정보가 판을 칩니다.
1: 네네.
0: 종종의 지하철에서 보면요, 편을 갈라서 언성을 높이는 노인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1: 네. 우리 사회 노년층의 유튜브 시청률이 유난히 높은 편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에 유튜브 등 이 영상 시청 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무려 97.2%에 달하는 노년층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실시간 방송 시청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 실태 조사를 봐도요, 70세 이상 인구 유튜브 이용률이 빠르게 상승한다고 하네요.
1: 네.
0: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60대 이상의 유튜브 이용률은 86%에 달한다고 하는데,
1: 네,
0: 이렇게 유튜브 편중 현상은 고령층에서 더 확실히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조사 발표가 이어집니다.
1: 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되 다만 객관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겠군요.
0: 네,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요, 이 편파 보도나 일방적인 유튜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1: 네.
0: 가짜 뉴스, 심지어는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가짜 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가짜 뉴스를 증폭시키는 부적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1: 네.
0: 지금 나의 선택은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1: 네, 아까 지하철 같은 데서 진영이 다르다고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어른들 모습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들 보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0: 네, 네네. 참 부끄러워서 노인들이, 네, 정말 우리 노인들의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 좀 더 조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황정의 세상보기, 오늘은 국민의 권리와 투표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스타쉽의 노래 준비했어요. We built this city.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어깨 좀 들썩이셨나요?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 들어봤습니다.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목요일이죠.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곧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신청 받으니까 전화주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 주소는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전시입니다.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명단 확인 후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콘서트 선물도 있습니다. 재즈와 클래식의 우아한 결합.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렌튼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알렉스 도연이 함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공연은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금호 아톨 연세에서 열립니다.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이 팡파르가 막 빨리 울리니까 순간 벌써 시작이 됐나 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제자 사랑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 무제한, 함께 가시는 분,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0: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수시로 틈만 나면 제자 얘기하시는 걸 보면 참 이분 진국이다. 이렇게 한번 작곡 하나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곡해준 가수가 신인일수록 더 열심히 챙기시고 가르쳐주시고 불러내서 밥 사주시고. 아, 이런 분 없어요. 맞죠? 최지학 씨. 이런 분 처음 들으셨죠?
2: 뒤에서 뵙기 힘들죠.
1: 아, 왜 이러십니까 자꾸.
0: 네네. 지금 그냥 한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망설이다가 얘기하셨어요. 우리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시는 든든한 기둥, 은근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멀훈아 최주학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주학입니다.
1: 참 정말 예명을 잘 지었습니다.
0: 그러니까 멀훈아. 네네. 그러니까 참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여러분들이 막 진짜 뭐 여러 가지 지금 맞아요 맞아요 하실 거예요.
1: 남성미가 아주 풍기잖아요.
0: 네.
1: 정말 좋아.
0: 그런데 훨씬 더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훈아 씨보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성훈 씨가 제자들을 불러내서 밥 좀 한 끼 먹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하는 게 거의 첫 인사였잖아요.
1: 못 살 때니까 네. 혹시 굶고 나왔냐.
0: 네네. 그리고 제대로 잘 드시고 계신가. 예, 예. 네, 네. 뭐 정말 요즘이야 먹을 게 넘쳐나고 심지어 살 빼야 한다는 말을 달고 사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함께 밥 먹는 만큼 정말 그 한 자리 마련한 게 정이 있고 없고가 느껴지잖아요.
1: 행복한
0: 재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만나면은 또 그냥 얘기가 끝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은 짧은데 나누는 얘기는 좀 길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에 거의 우리 박성훈 씨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대별로 가요계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저도 옆에서 혼수를 함께 두는데 어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1: 아유, 그때는 뭐 한창 예민할 때니까 기억이 다 되잖아요. 네. 지금은 어제 걸 잊어버립니다. 누가 전화하다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언제 어디서 봤지요? 그러니까 옛날 KBS 도전주부가 스타 할 때 장르상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국노래자랑도 아니고 네. 도전주부가 스타가 언젠데 네. 그걸 지금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0: 그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대상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예, 못합니다.
0: 장르상까지 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건 네. 정말 대단한 일이죠.
1: 그분들은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아는데 심사위원이라고.
0: 그럼요.
1: 우리는 뭐 그게 다반사로 하다 보니까 네. 참 미안하지요, 사실은.
0: 네, 네. 근데 그때도 다른 분 같으면 아, 그때 정말 네, 노래 잘하셨죠. 그냥 네.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1: 저는 거짓말은 잘 못합니다.
0: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지학 씨는 네. 그 이제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세요?
2: 아니요. 요즘에는 바빠서 네. 친구들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요.
0: 그 친구라 하면? 초등학교, 그렇죠. 중학교, 군대 친구.
2: 예, 거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봐야 돼요.
0: 그때가 제일 예, 그럼요. 잊혀지지 않고 예. 가장 오래 만나는 친구일 것 같아요.
2: 아, 예, 맞아요. 허물없고 네. 부드럽고
0: 그렇죠. 저도 그래요.
2: 문제없이.
0: 네, 네. 어제도 그 초등학교 때 친구가 또 네. 좋은 글귀를 보내줘서 그래, 연님아 고맙다. 우리 서로 이런 글 나누면서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70년이에요, 그때 예. 그 친구가. 70년을 같이 어릴 때 만난 친구니까, 동네 친구니까.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참 그립습니다 옛날이.
0: 네네. 그런데 또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시간이 계기가 돼서 저희하고 또 친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자, 오늘은 더더군다나 5월에 월 장원전 출연 날인데 지난주까지 세 번의 목요일에 세 분씩 장원이 탄생해서 오늘 월 장원전을 치르셔야 되는데 셋째 주 목요일에 장원 김정희 씨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여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결하시는 거잖아요. 확률이 높아졌어요.
1: 제가 확률이 50%라 그랬어요.
0: 네네.
1: 세 분 할 때는 약 33% 네. 되는데 네. 오늘 나오시는 분 복 탔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 분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권은정 작가, 김희연 PD가 아주 골몰이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정말 반짝 쇼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특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1: 기대됩니다.
0: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특별 순서라면 또 누가 갑자기 가수가 나오시는 줄 알 것 같은데 가수만큼 노래 잘하시는 분. 지난해 연말 결선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분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그동안 노래 솜씨는 얼마나 발전하셨는가. 아주 반갑게 참여하신다고 또 대답을 해 주셔서.
1: 더 재미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에 금상까지 받을 수 있는가 또 여러분도 한 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5월 첫째 주 목요일인 7일에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로 창원하신 분 모시겠습니다. 은평구의 89세 김상수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4: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89세 언니가 이렇게 짱짱하시니까 저도 정말 뒤따라가면서
4: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네 우리 김상수 언니는 노래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노래교실 가고 일주일에 또 두세 번 복지관에 가서 맷돌 체조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네. 또 가장 중요한 4,500원짜리 점심도 드시고 네.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 집에 네. 있으면 자꾸 들어놓게 되니까 계속 복지관에 가신다 그러셨어요.
4: 네.
0: 그동안 잘 다니셨어요?
4: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맞아요. 집에 누워계시면 계속 더 눕고 싶고
4: 네. 맞아요.
0: 밥 먹고 누우면 배는 더부룩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나중에 꿀꿀꿀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움직이셔야죠. 네. 오늘 그 장원 월 장원전에서 선택하신 노래도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인가요? 설리향의 오두막집 사랑을 하신다고 했어요?
4: 네네네네 노래교실에서 배웠습니다.
0: 오 그러세요? 그럼 네. 얼마나 노래를 저 연습하신 거예요? 노래교실 배우신 후에?
4: 아이 가끔 하죠.
0: 가끔 하시고?
4: 네.
0: 집에서도 연습하시고?
4: 아 연습은 또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0: 혼자서 안 하시게 돼요? 그 집에서 네. 흥얼흥얼 걸레질 하다가
4: 네,
0: 노래하게 되고.
4: 네, 하기는 하죠.
0: 그럼요.
4: 저 핸드폰 들고.
0: 오, 핸드폰까지 들고 반주 들으면서.
4: 네.
0: 그럼 너 연습하시는 거지요, 뭐.
4: 네.
0: 아 근데 지난번에 장원하시고 나서 주변에 축하 좀 받으셨어요?
4: 오늘 우리 딸한테만 그렇게 말도 못해서 애들한테는 큰 아들이랑 큰 딸은 싫어해서 이런 거 싫어해.
0: 아 왜요?
4: 몰라요.
0: 엄마 노래하시는 거 왜 싫어할까요?
4: 아 어디 가서 막 하면은 창피하다 그래.
0: 왜 창피할까요?
4: 얼마나? 근데 우리 둘째는 엄마 잘했어.
0: 그럼요.
4: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꿀한병 준다 그랬더니 엄마는 잡수래.
1: 그 작은 딸이 효자입니다.
0: 그러니까.
4: 네, 작은 딸이 더 좋아요.
0: 그러니까.
4: 성질이 나 닮아가지고
0: 네.
4: 아주 걸걸거래.
0: 네.
1: 그럼 효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엄마 잡수 한다고 하더라도 꿀차가 두 병 갔으니까 한 병 주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랑스럽게.
1: 그래서 큰딸은 손해봤잖아요. 칭찬해 주셨으면 엄마가 안 드시고 딸 하나씩 다 나눠줬을
0: 그러니까.
1: 것 같은데.
0: 네.
4: 그런데 우리 큰딸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 노래하고 막 어디 가서 그러는 거 싫어해.
0: 오, 나중에 한번 따로 만나야 되겠어요. 왜 싫어하는지. 아니 이건 얼마나 훌륭하고 잘하시는 건데 이만큼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4: 그러니까요. 내 생각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데.
0: 그럼요. 89세에 이런 노래를 부르신다는 건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뉴스에 나와야 돼요.
1: 진짜요.
4: 아니, 그리고 네. 노래를 가끔 배우면은 자주는 못해도
0: 네.
4: 배우는 노래를 내가 안 보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다 자막이 나오거든. 그런데 내가 될 수 있으면은
0: 네.
4: 치매 걸릴까 봐 안 보고 아유 언니는 노래 가사도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0: 네.
4: 치매 걸릴까 봐 내가 신경을 많이 써요.
0: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100% 정말 이거 훌륭하신 거예요.
4: 네, 감사합니다.
0: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노래까지 네.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 그럼 반주 시작할 때니까 우리 설리향의 오두막집 사랑 잘 불러보세요.
4: 네, 감사합니다.
0: 은평구의 89세 김상수님입니다.

0: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네. 노래가 제목이 오두막집 사랑이라서는 발라드 네. 이런 느린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네. 너무 가사가 재미있고 우리 네. 또 김상순 큰 누님이 네. 리듬을 이렇게 잘 탈 수가 있나.
1: 그러니까요.
0: 정말 큰 박자에다가 네. 아주 따라가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반주보다 조금 이 목소리가 약간 낮게 네. 한 4분의 1음 낮게 계속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지만은 이 연세에 이렇게 노래를 하신다는
1: 그럼요.
0: 것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2: 감사합니다.
0: 노래 많이 하시고요.
2: 네.
0: 그래야 자꾸 건강해지시고 120세까지 장수할 수 있습니다.
2: 네, 아유 100세까지는 안 돼요.
0: 120세까지.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2: 90세까지. 가면 되는데
1: 아니 무슨 말씀
2: 마음대로 하면 90세까지 2년만 더 살다가 그 전에 갔으면 좋겠는데
1: 무슨 말씀이요.
0: 고맙습니다. 나오셔가지고
1: 네 오래오래 네. 사셔야 됩니다. 네, 네 노래 많이
2: 감사합니다.
1: 하세요. 네네 어머 네. 이 정도면 노래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20년 너끈히 하실 수 있어요.
0: 예.
1: 네 자, 이제 동대문구 76세 최봉선님 모시겠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인 14일에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로 창원하신 분이죠. 최봉선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아이고,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그 따님 둘이 한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아서 늘 같이 예. 사는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3: 예, 예.
1: 그 노래마당 장원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따님들이?
3: 축하한다 그러죠.
1: 네,
3: 엄마,
1: 네.
3: 축하해.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전화와가지고 먼저 그러는 거예요.
1: 아.
3: 나도 몰랐는데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네. 나중에 들었대요.
1: 네.
3: 그래서, 그래? 그 엄마도 모르는데 엄마 나가는 길인데 그랬더니 네. 엄마 그럼 좀 전화 올 거야. 한번 기다려봐. 그랬더니
1: 아.
3: 그 전화 끊고나니까 전화가 진짜 왔어요. 그래서 막 어 진짜 반가워요. 네.
1: 네네. 아 그러니까 최봉선님이 그냥 네. 뭔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노래마당 네. 참여하고 그냥 전화 끊자마자 나가셨는데 결과를 네. 못 듣고 따님이 네. 결과를 듣고 전화를 드린 거군요.
3: 예.
1: 와 그리고 나중에 우리 권은정 작가하고 통화하시면서 드디어 내가 장원을 했구나. 근데 그 소식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3: 아 기분은 좋은데 네. 내가 무슨 장원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1: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냥 네. 늘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내가 상을 네. 받고 장원까지 했네?
3: 그러니까요.
1: 활력소가 되셨겠어요?
3: 예, 너무 좋았어요.
1: 그럼 학교 다닐 때 무슨 상 좀 받아보셨어요?
3: 학생 때 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1: 개근상도 정근상도 예. 못 받으셨어요?
3: 예.
1: 아니, 그러니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게.
3: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냥 참가상도 아니고 장원까지 하셨으니까. 네네. 오늘은 이태호의 예. 임진강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3: 예예. 예.
1: 네, 잘 불러보셔서 이달에 또 장원 되시면 좋겠네요.
3: 아유.
1: 네. 자 반주 예. 시작할게요.
3: 예.
1: 네. 동대문구 76세 최봉선님입니다.

0: 와, 네.
1: 최봉선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예. 카랑카랑한 게 아주 그 좀 우리 가수들 목소리 같은 그것보다 더 맑은 목소리가 나고 좋습니다.
2: 그래요, 감사합니다.
1: 그래도 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 임진강 그러면 다 슬프게 들려요. 낙동강, 한강, 네. 뭐 영산강 하면 금강 신나게 들리는데 이게 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북을 가로막아가지고.
2: 네. 네.
1: 그런데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가운데 조금 늦었지요. 늦었던
2: 예,
1: 거기에.
2: 오늘 잘 안 됐어요.
3: 본인이 아세요.
2: 내가 알아요.
3: 아니, 그래도 잘하셨어요.
1: 어떡하나.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요.
3: 좋았습니다.
1: 아주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노래 많이 하시고요.
3: 네.
1: 노래하면 자꾸 젊어지십니다.
2: 예, 예.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3: 네. 네. 자, 이제 두 분 가운데 오늘의 이제 5월 상원이 뽑힙니다. 오늘 세 번째 참가자는 앞에서 잠깐 개인 사정 말씀을 드렸는데 노래마당에 참여하시기 전에 오래전에 친목계 모임으로 제주도 여행이 계획이 되셨어요. 지금 이 시간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시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결선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박종희님께 안부 전화 드려봤어요. 박종희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너무 반갑습니다.
3: 그거 지난번에 연말 결선에 오른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최무령의 외나무 다리로 금상 수상하셨잖아요.
4: 네, 감사합니다.
3: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반가워하셨는데 그때 그 매일 글을 즐겨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4: 네.
3: 시와 수필. 그래서 나이 들고 나서 2015년에 등단을 해서 시집 두 권, 소설 한 권도 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글 쓰세요?
4: 지금은 그냥 걸쭉거리고 있습니다.
3: 되게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글을 쓰고 계시는군요. 노래도 여전히 즐겨 부르시고요?
4: 노래는 네. 이제 수시로 부르죠.
3: 네네.
4: 왜냐하면 기분을 이제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3: 네.
4: 예, 기분이 처졌을 때도 부르고 뭐, 또 좋을 때도 부르고
3: 네.
4: 이 노래라는 거는
3: 네.
4: 뭐, 이 생활의 엔돌핀이니까
3: 네. 그럼 아파트 사세요?
4: 네, 아파트 삽니다.
3: 그 위아래 집에서 혹시 달려오지 않아요? 노래 크게 하시면?
4: 소리는 안 지릅니다.
3: 그래도 크게 지르고 제대로 하셔야 기분이 나시죠.
4: 네.
3: 그때 금상 받으시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개인적으로 있으세요?
4: 뭐 난리 났죠 뭐.
3: 오, 네네.
4: 예, 온데 사방 뭐 제가 자랑 다 하고.
3: 어, 네.
4: 예. 그럼 뭐.
3: 그러다 보니까 뭐, 축하도 예, 많이 받으시고.
4: 이런 사람 전 드물잖아요.
3: 그러니까 예. 시집 두 권 내실 때,
4: 예.
3: 소설 한 권 내실 때만큼이나 금상 수상이 아, 또 그럼요. 자신한테.
4: 예예.
3: 변화를 느끼게 하셨군요.
4: 네.
3: 아이고 저희도 기분 좋은 말씀이십니다.
4: 네.
3: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연말 결선 때 금상 수상하신 노래 네. 최무령의 외나무 다리인데
4: 네.
3: 월 장원정과는 관계없이 부르신 거니까
4: 네.
3: 편안하게 불러보세요.
4: 네, 감사합니다.
3: 네 반가웠습니다.
4: 네.
3: 네 경기도 시흥의 78세 박종희 의원입니다.

0: 네.
1: 역시
0: 장원 연말 최장원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잘 부르시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네. 제3회 시집 네. 제2의 소설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였습니다. 네. 제2 프로그램의 왕 애청자이신 분이 지금 노래를 들어봤는데 두 권의 시집을 내셨고 한 권의 소설을 내신 시인이며 또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김상수님과 최봉선님 두 분 가운데 올해 월 장원은 어느 분이 차지하실까요? 심사하시는 동안에 정준의 노래 듣겠습니다. 낙원동 포장마차.

0: 정준의 낙원동 포장마차였습니다. 자, 올해 월 장원은 누구실까요? 발표해 주세요.
1: 네, 올해 월 장원은 임진강을 노래하신 최봉선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오늘 두 번째 노래하신 최봉선님 5월의 장원이 되셨어요. 참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벌꿀로 만든 자연숭이 꿀차 보내드리고요. 또 세 분 모두에게는 출연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씨, 최주향 씨는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느 부부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오늘 날씨 참 좋지 하니까 부인이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좋기는 잔뜩 흐리기만 한데? 그러자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흐리든 막든 오늘 날씨는 최고야.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네, 참 싱거운 농담 같지만 듣는 사람의 표정이 나쁠 리 없겠지요. 남편의 말이 농담 같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날씨가 뭐 대수겠습니까? 날씨에 기분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날씨를 이기는 날. 오늘도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렬의 노래입니다. 너 하나만을.

오늘은 정서윤 작가의 수필 곰배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의 어릴 적 별명은 곰배였다. 내 기억에 없는 증조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 별명은 어른이 될 때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의 콤플렉스였다. 어느 날 친정에 들러 호미를 찾으러 광에 갔다. 컴컴한 창구 안을 더듬더듬 둘러보고 있는데 불현듯 내 어깨를 잡는 것이 있었다. 곰배였다. 곰배는 흔하게 굴러다니는 나무토막에 자루 하나 끼워놓은 잘생긴 것하고는 담을 쌓은 농기구다. 그러나 호미가 제 아무리 날렵해도 흙을 파헤치기만 할 뿐 보리를 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곰배는 일구어놓은 땅을 다지는 데 쓰였다. 파헤쳐진 흙의 격정의 시간을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것이다. 그럴 때 곰배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자식들의 울음을 가만히 위로해주는 어머니와 같다. 속이 뒤집힌 닭고랑을 토닥토닥 두드려 달래고 어르는 역할.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 없으면서 묵묵히 제 일을 해내는 곰배가 있었기에 우리는 힘든 시절을 지나온 것이다. 곰배라는 유년의 별명은 못생겼다는 피해의식으로 자리잡았지만 이제 알 것 같다. 증조할머니가 내게 곰배라는 별명을 유언처럼 남겨주신 것이 단순히 못생겼기 때문만은 아닐 터이다. 이제 더도 덜도 말고 곰배만큼만 살아야겠다. 흙의 가슴을 가만히 덮어주고 그 흙 속에서 푸른 보리가 자라도록 하는 곰배의 역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누가 나를 곰배라 불러달라고 은근히 부탁이라도 하고 싶다. 곰배의 묵묵하고 헌신적인 삶이 내 삶이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김세레나의 노래입니다. 집세기 신고 왔네.

오랜 세월을 건너 전해져온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유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전해지는 조선시대 유명한 점쟁이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지명으로 경북 칠곡군 석자급 땅에 조양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학에 조예가 깊고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근방에서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어느 날 한 농부가 애지중지하던 소를 도둑맞았습니다.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소가 사라졌으니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바쁜 오뉴월에 큰일이 났습니다. 외양간에 잘 묶어둔 소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뭡니까?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점 좀 쳐주세요. 하지만 조노인은 엉뚱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소를 찾고 싶나?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갓을 쓰고 길을 떠나게나. 죽기 살기로 걷다가 똥이 마려우면 아무데나 쭈그려 앉으시게. 갓을 쓴 채로 똥 오르면 자연히 소 있는 곳을 알게 될 걸세.

실로 믿기지 않는 점괘에 소 주인은 기운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군가 소를 훔쳐갔다면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웃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택할 것 같았지요. 점쟁이의 말은 당초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소를 찾아야 하는 농부는 결국 믿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 갓을 쓰고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자, 과연 그 농부는 도둑맞은 소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황금심의 노래 사람 팔자 몰라요. 박재홍의 손금 보는 대력,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이거 정말 야단났네. 김부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황금심의 사람 팔자 몰라요. 그리고 박재홍의 손금 보는 내력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칠곡군에서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점쟁이 이야기입니다. 소를 잃어버린 농부는 이른 아침 갓을 쓰고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점쟁이 노인이 시킨 대로 갓을 쓴 채 길가에 앉아서 변을 보는 신용을 취했지요. 다 큰 어른이 길가에서 변을 보는 것도 기이하거니와 용변을 볼 때는 갓을 벗는 게 예의거늘 갓을 쓰고 앉아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비웃음을 날리고 어떤 이는 재수가 없다면서 침을 뱉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 소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마음에 꾹 참았지요. 그런데 그때 장군 대여섯 명이 지나

나가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어떤 놈은 소를 방 안에 두더니 갓을 쓰고 똥 누는 놈도 있네 그려. 그 말에 소의 주인인 농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얼른 바지춤을 치켜올리면서 그 장꾼들에게 다가갔지요. 이보시오,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떤 놈이 요새 방에다 소를 키운답니까? 그러자 장꾼 중 한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고개를 넘어 이리 졸고 저리 돌아 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어느 외딴 집이 하나 나오는데 세상에 그 집 뒷방에 소가 있습디다. 네 참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겠네 했는데 이 고갯길에 희한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구먼. 허허. 자, 누군가 방 안에서 키운다는 그 소가 과연 농부가 도둑맞은 소가 맞을까요?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만의 노래 심술쟁이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춘희의 옥필이, 이규남의 안다리로다, 그리고 최정자의 은하수 맑은 물에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김용만의 심술쟁이, 송춘희의 옥필이, 이규남의 안다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신 곡은 은하수 맑은 물의 최정자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조선시대 유명한 점쟁이의 점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장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 소를 잃어버린 농부는 단숨에 그 골짜기를 찾아가 외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집 뒷방에 자기가 키우던 소가 매여 있었지요. 농부는 깜짝 놀라며 조양 내 그 노인의 점괘가 참 용하다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쟁이 조노인에 관한 일화가 또 있는데요. 어느 날 이웃 마을 노인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조노인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며칠 전 자기 집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것을 두고 거짓말을 둘러댔지요. 내가 사흘 전에 귀한 손자를 보았소. 그놈 평생 운수나 좀 봐주시오. 조노인은 점괘를 뽑아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찾아온 노인이 자꾸 캐물으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요. 3년 뒤에 도끼에 맞아 죽을 팔자인데 굳이 말해 무엇하겠소. 네, 송아지는 보통 3년쯤 자란 다음 도축될 팔자니 조노인을 시험하러 온 노인은 입을 떡 벌리고 감복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힘센 장수들이 모여 나라를 엎을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두목은 거사를 앞두고 이름난 점쟁이들을 찾아가 운수를 점쳤는데 계획이 새나갈까 봐 점을 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점쟁이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그런데 조노인은 그 두목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노인은 방바닥에 모래를 잔뜩 깔고 그 위에 누운 뒤 석자 길이의 대나무 대롱에 물을 가득 채워 자기 배 위에 세웠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죽은 양 병풍을 치고 고글하게 했지요. 과연 얼마 후에 그 영목군 일당이 들이닥쳤는데 존의인의 아들이 부친의 임종을 알리자 두목은 의심을 하며 직접 점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점괘에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배부 황사 복상에 수고 삼척. 등에는 누런 모래를 젓고 배 위로 물이 석자나 차올랐다는 뜻이었지요. 두목은 모래밭에 누워 배 위로 물이 석자나 찼으니 물에 빠져 죽은 게 맞구나 하면서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지력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점쟁이 조양래의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윤일로의 기분파 인생, 김상희의 간밤의 꿈 좋더니,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 그리고 캐리 브룩의 오늘도 웃음진 하루가 간다 네 곡입니다.

저런 자식들은 돈 달라고 아우성쳐도 10원 한 장 없지만은 창피 할 거 하나 없어. 팔자인데 걱정하면 골치만 아파. 전화가 대병이라 웃고

저쪽에 해가 떠서 동쪽으로 진다 하여도 그런 줄 알고 살면 마음 편해 그만이란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4년 5월 2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1위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등이며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와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들의 대표적 놀이장소는 길가나 골목이며 고모들과 야구를 가장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전국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 및 부모 2,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구조 조사에서 밝혀진 것. 네,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80년대 최고 스타들인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씨가 당시 아이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였군요. 길가와 골목이 대표적인 놀이장소였다고 나오는데 아마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좁은 골목에서 고무줄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테니스공 같은 걸로 야구 흉내를 내며 많이 놀았더랬지요. 학교 갔다 오면 방에 가방 벗어놓고 바로 달려나갔을 겁니다. 신나게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날이 어둑해지면 골목길 집집마다 저녁 먹으라고 어머님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자, 조용필의 노래 단발머리 준비했고요. 이어서 배우 정윤희 씨가 노래하는 가르쳐 주세요.

네, 정윤희 씨의 노래 가르쳐주세요 들어봤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조용필의 단발머리 띄워드렸어요. 제철 음식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5월의 보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산물 코너에선 주꾸미가 인기가 많겠고 채소 중에는 두릅 참 향이 좋지요. 그리고 과일 코너에선 참외가 아주 맛이 좋아 보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생산한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5월의 마지막 풍경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시스터즈의 종이배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입니다. 소프라노 안예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을 소프라노 아니에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긴 시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요, 희귀암으로 진단되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 듣는 이름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답해지는 거죠. 국립암센터가 희귀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귀암에 대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비롯해서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의 하나인 판막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전람회의 취중 진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 진단만으로도 치료의 긴 과정으로 버겁고 힘든데요. 희귀암이라면 어떨까요? 데이터도 많지 않고 진단까지 환자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낼 텐데요. 국립암센터가 제작한 희귀암 정보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0: 김준혁 센터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공유학센터 김준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희귀암 진단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느 과를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진단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이라는 생각도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희귀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발생 부위나 양상도 너무 다양해서 딱 집어서 이런 경우에는 희귀암을 의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희귀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이제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우연히 건강검진 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되거나 또 뭐 이 검사 저 검사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귀암의 대부분은 특별한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내가 왜 하필 치료가 어렵다는 희귀암에 걸렸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희귀암이라는 단어부터가 좀 부담이 되는데요. 희귀암의 기준이 뭔가요?
1: 암을 발생 빈도로 구분했을 때 네. 비교적 적은 빈도로 발생하는 암을 이제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네. 나라마다 이제 기준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자체 기준은 없지만 이제 유럽의 기준을 채용을 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인구 한 10만 명당 6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을 희귀암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해에 3천 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에 대해서 희귀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연간 6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도 적은 숫자인 만큼 희귀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그래서 더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이 있는지부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희귀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들은 이제 일찍 발견되면 잘 치료가 됩니다. 네. 일찍 발견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암의 크기가 작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얼마나 암이 진행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암의 병기가 1기나 2기 정도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희귀암이라 할지라도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잘 치료받고 완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3기 이상으로 높은 병기에 발견된다면 항암 치료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희귀암에는 잘 듣는 항암 치료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뭐 희귀암이라서 생소한 이름도 많겠지만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암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하는 국가 암 등록 통계가 있는데요. 네. 예, 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61개 암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15개 암이 호발암이고요. 네. 나머지 46개 암이 희귀암입니다. 굉장히 많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대표적인 희귀암으로는 이제 골수성 백혈병이나 악성 뇌종양, 다발성 골수종, 육종암, 후두암, 구강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난소암과 식도암이 희귀암으로 분류됐었는데 최근 한 5년간에 이제 좀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희귀암 분류에서는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0: 네, 뭐 비교적 익숙한 암도 있네요. 네네. 육종암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희귀암에 속하는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은요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1: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육종암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에 작은 혹이 만져져서 동네 병원 갔더니 이제 갔다가 제거를 했더니 암이더라 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뭐 구강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이 헐었는데 잘 안 낫는다거나 목에 림프절이 커지면서 혹처럼 만져져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혹이 만져지거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보다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반면에. 뭐 백혈병과 같은 암은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다가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해서 늦게 병원을 찾아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간혹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제 교통사고 등의 뭐 여러 이유로 엑스레이나 CT 등을 찍었는데 우연히 그 주변 부위나 장기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뭐 국립암센터에 육종암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찾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희귀암은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면서 이제 각각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적기

0: 때문에 우리가 암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1: 네.
0: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그 환자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1차 진료를 통해서 희귀암 의심 진단을 받게 되면 각 희귀암에 대해서 전문 의료진이 누가 있고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이런 진료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희귀암 정보 포털을 만들어서 전문 의료진 찾기 기능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포털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가까운 전문 의료진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혹시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희귀암 정보 포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희귀암의 문제라고 하면 뭐 진단 시기뿐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것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희귀암 내에서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1: 네.
0: 예, 비교적 흔한 희귀암인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나 육종암과 같은 종류에서는 그래도 과학적인 치료 근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20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희귀암으로 분류되는 부신피질암이나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환자 데이터가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치료법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서 또 거기에 따라서 치료 결과도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뭐 희귀암 내에서도 그렇게 온도차가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치료제 결과나 생존율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암은 늦게 발견할수록 다 치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1: 네. 네. 뭐 당연히 소요되는 의료비 문제도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 과정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간과 함께 이제 비용 소요가 많겠고요. 또 치료 과정에서 이제 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는 약제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호발암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희귀암 환자들은 이제 의료 전문가를 찾기도 힘들고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또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제약사 입장도 있을 텐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치료제의 경우에 제약회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개발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개발 비용이 수익으로 연결될 여지가 적어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그 임상시험 연구 등에 참여를 꺼리게 되는 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런 만큼 여러 의미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희귀암 정보 포털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 희귀암을 이제 흔히들 고아암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orphan cancer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관심이 적어서 외롭고 슬픈 암이라는 뜻인데요.
1: 그렇군요.
0: 네, 네, 희귀암이 이제 각각의 종류는 수가 적지만 이제 희귀암을 모두 모아 보면 전체 암의 약 20에서 25% 가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암 환자 5명 내지 한 4명 중 1명은 희귀암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암에 걸릴 때 이제 흔한 암에 걸릴지 희귀암에 걸릴지 골라서 걸리는 게 아닌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삼중고를 겪게 되는 희귀암으로 진단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제약회사나 이제 민간 부문에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이제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1: 네. 희귀암에 대한 지원이랄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그동안 이제 희귀암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전체 암에 대한 투자 금액 중에 한 6%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개별 희귀암종에 대한 연구 지원이나 그 희귀암 환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체 희귀암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희귀암에 대한 환우회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렇게 전체 암의 20에서 25%에 달하는 희귀암에 대한 이제 암 관리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자기관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기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귀암 환자들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중앙부처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기업에도 좀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희귀암 연구와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 모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0: 네네.
1: 국내 실정에 맞는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기까지 준비 기간도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노력하고 준비하셨을까요?
0: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이 희귀암 환자에 대한 공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2021년도에 희귀암 연구사업단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사업단장을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각종 희귀암에 대한 기초 연구와 임상시험 연구 위주로 3년 동안 일기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희귀암 환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또 진단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헬플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춰지다가 이제 2024년부터 저희 2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 희귀암 정보 포털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진행 과정에서도 좀 난관들이 있어서 오픈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고, 국립암센터가 주관해서 운영하지만, 이제 국내 다른 주요 의료기관 내에 희귀암센터와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차로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한 것은, 이제 희귀암을 진료하는 의료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구축한 희귀 암종별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피드백이 먼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홍보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에 희귀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희귀암 정보 포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희귀암 정보 포털이 있다는 거를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어떤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까요?
0: 네, 현재 구축된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로는 이제 각 희귀암에 대한 진단, 치료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질병 정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이제 최신 임상시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 번째로는 희귀 암종별로 환우의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같은 암으로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희귀암에 대한 전문 의료진 및 병원 검색 기능을 넣었습니다. 전국 지도를 통해서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의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상담실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희귀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연구 후원을 위해서 기부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 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네. 의료진의 입장에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0: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는 무엇보다 희귀암 환자분들이 보다 일찍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가능하면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이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이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암에 대한 진료 수요가 수도권에 점점 더 집중되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희귀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확한 질병 정보나 의료진 정보를 찾기 어려웠었던 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보니까 진단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조기에 좀 일찍 발견돼서 수술만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도 지방에서 자주 오고 가시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뭐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제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1: 네. 뭐 센터장님은 육종암 센터에 계십니다. 육종암 환자들은 국내에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0: 네, 육종암은 이제 대표적인 희귀암인데 근육이나 뼈와 같은 이제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고요.
1: 네.
0: 1년에 한 2천 명 정도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뭐 유병 인구는 1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뭐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분들도 많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더 전문 의료진의 수가 또 적어지고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진료보는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육종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뭔가요?
0: 뭐 조금 뭐 암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희귀암 환자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뭐 어떻게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게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호바람처럼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암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진행된 암에 대해서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에 여러 암에서 이제 표준 치료로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약물이 희귀암에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설사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서 의료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뭐 증상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고 희귀암 치료의 제한적인 부분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텐데요.
0: 네.
1: 이 시간을 통해서 희귀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0: 네, 먼저 각종 희귀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께 네. 먼저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상당히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희귀암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 네.
0: 최근에는 이제 종양 불문 치료라고 해서 다른 호바람에서 사용하는 항암제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희귀암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희귀암에 대한 임상 시험의 기회를 늘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기울이고 있고요.
1: 네.
0: 치료 받으신 현장에서 느끼는 뭐 어려움이나 어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포털 상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희귀암을 진료하는 이제 한 명의 의사 입장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뭐 한글로 희귀암 정보 포털 이렇게 검색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0: 네,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한글로 희귀암 정보 포털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뭐 특히 환자나 가족분들 희귀암 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0: 네.
1: 잘 들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김준혁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BB의 밤양갱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질환의 많은 원인들 중에는 노화도 빠지지 않습니다. 심부전이나 심장 판막 질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심장이 분당 내보내는 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혈액이 우리 몸 곳곳으로 잘 흐르도록 조절하는 데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심장 판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심장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에서 판막 질환도 많지 않나요?
1: 네, 심장 판막 병이 예전보다는 많이 흔해졌고요.
0: 네.
1: 특히나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에서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퇴행성 판막 질환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고령이 되면서 증가하는 판막 질환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0: 네. 심장 판막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혈액 공급에 아주 중요한가요?
1: 예,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예. 우리 그냥 아파트 집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은 딱 방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방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예. 네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 몸에 더러운 피를 폐에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심장으로 보내고요. 심장에서도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펌프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깨끗한 피가 쭉 돌고 다시 들어오지면 또 폐로 들어가서 깨끗해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요. 방이 크게 네 개로 되어 있고요. 이 방 사이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이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러한 문짝들이 이제 순서대로 열리고 또 닫히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0: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실과 심방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예.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하려면 수축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또 피를 받아들이려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펌프질과 늘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피가 앞으로만 나가도록 그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런 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심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문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문짝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겠고 잘 안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짝이 닫아지게 되면 이게 잘 안 열리게 되거든요. 심장 판막은. 또 이게 또 닫히지도 않으면 피가 이제 거꾸로 새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협착, 좁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판막이 좁아져서 피가 잘 못 나가는 거고요. 또 역류라 그러는데 이것은 판막이 닫히지를 않아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혈액이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뒤로 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이 잘 안 열리는 병 또 문이 잘 안 닫히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판막이 열리고 닫혀야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데요.
1: 아니, 그렇습니다.
0: 이런 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화인가요? 뭐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병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희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판막이 쉽게 말해서 많이 쓰니까 그만큼 닳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닳아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이게 또 그게 이제 석회화라 그래가지고 돌처럼 이게 딱딱해지면서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0: 많이 쓰니까 닳아졌다. 일종의 퇴행성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장 판막 질환도 늘고 있습니까?
1: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즘 판막 질환은 예전에 이제 선천성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감염, 류마티스 열이라 그러는데요. 류마티스 열 때문에 생긴 심장 판막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판막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감염 치료를 잘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들면서 많이 쓰면서 생기는 그런 고령화에 따르는 퇴행성 판막질환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0: 판막질환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고요. 또 심장이 이제 병이 생기더라도 보상 기전이라 그러죠. 일정 정도 아픈 채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특히 심장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병이 심하게 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그럼 진단을 받는 건 검진으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이제 우리 몸이 조금씩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네.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검진을 통해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네.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많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이제 압력, 좀 어려운데 압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판막이 문짝이 안 닫히고 또 문짝이 잘 안 열리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이 조금 많이 훅 열려져야 되는데 3분의 1만 열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쪽으로 물건을 내보내려면 힘이 더 많이 들겠죠.
0: 그렇죠.
1: 예, 그러면 심장이 점점 부담을 느끼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이 늘어나게 되거나 또는 커지거나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장이 퍼집니다. 심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심장이 일을 많이 갑자기 확 하다가 되면은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악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0: 네. 그렇게 심부전이나 부정맥의 위험까지 얘기될 정도면 그때는 증상이 있는 거겠죠?
1: 예, 증상이 있고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신호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이제 시점부터는 치료를 잘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뭐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건가요?
1: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숨이 찹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요. 일반적인 그런 심부전 증상인데 이제 활동하게 되면 숨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단지 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지 옛날에는 계단 오르는 게 5층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어느 쪽 판막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네, 좀 다른데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깨끗한 피를 걸러내주는 쪽을 담당하는 게 이제 오른쪽이고요. 네. 우리 온몸으로 피를 뿜어내주는 걸 담당하는 것이 왼쪽인데
0: 네.
1: 흔히 이제 대동맥 판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0: 네.
1: 왼쪽 위치는이니까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깨끗한 피를 확 뿜어내는 거.
0: 네.
1: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화에 따르는 퇴행성 심장 판막이 잘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지럽거나 숨이 차고 또 심하면은 실신하기도 하고 그러고요. 이제 승모판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은 이제 폐 쪽과 관련된 증상들. 숨이 차거나 뭐 이렇게 기침과 하려 객회를 한다든지

0: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인가요?
0: 예. 증상들이 꽤 다양하니까요.
1: 네.
0: 그냥 나이 먹어서 숨 찬다, 뭐, 이런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1: 네.
0: 일단은 증상이 좀 변화된다. 예전보다 꽤 많이 증상이 좀 안 좋아졌네, 숨이 많이 찼네, 그러시면
1: 네.
0: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뭐, 초음파, 심장 초음파인데, 이건 심장만 보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것은 이제 초음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혈관을 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쉽게 또 반복적으로 판막의 구조 기능 이걸 동시에 또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입니다.
1: 네, 심장 초음파 이제 심초음파도 경흉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로 구분이 되던데 어떤 차이인 건가요?
0: 예, 이건 뭐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몸 밖에서 보는 거긴 한데요.
1: 예.
0: 심장이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 위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걸 경흉부라고 부르고요.
1: 네.
0: 이제 우리 내시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내시경처럼 심장 초음파 거기 사진기를 이렇게 식도로 넣어가지고 심장 뒤쪽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경식도인데 심장 뒤쪽에서 보면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심장이.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가슴으로 보는 게 좀 어렵거나 잘 안 보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정밀하게 봐야 될 때는 식도로 넣어가지고 보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CT나 MRI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0: 네, 이제 필요시에는 하는데요.
1: 네.
0: 심장 판막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가 기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살피는 건가요?
0: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1: 네.
0: 이제 판막이 모양이 어떤가 또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좁아졌는가 얼마나 새는가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심장 기능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가 심장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신다 보면 됩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근데 판막 질환이라고 해도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요?
0: 예, 예. 판막을 흔히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1: 네.
0: 경증, 중증증, 중증 이렇게 또 3단계로 나누게 하는데요. 판막에서 예를 들어 피가 새거나 또 역류한다 그래서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이 또 지켜보기만 해도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판막 질환이 얼마만큼 심한가 또는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심장 기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요. 뭐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예.
1: 그러니까 경증인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0: 예.
1: 하셨는데 그럼 경증과 중등도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0: 이것은... 그냥 초음파로 보고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수치화 시켜놓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심장 판막 상태에 따르는 중증도와 환자 증상의 중증도 이 두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중등도 이상이어도요. 일상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정기검진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제 증상이 없고 심장 기능이 괜찮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환자의 증상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본인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준을 넘어선 그런 경우에는 기준을 넘어서 심한 중증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술적 치료나 그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숨찬 증상 그런 것들인가요?
0: 예, 예.
1: 네. 약물 치료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은가요?
0: 약물 치료는 실은 판막 질환에서는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어떤 달아지고 노화로 생긴 퇴행성이기 때문에요.
1: 네.
0: 약으로 저희들이 노화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결국은 혈압을 좀 조절하고 심장에 부담을 떨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로도 증상이나 또 병의 경과를 꽤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1: 네.
0: 그렇지만 판막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은 어떤 경우에 고려가 되나요?
0: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질 정도로 판막이 약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늦으면은 이미 심장이 망가져 버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효과적인 치료가 안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또는 뭐 아직은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너무 빠르면 또 실은 환자분한테는 불필요한 치료가 되니까 그런 타이밍들이 매우 중요한데 네. 결국 수술은 이제 더 이상은 심장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시술적 치료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탑이 시술도 있고 시술법도 다양하지 않나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판막 치료는 결국은 이제 수술. 수술이란 것은 가슴을 이제 가르고 열고 수술을 하는 이제 어떤 조작을 가하는 거고요.
1: 네.
0: 시술이란 것은 이제 가슴을 가르지 않고 이제 대퇴동맥 같은 곳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을러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시술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최근에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지금은 예전에 전부 다 수술을 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특히 고령 같은 경우는요. 네. 80세 이상 또는 뭐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요. 저희들이 네. 수술을 하지 않고 탑이라 그래가지고요.
1: 네.
0: 예, 그런 시술을 또 많이 합니다.
1: 네, 그건 예.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이렇게 우리 이제 대퇴동맥으로요 관을 예. 집어넣어가지고요, 결국은 인공판막을 집어넣는 건데, 인공판막을 가슴을 가르지 않고 관을 통해서 심장 안에 이제 조작을 통해서 인공판막을 넣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결국은 이제 가슴을 열지 않아도 되는 거라. 회복이 빠르고요. 또 입원 기간도 짧고 뭐 그런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 판막 질환인 분들이 일상에서 좀 조심할 부분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판막 상태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서 이제 혈압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판막이 진행되는가를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그 규칙적인 운동. 근데 이제 너무 또 오버된 운동은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상이 변화되는 게 꽤 중요한 또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또 숨이 찬 게 더 심해진다든가 갑자기요. 또는 어지러지란 증상, 실신에 가까울 정도로 어지럽다 이런 경우도 있으면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항상 담당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거.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혈압 관리는 왜 중요한 걸까요?
0: 혈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압력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압력이 세지면 심장도 부담을 느낍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장의 부담을 느껴주면 심장 기능도 유지가 되지만 판막도 판막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1: 아.
0: 네, 그래서 혈압 관리는 또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혈압 조절 잘하면 또 치매도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1: 네. 네,
0: 뭐 여러모로 혈압 관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또 판막 이상이면 이제 숨찬 증상이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년의 젊은 층에서도 판막 이상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중년에는 이건 많지는 않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인데 두 개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네 개도 갖고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결국은 두 개, 네 개는 불필요하거나 또 부족한 판막 개수니까요.
1: 네.
0: 빨리 닳아집니다. 빨리 딱딱해지고 빨리 석회화가 돼가지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도 모를 수 있는 거네요.
0: 모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0: 예,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 질환의 하나인 판막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 표기할 때 혼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사를 예로 들어보면 명사의 끝부분을 아이로 쓰는 것과 어이로 쓰는 것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표기형인지 고민스러울 때가 종종 있죠.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기구를 말하는 지게와 물건을 덮는 물건을 총칭해 부르는 덮개의 경우에 어느 것을 아이로 쓰고 어느 것을 어이로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말에서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로 아이를 쓰는 개가 있습니다. 날개, 덮개, 베개, 지우개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일부 동사에 그런 일을 하는데 쓰는 기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어이를 쓰는 개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게, 집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 된 개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게, 집게와 같이 어이를 쓰는 단어들을 따로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갑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3살 때 가요 사랑의 미로를 불렀던 아기가 진로를 결정할 나이가 됐을 무렵 노래를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악가가 되기로 했다는데요. 그렇게 차근차근 꿈을 키워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리사이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공연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음악 먼저 보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주 여성 합창단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성악가 최정원 씨는 경희대 성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2008년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 특별상, 2008년 KBS 신인 음악 콩쿠르 1위, 2009년 중앙일보 중앙 음악 콩쿠르 1위, 2017년 비버리힐스 내셔널 오디션 우승을 차지했고요. LA 필하모닉, KBS 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국내외 악단 연주에 출연을 했고 음반 더 힘, 사랑의 꿈 등을 발매했습니다. 현재 한세대 예술학부 성악과 초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6월 10일 리사이트를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할게요. 이제 6월 10일이면 2주 정도 공연이 남았는데 네. 지금 온통 그쪽에 신경이 쏠려 있겠어요.
2: 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공연에 많은 마음을 두고 지내고 있는데요. 연습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좋은 순간을 전해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되세요? 일과가 이렇게 공연 앞둔 때는?
2: 똑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눈 떠지는 대로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꼭 레몬물을 마시거든요.
1: 네.
2: 레몬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정을 보내고 일정이 끝나고 집에 와서 집에 연습실이 있어서 집에서 또 밤에 또 연습을 하기도 해요.
1: 와, 일정 끝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통 침대 위에 이렇게 옷도 안 벗고 누워야 되는데 다시 연습실로 와 집에 연습실이 있으세요?
2: 네, 방 하나에 이렇게.
1: 그렇군요. 네. 그럼 그때 또 연습을 하시는군요.
2: 네.
1: 너무 지겹지 않으세요? 집에서까지 연습하는 거?
2: 자주 하진 않고요.
1: 그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연습을 쉬지 않고 하고 싶다는 마음을 연습실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독주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2: 네.
1: 제목 찾는데 굉장히 애 먹었죠?
2: 애를 먹다기보다 이게 제가 이 타이틀로 두 번째 독창회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2: 독창회.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김효근 선생님의.
1: 네.
2: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1: 아.
2: 그 녹음을 했을 때 그 첫 가사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가사, 그 한 가사를 부르자마자 제가 엄청 울었었거든요.
1: 아.
2: 그래가지고
1: 그렇군요.
2: 이제 그때 이 제목을 내가 평생 품고 가야겠다.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노래가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 가사는 저한테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는 더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
1: 네.
2: 라는 그런 희망처럼 들렸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이 제목으로 평생 타이틀로 살고 싶다 해서 아마 앞으로 저의 평생 독창에는 이 타이틀이지 않을까.
1: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부르지 않았지.
2: 네.
1: 딱 들었을 때
2: 엄청 울었어요.
1: 눈물이. 네. 또 어떤 또 감정이었어요?
2: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이 곡을 보내주셨을 때는 좋다. 노래가 참 좋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몰랐었는데 제가 이 가사가 이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노래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또 각자의 꿈을
1: 그렇죠.
2: 생각하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아무튼 엄청난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곡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2: 네.
1: 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2: 네.
1: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어떤 곡들 만날 수 있나요?
2: 1부에서는 되게 익숙하게 사랑받는 외국 곡들이고
1: 네.
2: 2부에서는 처음 만나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현대 한국 가곡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1: 곡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2: 1부는 외국 곡들만 있으니까 카치니 아베 마리아
1: 네.
2: 그리고 이힐리베디히라는 독일 팝송이에요. 그 곡도 있고 또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송 투 더 문도 있고 에브리 마운틴 이런 곡들이 1부에 있고 2부는 윤학준 선생님 그리고 김주원 선생님 정환호 선생님 요즘 작곡가 분들이세요.
1: 네,
2: 그래서 그분들의 한국 가곡 그리고 김효근 선생님의 곡을 좀 많이 불러요.
1: 네, 한국 가곡 워낙 많이 찾아보시고 또 부르시겠지만
2: 네.
1: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너무 좋은 곡들 많이 있죠.
2: 네, 엄청 많죠.
1: 네, 그런 곡 들을 때마다 막 욕심 나시겠어요?
2: 좀 요즘 나온 현대 한국 가곡은 네, 제 정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가사도 아무래도 듣는 입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서정적인 곡을 들었을 때 그 노랫말까지 와서 닿으면 감동이 정말 배가 되거든요. 네. 뮤지컬 넘버들도 만날 수 있다고요?
2: 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I Feel Pretty랑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Climb Every Mountain도 부릅니다.
1: 네. 어때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뮤지컬에도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2: 뮤지컬은 진짜 매력적인 장르인데 동시에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춤도 잘 춰야 하고 또 에너지가 정말 배로 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네. 조심스럽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1: 직접 뵈니까 뮤지컬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2: 근데 생각해봤는데 성악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몇 개 없는데
1: 네.
2: 저랑 그 성격이 안 어울리는 것

0: 저 다 약간 예쁘고
1: 아, 아니 너무 잘
0: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역할
1: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성격이 안 어울려요.
1: 아 그래요?
0: 되게 털털. 약 그건 정말 아, 세상 여자.
1: 이런 외향과는 달리 또 에. 털털한 성격을 갖고 계시는군요.
0: 그게 또 노래에 나오더라고요.
1: 네. 어 노래를 들을 때 잘 모르겠던데요. 네.
0: 아, 예쁜 예쁘고 이런 거를 잘 그러니까 그런 척이 되죠. 예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연기니까 예 노래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연기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네. 뭐 최정원 씨 워낙에 한국 가곡 잘 부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우리 가곡들 워낙 많아서 고를 때 굉장히 고민하셨겠네요.
0: 어, 맞아요. 뭐 이분은 이러다가 안 끝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아서 네.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어요.
1: 네. 그렇게 해서 고른 곡들이 어떤 곡들이죠?
0: 윤학준 선생님의 마중, 정환호 선생님의 꽃피는 날, 그리고 또 김주원 선생님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하고 제가 잠시 쉴 때 네. 저 게스트가 있거든요. 게스트가 아. 이제 그 정인선 선생님의 어느 봄날이라는 곡을 부르고 제가 다시 나와서 첫사랑, 미별, 그리고 또 다시 게스트가 나와서 웰컴 투 한글이라는 곡을 부르고 마지막은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끝이 나요.
1: 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공연은 항상 그 곡으로 끝나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1: 아, 그러니까 시그니처 같은 곡이 네. 되겠네요. 이 한국 가곡에 대한 애정이 워낙 많으신데 그 우리 가곡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정서라는 게 있죠.
0: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우리말이라서 저도 전하기도 편하고 네.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하기도 쉽고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데 깊은 울림이 또 우리나라 가곡의 네. 네, 큰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가사인데도 한국 가곡은 이렇게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 가곡이기도 하고 또 요즘 그러니까 예전 곡은 좀 가사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요즘 곡은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요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곡이.
1: 네. 연주자들은 어떤 분들하고 함께 하시나요?
0: 지휘자님은 김광현 선생님, 그리고 프라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피아니스트 문재원, 아. 그리고 테너 림팍, 그 다음에 어린이 중창단의 라임 트리플인 프렌즈 이렇게 함께 출연합니다.
1: 네. 이분들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시는 건가요?
0: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다 저랑 오래 함께 공연했던 네.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1: 이렇게 오래 해왔던 분들과 공연하면은 마음이 좀 하기 전부터 네, 이미 든든하시겠어요. 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6월 10일 리사이틀 준비하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최정원 씨의 추천곡들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0: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김효근 선생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곡인데 최근에 나온 따끈한 신곡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이 곡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0: 곡이네요.
1: 네.
0: 왠지 무슨 올림픽이나 이런 데 마지막 피날레 장식해야 될것 같은. 아, 리사이틀 준비도 워낙 바쁘실 텐데 4월에 음반 작업을 또 하셨어요. 음반도 부지런히 또 내고 계시죠?
1: 네.
0: 이번에 작업한 곡은 어떤 곡들인가요?
1: 또 김효근 선생님의 신곡 방금 들었던 곡도 녹음을 했고 또 올해가 제가 선생님과 처음 작업을 해서 그 아트팝 가곡 앨범이 나온 지 10주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10년이 벌써 그렇군요. 지났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모든 곡들 중에서 제가 녹음하지 않았던 곡들이 한 4곡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다 녹음해서 6월 10일에 이제 선생님의 모든 곡이 다 들어간 저의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앨범이 나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트팝 가곡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1: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또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절대 부담 없이 즐기고 또 많이들 좋아하세요.
0: 네. 네.
1: 그런 곡이고 또 김효근 선생님께서는 또 음악 전공이 아니세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이렇게
1: 경영학과 교수님이세요. 아, 이제 지금 은퇴 이번 연도에 하셨는데.
0: 아, 네. 그래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1: 그 장래 희망이 음악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0: 공부를 잘하셨구나.
1: 네, 공부도 잘하셨고, 이제 반대하셨나봐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계속 곡은 그래도 쓰셔서 서울대학교 재학하실 때 그 대학 가곡제. 그때 이제 눈도 엄청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0: 네.
1: 그 곡을 대상을 수상하시면서 이제 작곡가로 시작을. 물론 경영학과 교수지만.
0: 네.
1: 계속 그때부터 좋은 곡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0: 이 김효근 작곡가하고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되셨나요?
1: 정확히 10년 전에
0: 네.
1: 제가 그때 미국 유학 중이었거든요.
0: 아.
1: 제 선생님께서 페이스북
0: 네.
1: 그 메신저로
0: 네.
1: 작곡가 김효근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선생님의 곡들이 굉장히 어울리는 목소리일 것 같다. 유튜브를 보시고
0: 와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몇 곡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불러봐라
0: 네.
1: 어울리는지 그렇게 해서 또 마침 제가 그 한 달 후에 한국을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와서 한번 뵙기로 하고 너무 네. 좋아서 곡도
0: 네.
1: 그날 밤 처음 뵌 자리에서 그러면 미국 언제 돌아가냐고 하고
0: 네.
1: 저 2주 후에 가는데요. 지금 빨리 녹음을 하자
0: 와.
1: 하셔서 거의 네. 12곡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음반을 이렇게 내고 미국으로
0: 그렇군요.
1: 다시 갔어요.
0: 근데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10년 전에 만났으니까 이제 와, 내 곡을 가장 잘 소화해 줄 목소리를 찾았으니까 그 다음 곡을 만들 때는 거의 또 최정원 씨를 위해서 만든 곡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건 아니실 텐데 선생님의 정서와 그런 저의 목소리가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0: 정말 그렇네요. 네. 아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직접
1: 네.
0: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 가운데는 뭐 조회수가 200만이 훌쩍 넘는 것들도 있고 클래식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죠.
1: 네. 그게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송 투 더 문이라는 곡인데 제가 그게 이제 제 학창시절에 콩쿨 파이널 곡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곡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많은 입상을 안겨줬던
0: 네. 네,
1: 그 곡들이 특별한 곡인데 그 영상 그렇게 잘 부르지 썩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볼지 몰랐어요.
0: 아, 그게 너무 좋으니까 봤던 분들이 계속 틀어놓고 또 보고
1: 그러신가 봐요.
0: 예, 계속 들어보는 것 같은데
1: 네.
0: 유튜브 채널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이 영상이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일반 곡들의 네. 영상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찬양만 모아둔 영상이 있어요. 그 찬양곡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의 이제 팬분이 만드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날지 몰랐거든요.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수익이 생기고 하니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0: 네.
1: 당신의 목소리로 제가 네.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너무 반가웠겠네요.
1: 네.
0: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소환된 거네요.
1: 네.
0: 팬들한테.
1: 네.
0: 최정원 씨 노래를 그만큼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 팬클럽이 유명하더라고요. 애정원? 이 팬클럽은 어떤 성격인가요?
1: 이름이 그냥 사랑의 정원. 저의 정원 이렇게 해서 만든 이름인데
0: 네.
1: 그냥 늘 그냥 옆에서 애정을 담아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지금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시고
0: 네. 네.
1: 음악회도 와주시고
0: 네.
1: 건강도 챙겨주시고.
0: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이신가요?
1: 되게 다양하세요. 또 생각보다 여자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네. 목소리를 들으면 아 나도 저런 목소리를 노래 부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왠지. 네,
1: 그래서 이게 또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팬들하고의 교감도 자주 하시는 모양이네요.
1: 뭐 음악회에 오시면 또 뵙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제가 독창회 하니까 힘내라고 고기도 사주시고.
0: 그렇군요. 네. 지금 다 한창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뭐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침에 레몬물 마신다고 하셨고 네. 또 어떤 비결이나 생활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예전에 되게 단련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뭐 지금 체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네요.
1: 뭐 그런 체력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기가 걸렸을 때나 네. 뭐 진짜 몸이 안 좋거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안 좋은 악조건에서 노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해야 됐으니까 다 해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컨디션 안 좋아도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 뭐 또 하겠지, 해내겠지.
0: 진짜요?
1: 네, 그게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는 하는 일은 그냥 내 스스로가 예민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다른 건 뭐 특별히 없어.
0: 와,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워낙 다 이겨냈으니까
1: 네. 걱정은 안 돼요. 어떡하지?
0: 와, 정말 강단이 있으시네요. 근데 그만큼 또 그 노래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체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만큼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 리사이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공연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노래 들어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1: 두 번째 곡도 김효근 선생님의 사랑의 꿈이라는 곡인데 지금 제 컬러링이에요.
0: 아, 네.
1: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화를 빨리 받으면 화를 내세요.
0: 그리고 좀 더 이따 받지.
1: 네, 듣고 있는데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저랑 모르시는 분이 처음 전화 왔을 때도 근데 이 곡 무슨 곡이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들으시면은 되게 사랑 속삭이듯이 되게, 네. 되게 아름다운 곡입니다.
0: 그렇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의 꿈.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리사이트를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내가 노래 재능이 있구나, 좀 전공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한 언제쯤이세요?
2: 본격적으로 성악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 아.
2: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또 이제 좋아한 거였는데 주변에서 잘한다고 이제 하셔요. 제가 지방에서 네.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냥 내가 반장 부반장 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시키나?
1: 아,
2: 라고 생각을
1: 대표를
2: 했는데.
1: 시키는 건가?
2: 네. 그렇게만 네. 생각하고 근데 뭐 노래 시키니까 좋았는데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그리고 내가
1: 그때까지는
2: 가장
1: 뭔가 확신을 못했었군요.
2: 확신이 없었고 네.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그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이 더 분명해져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제 엄마 말씀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살 때 네. 사랑의 미로를 완창했다고.
1: 와 그렇군요. 그거 가사가 어린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네. 가사인데 그때도 가곡 듣듯이 약간 좀 요즘 한국 가곡이랑 비슷하잖아요.
2: 네. 그래서
1: 그게 딱 들렸나
2: 계속 틀어졌었나 봐요. 뭐 집에
1: 그쵸, 그때
2: 뭐.
1: 울려 퍼졌었죠.
2: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듣고 이제 제가 부른 거죠.
1: 그러면 거의 뭐 집안에서 신동 났다고 했겠네요. 그때 세 살짜리가 사랑을 네. 완창을 했으면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부모님들은 아, 이 아이가 노래와 관련된 걸 하겠구나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겠어요.
2: 그러셨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네. 수업을 받게 됐군요. 네. 어떻게 보면 전공을 시작한 게 그렇게 이른 건 아니었네요.
2: 네, 늦게 시작한 편이죠.
1: 근데 사실 사랑의 미로 완창할 정도면 가수가 될 법도 한데 네. 어떻게 또 성악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2: 가수가 꿈이었어요, 꿈은.

0: 왜냐면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가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당시는 어렸을
1: 그쵸.
0: 때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엄마께서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장래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가수라고 했더니 이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셔서
1: 네.
0: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렇게 뭐 음악 선생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1: 네.
0: 생각했더니 엄마께서 그 성악가라는 직업을 처음 알려주셨어요. 그 전혀 몰랐던 직업이거든요.
1: 가수하지 말고 아예 공부를 제대로
0: 네.
1: 해봐라
0: 성악가?
1: 이렇게 하셨구나.
0: 그래서 성악가가 뭔지도 모르고 장래희망 쓰라고 하면 그냥 늘 성악가를 썼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조수미 선생님도 모르고 그 시골에서
1: 네.
0: 아, 저런 직업이 있구나 이러면서 성악가를
1: 네.
0: 늘 써왔던 것 같아요.
1: 그랬군요. 근데 고1 때 어떻게 보면은 정식 수업을 처음 받은 건데
0: 네.
1: 처음 받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0: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하니까 재미없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힘들잖아요.
1: 그쵸.
0: 이게
1: 네. 발성도 또 그냥 노래랑 다르잖아요. 네.
0: 그냥 내가 즐겁게 했을 때랑 이제 다르고 그 느낌이 아닌데 이러고 시작은 했는데
1: 네.
0: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을 때랑 이제 제대로 배우니까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그 성악으로 막 박사학위까지 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0: 네.
1: 예 정말 오랜 시간 하고 계신. 또 유학은 미국으로 가셨어요.
0: 네,
1: 보통 성악하는 분들이 이제 이태리나 독일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때 또 미국으로 떠난 이유가 있을까요?
0: 처음부터 미국만 생각했던 건 아니고
1: 네.
0: 저한테 더 잘 맞는 환경이 어디일까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미국을 가보기 전에 이제 뭐 이태리, 독일, 뭐 유럽을 한번 가봤었는데
1: 네.
0: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삶이 그러니까 처음 경험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침대 속으로 진짜 누가 저를 잡아
1: 그래요.
0: 무서워. 이런 경우도 있나? 그러니까 처음 경험해보니까
1: 그러니까 정적인 느낌에 그게 안 맞았군요.
0: 네, 그리고 저기압 늘 저기압이니까 제가 또 저혈당은 저혈압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막 끌어당기더라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막 가서
1: 기운이
0: 노래도,
1: 뭔가 안 맞았군요.
0: 네, 노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이겨내고 지내야 되는 건가 고민하고 있다가 미국을 우연히 가게 됐어요.
1: 네.
0: 미국은 솔직히 아예 생각했던 곳은 아니에요.
1: 그렇군요.
0: 근데 미국 그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평안한 저한테 오는 기운이
1: 맞아 잠깐 여행 온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인데 네, 그 너무 중요하겠네요.
0: 너무 좀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가서 그랬던지
1: 네.
0: 그 기운 너무 평안한 거예요.
1: 네.
0: 나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
1: 그리고 좀 활기찬 게 있죠 미국이.
0: 그래서 네. 그쪽에 있는 막 음악 대학을 찾아봤어요.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막상 미국에 딱 가서 공부 시작하니까 어떠셨어요?
0: 너무 잘 왔다. 근데 보통 이태리나 독일은 정통적인 물론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1: 네.
0: 미국은 되게 좀 더 열려 있고 다양한 거를 가르쳐주죠.
1: 네.
0: 이제 뭐 보통 이태리 다니면 이태리 곡을 되게 많이 할 거고 독일은
1: 그쵸.
0: 또 독일 가곡을 많이 할 텐데 미국은 미국 곡을 시키고 이런 거보다 독일, 이태리, 프랑스 뭐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접근하는 방식이 노래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1: 네.
0: 뭐 연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줘서 내가 잘 왔구나.
1: 와 그렇군요. 근데 그 다들 어떻게 보면은 정통 코스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싫어도 그냥 따라가기 마련인데 굉장히 주체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0: 네. 맞아요.
1: 뭔가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밀고 나가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워낙에 극한 상황에서 노래를
0: 맞아요.
1: 많이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한다고.
0: 네.
1: 네. 그런 강단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노래를 많이 했길래 두렵지 않은 건지.
0: 네.
1: 그리고 또 자신의 음색의 특징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1: 그 맞아요. 음역이나 음색에 따라 소프라노 영역이 좀 나뉘잖아요.
0: 네.
1: 어떻게 처음에 찾아가셨어요?
0: 저는 리릭 소프라노거든요.
1: 네.
0: 리릭 소프라노여서 가장 대표적인 성악가로는 홍혜경 선생님. 한국의 홍혜경 선생님이 리릭 소프라노세요.
1: 듣기에 좀 편안한
0: 네, 편안하고 서정된
1: 것 같아요. 오랫동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리릭 소프라노군요.
0: 네. 저는 리릭 소프라노입니다.
1: 그건 바로 찾아내셨나요?
0: 네.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을 계속 뭐 입시 그리고 콩쿠르를 준비할 때 이제 그 목소리에 맞는 배역이나 뭐 오페라는 이게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리릭하다고 하셔가지고.
1: 근데 소프라노 분들 하면 떠오르는 뭔가 굉장히 세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한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0: 네.
1: 왠지 막 온도나 습도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러신 것 같거든요.
0: 저는 그러지는

0: 하지는 않아요.
1: 그래서 아까도 막 성격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하실 때 네. 의아했었는데 막 털털한 성격인 거에 비해서 목소리는 또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네. 네, 그렇거든요.
0: 네, 근데 이제 성격이 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발령기가 되더라고요. 뭐 예뻐야 되고 막 이러면은 네. 하고는 있지만 약간 제가 하면서도 어색한 혼자 그렇구나. 오그라든다고 하죠. 네. 혼자 이렇게 되고 근데 뭐 대신 네. 슬프거나 뭐 진짜 재밌거나 웃기거나 네. 오히려 코믹한 그런 배역을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더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소프라노 하면 생각나는 약간 공주 같은 이미지가 네. 있는데 그와의 별개의 이미지를 전혀 갖고 아닙니다. 계시니까 두 가지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리사이틀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추천곡을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이번 독창회의 제목인 가장 아름다운 노래.
1: 아, 피날레에 불러주실. 네.
0: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그날 꼭 오시라고. 라이브가 더 좋으니까.
1: 그렇겠죠. 에이. 예. 자,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오늘 최정원 씨 만나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많이 소화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우아하고 서정적이고 슬픈 걸 많이 어울리기 때문에 해내셨지만 좀 재밌고 코믹적인 것들도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어떤 성악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1: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악가로 기억이 되고 싶은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냥 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0: 목소리에 애잔한 부분이 있고 그 슬픈 곡이 너무 잘 어울려서 오히려 그거 들으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네.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도전하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제 뭐 너무 많은 무대들을 서봐서 네. 특별히 나는 여기 꼭 서고 싶어 뭐 이런 무대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네. 그 세월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여한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냥 제 목소리가 허락하는 한, 그러니까 어디가 되었건 그냥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대에 계속 쓰고 싶어요.
0: 네. 그동안 어울리는 거 많이 하셨으니까 네. 원래 숨기고 있는 본인 안에 있는 털털함과 코믹적인 네. 요소를 깨울 수 있는 특별한 도전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뭐 새로운 도전도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정원 씨에게 노래란 무엇일까요?
1: 저한테 노래는 제 삶을 버티게 해준 힘. 제가 기뻤을 때도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도 노래는 항상 제 옆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나 누구한테 보일 수 없었던 뭐 아픔이나 진심을 노래로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한테 노래는 단순한 뭐 직업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의미이고 또 제 진심을 가장 깊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0: 네. 아마 6월 10일 많은 분들이 또 그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특별한 공연들을 통해서도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6월 10일 리사이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공연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양광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태양은 당신의 미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당신의 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노래는 당신의 콧노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붉은 노을은 당신의 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풋풋한 과일은 당신의 입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슴은 당신의 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나무는 당신의 어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들녘은 당신의 가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바람은 당신의 손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춤은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약속은 당신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당신의 숨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보석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양광모 시인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한 여성이 강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글쓰기의 실마리 하나가 의식 속에 떠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잔디밭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잔디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펠로우와 학자들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이 장면에서 웃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서 밀려나는 순간 떠오르려 했던 생각, 그 빛나는 아이디어의 실마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울프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제는 단지 모욕이 아닙니다. 배제는 창조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녀는 책을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추천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남성 대학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진 풀코스 요리와 아름다운 식기들이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편안함, 유연함, 자유로운 사고를 울프는 꼼꼼히 추적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성대학의 점심자리에 앉습니다. 수프와 자두, 커스터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화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언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 했던 창조적 영감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프는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똑같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안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같은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 창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울프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술가를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오승원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서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감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저런 무대에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극단 드림 스테이지에서는 다름의 스펙트럼 창작 쇼케이스라는 공연에 출연할 장애인 배우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이 공연은 2026 동장문화재단 장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선정작입니다. 연습은요, 다음 달 6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고요, 8월에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 연습과 공연 일정 그리고 해외 공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자유곡으로 노래도 부른다는 걸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분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원은 6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 02-815-2387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5월 28일 목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좋다.

우리는 한가종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이 시간에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차 여행을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은 충청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충북선을 중심으로 나들이 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지난 토요일에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체육 경기와 윷놀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큰형님 왕언니 게임에 노래자랑까지 있어서 말 그대로 축제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형님 왕언니 게임 이것도 궁금하고 노래자랑도 궁금한데 자 화제 현장에서 함께 하시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홍대광이 부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는 우리 청취자들도 좋아하고 네. 무엇보다 우리 센터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차 네. 여행이네요.
1: 네, 지난해부터 당일로 즐기는 열차 여행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끔 청취자분들께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0: 이게 저도 그렇지만 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든요.
1: 아, 네.
0: 근데 그 자체로 좀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요. 의견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벌써 여섯 번째 당일 열차 여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를 이제 동서로 가로지르는 충북선을 중심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중간중간에 유명한 뭐 관광지나 맛집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칙칙폭폭 열차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근데 충청북도를 가야 돼요. 네. 당일로 기차 여행을 하는데 네. 그럼 출발은 어디서 하나요?
1: 네, 오늘의 시작은 영등포역입니다. 네, 영등포역은 무궁화호 열차나 뭐 새마을호, ITX 마음 열차 같은 일반 열차는 뭐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장항선이든 모든 노선이 이 그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게 되고요.
0: 네.
1: 네, 경부선은 KTX 열차도 하루에 4차례 이상 정차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KTX는 수원을 경유해서 대전까지는 일반 열차의 철길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고속철도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영등포역에서 새벽 6시 7분에 출발하는 ITX 열차를 탑승을 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표소에서 안내 신청을 하면은 이른 아침에도 뭐 사회복무요원이나 역무원이 나와서 탑승 안내를 해줍니다. ITX 마음 열차는 좌우폭과 또 앞뒤 간격이 가장 넓은 열차인데요. 더욱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열차 그 좌석에 USB 포트나 콘센트가 있어서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열차 기종이기도 합니다.
0: 설마 이 포트랑 충전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러죠.
1: 네.
0: 그 영등포에서 그럼 출발을 해서 네. 충북선을 타기 위해서는 네. 어디로 가신 거예요?
1: 네. 영등포를 출발해서 수원, 평택, 뭐 천안을 지나서 8시에 대전역에 정차를 했는데요.
0: 네.
1: 저희는 대전의 유명 제과점을 가보기 위해서 하차를 했습니다.
0: 야, 여기는 하차할만 하죠.
1: 아, 네. 네. 원래 충북선은 조치원역에서도 탑승을 할 수 있지만 유명 제과점의 케이크를 맛보기 위해서 대전까지 오게 됐고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기차역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1: 대전 안에 그 유명 제과점은 지점이 이제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본점이었고요. 대전역에서 지하철 한정거장 가시면 중앙로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가기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저희는 대전 장애인 콜 택시를 열차 내리기 전에 신청을 하고 탑승을 했었는데요. 대전에도 장애인 콜 택시가 비교적 잘 연결되는 편이니까요. 대전 가끔 들리실 계획 있는 분들은 사전에 등록 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 제과점 네. 줄이 엄청 길다고 들었는데
1: 네.
0: 어떻게 원하는 거는 구매할 수 있었나요? 어땠나요?
1: 네, 저는 구매를 했는데요.
0: 어이구,
1: 우선
0: 예.
1: 장애인 콜택시로 약 한 5분 정도 가니까 제과점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말차 시루와 순수 우유 롤케이크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0: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네요.
1: 예. 네. 근데 본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시루 케이크 전문점하고 또 케이크 부티크 그리고 뭐 샌드위치 전문점 등으로 이거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0: 네.
1: 뭐 튀김 소보로나 또 뭐 부추 달걀빵 같은 일반 빵을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뭐 시루 케이크나 뭐 롤 케이크 같은 거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루 전문점이나 케이크 부티크로 가야 합니다.
0: 그러면은 튀김 소보로는 본점이 아닌 곳에서는 안 팔아요?
1: 아니 다른 지점에서도 파는데
0: 팔긴 하는데.
1: 아 그리고 요 케이크 쪽은 안 팝니다.
0: 아, 네. 네네네.
1: 아까 전에 시루 전문점하고 케이크 부티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곳에서 모두 케이크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주말에는 뭐 한 30분 이상 뭐 1시간 가까이 대기를 해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주문이 완료가 되면은 시루는 시루 전문점 픽업존에서 그리고 롤케이크는 케이크 부티크 픽업존에서 또 다시 이제 줄을 서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오래도록 이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보냉백과 아이스팩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냉백은 3,500원이고요. 아이스팩은 1,000원이었습니다.
0: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빵 종류가 엄청 많아서 네. 이게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네. 일단 평일 오전에는 그렇게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특이한 거는 빵을 담고 이동을 할 때 쓰는 카트가 있는데
0: 네.
1: 3층으로 되어 있는 카트가
0: 카트 크기가 1, 2, 3층 이렇게
1: 네네네.
0: 해서
1: 네. 아, 우선 카트가 있는 자체가 좀 신기했는데요.
0: 네.
1: 네. 빵 파는 곳에서 그냥 대부분 쟁반 같은 걸로 이제 담고 다니는데
0: 집게 하나에 네네. 보통 그렇죠.
1: 네. 근데 끌고 다니는 카트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0: 네. 네.
1: 이것은 개별 빵뿐만 아니라 샌드위치도 이제 유명하거든요.
0: 뭐 다 맛있네요.
1: 네. 네. 사실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맛있지만 대전까지 왔는데 이 칼국수는 한번 또 먹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멸치와 사골 육수로 만든 그런 곳을 이제 식당을 방문을 했었고요. 아점으로 칼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또 대전이 칼국수가 유명해요?
1: 네. 대전 사는 분들이 각자의 그 마음에 칼국수 맛집을 다 품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칼국수 맛집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방문하셨다면은 칼국수도 한번 꼭 맛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시 장코를 불러서 대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역에도 그 유명 제과점의 지점이 있으니까요. 만일 뭐 구입을 못 하셨다면은 이곳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매표소에서 그 티켓팅을 하고 안내를 받아서 오늘의 목적인 충북선을 탑승했습니다.
0: 자, 이제 충북선을 탔습니다.
1: 네.
0: 근데 충북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된 철도인가요?
1: 네. 충북선은 대전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청북도를 이어주는 약 115km의 구간인데요. 대전역을 출발해서 뭐 그 제천역까지 하루에 무궁화호는 10회 그리고 ITX 새마을호는 1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두 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낮 12시 22분에 제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고요. 편안한 열차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는 그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소음이 좀 심한 편인데요. 오히려 그게 열차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0: 맞아요.
1: 갖게 해줘서
0: 네네.
1: 더욱 좋았었고요. 세종시의 조치원 그리고 뭐 오송 청주역, 청주공항역을 지나서 충주역을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 충주역은 중부 내륙선 열차를 환승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북 문경까지도 가실 수 있고요. 수도권인 성남 임해역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열차의 종착역인 제천역까지 이동을 했고요. 오후 2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0: 제천에 내려서는 어떻게 주변을 좀 보셨나요? 어땠나요?
1: 네. 대전에서 아점을 국수로 이제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좀 식사를 하려고 한식집으로 이제 갔는데요.
0: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국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1: 예. 네. 원래는 두 손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아주 대왕 돈가스를 먹을 계획이었는데요. 이곳이 10시 반에 열어서 한 1시 반, 2시쯤에는 완판된다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2시 40분 도착했는데.
1: 네. 아쉽네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벌써 완판됐다고 해 가지고 네. 네. 아쉬운 마음에 역 근처에 있는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안에는 청국장을 주문을 했는데요. 검색을 하지 않고 들어간 곳이었지만 반찬과 메인 음식이 아주 맛이 좋았고요. 특히 밑반찬으로 달걀말이가 나와서 더욱 좋았습니다.
0: 그 집은 맛집입니다. 네, 좋은 식당이에요.
1: 네. 네. 네. 저희 그 달걀말이가 그 나오다 보니까 과연 리필이 될까?
0: 설마.
1: 네. 그래서 수근수근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걸 들으셔서인지 넉넉히 먹으라고 처음보다 잠깐만요. 더 많이 주셨더라고요.
0: 사장님 수근수근인데 사장님이 들을 정도로.
1: 이게 시골 인심이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이른 저녁을 먹고 기차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원래 오후 4시 40분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예매했었지만 제천역에 좀 일찍 도착하면서 그 앞 열차인 4시 3분 KTX 이음 열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천역은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0: 네.
1: 네, 시골에서 그 서울 맹학교까지 오고 가면서 기차의 그 기관차가 교체하면서 이곳 그 제천역에서 늘 한 10분 정도 정차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꼭 그 플랫폼에서 가락국수를 사 주셨었어요.
0: 그 10분 안에?
1: 네네. 지금도 그 플랫폼에 국수집이 있나 하면 좀 궁금했는데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네, 확인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0: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네. 그 제천역에서 열차를 탔고요. 네. 그러면 또 영등포역까지 거기까지 와서 내리셨나요?
1: 아, 네. 부전에서 출발한 이 KTX 이음 열차는 제천과 원주 양평을 지나서 청량리역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영등포역은 서지를 않습니다. 네. 최근에는 서울역까지도 연장해서 운행을 하는 열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청량리역보다는 서울역이 좀 더 가까운데요. 네. 서울역은 복지콜이나 바우처 택시 이 탑승할 수 있는 곳이 그리 좀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청량리역은 열차 대합실에서 바로 3번 게이트로 나오면은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편하게 탈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역보다는 청량리역을 좀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차량 이용이 아니신 분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하철이 워낙 뭐 다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이나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5시 19분에 연착 없이 도착을 했고요. 당일 열차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혹시 이제 센터장님이랑 같은 코스로 여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의 당일치기 기차 여행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1: 네. 네. 영등포역에서 대전역까지 ITX 열차를 탔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53분에 요금은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2인 15,200원이었고요. 대전에서 제천역까지는 무궁화호로 탔고요. 소요 시간은 2시간 18분 요금은 1,200원. 제천에서 청량리역까지는 KTX 이음 열차로 소요 시간은 1시간 16분 요금은 15,400원. 합계로 총 시간은 5시간 27분 기차를 탔고요.
0: 네.
1: 요금은 4만 800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북선을 이용해서 대전과 제천 그 여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철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대학교 교정 나무 밑 그날따라 초록색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잔디밭에는 눈부신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민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미다미를 곁에 앉혀놓은 채 같은 과 친구인 주희랑 나란히 벤치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초등학교 때 친했다가 한때 멀어졌던 친구인데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경민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나 봐. 나 많이 미워했지. 다시 만난 날 주희는 경민이에게 지난 일을 사과했습니다. 미워하긴. 널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경민이는 주희를 만난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경민아, 고마워. 주희는 앞을 못 보는 경민이를 위해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서운하게 대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하듯 정말 열심히 경민이를 도왔습니다. 경민아, 넌 꿈이 뭐야? 주희가 경민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어릴 적 꿈은 간호사였어. 그런데 시각장애를 갖고 간호사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 바꿨어. 그럼 맹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니, 일반 학교 영어 선생님. 그래? 경민이의 대답에 주희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일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건 간호사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희야, 난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경민이는 주희의 손을 힘있게 잡았습니다. 일반 학교 영어 선생님. 그건 경민이 자신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를 가진 이 땅의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경민이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희는 경민이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민이의 공부를 돕는 일을 기꺼이 자청했던 것입니다.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바꾸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희는 경민이를 생각하면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윤수천 작가가 시각장애인 김경민 씨와 안내견 미다미에 대해 쓴 책 경민이의 아주 특별한 친구에서 대학생 경민이가 꿈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김경민 씨가 대학생이었던 2010년대 초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교사가 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민 씨는 숙명여대 문과대를 수석으로 조기 졸업한 뒤 그해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각장애인 1호 영어교사가 됐죠. 이 책에는 꿈을 향해 걸어간 김경민 씨와 또 김경민 씨의 눈이 되어준 안내견 미담이 이야기가 실려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조규찬, 박선주가 부릅니다. 소중한 너.

0: 주사위 들고 준비.
1: 준비.
0: 서대 노무지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던져주세요.
2: 주세요.
1: 자, 던졌습니다.
2: 마지막 번호 던져주세요. 네.
1: 한번.
2: 네, 심판이 점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영등포.
1: 점수 확인됐습니다.
0: 바로 주사위.
1: 궁금하시죠? 영등포구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0: 영등포구지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던져주세요.
2: 던져주세요.
1: 좋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2: 네, 점수 집계 중입니다. 영등포지의 점수 집계 중입니다.
0: 경기 결과 영등포구 22, 서대문 29,
1: 서대문 승리 22-29로 서대문이 승리하였습니다.
2: 네, 서대문구 축하드립니다.
1: 저, 서대문 축하드려요. 22-29 잠깐 뒤로 빠져 계세요. 잠깐 뒤로 대기. 대기하세요. 자, 종로 동작 입장.
3: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사위 게임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주 그냥 생동감 넘칩니다. 예. 어떤 소식인지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같은 완연한 봄에 네. 체육대회며 운동회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운동회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3: 야, 요즘 외로 막 초등학생들은 안 한다는데.
4: 어른들은 합니다. 예, 네. 예. 바로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인데요. 서울시의 25개 지회 회원들이 운동을 통해서 화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고요. 올해로 13회째 진행이 됐습니다.
3: 이게 네. 예전에는 아나운서실도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4: 재밌었어요. 하잖아요.
3: 네. 근데 이제 없잖아요. 너무 아쉬운데 그렇죠. 부럽습니다. 이거 한바탕 노는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4: 맞아요.
3: 네.
4: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스포츠 여가 지원팀의 이다은 씨에게 들어보시죠.
5: 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아래 산하에 25개구 각 연합회들이 있어요. 자치구별로, 지회별로 뭐 관악구, 강남구 이렇게 25개구 연합회가 있는데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흔치 않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모여서 만나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저희가 13회에 걸쳐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운동 경기는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연합을 하고 또 아무래도 점수가 걸려 있으면은 다들 으쌰으쌰 1등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그 화합을 도모를 하고자 저희가 메인을 일단 체육 경기로 해서 매년 조금 바꿔가면서 종목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멀리서도 다 같이 아침 일찍 찾아오시고 하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일단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준비는 힘들었어도 다들 좋아하시니 그래도 담당자로서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각 지회에서도 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뭐 다른 구여도 뭐 아는 시각장애인들을 오며가며 만나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조금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이거요. 인터뷰가 경기 네. 중일 때 했나 봐요.
4: 맞아요.
3: 현장음이 잘 들어오네요.
4: 이때
3: 네.
4: 그 팔씨름 개인 경기가 진행 어머나. 중이었는데요. 혹시 네. 팔씨름 잘 하시나요?
3: 제가 덩치에 비해 팔 힘이 좀 약한 편입니다.
4: 아. 아니, 다 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 팔씨름을 네. 신청하신 분들은 나 팔 힘 좀 있다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3: 그쵸.
4: 예, 실제로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서로 이제 말을 하지만
3: 그게 이렇게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약물고 하잖아요.
4: 맞아요. 네. 근데 상대를 살짝 파악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손을 맞잡고 나서는 상대방의 힘을 파악하고 그쵸. 가늠해 보는 거죠.
3: 그쵸. 바로 느껴지죠.
4: 네.
3: 사실.
4: 그 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그 치열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6: 오른손 단판이고요. 경기 15초 동안 진행할 겁니다. 15초 동안 승패 안 나면 가운데 선 기준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쪽으로 승부 결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왼손 한 번씩 주시고 왼쪽에 기둥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경기 중 경기 중에 놓치시거나 놔버리시면 실격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1: 자, 저도 손 한번 맞잡아 주시고.
2: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두껍다.
1: 제가 가운데 좀 맞추겠습니다. 자, 제 쪽으로 조금 더 오시고 힘 빼세요. 손목 이렇게 꺾으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힘 빼세요. 두 분 다. 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힘 주지 마세요. 아직. 준비. 양천지의 승리가 됐습니다.
3: 다음 성동구랑 은평구.
4: 작년에 우승자.
5: 오.
4: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코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팔뚝을 너무 벌려 좀 당기라 이렇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5: 선수 긴장하고 계시죠?
6: 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5: 이게 작년에 잘해서 그래요.
6: 그러니까요. 예, 전부 저를 벼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안마를 배우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마로 다져진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너무 각오를 해놓으면 긴장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각오 없이 하겠습니다.
5: 화이팅! 화이팅!
4: 화이팅입니다. 네. 예, 예.
5: 안녕하세요. 아니, 한 번에 넘기신 거예요 지금? 팔씨름?
7: 네.
5: 남은 경기 어떻게 또 임하실 건지.
6: 운이 받쳐주면 잘 해볼게요.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금천구로 할까요? 금천구로.
4: 아, 두 분 화이팅입니다. 두 분 화이팅.
8: 준비.
4: 벌써 올라왔습니다.
1: 아, 왜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와.
8: 잠시만요.
4: 떠오는 거지. 네, 저희 이제 결승 올라왔고.
9: 약간 듣다 보니까 방송 불가 소리가 몇 개 나와요.
5: 힘을 주는 기압 소리였죠.
9: 자연스러운 거였죠.
5: 네, 네.
9: 어,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승부하잖아요.
5: 어, 네. 그러니까요. 네. 경기를 하기 전에 살짝 긴장을 하는데 본 게임에 들어가면 또 집중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회별로 선수들이 출전을 하니까요. 같은 지회 회원들이 응원도 힘차게 해주거든요.
9: 네, 네.
5: 그러니까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즐겁게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9: 아니요.
5: 네.
9: 승패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소리예요?
5: 아니에요.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9: 아니요?
5: 하셨어요.
9: 아니에요.
5: 아니에요. 네.
9: 그리고 개인전은 팔씨름 말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5: 그 윷놀이가 있었고요. 또 홀라후프 오래 돌리기도 있었고 또 큰형님 왕언니 게임이라고.
9: 저 이게 궁금해요.
5: 어르신들이 네. 하는 게임도 있었는데 힘을 뭐 크게 요하는 게임이 아니라 뭐 고무신 멀리 날리기 같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9: 이게 뒤에서 달려와서 발로 뻥 차가지고
5: 네.
9: 고무신
5: 얼마나 날아가는지를 확인해보는 거죠.
9: 야, 그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5: 네.
9: 그 어르신들을 배려한 종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둔 거네요.
5: 맞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경기뿐만이 아니라 무대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 점심 시간 때 시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경연 내 나이가 어때서가 펼쳐진 겁니다.
9: 네.
5: 이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대에 오르는 거고요.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 또 자신 있는 노래를 많은 분들 앞에서 부르는 시간이었죠.
9: 야,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야, 아무래도 이 무대가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오네요.
5: 네. 네. 이날 그 예선을 통과한 분들 7명이 본선에 올랐는데 네. 각자 그 노래에 맞는 의상을 입거나 춤을 추거나 자신만의 무대를 꾸몄거든요. 네. 그런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세 분의 심사위원들은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9: 그렇군요.
5: 네.
9: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들의 노래자랑이어서
5: 그렇죠.
9: 이게 아무래도 심사하기 어렵겠네요.
5: 네. 네. 미리 노래를 다 들어봤고요. 실제 경연 현장에서는 가사를 확인해 가며 박자 음정은 어떤지 또 분위기도 잘 표현을 하는지
9: 테크닉을
5: 여러 가지를
9: 예,
5: 심사를 예. 했기 때문에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경연 분위기 감상하시면서 심사위원들 중 시각장애인 여성회의 박재한 대표 만나보시죠.

0: 번째 무대부터 정말 대단했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노래 한번 준비해볼게요.
1: 노래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불렀는지 지혜마다 그런 호응도가 또 어땠었는지 이런 것까지 보면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항상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수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노래자랑이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자기 실력 발휘도 하고 그래서 상을 못 받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모든 걸 다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1: 네, 감사합니다. 이야, 마지막 무대를 함께 신나고 화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해서 지금 한 50명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야, 장난 아닙니다.
2: 아, 뭐 괜찮아요. MC도 있고. 네. 얼마나 또 열창을 하셨을지 상상이 돼요.
3: 네. 네,
2: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3: 어떤 지회에서는 그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직원들, 활동 지원사들, 봉사자들까지 다 나와서 무슨 그 팬클럽이 응원을 하듯이 큰 함성을 보내줬고요.
2: 아, 그게 재미죠, 그죠?
3: 네. 네. 그 7명의 무대가 이어지는 동안 그 무대 앞에서 꾸준히 춤을 추신
2: 와,
3: 분도 있었고.
2: 이거 찐인데.
3: 흥겨워서요. 네. 네. 이렇게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2: 이 노래 경연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내 네. 나이가 어때서.
3: 그러니까요.
2: 어르신 참가자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네. 나이는 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를 아이, 강조했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로 즐겁게 해주겠다. 내가 노래로 힘을 얻었듯이 무대를 함께하는 분들도 노래로 희망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4: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나는 아직까지 젊은데? 나이는 이제 뭐 좀 있어도 그래도 마음은 항상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서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 듣고 또 힘을 내서 또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5: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런 음악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부르려고 조금 떨리긴 하지만 가끔 이런 걸 좀 찾아서 제가 노래를 부르러 댕기는 편이에요.
1: 아, 떨리긴 하지만 이렇게 네네. 부르시는 거예요?
5: 네, 좀 떨렸어요.
1: 떨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대를 찾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5: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봉사 정신이 있어서.
1: 오늘 참 노래 부르신 건 무슨 노래 부르셨죠?
5: 백음성의 사랑의 비를 맞아요 이거 불렀어요. 나주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가사를 애워야 노래가 돼요. 그래서 가사를 애워가지고 뭐 인천 그런 복지관에 작년에도 가서 부르고 이리저리 부르니까 호응도가 괜찮아서 이 노래를 오늘 불렀는데 3등을 줬어요.
1: 약간 아쉬우셨어요?
5: 아니요, 아쉬운 건 없고 저도 어차피 마음 비우고 한번 논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가 평상시에도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1: 오늘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6: 해바라기 꽃이요.
1: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무대잖아요.
6: 예예. 예.
1: 사실 무대 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6: 아니요, 저는 많이 올랐어요. 복지관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했었고 거기서도 상 탔고 또 대학로에서 노래하는 것도 상 탔고 장례상 뭐 인기상 그런 거 많이 탔어요.
1: 아, 실력자셨네요.
6: 아유, 그냥 재밌어요. 노래 부르는 게.
3: 네. 그리고 노래 경연이 점심시간에 진행이 됐잖아요. 이 무대가 끝난 이후에는 오후 경기들이 이어졌는데 네. 오후 경기에 포문을 연 종목은 큰공 굴리기였습니다.
2: 큰공 굴리기. 이거 옛날에 운동회 때 우리.
3: 커다란 공. 네.
2: 아, 굴려, 아,
3: 굴리는
2: 아,
3: 거예요.
2: 오,
3: 네.
2: 예, 예, 예.
3: 그 앞에 그 팔씨 이름이 개인전이었다면 큰공 굴리기는 여러 지회 회원들이 한 조가 돼서 연합으로 했던 단체 경기인데요.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두 명이 같이 큰 공을 굴려서 반환점을 돈 후에 다음 두 명에게 이 공을 바통 터치를 하는 겁니다.
2: 이거 응원할 때 심장 터지는 거 아니죠?
3: 우리 공이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반복해서 공이 빨리 도착하는 조가 이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빨간 공, 파란 공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2: 네.
3: 근데 공을 굴리다가 이 공이 경로 이탈을 해서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두 명이 같이 굴려야 하는데 한 명만 굴리게 되고 네, 나머지 네. 한 명은 뒤에 쳐져 있고 그래서 뭐 빨간 공이 앞서다가 파란 공이 앞서다가 아주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7: 시각장애인 앉으셔야 됩니다.
8: 아무것도 안 보여.
9: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10: 다 같이 공을 굴리는 거예요. 공을 밀거나 차는 게 아닙니다. 자, 영차영차 1대1조로 영차영차 굴려서 헛발 판을 돌아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9: 두 명씩 가는 거야? 두 명. 갔다 오면 터치.
11: 형님이 잘해야 돼.
9: 알았어.

0: 걱정하지 마.
1: 그럼.
2: 어,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빨리.
3: 출발하고 있습니다.
2: 서초구 돌아갑니다. 하나, 둘. 아, 연합 좋습니다.
3: 네, 빨간 공 힘 더 내셔야 됩니다.
2: 같이 가셔야 돼요. 파란 공 같이 가셔야 돼요. 파란 투 같이 가셔야 돼요.
3: 같이 가셔야 돼요.
2: 하나, 둘. 자, 협동해서 연합 공공 갑니다. 자, 파란 공 세 번째 주자 출발. 자, 구르고 힘내세요. 구르고.
3: 아, 파란 공 빠르네요.
2: 아, 빠릅니다. 네, 안 내리시고 엄청 빨리 갑니다. 강성우 지나갑니다. 강성우. 자, 어디로 가십니까? 자, 빨간 공 출발. 빨리. 하나, 둘.
3: 네, 두 분이 한 마음이어야 돼요.
2: 네, 더 오세요. 그리세요. 네, 좋습니다. 자, 파란 공 이제 거의 한 바퀴 차이 나는데 어디 가세요? 지회로 가시면 안 되고 결승선 가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사이에 빨간 공 빨리 가고 있습니다. 나가.
3: 네, 빨간 공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구력이 아주 좋아요.
2: 머리에 병아리 삐를 꽂은 여기 지회는 어디 지회죠? 천천히 차분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랑구 빨강호 가고 있고요.
4: 치열합니다.
5: 네. 네.
4: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친목 동무를 위한 경기이긴 한데 네. 점수가 걸려 있었어요.
5: 맞아요. 오, 예. 이렇게 종목별로 이겨서 점수를 얻기 때문에 승부욕이
4: 그렇죠.
5: 예, 발휘가 될 네.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지회마다 응원 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응원전도 이색적이고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한복을 입은 분들이 지회 회원들의 응원을 이끌어내는 곳도 있었고요. 아예 그 노래를 개사해서 오.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춤까지 추는 것도 있었어요. 아,
4: 준비를 많이 예. 하셨네. 그러니까
5: 응원을 열심히 잘 하는 것도 이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목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싶으면 응원에 더 비중을 두는 거죠.

0: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노화가 돼서 처음에는 1, 2, 3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67세야. 내가 젊어. 그래서 이제 응원 재밌게 참여하고 그래서 응원으로 1등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3년째 계속 1등 먹고 있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1: 아, 종목으로 1, 2, 3등은 좀 힘드니 응원으로 네. 1등을 해보자.
0: 종목도 지금 1, 2, 1등 한 것도 몇 개씩 하긴 했는데 작년에 4등, 종합 4등. 아슬아슬하게 3등까지만 또 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4등이라고 해서 응원상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멋지지 이제.
2: 네. 그 계산 가사를 알려드리면 네. 25개국 집회 회원들 열성을 다해 그 중에 우승은 금천구에서 아. 이런 가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금천 집회가 최고다라는 걸 가사에 담았습니다.
3: 아. 네. 그럼 어쨌든 대단한 게 체력이에요.
2: 아, 그렇죠.
3: 오전부터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죠?
2: 맞아요.
3: 네. 네. 또 이번에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2: 그 지난해 했던 경기를 조금 바꿔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해본 경기였는데요. 단체 경기, 그러니까 연합 경기 중에 다 함께 큰 공 전달하기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큰 공을 머리 위로 올려서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였는데 네네. 이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공이 머리 위로만 가야 하는데 옆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네. 그 간격을 벌린 다음에 그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면서 앞에서 뒤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종의 벽이 돼주기 때문에 공이 옆으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공을 빠르게 전달해야만 했는데요. 그 현장도 함께 보시죠.
4: 한 팀에 60명씩 두 명이 마주보고 서서 30줄을 만듭니다. 줄의 길이는 약 45m이고요. 큰 공은 1열 앞줄에서 시작해서 30열 뒤줄까지 전달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왕복을 총 두 번 실시합니다.
5: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1등하면 600점을 4개의 집회가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간격 벌려서 서주세요. 간격 벌려서 저 뒤로
6: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네.
7: 갔다가 갔다가
6: 두 번을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8: 그러면 저쪽에 끝에 갔다가 다시 올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6: 이렇게 공이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9: 뒤에 앞에까지 이렇게 왕복 두 번입니다. 앞, 뒤, 앞, 뒤, 앞까지 가셔야 됩니다.
4: 공은 손으로만 전달할 수 있고 고의로 공을 멀리 보내면 심판이 지정한 위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10: 자, 준비 시작!
3: 빨리빨리 막 이 말이
2: 왜냐면 공이 빨리 도착을 해야 하니까
3: 그렇죠.
2: 지체할 새가 없는 거예요.
3: 어쨌든 네. 정말 즐거움이 느껴진다.
2: 맞습니다. 예. 네. 물론 경기마다 승패는 있지만 패배는 인정하고 승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든데 다 나와서 경기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3: 예,
2: 각 지회
3: 네.
2: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다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11: 사실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따로 없잖아요.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느낌이라서 좋아요. 저도 선수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즐겁고 날씨도 좋고
2: 그러니까 승부욕도 생기고 이러신 거예요?
11: 응원단 때문에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0: 저는 이제 공굴리기하고 우리 그 팔씨름 대표단 코치로서 4명 이제 60세 이하 8명 2명
2: 네.
0: 60세 이상 2명 코치로 지금 대회하고 있고 아 너무 즐겁죠.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실로암에서 하는 한마음 대단치 축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게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하고 다양한 이제 경품을 주고 오늘만 사실 기다리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 많은 이런 기회를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두세 번씩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막 죽자사자는 안 해. 열심히 연습해 와가지고 네. 여기서 예선에 떨어져도 점수는 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족해요. 떨어져도 괜찮고 이기면 더 좋고.
11: 그건 아니고.
0: 아니야 괜찮아요.
1: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0: 아니.
11: 아 저는 훌라후프를 했는데 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축제 같은 데를 나올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 25개국 지회가 나와갖고 경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수련원에서도 각 지회마다 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 찾아다니면서 친목 다지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7: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열심히 전부 다 하시고 비록 나는 졌지만은 상대방이 좀 세더라고요. 훌륭하시고 아주 뭐 전부 다 뭐 즐겁게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네요.
2: 네, 이 목소리 톤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가 느껴지시죠?
3: 너무나 느껴집니다.
2: 그렇죠. 네. 이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느낀 이 즐거움이 또 큰 에너지가 돼서 네. 일상에서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 자, 오늘은 제13회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 현장 소식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제휴 민간 주차장에서는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체계를 구축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카카오모빌리티가 민관협력 업무를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민간주차장에서는 카카오티 앱에 장애인 등록증을 등록해놓거나 현장에서 실물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이제는 차량 번호로 장애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 차량이 약 104만 대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디지털 복지 서비스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파파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내 얘길 들어봐.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토론회와 동계 패럴림픽에 대한 언론의 보도 분석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재난과 기후위기 대응, 안전체계를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호흡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들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서 장애인 누릴 인권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희입니다. 지체장애이면서 갑자기 스트레스성 돌발성 난청이 와서 양쪽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이사와서 이제 아이가 너무 우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가거든요. 저희 딸들이 장가고 하다 보니까 너네 엄마도 장애니까 너도 장애인이야 하고 아이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는 조금 알려줘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교육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인권위원회에다가 제가 글을 그대로 써가지고 민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교육을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화성시에는 관광지가 이렇게 많은데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숙소도 거의 없다. 드디어 이제 부장애 관광 조례를 만들게 됐죠.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잘못된 법은 빨리 바꿔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길거리 가다가 건물에 들어가면 화장실 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창고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급해서 갔는데 문 딱 열었더니 청소도구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가면 편의시설 찾느냐고 너무 지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회를 꿈꾸고요. 장애인 시니어스에게서 그런 동네를 만들어서 편하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선희의 5월의 햇살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1: 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위해서 재활과 회복 그리고 복지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0: 네, 토론회에서는 어떤 제안들이 제시됐습니까?
1: 네, 먼저 정신건강 특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정신재활 서비스와 또 주거지원, 동료지원 등을 이 특화 서비스로 제공하고 정신질환자가 병원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현재는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정신장애인도 이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0: 그 정신건강 복지 기본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도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1: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이 추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개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정책 기반 강화도 이 주요 과제로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범부처와 범사회 합동 대응을 위한 이 거버넌스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보건의료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복지와 주거, 고용, 지역사회의 지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사회 영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범부처 합동 대응을 위한 이 가칭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고 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이 성과평가와 환류체계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간담회 소식이네요. 장애인의 생활 밀착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고요?
1: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포용적인 이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 편의법, 그리고 건축기본법 등은 장애인 등의 생활환경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제한된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 예,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1: 네, 장애인과 고령자 그리고 영유아 동반자 그리고 비장애인 등 400여 명을 대상 조사와 이 면접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제약은 대부분 건축물의 이 시설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이 정보 부족과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타인의 시선 등의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심층 면접에서 장애인은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이 도움 없이 시설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심리적, 물리적, 정보 접근권까지 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면접에 이 관계없이 이 생활 밀착형 시설의 모든 용도가 의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이 기준에 이 차등 적용은 필요하지만 대신 시설 이용을 위해서 이동식 경사로 등 이 대안적인 조치나 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 그 포용적인 건축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1: 네, 중단기적으로 이 생활 밀착 시설의 이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이 의무 대상 면접 기준을 이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현행법의 적용 체계를 유지하되 기존 시설의 접근도와 또 주출입구 관련 편의시설 설치는 이 정당한 편의가 명시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일인 2008년 4월 11일 이후 신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후에 이 기존 시설에 접근 관련 편의 시설 설치에 이 전면 소급 적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부 제외 가능한 시설은 이 법에 명시를 하고 의무 이행의 주체와 또 책임 소재에 대한 이 재정의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동계 패럴림픽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실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1: 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국내 10대 일간지에 2026년 동계 패럴림픽 미디어 보도 실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 기준은 국제 패럴림픽인 IPC의 장애인 스포츠 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IPC는 장애인 스포츠 보도에서 장애보다 선수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선하고 또 장애 극복이나 감동 서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이 방송 보도 12건 중에서 9건은 경기 결과와 메달 획득 중심의 이 단순 행사 보도였고 나머지 3건은 장애 극복과 또 감동을 부각하는 미담 형식의 보도였습니다.
0: 네, 일간지의 보도 방식은 어땠습니까?
1: 네, 신문 보도 역시 유사한 양식이었는데요. 이 총 20건의 패럴림픽 관련 기사 대부분은 경기 결과와 또 메달 소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를 사회적 권리나 또 공공정책의 문제로 접근한 사례는 제한적이었는데요. 방송과 신문의 보도 관행이 이 장애를 개인의 노력과 극복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이 장애인 스포츠를 둘러싼 이 사회적 장벽과 제도적인 책임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0: 네. 장애인 스포츠가 선수의 경기력과 스포츠 권리로 조명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도 시급해 보이네요.
1: 네, 장애인 선수를 이 불리한 조건을 이겨낸 인물로만 재현할 경우에 이 경기력과 훈련 환경, 그리고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그리고 스포츠 참여 기회 등 이 본질적인 의제는 이 보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종목별 특성과 또 장애 유형, 그리고 기능 수준에 따른 이 등급 분류 체계가 경기 이해의 핵심 요소입니다.
0: 예.
1: 그러나 이 보도에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이 대중의 이해를 제한하고 또 장애인 스포츠 보도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장애인 스포츠 보도의 문제는 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럴림픽 보도는 이 감동 소비를 넘어서 선수의 경기력과 권리 그리고 제도적 환경을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되겠습니다.
0: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중증 발달 장애인의 범죄 피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죠.
1: 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인천 색동원 피해자의 심층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이 색동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토론회 발표자들은 기존의 수사 체계로는 이 장애인의 각종 범죄 피해 사실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0: 네, 이 토론회에서는 현재 수사 체계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1: 네, 발표자로 나온 전지수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은 이 현재 형사사법체계 수사는 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언어적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은 몸짓과 움직임, 그리고 표정과 시선, 그리고 긴장과 회피 등의 이 핵심적 의사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피해조사는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이 그림카드 등을 활용한 질문을 활용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해석하는 이 조사 기법이 요구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0: 네. 그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1: 네,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는 이 피해자 조사가 인형 등 보조기구와 상황단서 그리고 감정묘사 등의 활용 없이 이 언어 질문을 이해하고 언어로 답해야 하는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전용 진술조사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현재 우리의 수사체계가 이 중증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가 2026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네요.
1: 네, 질병관리청이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서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60개 보건소가 공동수행을 하는 대규모 국가성인 통계조사입니다. 조사 항목은 주민들의 흡연과 음주 그리고 식생활 등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과 손상, 삶의 질, 의료 이용 등입니다.
0: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실태 지표도 포함한다고요?
1: 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장애인 건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장애인 등록 현황 구분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수준과 건강 형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인 건강통계가 확보됨에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형, 지역 맞춤형 장애인 보건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거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에 또 새롭게 도입되는 지표도 있죠.
1: 네, 질병청은 중앙부처의 현안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 현안지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이 한국형 노쇠지표를 활용해서 시군구별로 이 노쇠 수준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사회의 건강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 보건정책에 초석을 다지겠다는 취지입니다.
0: 그렇군요.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혜경의 음성으로 듣죠.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재난이나 또 기후위기 등의 상황에서 어떤 안전대책이 갖춰져야 하는지 준비하셨다고요?
1: 여성장애인은 이동의 제약이라든지 정보 접근의 어려움 또 돌봄 의존성 등으로 인해서 재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되기 쉬운데요. 특히 시각이나 청각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재난 경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 여성이라는 특성과 장애가 중첩이 되면서 이제 폭력과 성폭력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요. 대피소 환경 역시 여성 장애인의 안전과 위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재난 대응 매뉴얼 자체가 비장애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된 것이 대부분이어서요. 오늘은 여성 장애인에 의한 별도의 안전 체계 구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0: 자, 그럼 먼저 기후 위기와 같은 상황이 여성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1: 폭염이라든지 한파 또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이동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은 폭염 그 쉼터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요.
0: 그렇죠.
1: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 이후에 이제 돌봄 공백이 발생을 하면 여성장애인의 생활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네. 또 저소득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냉난방 비용 부담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으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보도 늦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는 이런 구조의 문제입니다.
0: 그렇겠네요. 현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는 뭘까요?
1: 현재 그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평균적인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재난 문자도 문자 중심으로만 이렇게 발송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게는 또 이게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예. 또 대피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휠체어 이용자나 여성장애인의 생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위생용품이라든지 안전한 공간, 돌봄 지원 체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당사자의 참여가 없는 정책은 결국은 현장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그 여성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체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우선 이 장애 여성과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고요. 재난 정보는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이라든지 수어 또 그림이라든지 쉬운 정보 형태로 제공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네네. 또 대피소에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또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 휴식 공간 등이 함께 마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동 지원과 활동 지원 연계 체계도 구축이 되어져야 되고요.
0: 그렇죠.
1: 지역 사회 기반의 사전의 이 안전 관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재난 발생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고요.
0: 맞아요. 예.
1: 또 여성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서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0: 예. 그러면 그 재난 대피소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1: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접근성과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 가능한 구조인지 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0: 예, 예.
1: 또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과 이 프라이버시 보호 공간도 필요합니다. 일부 여성 장애인은 대피소에서 이제 폭력이나 차별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0: 예. 네,
1: 따라서 이 안전관리 예, 인력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복용하는 약을 보관하는 이런 보관하는 곳, 또 의료 지원, 보조기기 충전 환경도 아, 예. 충분히 갖춰져야 되겠고요. 이 대피소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장애 친화적인 생활 환경으로 좀 전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0: 예. 그 재난 관련한 정보 전달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1: 재난 정보는 누구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 영상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쉬운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고요.
0: 네.
1: 근데 현재는 문자 중심의 전달 방식이 많아서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TV 재난방송의 자막과 수어 제공이 좀 더 확대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0: 네.
1: 이제 모바일 앱 역시 장애 접근성이 강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긴급 연락망 구축도 중요하고요. 이 정보 접근권은 재난 상황에서 정말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이런 핵심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예. 여성장애를 위한 재난 대응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주시겠습니까?
1: 지역사회는 이제 가장 가까운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겠고요. 특히 이렇게 홀로 사는 독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0: 네.
1: 또 지역의 단위 재난 대응 훈련에도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평상시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가 재난 시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연계도 중요하고요.
0: 네.
1: 또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 장애인식 교육이 반드시 좀 확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고.
0: 그렇죠.
1: 또 결국은 재난 대응은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촘촘한 네트워크가 핵심이 되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인데 폭염이나 한파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어떤 위험을 주고 있을까요?
1: 이제 폭염과 한파는 사실 우리 이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취약해지는데요.
0: 예.
1: 특히나 이 건강 취약성이 높은 여성장애인에게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냉난방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또 일부 장애인은 이렇게 체온 조절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 악화 위험이 좀 커지게 되겠고요. 또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 여부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고요.
0: 그렇죠.
1: 가장 그 빈번한 사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 냉난방기 사용을 줄이는 사례가 가장 좀 취약하고요. 특히 이 독거 여성장애는 응급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이런 건강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0: 그렇네요. 재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폭력 피해 문제도 중요한가요?
1: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재난 상황에서 보호체계가 약화되면서 폭력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특히나 이 여성장애는 의사표현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 외국의 사례인데 대피소 내에서 성폭력과 학대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대피소 내에 성폭력 학대 예방체계 반드시 좀 우리나라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여성 전담 상담 체계와 긴급보호 서비스도 중요하고요. 또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이제 전문 인력 배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고
0: 그렇죠.
1: 재난 대응은 단순 생존의 지원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까지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우선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해서 재난 취약계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장애 유형과 성별을 반영한 그 재난 통계 자체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재난안전법과 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에도 여성장애인 관점을 반영해야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부처 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고요.
0: 네네.
1: 이렇게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안전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산과 전담 조직 확보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아울러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도 이루어져야겠죠.
1: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당사자 참여 없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렇게 만들어질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여성장애는 재난 상황에서 이게 겪을 수 있는 이동이라든지 정보, 돌봄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또 정책 설계 단계서부터 참여를 해야만 현장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사자의 참여는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중요하겠고요. 이제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디지털 기술은 여성장애인 재난 대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1: 네, 정말 이제 계속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AI나 ICT 기술은 재난 대응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음성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위치 기반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수어 영상 자동 제공 기술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스마트워치나 응급알림 시스템은 독거 여성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다만 이 디지털 접근성의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기술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격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인 기술 설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교육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1: 현재 그 재난 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이 체험형 교육, 저는 좀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는 쉬운 재난 교육을 자료로도 확대해서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콘텐츠로 좀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지역 단위로 지역사회 단위로 반복 훈련이 실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촘촘한 좀 지역사회 안에 네트워크가 필요하겠고요. 또 활동지원사와 가족 대상으로도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시너지가 높아집니다. 이제 결국은 재난 대응은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자, 앞으로 여성장애인 재난안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1: 이제 앞으로는 사후 지원을 한다는 이런 중심에서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여성장애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 네.
1: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난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지와 보건, 안전, 주거 정책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0: 네.
1: 또 지역사회 기반의 상시 안전망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누구도 배제가 되지 않는 이런 포용적인 재난 정책이 핵심 가치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여성장애인의 안전은 곧 그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연우의 노래 이어드리죠.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0: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호흡기 장애인에게 시급한 정책들 살펴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호흡기 장애인은 2003년에 내부기관 장애 중에 새로운 장애 범주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0: 네.
1: 2025년 기준으로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장애인의 0.4%를 차지하는 소수 장애입니다. 이 주로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의 그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이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장애 등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이 있는데 어떤 그 유해한 입자라든지 가스 흡입으로 인해서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0: 네.
1: 기도가 좁아지고 폐 조직이 파괴돼서 호흡기 장애가 오고 뭐 폐섬유증이나 심한 기관지 천식도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기 장애인 1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소수다 보니까
0: 네.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류에서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호흡기 장애인으로 되는 순간 병원 치료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0: 아.
1: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제도나 정책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0: 그렇겠네요.
1: 좀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오늘은 호흡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 호흡기 장애인이 다른 장애와 구분되는 특징들부터 살펴볼까요?
1: 네,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고령화입니다. 호흡기 장애인 65세 이상 비율이 71.7%에 달하고 있는데
0: 네.
1: 이는 청각장애가 84.6%, 장루유루장애가 72.7%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들어가요.
0: 예.
1: 의사들은 호흡기 질환의 만성적 누적적 특성 또 노화에 따른 폐 기능의 자연적 저하라고 하고 있는데 호흡기 장애의 가장 주된 원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증은 대개 수십 년에 걸친 흡연이라든지 미세먼지 노출 또 직업적 요인이 축적돼서 나타난다고
0: 그렇죠.
1: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0: 네네,
1: 나이 들면 이제 고생하시는 거죠.
0: 예.
1: 예. 이렇게 질병의 잠복기가 길고 또 기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는 시점 자체가 주로 60대 이후의 고령층에 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상 변화와 대기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0: 아.
1: 예. 먼저 환경적 요인은 요즘 미세먼지 좀 있잖아요.
0: 네네.
1: 황사, 담배 연기 등 공기 중에 어떤 오염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향수 뿌린 것도
0: 예,
1: 힘드실
0: 그래요.
1: 수 있어요. 밀폐된
0: 예.
1: 공간에서요. 이런 환경에 노출될 경우 이제 급성 악화가 일어날 위험이 좀 크고요. 그리고 기온과 습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또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기도가 이게 수축 하거나 또 가래 배출이 어려워져서 호흡이 곤란한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이러면은 이제 사회생활하기 정말 어려운데 비 오기 전에 구름 낮을 때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0: 예. 그 호흡기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하겠어요.
1: 네. 가족들은 이제 24시간 생명과 직결된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좀 놓이죠. 이로 인해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어려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24시간 돌봄 공백과 전문 인력의 부재를 좀 지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적 돌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0: 네.
1: 석션이나 인공호흡기 관리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일상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장애 있다고 이것만 갖고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1: 다른 게 있어야지.
0: 아, 그래요?
1: 예, 안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갖고 입원하면 병원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0: 네네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 활동지원사가 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제약과 비용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돌봄 업무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0: 아하.
1: 왜 가족에게 전가되냐면요. 이런 석션 같은 경우 가족이 해도 의료법상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은요. 호흡기 장애인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0: 네.
1: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예,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에 어떤 묶여 있는데 제가 호흡기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산재병원에 있거든요.
0: 네.
1: 거기 화장실에 예, 칸마다 인공호흡기가 산소호흡기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왜, 왜냐하면은 이제 큰일 보시다가
0: 네네네.
1: 순간적으로 호흡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0: 수
1: 이 정도로 24시간 이제 상시 돌봄 필요하죠.
0: 네네.
1: 두 번째는 상시 긴장 상태와 심적 고립이라고 하는데 먼저 생존과 직결된 스트레스죠. 장비에 의존해 하다 보니까 이 장비 오작동나면 안 되잖아요.
0: 네. 예,
1: 전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사회적 고립인데 돌봄 부담으로 해서 가족 본인의 사회 활동이라든지 휴식이 거의 불가능하죠. 또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적 활동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0: 그래.
1: 가족 구성원의

0: 개인의 삶은 사라지고 또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고요. 세 번째 이론에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고가의 유지비가 항상 문제인데 네네. 인공호흡기 대여로 또 소모품 석션, 줄, 필터, 호수 그다음 전기료 생명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장비와 이런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아무리 나라에 도와줘도 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잖아요.
1: 아, 그럼요.
0: 네. 예,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이제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장애인에게는 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그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겠네요.
0: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장애인으로 되는 순간 의료 서비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호흡기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연속으로 이렇게 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일반적인 장애 유형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독특하고 강한 연관이 있는데 먼저 의료 서비스의 복지는 기본적인 생존 요건이라는 거죠.
1: 네.
0: 예, 왜냐하면은 의료 서비스가 안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가 재활이나 기능 향상을 위한 선택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호흡기 장애에게는 의료기기인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이 자체가 일상의 도구며 또 생명선입니다.
1: 네.
0: 따라서 호흡기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는 의료기기 유지와 관리 비용 지원이 가장 큰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가 됩니다.
1: 네.
0: 또 의료기기가 멈추는 것은 곧 복지 서비스의 단절을 넘어서 생명의 위기로 직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령 활동 지원과 이동 지원 등 그 사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제동이 되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의료적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1: 예. 예.
0: 그렇지만 여기서 서비스가 어떤 불연속성과 단절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현재 그 체제는 의료적 복지가 엄격하게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하고 복지가요.
1: 네.
0: 그래서 호흡기 장애는 이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으니 이 회색지대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의료와 복지가 합해서 통합으로 받는 것들을 상당히 좀 원하고 있습니다.
1: 네. 달라져야 할 부분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0: 네네.
1: 어떤 부분의 개선부터 필요할까요?
0: 호흡기 장애인 단체에서는 의료, 복지, 통합 지원 모델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적 기능이 포함된 복지인데 활동 지원사 교육 과정에 호흡기 장애인 전용 의료적 케어 교육을 좀 의무화하고
1: 예.
0: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왜냐 의료법 접촉을 받기 때문에 이걸 풀어달라는
1: 아,
0: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지원으로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전문 간호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문 간호와 방문 복지의 결합이 좀 필수적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 이동권과 의료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필요한 게 또 심리 지원 서비스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증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호흡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가 미흡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이게 무엇이냐 하면 호흡기 질환과 장애에 대한 이중적인 사회적 어떤 부정적 인식들이 있으니까
1: 예, 예.
0: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1: 네네.
0: 제가 그 병원에 갔을 때도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1: 아.
0: 그리고 사람들도 안 만나시려고 그러고
1: 예.
0: 왜냐하면 본인의 활동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고
1: 그럼요.
0: 사람들하고 예. 이제 멀어지는 것이 있죠.
1: 근데
0: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서비스를 받냐 이런 이분들 같은 경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흡기 장애는 사회 관계망의 붕괴와 사회적 역할 상실 등으로 어떤 이런 심리적 우울과 뭐 불안 등 정서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본인 탓 아니냐.
1: 아.
0: 예, 본인이 그 연기나 뭐 이런 거 들여 마시지 않았냐. 본인이
1: 예.
0: 부주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 장애 유형과 비교해서 호흡기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함을 좀 고려해서 호흡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바우처라든지 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례를 좀 고려를 해서 호흡기 장애인을 위한 심리 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각종 연구조사 결과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무엇보다 장애 판정 기준의 현실화도 많이 요구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의 현실성 부족을 자주 거론하고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호흡기 질환이 있으나 장애 판정 기준, 뭐 폐기능 검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되지 못하는 인구가 좀 많다 그래요.
1: 예.
0: 결국 뭐냐 하면은 병원에 가서 입원할 정도가 돼야지만 장애 등록이 되니까
1: 예.
0: 예방적 차원에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0: 실제 호흡 곤란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인구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그래서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애 판정에 어려움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호흡기 장애는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또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대기 시간은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0: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크다고 하고요. 또한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장애 판정 기준 중 안정시 폐기능 수치가 핵심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네. 실제 호흡기 장애는 안정 상태보다 활동 시 호흡이 더 심해집니다.
1: 어, 그렇겠죠.
0: 예, 우리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1: 좀 뛰면 네. 금방 호흡 곤란.
0: 맞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하. 이에 대한 좀 개선도 필요합니다.
1: 예. 네. 근데 호흡기 장애인이 한 만여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연구조사 자료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호흡기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국가통계포털에서 매년 발표하는 등록장애인 현황을 통해서 장애 유형별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호흡기 장애와 같은 소수 장애 유형은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예. 표본이 작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찾기 어려운 함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자 모델이라든지 심리상담 또 사회적 자립에 대한 연구와 지원 정책이 매우 부족합니다. 네.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이용 시에도 이제 호흡기 장애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많거든요.
1: 그렇겠네요. 예.
0: 그래서 이제 호흡기 장애는 내부 장애에 해당하니까 심장, 간, 그다음에 신장처럼 다른 내부 기관 장애인 단체와 연대해서 활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흠. 사후에는 의료 지원과 복지 지원이 필수적인 내부 기관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해서 또 각종 연구를 해서 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어떤 대응 방안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훈이 부르는 비오는 거리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50-50 권예진 지음 성우 은정 읽음 챕터 5 50대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기. 나는 일을 시작한 이후 휴가 빼고는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방송작가라는 직업은 수건 돌리기와 비슷하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술래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쉬는데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50이 됐을 때 처음 일을 접고 몇 달 쉬게 되었다.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몇 달의 시간이 나에게 준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 처음 가져보는 긴 시간, 계획은 창대했다. 일찍 일어나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읽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기고 살도 빼고 싶었다. 쓰려고 했던 책도 집중해서 써야지.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그 모두가 일할 때보다 실천하기가 더 힘들었다. 밤늦도록 동영상을 보고 늦잠을 잤다.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지냈다. 나에게 히키코모리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조카가 고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빨리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건 또 다른 압박이었다. 일을 안 하니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었다. 당장 돈이 몇 푼 들어와도 언제 또 수입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 호쾌하게 쓸 수가 없었다. 커피 한 잔에도 소심해졌다. 저절로 소비가 줄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게 되었다. 몇 달 놀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먹고 사는데 그리 큰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일단 품위 유지비가 들지 않았다. 누굴 만나도 백수인 나한테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굳이 내가 내겠다고 덤비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는 사는구나.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다. 뼈 빠지게 일하면 지갑은 두꺼워지지만 건강은 얄팍해진다. 스트레스는 넘치고 시간은 없다. 쉬기 직전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의사 말에 의하면 내 맥은 24시간 카페인에 노출된 것처럼 곤두서 있고 신경이 불안정하다고 했다. 숙면이 어려운 건 당연했다. 그런 삶은 40대까지로 충분하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니 스트레스도 줄었다. 적게 벌고 소박하게 먹고 헬스클럽 대신 공원을 걸었다. 마트나 인터넷 쇼핑 대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홈쇼핑도 끊었다. 옷, 신발 등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지만 입을 옷은 넘쳐났다. 강제된 것이었지만 최소한의 소비와 소박한 삶은 여유와 편안함을 주었다. 사회철학자였던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1960년대에 이미 노동과 소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그 수고로움을 보상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것. 이것이 노동과 소비의 악순환이자 불행이라는 것이다. 덜 쓰고 덜 일하는 삶도 꽤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뼈빠지게 일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줄어든다. 욕망과 스트레스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가 아닐까?

0: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1: 싫다.
0: 아, 왜?
1: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0: 아, 누나!
2: 아, 왜?
0: KBS 오디오북.
1: 아, 진짜. 들어볼까?
3: 행복에 집착하지 않기. 방송작가여서 행복하다는 한 친구는 삶의 모토가 소확행이다. 실제로 그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다. 지난 시절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를 떠올려 보니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퇴근 후에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마감 떠리로 파는 음식을 사서 뭐 초밥, 김밥, 꼬치 등 말이다. 같이 먹을 때 참 좋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아울렛에서 하루 종일 윈도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 한 장씩 사들고 앉아서 수다를 떨던 때라고 했다. 나도 생각해 본다. 지나온 시간 중에 어떤 순간들이 행복했나? 어느 여름밤 어린 조카를 안고 마당을 서성이던 순간. 엄마랑 둘이 담양 중록원을 거닐던 그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깔깔거릴 때. 금요일 밤 하우스메이트와 맥주 한 잔 할 때. 화접한 내 원고를 진행자가 너무나 멋지게 읽어줬을 때. 소소한 그 시간들을 예전에는 행복이라고 여기지 못했다. 행복은 더 근사한 장소에서 더 멋진 순간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다.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친 게 아쉽고 후회스럽다. 세계의 속담 사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행복이라는 의미일 텐데 행복지수가 바닥인 우리도 다르지 않다.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려고 애를 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필사적이라 안쓰럽기도 하다.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칠수록 오히려 불행해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행복에 집착하면 조금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난리가 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없고 때로 불행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죽네 사네 하면서 흔들린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이 없던 시절엔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았다. 언제부턴가 세상이 행복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 매년 행복을 수치로 내놓고 세대별로 행복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사람은 행복하고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고 아예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의 프레임을 만들어버린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행복해져야지 하는 결심은 내려놓고 불행하지 않다면, 아무 일 없다면 오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봐도 좋겠다. 불행이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 우리와는 사뭇 다른 요즘 젊은이들에게 당황할 때가 많다. 윗사람 앞에서 할 얘기 다 하고 거절도 잘하고 자기 주장도 논리적으로 잘 펼친다. 그들에게 상처는 받지만 안 그런 척 하기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그들이 유쾌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그들의 거절이나 입 바른 소리에 서운해지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꽁해진다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친구들에게 묻는다. 나 꼰대니? 대부분은 요즘 애들이 문제라며 맞장구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체 꼰대가 되어가는 걸 수도. 그래서 나보다 어린 친구가 필요하다. 부끄럼 없이 상황을 얘기하고 나 꼰대니?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당신 꼰대야! 라고 말해줄 당찬 친구. 아무렴 다른 이들이 나를 꼰대라고 한들 뭐 어떠랴. 나는 그냥 50대 꼰대의 삶을 살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꼰대로 갈수록 소외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외롭고 안 된 일이다. 도움이 못 될지언정 최소한 피해는 입히지 않는 사회 구성원이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 참견하지 말자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나이가 들면 자꾸 남의 인생에 참견을 하게 된다. 웃기는 건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참견을 진저리 치게 싫어한다는 것이고 사춘기 때만 잔소리와 참견에 진저리를 치는 게 아니다. 나이 들수록 심해진다. 부모, 스승, 회사 사장님의 잔소리와 참견도 싫은데 하물며 내 훈화 말씀 따위가 얼마나 우습겠는가.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누구의 인생에도 참견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서 아는 걸 모른 척하기는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니 잘난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하튼 내가 잘하는 일이라서 해주고 싶은 말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와도 꾹 참아야 한다. 좋은 뜻이나 진심 따윈 고이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용돈과 밥 한 끼가 내 진심을 전하기에 더 적당하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경제적 사정으로 지갑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입은 닫아야겠지? 연장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에 간섭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는 말아야겠다. 다들 알아서 자기 인생 잘 꾸려가니까. 나 역시 사람들을 만나면 남 걱정으로 시간을 보낸다.

0: 크게는 내 나라 걱정, 남의 나라 걱정, 회사 걱정. 작게는 윗사람 걱정, 아랫사람 걱정, 요즘 젊은이들 걱정. 걱정으로 변하는 건 없다. 내 시간 낭비고 내 입만 아프다. 남들은 다 잘 살아간다. 내가 제일 처진다. 결론적으로 50 이후엔 남 걱정은 접고 나나 잘하면 된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도 그만하련다. 챕터 8. 50대 싱글에게 가족이란? 모성을 강요받는 사회. 부모는 자식을 온 힘을 다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고 그 어떤 희생도 흔쾌히 감수해야 하며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강요받아 왔던 것 같다. 부모 역시 그 프레임에 갇혀 자신이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부성이 부족해, 나는 나쁜 엄마인가 봐 하면서 자책한다. 조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오빠도 이런 고민에 휩싸였다. 아이가 이뻐 죽겠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아빠 된 이들이 다들 고백하는 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는 거다. 물론 지금은 자기 인생의 전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그 이상의 비중은 되는 것 같다. 꽤 오래전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온 적이 있다. 아이가 먹다 남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질책했다. 당신은 모성이 부족해. 그럼 부성 넘치는 당신이 먹어. 남편은 호쾌하게 그러겠다고 했고 식사 후 아이가 남긴 밥그릇을 떠안게 되었다. 남겨진 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국물이 흥건했고 고춧가루와 반찬 쪼가리들이 뒤범벅 되어 있었다. 우두커니 밥그릇을 바라보던 남편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아들, 앞으로 밥 남기지 마라. 오래전 얘기라 지금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모성과 부성은 강요당하고 있다. 희생당하고 강요받아온 모정은 결국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간혹 자신은 준 적 없는 것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남의 자식들은 자상하고 살갑던데 전현은 왜 저렇게 퉁명스럽나 몰라. 당신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다정한 부모였나? 그 집은 딸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에어컨도 바꿔줬다더라. 당신은 딸에게 얼마나 투자하면서 키웠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웠건 그것을 자식이 알아주길 바란다면 남는 건 상처뿐이다. 자식 역시 부모에게 사랑, 경제력, 다정함, 추억,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걸 바란다면 그 역시 상처가 될 것이다. 자식만 부모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다. 부모 역시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지하려 들고 원하는 게 많아진다. 자식도 부모도 어느 시기가 되면 서로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를,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
1: 모성과 효도는 셀프!
0: 여러분은 지금 권예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인 한 사람의

0: 앞으로 다가오던 라투스가 앞발로 얼굴을 감쌌다. 명중이었다. 라투스는 목이 막히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게 푸른 빛이 굴 입구를 비추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새벽에 희미한 빗자락에 힘을 얻은 듯 소녀는 계속해서 염력탄을 라투스에게 던지고 라투스는 뒷걸음질을 쳤다.
1: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달려나가야지.
0: 라투스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던 서윤은 속으로 셋을 외치고 일어나겠노라 마음을 먹고 숫자를 셌다.
1: 셋, 둘.
0: 서윤이 마음속으로 하나를 외치기 직전 소년이 갑작스레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라투스가 빗나간 염력탄을 맞고 벽에서 부서져 흘러내린 잔돌과 모래를 한 움큼 쥐어 소년의 얼굴에 던진 탓이었다. 그 순간 생긴 기회를 라투스는 놓치지 않았다. 놈은 곧장 소년에게 달려들어 왼쪽 앞발로 소년을 후려쳤다. 소년의 몸은 허공에 붕 떴다가 떨어졌고 대굴대굴 굴러 서윤의 눈앞까지 왔다. 소년의 가슴팍에 적힌 글씨를 서윤은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최한섭. 독특한 버건디 체크 무늬의 경원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동생 하윤의 남자친구가 다녔던 학교여서 서윤은 교복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1: 일어나! 어서!
0: 서윤은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최한섭은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라투스는 최한섭에게 달려들었다. 끔찍한 비명이 굴 속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기도를 했다. 신이 있다면 최한섭을 그리고 자신을 살려주길 바라며. 하지만 기도의 효력은 없었다. 식사를 마친 라투스는 최한섭을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찢어진 교복 바지 밑으로 드러난 바짝 마른 두 다리와 그 아래로 고이는 피가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다. 서윤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라투스는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굴 안을 걸어다녔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뒷발이 서윤의 눈앞까지 왔을 때 그리고 라투스가 자신 있는 곳 주위의 냄새를 킁킁대며 맡았을 때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의 썩은 내가 섞인 숨결이 코앞에서 느껴졌을 때 서윤은 심장이 멎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라투스는 썩는 듯한 시궁창 냄새 때문인지 서윤에게서 고개를 돌렸고 그대로 굴 밖으로 나가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다. 라투스는 사라졌나 싶으면 꼭 먹잇감을 가지고 돌아왔다. 서윤은 기다림에 지쳤고 허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가끔 거대한 라투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소형 라투스가 네스트에 오가기도 했다. 그들은 라투스가 먹다 남긴 것들을 들쑤셨고 서윤이 있는 곳까지 킁킁대며 오기도 했다. 재수가 없으면 그들은 돌아온 네스트 주인의 식사가 됐지만 대부분은 초대형 라투스의 냄새를 맡았는지 굴 밖으로 금세 사라졌다. 서윤은 라투스의 발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거나 그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 맡으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그리고 네스트 주인의 외출이 조금 길었던 어느 날 소리가 들려왔다. 라투스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말소리가.

0: 서윤이 힘겹게 이야기를 끝내자 유라는 우선 네스트에서 나가서 서윤을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했다. 다른 소초모들이 동의하며 누가 서윤을 업을지 속삭이는 사이였다.
1: 또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0: 서윤의 말에 일순간 동굴 안에 정막이 흘렀다. 다들 혹시 모를 또 한 번의 전투에 대비해 무기를 움켜쥔 채 배수로로 연결된 굴 입구를 노려보던 찰나 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0: 연휘, 말할 수 없는 이유. 카오스무늬 고양이가 배수로에서 굴 안으로 들어오며 울었다. 그 뒤로 찰박찰박 소리를 내며 다른 고양이 서너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1: 아, 뭐야? 또 라투스 온 줄 알았잖아.
0: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들었던 화를 내렸다. 고양이들은 다른 소초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현우에게 다가가 다리에 몸을 비볐다. 현우는 머쓱한 듯 괜히 연희를 향해 웃어보였다.
1: 아, 그럼 일단 여기서 나가죠.
2: 안 돼! 고양이들을 챙겨야 해요.
0: 한 구석에서 고등어 태비 고양이를 안아올리던 현우가 울컥했는지 말끝을 흐렸다.
1: 아, 그래. 아까 애들이 정말 용감했지. 상태가 어때?
0: 연유가 묻자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태비 고양이는 현우의 품속에 축 늘어져 있었다. 동굴 여기저기에 이미 숨이 끊어진 고양이들이 여럿 보였다. 소초모들은 말이 없었다. 자기 몸에 몇십 배나 되는 라투스에게 용감하게 덤빈 고양이들에게 모두가 빚을 진 셈이었다. 연희는 자신 입고 있던 윈드브레이커를 벗었다.
1: 자, 이걸로라도 싸주자. 아까 이 녀석이 라투스 얼굴에 매달려줘서 나도 라투스 잡을 수 있었어.
0: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유의 윈드브레이커로 태비 고양이를 감쌌다. 현우의 얼굴에서 윈드브레이커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였다.
2: 너 살아있었구나.
0: 구석에서 꼬리를 고추 세운 새까만 턱시도 고양이가 울며 현우에게로 달려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턱시도 고양이가 살아서 자신에게 오는 걸 본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줄줄 흘렀다.
1: 야,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더 울고 그래?
0: 란주가 현우의

0: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1: 예, 이름은 이제 도련님이에요.
0: 태비 고양이를 잠시 내려놓은 현우가 턱시도 고양이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2: 에? 갑자기?
1: 태비 고양이랑 이 녀석 둘 다 오늘 저한텐 완전 영웅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얘 생긴 것도 배트맨 같지 않아요?
2: 그럼 배트맨이라고 불러야지 왜 도련님이냐?
1: 지금부터는 제가 집사 알프레드처럼 얘를 챙길 거니까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죠.
3: 효석이랑 현우는 그럼 남은 고양이들 돌봐주고 여기 뒷수습 좀 할래? 우리는 이분 병원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0: 유라가 말했다.
4: 아니, 내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 안 돼? 그리고 범초본에는 언제 알릴 거야? 나도 범초본에 알릴 때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3: 범초본에는 신고 안 해.
0: 유라가 란주의 말을 단호히 잘랐다. 유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 그래야 하냐는 란주와 효석의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유라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들 모이라고 손짓을 해보였다. 소초모들은 유라를 따라 배수로 입구 쪽으로 향했다. 사위가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곧 아침이 올 터였다.
5: 아니, 왜 범초본에 신고 안 해? 우리가 장소윤도 찾고 라투스들도 잡았다고 얘기를 해야 공로가 인정될 거 아니야. 히어로로 인정 안 받을 거야?
0: 효석이 핏대를 세우며 유라에게 물었지만 유라는 말없이 배수로 입구까지 걸어나갔다.
4: 그러니까 인정 안 받을 거면 이 고생을 한 이유가 뭐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원효성 너!
5: 응?
4: 라투스들 움직임을 먼저 읽고 좀 말해줘. 그리고 두들겨 팰 때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나 도대체 몇 번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냐고.
5: 야, 내 눈 봐라. 몇 개냐? 두 개뿐이거든?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어떻게 봐. 그리고 아까 나도 라투스 한 마리 잡았다고.
0: 란주의 불평에 효석이 맞받아쳤다.
4: 그거 제가 화살로 맞힌 라투스잖아요. 저도 활 쏠 때 라투스들 주위를 끌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쏘죠. 뭐? 안 도와주셔도 많이 잡긴 했지만.
0: 란주와 효석의 다툼에 연희가 끼어들었다. 효석의 말이 자신의 공로를 가르치려는 것처럼 느껴져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였다.
4: 야, 소연이, 너는 우리처럼 라투스랑 직접 안 붙고 저 뒤에서 활만 쏘잖아. 주의 끄는 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0: 란주와 효석, 연희는 서로 각자의 활약을 읊어대며 싸웠지만 현우는 전투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간간이 세 사람을 말리기만 할 뿐이었다. 유라는 팔짱을 끼고 배수로 입구에 등을 기댄 채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연희는 크게 찢어진 유라 양팔의 상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거의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유라의 표정을 본 란주와 효석의 말소리도 곧 찾아들었다.
4: 야, 권율,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너도 싸우다가 다쳤잖아.
6: 너희들 다 싸웠어?
5: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나도 열심히 전투에 참여했으니 알아달라, 뭐 이런 거지.
0: 효석이 오물거렸다.
6: 싸울 때 뭐가 우선순위인지 서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니까 다 따로 싸우고 엉망이고 무엇보다 다치잖아. 연희야, 너 진짜 생각 좀 하고 쏴. 나는 싸울 때 나름 계획이 다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쏘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잖아. 아까 진짜 위험했다고. 네가 그렇게 돌발적으로 행동하니까 사고가 나잖아.
0: 찢어진 셔츠를 벗으며 유라가 화난 듯이 말했다. 유라는 너덜너덜해진 셔츠를 거리낌 없이 두 쪽으로 찢었다.
7: 선배, 한시가 급한 마당에 무슨 생각을 해요? 공격할 틈이 보이면 바로 쏴버려야지. 어느 세월에 계획 짜고 있냐고요. 아까 바로 안 쐈으면 란주 선배가 다쳤을지도 몰랐다고요. 돌발적인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이 빠른 거죠.
0: 깊게 상처가 남은 자신의 양팔에 셔츠를 감으려고 애쓰는 유라를 도와주며 연희가 대꾸했다. 유라의 상처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쳤더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란주를 구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던 연유의 마음이 순식간에 꺼졌다. 왜 제일 활약을 많이 한 자신에게만 뭐라고 하는지

0: 서운함을 꾹꾹 누르며 연희는 셔츠로 유라의 팔을 둘둘 감아 묶어줬다. 양팔에 셔츠를 둘둘 감은 유라는 많이 아픈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숨을 한 번 들이켰다.
1: 범초본에는 아직 말할 수 없어. 우리는 실종 사건의 범인을 잡은 게 아니잖아. 고작 중소형 라투스 몇 마리 잡고 장서윤 찾은 걸로 생색 낼 거야? 이것 가지고는 확실하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
0: 그럴듯한 말이었다. 소초모들 사이에 침묵이 맴돌자 연희는 배수로 바깥에 내려가 쭈그려 앉았다. 생각 좀 하고 쏘라는 말에 적잖이 기분이 언짢았다.
2: 넌 다친 데 없어? 아까 라투스 꼬리에.
0: 어느새 옆에 다가온 현우가 연유에게 물었다. 현우의 말에 연유는 아픔을 참으며 맨투맨 티셔츠를 팔꿈치까지 걷어보았다.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길게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손목이 풍선처럼 퉁퉁 부어있었다.
2: 세상에, 이게 뭐야?
0: 현우는 깜짝 놀라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백에서 연고를 하나 꺼냈다. 현우는 연희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꼼꼼히 연고를 발라줬다. 한쪽 팔에 연고를 다 바르자 연희는 배시시 웃으며 다른 한쪽도 현우에게 내밀었다. 현우 역시 연희를 보고 씩 웃으며 연희의 나머지 팔 옷을 걷어올리고 그곳에도 연고를 발라줬다.
2: 약 바르면 그래도 멍이 좀 빨리 빠질 거야. 부은 거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활 쏠 때 괜찮겠어?
3: 괜찮아. 별로 안 아팠어.
0: 다정한 현우의 말에 연희가 웃어 보였다. 사실 팔이 꽤 아팠지만 현우가 더 걱정할 것 같아 연희는 거짓말을 했다. 현우가 자신을 걱정해 주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2: 넌 이렇게 되도록 열심히 싸웠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부끄럽네.
0: 현우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3: 무슨 소리야. 고양이들이랑 같이 전투 잘했잖아. 이렇게 능력치가 쌓이는 거지 뭐. 고생 많았어.
0: 연유의 격려에 현우는 말없이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현우와 함께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이 은광천에 비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연희는 이상하게도 범초본의 초인 검사가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하면 초인 검사를 제일 먼저 해주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러면 이 영웅놀이는 그날로 끝이구나 싶어 입이 썼다. 하지만 오랜 기간 혼자서 사투를 벌이며 연습해온 양궁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연희는 뿌듯한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연희의 눈은 현우에게로 향했다.
3: 현우와 한층 가까워진 것만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초인이 아닌 걸 밝혀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현우와 다른 소초모들은 나보고 여기서 나가라고 할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 없이 소초모 활동을 할 수 있을까?
0: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아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다. 소초모에 가입한 이후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연희는 현우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게 머릿속이 복잡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죽음을 불사하며 연인 김만명을 구출해 만덕원에 도착한 김서연은
1: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2: 우리 집안이 신라의 왕족이 되었어요.
1: 금으로 만든 눈부신 갑옷을 입은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내 품 안으로 쏙.
3: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거야?
4: 얘 등 뒤에 칠성, 육두 칠성, 별이 일곱 개.

와이파 한국인 백리순자 8번째 풍월주 김유신 4번째

0: 지금의 충청북도 진천군인 신라 만노군에서 태어난 김유 씨는 유년 시절을 변방 지역인 만노군에서 보낸다.
1: 안내 방송 하겠습니다. 아, 침입자가 나타났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모든 백성들은 무장한 뒤 자신의 방어 구역으로 출동하라. 다시 한번 알린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0: 일주일이 멀다 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라와 백제의 전투를 보고 자란 환경 탓인지
2: 우리 아이들 세대만큼은 총과 칼 대신 펜과 책을 들고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기를.
0: 가야 왕족 출신인 아버지 김서현의 바람과는 180도 다른.
3: 자자자 여러분 오늘은 참 즐거운 종이 접기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예쁜 종이 다 나눠드렸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손 높이 들고 색종이 한 번씩 자랑 좀 해볼까요?
4: 오케이.

0: 네, 우리 유신 이 친구 선생님이 준 예쁜 색종이로 뭐 접을 건가요?
1: 딱총이요! 저는 딱총을 만들어서 심심하면 우리 시베 땅을 공격하는 백제 군사들의 이마에 쌍딱범을 먹을 겁니다!
2: 떡잎부터 남달랐던 김유신. 음악 시간에도 다른 원생들이

0: 귀엽다 귀엽다. 동요 내 동생을 율동과 함께 따라 부를 때
1: 자자자자자자 그럼 우리 유신이 친구 노래 한번 멋지게 불러볼까요?
2: 네, 네, 딱퉁 들고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오늘 밤 꼼짝 보자 다 꼼짝 마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0: 평범한 원아들과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달랐던 만노군 유치원의 햇님 반 김유신 어린이

0: 내년이면 유신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1: 아니, 우리 유신이가 벌써?
0: 백제하고 전투하느라 당신은 유신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도 모르고.
1: 아,

0: 미안해 여보.
1: 난 더 이상 우리 유신이를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방치할 수가 없어요.
0: 어? 설마 유신이만 데리고 유학이라도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1: 유학원을 통해 알아보는 중이에요.
0: 나 기러기 아빠로 살고 싶지 않아.
1: 잊었어요 여보? 우리 유신이의 남다른 태몽. 게다가 그 아인 내 뱃속에서 무려 20개월을 버티다 나왔어요. 그리고
0: 그리고?
1: 등에 별이 7개.
0: 7개.
1: 칠성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예요. 우리 유신이는.

0: 해가 다르고 급이 다른 우리 유신이를 이런 변방에서 썩혔다가는 쭉정이가 되고 말 거예요.
1: 그래, 나도 당신의 말에 100% 공감이야. 하지만
0: 우리 유신이만 생각해요. 우리 가문의 내일을 책임질 우리의 주니어 슈퍼주니
1: 어요. 좋아, 갑시다 금성으로.

0: 김유신에게 우수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1: 아빠, 아빠! 보인다, 보여! 저게 금성이에요?
2: 바로 저곳이 신라에서도 금성이야.
1: 아, 그럼 화성은? 지구는 어딨어?
0: 사랑의 도피처를 찾아 금성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금성 땅을 밟는 금성 스캔들의 주인공 김서현과 김만명.
2: 너도 알다시피 신라의 우수한 젊은이라면 반드시 화랑이 되어야 해.
1: 각오하고 있습니다.
0: 김유신은 그날부터 신라 청소년의 우상인 화랑이 되기로 결심하고.
1: 화랑이라.
0: 화랑과 관련된 동영상을 플레이한다.
3: 자, 화랑. 화랑은 말 그대로 꽃처럼 아름다운 효년을 말해요. 그 꽃보다 남자 알죠? 그 이민호 씨가 구준표 역할을 했던 KBS 드라마예요. 화랑은 보통 15에서 18살 정도의 우수한 청소년을 선발해 잘 키워서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청소년 수련단체예요. 그 꽃보다 남자 알죠? 그 이민호 씨가 구준표 역할을 했던 KBS 드라마예요. 자, 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만큼 출신 선고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한 귀족 출신의 자제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불공평하지요.
1: 신라의 들썩 부른 젊은이라면 반드시 화랑이 되고 봐야 해.
0: 자, 인터넷을 통해서 화랑에 대해서 좀 더 검색을 해보는 김유신.
3: 자, 당시 신라의 화랑들은 아이돌 수준의 인기와 화제를 몰고 다녔는데 그 연예인과 민간인의 양념반 후라이드반 같은 형태라고나 할까요? 그 꽃보다 남자 알죠? 그 이민호 씨가 구준표 역할을 했던 KBS 드라마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화랑의 레전드는 누구일까요? 아이, 그렇지요! 샤다함이에요!
1: 샤다함!

0: 청소년이 된 김유신이 활약을 꿈꿀 당시 활약의 레전드로
1: 사다함 사다함 사다함
0: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샤다함 아니 사다함의 스토리. 562년 9월 신라의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던 20대 후반의 폐기의 진흥왕은
2: 대가야를 정복해서 몸집을 키워야 한다. 그래,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3: 부르셨습니까?
0: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신라 최고의 장군 이사부를 호출.
2: 장군, 우리의 다음 목표는 대가야다.
3: 명령만 내리십시오.
0: 대가야 정벌에 앞서 군사를 모집하자.
4: 화랑 사다함 신고합니다.
0: 와, 모델 뺨치는 기록지에 앞모습 옆모습 뒷, 와, 딱 소년 이민호를 빼다 박은 듯한, 와, 더구나 겨우 50대 초반으로 모이는, 야, 이 미소년 누구냐 너?
3: 자, 나이가 몇이냐?
4: 15입니다.
3: 네? 네가? 허름한 냄새라도 떼고 내년에 보자.
4: 장군님,

0: 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나이라고 하죠. 전쟁에 나가기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딱 중2?
0: 네, 하지만 병은 없습니다.
1: 중2에 무병이라.

0: 대가야 정벌의 이사부와 함께 참전한 사당함은 양쪽에 팽팽하게 맞서자.
1: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의 화랑 크루와 함께 적진에 침투해 적군의 대오에 블랙홀을 뚫겠습니다.
2: 얘 지금 눈에 뵈는 경우 죽음이야.
1: 부탁입니다. 제발 뛰게 해주십시오.
0: 자신의 낭도들을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데 성공한 사담은 적의 보초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후 적군의 성벽 위에
1: 빨리 정리 내려 100개 올려.
3: 내가 100개 올릴 거야.
4: 내가 올릴 거야.
5: 아니야 나야.
1: 누구든 빨리 빨리.
0: 적의 깃발을 내리고 투항을 의미하는 백기를 올림으로써.
6: 아니 이거 투항을 하다니 재밌는 상황이네.
4: 어마마 투항입니다.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투항입니다.
6: 아 그렇다면 무작위제 하셔야지. 그러셔야지. 무작위제 하셔야지.
0: 우리가 교란되는 느낌이네. 적군을 교란하는 데 성공한다.
1: 지금이다. 거기!

0: 사다함을 비롯한 젊은 화랑들의 활약으로 신라는 대가야를 정복하고 어린 사다함이 당당히 MVP로 선정된다.
1: 오늘의 영광을 나의 크루와 함께하겠습니다.
0: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되는 사다함.

0: 내 이름은 사다함. 와파 안 들으면 여러분은 나한테 반함. 김자현.
1: 내 이름은 이삽. 나는 조민수지만 조사부가 아니라 이삽. 이삽 조민수.
2: 내 이름은 진흥왕. 성우는 뭐다? 목소리 연기자다. 박영재였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외암마을을 찾아갑니다. 마을 전체가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외암마을은 충청남도의 전형적인 양반마을인데요. 마을 안에 논과 밭, 기와집과 초가집, 돌담길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한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여행자들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밤 10시까지 마을을 개방하는 아산 외암마을 야행,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암마을은 뒷산인 설화산, 마을 앞을 흐르는 외암천, 그리고 넓은 평천 들판을 배경으로 배산 임수의 형국을 띠고 있는데요. 외암마을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오랫동안 잘 지켜온 데에는 좋은 터의 역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암마을에서는 약 5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마을에 처음 살았던 사람은 평택 진씨인 참봉 진한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암마을 근처의 골말에 진한평의 묘가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참봉 진한평에 이어 외암마을에 터를 잡은 사람은 예안이 씨 이사종이었습니다. 이사종이 진한평의 큰딸과 결혼을 하면서 외암마을에 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종의 후손인 이간이 쓴 외암기에 예안이 씨가 온양에 들어와 살게 된 지 이미 5세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이를 근거로 이간의 5대조인 이사종을 예안이 씨 가운데 가장 먼저 외암마을에 정착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예안이 씨 후손 가운데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외암마을은 자연스럽게 예안이 씨 집성촌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외암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씨도 대부분 예안이 씨입니다. 외암마을 입구에는 외암천을 건너는 자그마한 다리가 있고요. 그 옆에는 새로 복원된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형태와 크기가 다른 기와집과 초가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들 가옥들에는 주인의 관직이나 출신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외암마을의 주요 가옥으로는 건재고택, 참판댁, 감찰댁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건재고택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요. 건재고택은 1869년에 영암 군수를 지낸 이상익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건재고택은 집의 규모도 크지만 사랑채, 안채, 행랑채 등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특히 정원이 아름다운 집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건재고택은 그동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집들보다 담장이 높아서 집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에 아산시가 매입을 한 이후로는 일반인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하루에 2회 또는 3회에 걸쳐 건재고택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외암마을의 명물 가운데 하나는 투박한 돌담입니다. 마치 미로처럼 이어진 돌담들은 그리 높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아서 좋은데요. 예전에는 이 돌담들이 좀도둑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준 역할도 했습니다. 돌담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도둑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했을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외암마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오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20.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1: 국내 주식을 수백조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금 규정에 따라 주식을 팔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가 8천 고지를 밟는 등 이른바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 역시 주식 평가액이 늘면서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30% 가까이 늘어난 걸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했던 목표 비중 14.9%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갖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팔거나 목표 비중을 상향해야 했는데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올해 6월 말부터 20.8%로 기존보다 5.9%포인트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현실화라고 설명했습니다.
3: 금융시장 및 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여건,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 기금운용위는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식 비중의 예외 허용치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치는 비공개합니다. 지난 1월 국내 주식 처분을 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기금운용위는 내년부터 5년간의 중기자산 배분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0: 오늘 결정으로 시장이 결정하던 악재는 일단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을 깼다는 등 여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4: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늘리면서 주식 대량 매도는 피한 거로 보입니다. 기존 목표치대로면 많게는 170조 원어치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주식 비중의 예외치 역시 늘렸습니다. 국내 주식을 20.8% 플러스 알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전체 자산의 30% 가까이로 추정되는 국내 주식을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겁니다.
5: 목표 비중 상향을 통해서 서서히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높이고 또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4: 하지만 기존 투자 기조를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2020년 17.3%였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매년 줄어 지난해 14.9%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험료 등 수입보다 연금 지급 등 지출이 많아지는 2041년부터는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이때 국내 주식 시장에 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중을 줄여온 겁니다.
6: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 하에서 이익 실현을 지금 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 없이 지금 바로 올린 거잖아요.
4: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만큼 위험 분산에 더 충실해야 한다. 증시 부양에 동원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0: 한국은행에선 주식시장이 반기지 않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갈 길이 명확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영업이익은 1분기에만 90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반도체의 힘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렸습니다.
8: 일시적인 그런 현상보다는
9: 신현송 한국은행
8: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이다.
7: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졌습니다. 1,500원을 웃도는 환율, 들썩이는 부동산도 우리 경제 현안입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모든 지표가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지만 인상으로 통화정책을 바꾸겠다는 깜빡이 신호가 더 강조됐습니다.
8: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7: 금리 인상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0: 공개된 점도표,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데 6개월 후에 금리가 지금보다 0.5%포인트 높은 3%일 거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당장 금리를 2.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신호와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재점화로 코스피는 장중 한때 8,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1: 서울 서소문 고가의 붕괴 지점은 위험성이 이미 드러났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전 정밀 진단을 통해 안쪽 쇠줄이 끊긴 사실을 파악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철거 때 붕괴 예방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우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작업자들이 내려갔다가 무너진 지점은 다리의 16번째 대들보인 거더 오른쪽에서 약 12m 지점입니다.
3: 지금 무너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요
4: 임충군
3: 아래쪽에
4: 서울시
3: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15번, 16번 거더가 되겠습니다.
2: KBS가 확보한 2019년 서울시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G16, 즉 16번째 거더에서 강선 파단이 포착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선은 거더 안에 들어가는 강한 쇠줄로 거더 양쪽 끝을 강하게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거더가 무너지고 처지는 걸 막는 핵심 부재입니다.
5: 고무줄을 양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잡아줬을 때 탱탱하지 않고 얹었을 때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 이 강선이 16번 거더에서 파단, 아예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년 뒤 작업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 반복적으로 내려갔습니다.
5: 강선이 파단했다는 이야기로는 거더가 거더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붕괴되기 되게 심한 상태였다.
2: 전문가들은 철거 전에 강선이 끊어져 있던 거더를 보강하는 등 위험에 대비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5: 알았으면 밑에서 받쳤겠죠. 받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이런 사항 자체가 반영이 안 됐던 걸로 보이고요.
2: 서울시는 이에 대해 관련 대책을 철거 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지만 현장 작업자들은 상판 일부가 내려앉은 뒤에도 9번이나 거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지 이도윤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0: 철거 작업 도중 침하가 발견된 건 사고 발생 12시간 전인 그제 새벽 2시 반쯤. 이로부터 10분 뒤 작업자가 안전모만 쓴 채 난간을 넘어 대들보, 즉 거더 아래로 들어갑니다. 내부를 살피는 듯 헤드라이터는 한참을 움직입니다. 침하 발견 이후 작업 중지, 사실상 대피를 결정했지만 거더 확인은 계속됐습니다.
6: 확인도 하고 자료도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날이 밝은 뒤인 오전 11시 반쯤에도 작업자들은 거더 아래로 다시 들어갔고 사고 직전인 오후 2시 20분쯤엔 한 번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침하 발생 이후 작업자들이 거더 아래로 들어간 건 KBS가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만 모두 9차례입니다.
7: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진입했다면 상부에서 통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고 그 전에 적군 통제 등의 조치가 내려졌어야 합니다.
0: 전문가들은 현장 작업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지적합니다.
6: 보고했을 때 제일 처음 듣는 얘기는 그겁니다. 진짜 붕괴되는 거야? 진짜 심각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0: 7년 전 강선 파단 진단을 받은 사고 지점은 작업자들이 9번째로 진입한 직후 무너져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엔 버팀대 같은 추가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시방서엔 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돼 있었지만 이렇게 할 예산은 항목조차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심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8: 이상 징후가 나타난 뒤 12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입찰 공고에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라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방서에도 필요시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정작 사고 현장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KBS가 확보한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 작업 물량 내역서입니다. 물량 내역서는 공사비 지급 기준이 되는데 버팀대나 지주 등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시설인 동바리와 구조물 붕괴를 막는 지보공도 항목에 없었습니다. 시방서에선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해두었지만 정작 공사비 기준을 책정하면서는 항목조차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5: 이제 뭐 그 사안의 투표법 같은 경우도 뭐 가설 구조물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네. 뭐 설계 비용에 반영을 하라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버팀대가 설치가 된다든지요, 아니면 크레인으로 잡아줬으면 거의 한 100% 이상 막아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8: 서울시는 또 원가 심사 단계에서 안전시설인 낙하물 방지망 항목에 대해 4,730여만 원을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기준에 맞춰 감액했다며 버팀대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철로 때문에 지지대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1: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열차 운행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유나림 기자, 공사가 3시간 정도 후에 시작된다고요?
4: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관계자들이 굴삭기로 모래를 정리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래를 쌓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작업인데요. 이 기초 준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약 3시간 뒤인 오늘 자정쯤 철거를 시작해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저녁 7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해체 작업 공간에 대한 적금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작업자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근로자가 진입하지 않고 굴착기를 투입하는 압색공법을 도입해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됩니다.
1: 네, 작업이 모두 끝나야 열차 운행도 정상화될 텐데요. 지금 차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4: 네, 당분간 사고 여파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2%였는데요. KTX는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 KTX 이음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83회에서 562회로 축소됐습니다. 코레일은 고가 철거를 마친 뒤 전차선 복구, 선로 점검이 끝나야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 운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철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전차선 복구 등에 집중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유나림입니다.
2: 네,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지금부터는 KBS가 어제까지 실시한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 재선거 판세부터 김민혁 기자가 전합니다.
9: 내일이 투표라면 평택을 국회의원 누구를 뽑을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22, 국민의힘 유이동 20, 조국혁신당 조국 24%로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5%,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는 7%였습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에선 1, 2위 차이가 더 벌어졌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도 1, 2위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니 민주당 지지층은 46%가 김용남, 39%는 조국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지지층은 83%가 조국, 11%는 유이동 후보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0%가 유이동 후보를, 19%가 황교안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기타 정당 지지층에선 55%가 황교안 후보에, 17%가 유이동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유 후보와 황 후보,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단일화를 해도 상대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44%가 조국 후보를, 33%가 김용남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보수층에선 42%가 유이동 후보를, 19%는 황교안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선 1위에서 3위 간 후보 지지율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인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2: 네, 이어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경남지사 선거 판세입니다. 각각 치열한 3파전과 전현직 지사의 맞대결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역시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선거 초반부터 치열한 3파전 양상이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누구에게 투표할지 27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33, 국민의힘 박민식 15, 무소속 한동훈 39%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진보층에선 하후보, 보수층에선 한 후보가 우세했고 중도층에선 하정우 32, 한동훈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3%가 한동훈 후보를 찍겠다고 해 박민식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보다 배가량 높았습니다. 지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는 하정우 31, 박민식 10, 한동훈 42%로 1, 2위 격차가 지지율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비교해보니 하 후보가 30%대에 머무른 사이 한 후보는 꾸준한 상승, 박 후보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경남지사 판세도 27일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경수 45, 박한수 34%로 김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부동층으로 보이는 응답이 아직 20%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지지정당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나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경남지사 여론조사는 창원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나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2: 공표 금지 전에 실시한 마지막 KBS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다. 이번엔 KBS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여야가 경합 지역으로 꼽은 곳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1: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전북을 경합지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울경과 함께 강원과 대전, 충남에서 경합 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선거 전엔 하루하루 판세가 달라진다지만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가장 최근 KBS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판세를 살펴봤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줄곧 앞서오던 정원호 후보, 이번 주 들어 오세훈 후보와 오차범위 안까지 좁혀졌습니다. 여야 모두 경합지로 꼽는 부울경에선 여론조사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진보진영 단일화가 성사된 울산도 3파전의 가정에 물었을 때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앞서는 걸로 조사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 이른바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나와 실제 결과는 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고요. 전북에선 민주당 이원택 39, 무소속 김관영 37%로 역시 접전입니다.
12: 선거 막판, 여야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 정부 견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13: 공소, 취소, 재판 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둬도 되겠는가.
12: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 도우려면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 호소합니다.
14: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1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14: 참여해 주셔서
12: 승부처 서울의 여야 후보들은 오늘 밤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제 투표장으로 향할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네, 선거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밤중 새총으로 쇠구슬을 난사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16: 새벽 시간 창문 안으로 한 남성의 모습이 비칩니다. 검은색 긴 물건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어깨에 걸칩니다. 남성의 행동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창문을 연 채 검은 물건을 이리저리 만져보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던 물건, 다름 아닌 새총이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이웃집을 향해 새총에 쇠구슬을 매달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습니다.
17: 사람이 맞으면 제일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안은 방충망도 잘 닫아놓고 창문도 커튼도 인간하면 쳐놓고 어떻게든 좀 들어오지 말라고.
16: 창문에 구슬 모양으로 깨진 자국이 남았고 건물 외벽에는 구멍이 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18: 피해 가구 근처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쇠구슬이 한 달 동안 수십여 개 발견됐습니다.
16: 남성은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혔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새총과 쇠구슬을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뒤 개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영경찰서는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19: 최근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숨기는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공항을 통과한 국제 소포들을 우편 집중국에서 한 번 더 검사해봤더니 걸러내지 못한 마약들이 적발됐습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20: 평범해 보이는 버디크림. 손을 넣어보니 크림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약 반응 검사를 해보니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품과 영양제로 가득 찬 태국발 국제 우편. 비타민 캡슐을 열자 주황색 알약이 나옵니다. 동남아에서 주로 유통되는 신종 합성 마약 야바가 4,700정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평범한 국제소포 같지만 양초도 조미료도 파헤쳐보면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모두 공항세관에 덜미가 잡힌 마약들. 하지만 하루 수만 건씩 들어오는 국제우편을 공항에서 모두 걸러내긴 어렵습니다. 관세청이 1차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우편집중국 5곳에서 한 번 더 검사해봤습니다.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마약탐지견 검사까지 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마약을 추적했더니 두 달 동안 대마와 코데인, 합성마약 3건, 총 1.1kg을 찾아냈습니다. 2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옷 안쪽에 숨겨놓거나 식품봉지에 몰래 넣어들여 왔습니다.
21: 은닉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망과 내륙 우편 물류 거점을 연계한 촘촘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도입했습니다.
20: 관세청은 앞으로 우편 집중국 2차 검사 확대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여행자와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여러 차례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9: 라오스에서 금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갇힌 현지 주민들이 무려 8일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웃나라 태국 구조대까지 동원된 가운데 나머지 실종자를 찾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22: 구조대원들이 동굴 속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곳곳에 차오른 흙탕물 때문에 위험한 순간도 여러 차례.
23: 이거 오케이?
24: I'm okay. Are you okay?
23: Okay.
15: 괜찮은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22: 뚫고 들어가자 나타난 작은 공간. 한 대 웅크린 실종자들이 발견됩니다.
15: 여러분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어떻게든 나갈 방법을 찾을 테니 진정하세요.
22: 굶주렸지만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15: 지금 어떠세요? 너무 배고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친 곳은 없나요? 없습니다. 다친 곳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분 이름이 뭐죠? 저는 렌입니다.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다친 곳은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22: 지난 19일 금을 찾으러 폐금광인 동굴에 들어갔던 주민들은 갑작스런 폭우와 토사에 통로가 막히면서 갇혀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억누르며 8일을 버텼습니다.
15: 우리가 찾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5명을 찾았는데 나머지 2명은 더 찾아야 합니다. 태국 구조대장입니다.
22: 2018년 동굴에 갇힌 유소년 축구팀을 17일 만에 구조했던 태국 대원들이 이번 구조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곳 태국 국민들도 자국 구조대의 활약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나머지 2명의 실종자들도 무사히 생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19: 오늘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한 연구 건물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한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3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흡기 자극과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롬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학 건물서 실험을 하던 중 병이 깨져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0: 인간형 로봇을 실제 작업 현장에서 볼 날이 진짜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쓸 필요 없겠단 말이 저절로 나오는 로봇들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인간형 로봇 피규어 03이 택배의 바코드가 아래로 향하도록 쉼 없이 분류 작업을 벌입니다. 택배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초. 사람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자 인간의 지시 없이도 알아서 다른 로봇과 교대합니다. 누가 사람을 쓰겠냐?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냥 대체되겠다며 충격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아틀라스의 고난도 제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무게 23kg에 달하는 냉장고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흔들림 없이 걸어와 사람 앞에 내려놓습니다. 현대차는 당장 2년 뒤 미국 공장부터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빠르면 올해 말 옵티머스를 본격 생산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2: 거의 모든 곳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배터리 업계의 움직임도
2: CEO입니다.
1: 빨라졌습니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려면 장시간 노동에 적합한 배터리 공급이 필수인데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3: 사람 옆에서 로봇이 대부분 동작을 하게 되는데
2: 정지석
3: 굉장히 안전성이 걱정이
2: 됩니다.
3: 그런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로봇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을 개발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0: 한국환경공단의 임상준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유흥주점에서 업체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술값이 수백만 원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당시 사진과 진술을 확보해서 단독 보도합니다.
4: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 시간당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 이른바 1%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철저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으로 재임 중이던 2024년 5월 10일 새벽 이 유흥주점에서 촬영된 사진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사진 속 참석자는 임 이사장과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대표 A씨 등 3명. 테이블에는 고가의 술과 안주가 차려졌고 여성 종업원 2명도 함께했습니다.
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연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상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이어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들여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 사주 일가와 법인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억 원대의 자금을 동원한 대형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NH투자증권과 DI 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 원을 가로챈 아시아계 다국적 투자사기단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연극 젤리피쉬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27살 여성 켈리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가는 과정이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2018년에 영국에서 초연된 이후에 큰 화제를 모았고 국내에서도 동아연극상과 백상예술대상 연극상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실제 다운 증후군 배우인 백지윤 씨가 켈리 역을 맡아서 더 큰 감동을 전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무대 연극 젤리피쉬. 오늘은 주인공을 맡은 배우 백지윤 씨, 제작을 맡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오세형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백지윤 배우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주인공이셨고요. 그리고 이 젤리피쉬의 제작자이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오세형 부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연극상, 지난번에 동아연극상도 받으셨고 이 2관왕을 차지하셨습니다. 예, 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저희가 이제 충정로에 있는 모두 예술극장에서 이런 네. 공연을 만들고 보여드렸는데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0: 이게 모두 예술극장이라는 게 배리어프리가 이제 구현된 그런 극장이죠.
2: 예. 이제 작품을 두세 개 정도 제작을 해봤는데 몇 개 만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너무 격려가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아주 엄청난 계기가 됐습니다. 네.
0: 사실 장애예술 작품으로는 첫 2관왕이라고 하던데 그 의미도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2: 네. 2관왕을 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네.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셨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정말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의무감을 더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됐습니다.
0: 네. 이 젤리피쉬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2: 네. 젤리피쉬는 영국 작품인데요. 영국의 작가 벤 웨더리라고 하는 그 젊은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여성이 켈리라는 이름으로 가족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고요.
0: 네.
2: 그럼으로써 장애인의 새로운 면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네. 극 중에 여주인공이 다운 증후군인데 네. 이번에 실제로 이 주인공을 맡은 백지윤 씨, 네, 이 백지윤 씨 켈리라는 역할 맡았었죠. 켈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 켈리 역은 고집이 세고 강인하고 남자친구들하고 사랑하는 중.
0: 아, 네. 고집 세고 강인하고 네, 남자친구를 또 사랑하고 본인하고 좀 닮았어요? 아니면 좀 달라요?
1: 달라요.
0: 어떤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지금이 낫다.
0: 아, 내가 더 낫다. 켈리보다는 백지윤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 네.
0: 예, 자신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실 장애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부장님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이 젤리피쉬는 조금 다르게 다뤘다. 좀 다른 시각에서 다뤘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2: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장애인이 보통 이런 공연이든 영화 같은 데 출연하면 장애인도 할 수 있다. 뭐 극복을 한다거나 장애를 네.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이렇게 어려우니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동정서사일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0: 네.
2: 근데 장애인 그 자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사랑을 원하고 심지어 나도 나만의 아이를 키우면서 내 삶을 꾸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성이 있는 모습은 잘 못 그렸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2: 그런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감을 많이 샀고 기존의 이제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이제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굉장히 네.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저희 수상할 때도 수상평에도
0: 네.
2: 그래서 아마 대중성 측면에서도 높이 봐주셨고 그걸 이제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작품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연극적으로도 우수하다 이런 네. 평가를 주셨습니다.
0: 사실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는 경우가
2: 많았죠.
0: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백지훈 씨가 직접 다운증후군이 있는데 다운증후군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고 또 다른 장애인분들도 직접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연출이나 연습하거나 공연할 때도 조금 그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던데 접근 방식에 있어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2: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극 다 전문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는 작업들인데 의사소통 방법부터 해서 연극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고 대사를 외우는 과정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0: 네.
2: 뭐 예를 들면 보통 연출이 작업을 하실 때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세요 하는데 그 설명도 지훈 씨한테 맞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와서 설명을 해주고
0: 네.
2: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줘야지만 서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출님도 굉장히 작업 방법이 색달랐다. 그리고
0: 네.
2: 다 개발해야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0: 네, 의사소통에 있어서 평소와는 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이 젤리피쉬가 원작이 원래 영국 그 작품이죠. 영국 공연에서도 이 주인공을 다운증후군 배우가 직접 연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배우가 상당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사라 코디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사실은 작가분이 이 다운증후군 사라 코디라고 하는 여배우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0: 아.
2: 그래서 이분을 모델로 작품을 쓴 거고요. 그래서 사라 코디가 올라가게 됐고 작은 극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의 국립극장에서 이거를 이제 초청을 해서
0: 네.
2: 본격적으로 공연을 했고 다 매진됐었습니다.
0: 전성 매진을
2: 네네네.
0: 이룰 정도로.
2: 이후로 예. 이제 방송이나 영화 같은 곳으로 이 사라 코디는 계속 출연을 하면서 유명세를 네. 이제 얻게 됐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성 매진에다가 백지훈 배우가 아주 그냥 스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2: 스타가 이미 됐습니다.
0: 네.
2: 저희도 다 매진을 시켰고.
0: 네. 그렇군요. 네.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신데 백지훈 씨, 요 연극 젤리피쉬에서 백지훈 씨 말고도 또 출연하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1: 범진 오빠가 정신장애를 역할을 맡고 있어요.
0: 범진 오빠. 아, 범진 오빠가 그러니까 그 저신장
2: 네.
0: 배우이죠. 예.
2: 대본에는 이제 지적장애를 등장했는데
0: 네네.
2: 저희가 캐스팅을 하면서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신장장애인 김범진 배우가 맡게 됐고
0: 네. 네.
2: 그 도미닉 역을 그래서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0: 네네. 그 배우에 맞게
2: 네네.
0: 좀 캐릭터를 바꿨군요. 같이 연기할 때 어땠어요?
1: 범진 오빠랑 조금 다퉜던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0: 아, 둘이 많이 싸워? 너무 솔직하게 거르지 않고.
2: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0: 예. 이제 안 싸워요?
1: 안 싸우는 건 아니고.
0: 네.
1: 대사가 꼬이거나 동선이 얘기할 때 조금 예민해요.
0: 아, 그럼 왜 안 그렇겠어요? 예.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백지훈 씨가 발레를 전공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했어요?
1: 저는 원래 후드깎이 인형을 보고
0: 네.
1: 동작을 흉내내고 발레를 하고 싶었다고 발레학원에 엄마가 보냈는데 6-7개월이 지나서 발끝으로 서 있는 동작이 못해서 그만뒀어요.
0: 아, 원래는 발끝으로 서는 거 못해서 그만뒀는데 근데 또 어떻게 다시 했어요? 대학도 가고 막 그랬다던데? 예.
1: 유명한 발레리나 강서진 언니 보고
0: 네.
1: 실제 만나서 조언도 듣고 그랬어요.
0: 강수진 발레리나를 만났어요? 강수진 발레리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던가요?
1: 강수진 언니가 힘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0: 아,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많이 힘들었었다고요? 어땠어요?
1: 학교에서 왕따도 많이 당했고 신발 던지기도 했었고
0: 친구들이요?
1: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전 일반 그 뭐지 그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부터 네. 고등학교까지는 엄청 많이 세게 왕따 당해가지고 학교 다니기 되게 싫었어요.
0: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친구들이 발레도 하고 연극도 하는 우리 백지은 배우님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부러워할 것 같아. 친구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1: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겁이 많이 나요.
0: 아직도 그때 받은 상처들이 있나 봐요. 사실 다운 증후군 발레리나는 백지훈 씨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입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예, 대학 가기 어려웠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1: 그래서 알아봤어요.
0: 예.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1: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이버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알아봤어요.
0: 아,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군요. 사실 백지훈 씨 덕분에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이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백지훈 씨가 남긴 소감이 정말 멋졌나 봐요.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졸업하면서?
1: 졸업하면서요?
0: 네.
1: 발레리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는 방해물이 아닌 동반자예요. 무대에서 행복하게 춤추는 발레리나로 영원히 남고 싶어요.
0: 그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야, 발레리나 하는데 장애는 방해가 아니다. 동반자다. 나랑 같이 가는 거다. 또 배우로도 활동했다면서요?
1: 네.
0: 어떤 작품 또 나왔었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두 가지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곧 9월, 10월에 젤리피쉬 공연이 지방 공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0: 와, 스케줄도 굉장히 바빠요. 예, 사실은 원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보통 다른 사람들도 다 쉽지 않거든요. 예, 오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발레를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은 체형이 변하면서 못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0: 발레 못하게 됐을 때.
1: 네.
0: 그때 뭐 했어요?
1: 몸이 계속 아팠어요.
0: 몸이 아파서.
1: 관절, 제가 다운증후군이고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0: 여기저기가 아파서. 그래서 발레를 못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젤리피쉬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1: 젤리피쉬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하지아 선생님이 소개로 시켜줘서 그거 젤리피쉬 오디션을 보게 됐고
0: 네.
1: 그래서 민선 연수님하고 혁정 PD님이 해주셨어요.
0: 아, 우리 오세영 부장님은 사실 이 젤리피쉬 작품에 이제 제작 처음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쭉 참여를 하셨는데 백지훈 씨 오디션에서 보신 거예요.
2: 네.
0: 그때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3: 저희가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배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개 오디션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0: 네.
3: 예, 그 다운증후군 여배우를 찾는다라고 공고도 내서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됐고.
0: 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우셨어요?
3: 일단 이 대본이 켈리라는 역할이 대사가 한 600개 정도 되고
0: 네.
3: 전체 대사가 한 1500개 정도가 돼요.
0: 네.
3: 그러니까 이 대사를 원활하게 암기하고 연기해 내려면 커뮤니케이션, 소통
0: 네.
3: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0: 네.
3: 소통 능력이 잘 되는 배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었어요.
0: 그렇겠네요. 네.
3: 그리고 또 무대에서까지 해야 되니까.
0: 예.
3: 지윤 씨를 만났을 때 너무 말을 잘해서 오늘은 좀 긴장했습니다만.
0: 오늘 밖에서 아까 어머니가 쫄지 마 그러셨는데.
3: 아니 근데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네. 저는 장애를 못 느낄 정도였었어요.
0: 그 정도, 예. 네.
3: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 오디션을 제대로 봐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잘 통과를 했고 그래서 캐스팅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미소가 참 아름다워요. 예,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피부도 어쩜 저렇게 백옥 같은지 예. 그런 얘기 칭찬 많이 들었죠?
1: 너무 많이 들어서 귀 아파요.
0: 와, 야 자신감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1: 엄마 닮아서요.
0: 엄마 닮아서 예, 이렇게 깜찍발랄한 게 원래 모습인데
3: 항상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0: 그 장애인 배우들과 사실 같이 연습을 하고 공연을 올리는 게 좀 쉽지 않고 좀 암기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3: 그래서 전 뭐 연출부터 해서 조연출 전 제작진이 붙어서 켈리한테 맞춤형 대본과 이제 무대와 세팅을 다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본도 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석도 달고 장면이 한 15개 나오는데요. 그게 여름인지 해변가인지 방인지 다 붙여놓고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0: 네, 네.
3: 그래서 켈리가 그 화면을 보거나 벽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아, 이거 방이구나. 아, 여기 여름이구나. 그럼 바로 본인이 이제 몰입이 되니까.
0: 네네.
3: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0: 백지윤 씨, 그 켈리 역 연기할 때 어떤 대사가, 어떤 단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잘 안 외워지고?
1: 너무 많아서.
3: 하나만 소개해줘요.
0: 네.
1: 마지막 엔딩이 더 힘들어요.
0: 마지막 엔딩. 엔딩 한번 해볼까요? 안 할래요? 네. 너무 힘들었군요.
1: 그, 마지막 엔딩 때.
3: 마지막에 뭐라 그러지?
1: 좋은 엄마가 될 거야.
0: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아, 엄마가 되는 상상을 좀 그전에도 해보셨어요?
1: 없어요.
0: 안 해봤어요? 상상해보면 어때요?
1: 안 할 것 같아요.
0: 왜요? 막 지금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데.
1: 엄마 상상을 해봤는데 엄마 상상하면 자식이 왜 다 왼수라고 하잖아요.
0: 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백지윤 배우님 엄마 속을 좀 썩이셨나 봐요.
1: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속 썩인 일 없는데
0: 네.
1: 감정적으로 싸울 때.
0: 감정적으로. 엄마와 딸은 그렇죠. 예. 이 젤리피쉬에서는 막 뜨겁게 사랑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1: 네.
0: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1: 없어요.
0: 없는데 그럼 상상해서 연기하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1: 힘든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0: 네.
1: 이거는 그냥 젤리핏이고 그냥 대본이기 때문에 그냥 공과사분을 하고 있어요.
0: 네. 공과사를 구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연기를 뭐 다 해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연출 기법을 도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연습을 하면서 첫 공연을 이제 올리셨을 텐데 그때 그 첫 공연 올리시고 어떠셨는지요, 국장님?
3: 전 제작진이 드디어 해냈다라는 이제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죠. 사실은 공연이 중간에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0: 아.
3: 네, 아주 뭐 만발의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0: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3: 전혀 뭐 예상할 수 없고 켈리가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무대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 그런 것들을 지키기 쉽지 않고 언제든 본인이 힘들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줬고요. 그래서 대사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많아서 힘들어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집중력을 첫 공연 때 유지해줘가지고 다들 사실은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3: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지만 저희와 같은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관객에 대한 의무 이런 건 쉽지 않거든요.
0: 네.
3: 그거를 본인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관객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사실 무대 중간에 나 못하겠어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텐데
3: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무대를. 네.
0: 예. 그런데도 어떻게 무대에서 끝까지 있는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백지윤 배우님?
1: 끝까지 힘든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1막에서는 몰랐었는데 1막에서는 괜찮았다가 2막기 딱 시작할 때마다 오바이트를
4: 토하기까지 했어요? 중간에 그 정도로 힘이 들었던 거예요?
2: 긴장됐던 거죠. 떨리고 네. 그 떨림의 정도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갑자기 찾아오고
1: 대본이 그러니까 제이비스 대본이 총 1700개고 남아 나오신이 900개예요. 그게 많은 소화량 되게 힘들었었는데
4: 그 단어가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2: 대사량이 개수가
4: 그거는 진짜 정말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떨렸겠어요, 그렇죠? 부담도 되고
1: 부담은 사실 지방 공연 때가 100배 걱정이 돼요.
2: 앞으로 다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1: 지방 공연 때가 제일 걱정.
4: 지방 공연이 왜 그럴까요?
1: 또 이런 상황이 터미션이 또 올까 봐.
4: 그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겨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중간에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걸 이겨내고 연극을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 연극 마치고 나서 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때요? 연극을 하면서 네. 내가 좀 성장한 느낌이 있나요?
1: 고집이 없어졌다.
4: 예전에는 고집을 피웠는데
1: 맞아요.
4: 왜 없어진 것 같아요?
1: 젤리피시 하면서 대인 관계도 좋아졌지만 그래도 같이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단점 나만의 단점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어요.
4: 이야, 이게 연극이 주는 힘이네요. 협업이잖아요. 네, 그 협업을 하면서 내 것만 주장하던 거를 내려놓기도 하고 정말 큰 성장을 하셨네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오세영 부장님? 장애 예술이 대중성을 같이 갖고 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2: 맞습니다.
4: 예, 근데 그걸 연극 젤리피쉬가 해냈단 말이죠. 그것도 장애인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성공 비결. 뭐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솔직하게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 예를 들면 켈리도 정말 긴장해서 중간에 뭐 토도하기도 하고 네.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심한데 저희가 압박하지 않고 다 기다리면서 제작진이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추지 않고
4: 네. 네,
3: 다 드러내면서 그 프롬프터가 그런 거거든요.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뭐 그러실 경우에 무대 위에서 같이 불러줍니다.
4: 네.
3: 근데 거기서 좋은 게 저희가 발견한 게 지은 배우가 대사를 다 외우고 자신감이 생기면 드디어 본인의 연기를 하더라고요. 잠깐씩.
4: 네.
3: 굉장히 아름다웠고 관객분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어쩔 때는 켈리였다가 어쩔 때 정말 백지훈 모습이었다가 그걸 보시면서 따뜻하게 무대를 봐주신 것 같아요.
4: 네.
3: 그러면서 이게 꼭 뭐 장애인들의 공연 이걸 떠나서 삶의 어떤 비밀 같은 걸 보게 된 듯한
4: 네.
3: 그래서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4: 그러니까 뭐 좀 나 이거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관객들에게는 더 신선하고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요즘 이 장애인들의 예술가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3: 2015년에 생겨서 이제 10년 네. 간 넘은 기관이고요. 장애인들이 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좀 어려우니까 공연장하고 전시장을 서울에 마련을 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4: 네.
3: 장애인 관람객도 오셔가지고 좋은 공연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매년 수십 편의 작품이 올라가고 있고
4: 예.
3: 장애인 출연자도 많아지고 있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많이 함으로써 장애인 역량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 네.
3: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의 육성, 활성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예, 그동안에 어떤 공연예술의 배리어프리 하면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다가갔다가 이제는 배우들 입장에서도 이게 배리어프리가 실현이 된 그게 이제 모두예술극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3: 네.
4: 예, 거기서 이제 정말 장애예술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따로 올려지던 것들이 관객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3: 네. 네. 저희가 사실 모토가 뭐 장애인만을 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동등하게 작업할 수 있게 컨디션을 만든다. 이게 네. 이제 사실은 모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사실 불편하고 접근할 수가 없어서 작업 못한 게 많고 창작 활동 못한 게 많고

0: 많거든요. 저희는 똑같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심지어 뭐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동등하게 작업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예. 접근 방식이거든요. 당당하게 동등하게 이게 아마 저희의 표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더 일반 관객들이나 전문가들이 오시면서 공감을 하신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 뭐 방향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젤리피쉬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사회가 이런 어떻게 보면 따뜻한 포용적 환경, 장애인들도 똑같이 발표 활동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 기다려 오셨던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따로 이제 가려서 또는 그들만의 어떤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같이 보고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선이 느껴졌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저변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미션입니다. 저희가.
1: 네.
0: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참여 기회가 굉장히 적고 거의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으로 조금 더 보급하고 확대하고 그게 이제 차후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극장도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1: 네, 네. 백지윤 배우님, 연극 젤리피쉬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 나쁜 신사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2: 나쁜 네. 시선을 안 봤으면.
1: 나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군요, 아직. 우리 젤리피쉬 앞으로 지방 공연도 이제 쭉 예정이 돼 있다고요?
0: 네. 네. 9월, 10월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 세 곳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상을 받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상을 받고 나니까 조금 더 인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고
1: 네.
0: 그리고 저희 모두예술극장에서도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만들어 보려고 네. 합니다.
1: 네. 배우들의 또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무리하게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귀한 기회가 될 텐데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연극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갈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상을 수상한 연극 젤리피쉬에서 여주인공 켈리 역을 맡은 국내 1호 다운증후군 연극배우 백지윤 씨 그리고 연극을 제작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오세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의 중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과 전라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강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고, 인천과 경기 등 서해안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8도, 현재 습도는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선정된 기관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 과제를 수행하고 사업비와 함께 전문 컨설팅도 지원을 받습니다. 주요 과제는 욕창 예방과 자세 변환 지원, 낙상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이동 보조, 배설 케어 등이고요. 돌봄 현장에서 부담이 큰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동 리프트나 로봇을 활용해서 중증 돌봄 대상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종사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돌봄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신우가 부릅니다. 귀거래사.

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 장애인 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곧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재난 문자도 오고요. 대피나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시기죠. 오늘은 장애인의 시선에서 재난을 바라본 연구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1: 네. 흔히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 이동, 대피, 구조 과정 전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0: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재난안전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포괄재난안전정책 국제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재난 속 장애인의 현실은 어떠한지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예, 먼저 장애 포괄 재난안전관리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요. 재난이라고 하면 태풍이나 산불, 지진 같은 것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장애인에게 재난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재난 문자를 음성으로 바로 듣지 못하면 대피 시점을 놓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방송이나 경보 사이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휠체어 이용자는 대피소에 도착하더라도 화장실이나 침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재난 시스템이 장애인을 포함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을 재난대응 체계 안에서 처음부터 포함해야 할 시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장애 포괄 재난안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결국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군요.
0: 맞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애 포괄은 개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시스템의 표준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에게 계단은 단순 이동 공간이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 계단은 막다른 벽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재난 상황에서는 이 몇 초 사이가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즉 장애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가 위험을 만드는 겁니다.
1: 예, 이런 상황이 실제 통계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0: 네,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먼저 화재 통계 연간 분석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 8명, 지체장애인 7명이 모두 주거지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추락과 미끄럼 사고였습니다. 특히 노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락사고 경험 비율이 77.9% 됐는데요. 이렇게 재난은 거대한 태풍이나 지진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안전에서도 이미 장애인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0: 연구에서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접근입니다. 재난 문자가 어렵거나 수어 음성 정보가 부족하면 즉각 대응이 어렵죠. 두 번째는 이동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 이용자는 대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문제인데요. 발달 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긴급 상황에서 정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남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구조나 복구 과정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재난대응 체계 수준은 어떤가요?
0: 우리나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실제 현장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장애 유형별 대피 계획이나 시청각 기반 정보 전달 체계가 대부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재난안전법과 장애인 관련 법률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1: 현장 매뉴얼 수준에서도 문제가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풍수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분석했는데요. 장애인 관련 대응 절차와 역할이 거의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주요 업무에 장애인 지원 역할이 명확히 들어있지 않고 행동 요령에도 장애 유형별 대응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장애인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시스템 안에서는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1: 예,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다고요?
0: 네, 먼저 미국 사례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ADA, 즉 장애인법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피소는 접근 가능해야 하고 수어 통역과 점자 정보도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한 시민의 상황을 고려해서

0: 재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1: 일본 사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일본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재난이 많은 나라죠. 이러다 보니 장애인 대피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굉장히 촘촘합니다. 대표적으로 피난행동료 지원자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 명부를 관리하고 누가 누구를 도울지 어떤 방식으로 대피할지까지 개별 대피 계획을 세웁니다. 또 일반 대피소와 별도의 복지 피난소를 운영합니다. 휠체어 공간, 의사 소통 지원, 약물 보관, 목욕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단순히 살아남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문제까지로 보는 겁니다.
1: 예,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0: 네, 연구진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장애 포괄 재난 안전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재난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해 설계된 재난 시스템은 결국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또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재난에 더 취약한 이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장애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가 위험을 만든다는 거죠. 결국 장애 포괄 재난 안전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 과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연구진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 대응 매뉴얼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 유형별 대피 절차와 정보 접근 방식,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또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 등에 장애계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에 지원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매뉴얼을 만드는 단계부터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결망도 강조합니다. 복지관, 활동지원기관, 주민센터, 소방소, 병원 등이 평상시부터 연결돼 있어야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애 포괄 재난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 보고서 전문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장애인의 시선에서 재난을 바라본 연구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아주 그만죠.
1: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2: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3: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3: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같이 겪고 있는 중복장애의 그 30대 초반에 그 남성 장애인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좀 조정하고 싶은데 그들이 좀 잘 안 돼서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였었다면요. 오늘은 그 50대 후반의 여성 장애인이신데요. 이분은 그 최근에 그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으로 해서 장애를 이렇게 그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매주 그 매우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열성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이런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노인 그 관련해서 그 건강 그 이 강사도 하시고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그 타이머가 시선이 갔는데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거 사실 이게 틀리면 어떨까라고 하고 손이 갑자기 떨리고 그 시간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올라와서 상담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2: 예, 내담자분은 중도장애를 겪고 있지만 노인 건강 강사와 공부, 가정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기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걸까요?
3: 예, 저도 그 성격적으로 보면 열정적이고 그다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시고 그다음에 중도의 장애를 겪겠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을 보면서 참 평소에도 저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막상 이제 상담을 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버님이 양계장을 하셨던 분이시는데 일남 이녀 중에서 늑둥으로 아주 태어났는데 이때 그 어느 정도 늑둥인가 봤더니 오빠와의 차이가 20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이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 당시에는 그 아이가 이제 그 좀 미숙한 부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서 아버지가 냈다 버리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큰 고모가 이 내담자를 미음을 먹여서 이렇게 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는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큰 고모에게 그런 소리를 늘 이제 듣고 성장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하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길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또 오빠도 그 이 두부 공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하게 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해서 이제 아버지도 아니 오빠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이 내담자는 이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이제 엄마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활 속에서 하시다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 내담자에게 다 맡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0: 걱정이 이거 늘 내적 조건화가 돼 있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 간에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중도장애를 겪고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고요. 장애와 늦은 나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계신데요. 왜 걱정과 불안이 많은 걸까요?
0: 예, 이렇게 그 보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 양가적 부분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내적인 그런 그 나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를 이렇게 보면 심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어떤 하나의 틀, 엄격한 기준과 그 다음에 어떤 결핍에 대한 도식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살 않으면 그리고 내가 잘 해내지 않으면 나는 뭐 하게 되냐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중도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완벽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늘 내재되어 있는데 뭐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온라인 시험을 보다 보니까 손이 떨리고 불안이 이제 온 것들은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적 도식이 만들어져서 어떤 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내담자는 학구열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강박으로 되게 되고 이런 그런 그 감각들이 뭐 하냐면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을 유발하게 돼서 오히려 이 내담자를 그 불안에 부분들로 이제 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비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장애를 수용하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신을 책찍질하는 분에게 어떤 상담을 해주셨나요?
0: 예, 보통 이렇게 그 보면 종종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장애를 수용하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살고 그냥 엄청 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나를 수용하는 것부터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는 못한 경우가 이런 내담자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 그 가장 큰 강점들을 갉아먹지 않고 어떤 자기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도식 기법과 이제 긍정 심리학 기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슬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완벽주의적 성향 그리고 엄격한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을 객관화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므로써 자신의 이제 죄책감을 덜어주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두었었고요. 특히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구열이나 끈기나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친절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을 쫓길 때 사용할 때마다 자비의 어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연습을 이제 특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의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을 도살피는 이런 순간순간의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하루에 스스로에게 이제 세 가지씩 좋은 일을 기록해보기, 자기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보기,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시켰습니다.
1: 예. 상담 후 내담자분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0: 이렇게 이제 심리적 도식과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한 결과 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런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점점 이제 줄어들게 시작함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수용하기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질적으로 이제 변화됐죠. 완벽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은 온전한 그 기쁨으로 자신의 온이 나타나는 그 느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어떤 추격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시간과 함께 가는 동행자적인 입장으로서 시간의 불안을 해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은 일상적인 여유로운 사람들을 이제

0: 있게 되고, 특히 이제 과제나 시험을 볼 때 아, 시간이 가고 있네라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간에 대한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의 생존에 의한 도구, 자기의 강점을 생존에 의한 도구로 쓰지 않고 즐거움에 의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가볍게 이제 메모하는 습관들을 하고 아, 내가 이것들을 혹시는 놓치고 있냐 이런 강박들을 가진 것들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순서를 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핵심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 신뢰감 이제 갖게 됐으며 특히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인 이제 건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고 같이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아 내가 나눌 때 더 행복하고 그걸 누구한테 증명해야 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이 내담자가 오히려 이제 배려심이나 수용력들이 매우 뭐가 되냐면 증진됨으로 해서 중도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1: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경기도 고양시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잡클릭스라는 이름의 직업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 가지 자격증 취득 과정이 운영 중인데 그중에 보조기기 관리사 교육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주로 수동 휠체어를 분해, 세척, 소독하는 일을 한다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개발이 돼서 지금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수동 휠체어를 분해하고 바퀴를 세척하는 실습을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뭐 했어요? 분해?
3: 분해요, 조기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
2: 분해예요.
3: 아, 분해했어요? 그럼 얘가 빠져야 되는데? 자, 지금 안 빠졌는데? 자, 앞바퀴가 분해가 돼야 우리 세척을 할 수 있으니까 앞바퀴를 분해해서 너트를 볼트에다 체결. 아니야, 반대로 동그란 부분이 위로 가게 체결을 해서 어디다 놓는다 그랬죠? 여기? 자, 석접시에 여기다 놔주세요. 낫기 때문에 칫솔로 우리가 세척을 한다 그랬죠? 네.
0: 예. 어떤 도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뭔가 네. 조이고 풀고 하는 소리도 들리던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1: 물론입니다. 수동 휠체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나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휠체어 브랜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기본은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예. 여러 브랜드의 휠체어를 분해하고 조립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수강생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약한 경우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수강생 대부분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예. 기계와 저는 친하지가 않아서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실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예.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고 이렇게 잘 해내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된 건지 직업지원팀 최한나 사회복지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4: 잡클릭스는 발달장애인의 전문직 취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직무 체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그리고 취업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잡클릭스라는 이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조기기 관리사 자격증 과정 그리고 팝업북 제작 마스터 자격증 과정 그리고 공유형 전동기 관리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무보조, 단순 제조, 포장 등 일부 직무의 취업의 기회가 집중돼서 직무 선택의 폭이 좁고 맞춤형 직무 훈련과 취업 연계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당사자의 욕구와 강점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잡클릭스는 직무 훈련과 현장 실습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교육부터 현장 실습,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게 이 잡클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1: 네.
0: 프로그램 이름에 직업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1: 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마우스로 필요한 앱의 아이콘을 클릭하잖아요.
0: 예.
1: 그 클릭이라는 단어에 착안을 해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0: 선택하고 교육을 받아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잡클릭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기기 관리사 교육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수증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 민간 자격증인 휠마스터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휠마스터 자격증은 전문성을 인증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실기시험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아도 보조기기 관리사로 일은 할 수 있지만 자격증 거의 필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 모두가 도전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1: 보조기기 관리사는 대형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지관, 뭐 요양원 이런 데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관리사들이 분해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고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여기 한 지는 제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차? 그리고 이제 30시간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나오는데 그 이수증을 가지고도 취업은 할 수 있지만 필마스터 자격증 시험 이제 실기를 보러 가는 거죠. 저도 발달장애 잘 모를 때는 이 30시간을 이수를 해서 이 친구들이 과연 자격증 취득을 할까 의문이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해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거의 80% 이상 하더라고요.
2: 예, 김미라 선생님이 가르친 발달장애 학생의 7, 80%가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데요.
0: 네,
2: 예.
0: 경기도 지역 곳곳에 있는 학교나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고 있다는데 매년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고요. 제자 중에 실제로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김미라 선생님에게 파스타를 식사로 대접한 경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내가 이 기술을 익혀서 강사 활동을 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보조기기 관리사반의 에이스 한아름 씨부터 만나보시죠.
3: 삼촌 때문에 하게 됐어요. 저희 삼촌도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인데 휠체어가 자꾸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나사가 풀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냥 아빠한테 공구 배우고 또 아빠한테 이거 조립한 것도 배워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일단 휠체어에 있는 부품들의 명칭이 배우거나 공구들의 명칭 분해를 하는 것도 알고 아니면 어떻게 소독을 할지 그런 교육 받았습니다. 앞바퀴 뒷바퀴 세척한 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닦고 보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쾌감이 너무 느껴지는데 하는 그런 감정이 팍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 제가 몇몇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성격도 좋아지는 것 같고 실력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교육하는 분들이 좀 더 친했으면 좋겠고 같이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름 씨 성격이나 적성에 보조기기 관리사가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할 때 꼼꼼한 편은 아니어서 늘 머리카락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떨어져 있는 편인데 예. 실습할 때도 보니까 바퀴 틈새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름 씨는 내가 세척한 휠체어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기분이 좋다고 하고요. 아름 씨의 삼촌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휠체어를 손봐드렸을 때 우리 조카가 복덩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 정말 에이스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아름 씨의 동료들이죠. 임재원 씨, 임택 씨도 만나보겠습니다.
4: 더 나은 직장을 가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해나 조립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세척과 소독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보고 싶었고 어렵더라도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보다 자신감도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제가 희망하는 파주 지역의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5: 저는 남들이 하는 거 좀 똑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걸. 적성이 맞기도 하고 제가 조립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배워봐서 취업할 예정입니다. 약간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0: 조립할 때 앉아서 하면 다리도 아프고 또 서서 하면 또 허리도 아프고 그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조립 마치고 난 다음에 뿌듯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1: 네, 보조기기 관리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고 직업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보통 수강생의 80% 정도가 자격증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2: 예.
1: 100% 합격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고 원하는 곳에 꼭 취업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예, 오늘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조기기 관리사 전문 교육 현장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노래 한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발달

0: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떠난 김참희 양과 그 곁을 지켜온 부모의 사랑을 담은 유고집이 출간이 됐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참희는 1988년 태어나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아였습니다. 이 장애를 지닌 한 아이의 생애를 넘어서서 딸과 함께 살아낸 부모의 신앙과 헌신, 돌봄의 시간을 기록한 추모의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출생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고통과 이후 삶의 소명으로 끌어안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저자는 처음에 딸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방황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또 모친 김승희 목사는 이 참회의 존재를 계기로 장애 가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을 선택하는 내용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교회를 세워서 이 장애 가정과 위기 청소년,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는 목회를 실천해왔던 내용도 담았는데요. 이 두 부부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활동을 위해서 사단법인도 설립을 하면서 이 장애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과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책은 일반 서점을 통하지 않고 이 추모 기념회와 사단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
0: 발달장애를 지닌 색연필 화가 양예준 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자폐성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온 어머니 장윤경 씨의 첫 저서가 되겠습니다. 이 양예준 군은 그림을 굉장히 지금 잘 그리는데요. 처음부터 예술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상동행동과 시각추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건넨 종이와 색연필에서 출발했는데요. 무심코 흔들던 색연필의 흔적은 점차 형태를 갖추었고요. 작품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책은 발달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함께 짚는데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는 아이의 가능성을 믿었고요. 할 수 없다는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림을 통해 아이가 즐거움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의 대상이던 상동 행동과 시각추구는 예술적 표현으로 확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상 이력만 국내외 미술대회 70여 건에 이르고요. 2022년 영국 사치 갤러리 전시작으로 선정돼서 해외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예. 이 편견을 넘어서서 가능성을 증명해낸 한 아이의 열정, 여정을 이 책에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공감과 용기를, 또 일반 독자에게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저자인 장윤경 씨는 우리는 모두 특별한 천재들이며 기적의 주인공이니 누구도 그 한 사람의 미래를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지적장애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지적장애의 얼굴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출간이 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지적장애에 관한 착취 억압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 새로운 철학의 세계를 상상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를 인간 존재의 한 양식으로 재사유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선구적인 학자죠. 리시아 칼슨의 저작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학, 생명과학, 그리고 윤리학 등을 아우르는 이 철학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환원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책인데요. 지적장애의 얼굴들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푸코의 역사 비판적 태도를 빌려서 지적장애를 둘러싼 제도의 역사와 그 세계가 어떻게 여성화되었는지 남성화되었는지를 분석해서 지적장애 억압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부는 지적장애를 개인의 비극 또는 최악의 악몽으로 여기는 주류 철학을 비판했는데요. 철학 담론에서조차 지적장애인이 비인간화되고 고통받는 존재로 고착되고 있음을 폭로하면서 이런 관점을 이제 벗어나서 지적장애를 사유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까지 지적장애를 낯선 타자로 여겨온 기존의 담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철학자는 물론이고 이 정책 위반자, 지적장애와 관련한 연구자,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적장애에 대한 사유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포함해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공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0: 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해온 한 아버지가 685g의 작은 몸으로 세상에 나온 딸과 함께 지내온 기적 같은 시간을 책에 담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로 오래 활동해온 저자가

0: 685g의 기적, 15주 먼저 태어난 딸 서희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예정일보다 15주 일찍 태어나 생존 확률이 8%에 불과했던 극소미숙아 딸이 평범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치열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임신 25주 만에 극소미숙아로 태어났고 의학적으로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더구나 살아남더라도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것이죠. 저자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손바닥만한 몸으로 사투를 벌이는 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내는 숨쉬는 하루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가족의 분투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미숙아 가정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685g의 기적은 고난 앞에 선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고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늘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본 청각장애 투수의 감동실화가 출간이 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오가와 히로키의 들리지 않아도라는 책입니다. 책 분량은 40쪽에 불과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소년 유아의 꿈, 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면서 매일매일 연습을 했지만 받아주는 팀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을 수 없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받아줄 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요. 좌충우돌 속에서 유아는 풀이 죽었지만 그만둘 찰나에 감독님이 한 말씀을 합니다. 소리만이 아닌 눈으로도 알 수 있도록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유아는 들을 수 없었지만 남다른 시각과 집중력으로 드디어 프로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바로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적 투수 이시이 유아의 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작가는 유아의 도전과 노력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유아를 위해 더 크고 명확한 수신호를 보내는 동료들과 약점에서 강점을 이끌어내는 감독의 배려도 이 책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국내 최초 시청각장애 입문서가 출간이 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청각 입문서입니다. 기초적인 이해, 또 역사, 제도와 정책, 의사소통 방법과 지원 서비스를 차근차근 하는 안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각 장애는 특수교육, 학술 논문, 또 연구 보고서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습니다만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입문서는 없었습니다. 이 책은 시청각 장애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시청각 장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법과 제도는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시청각 장애인을 처음 만나는 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인지를 풀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와 현장 중심의 이야기와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 3명의 진솔한 인터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자는 시청각 장애를 이해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알아야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도 깊게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이중 감각 상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세상과의 연결 통로를 거의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고 많은 이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청각 장애인 지원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빛도 소리도 없는 세상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 네,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먼데이 퀴즈의 이런 남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오승원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서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감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저런 무대에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극단 드림 스테이지에서는 다름의 스펙트럼

연습과 공연 일정 그리고 해외 공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자유곡으로 노래도 부른다는 걸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분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원은 6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 02-815-2387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5월 28일 목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좋다.

우리는 한가종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이 시간에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차여행을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은 충청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충북선을 중심으로 나들이 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진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지난 토요일에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체육 경기와 윷놀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큰형님 왕언니 게임에 노래자랑까지 있어서 말 그대로 축제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형님 왕언니 게임 이것도 궁금하고 노래자랑도 궁금한데 자 화제 현장에서 함께 하시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홍대광이 부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호감 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는 우리 청취자들도 좋아하고 네. 무엇보다 우리 센터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차 네. 여행이네요.
1: 네, 지난해부터 당일로 즐기는 열차 여행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끔 청취자분들께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0: 이게 저도 그렇지만 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든요.
1: 아, 네.
0: 근데 그 자체로 좀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요. 의견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벌써 여섯 번째 당일 열차 여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0: 도로를 이제 동서로 가로지르는 충북선을 중심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중간중간에 유명한 뭐 관광지나 맛집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칙칙폭폭 열차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근데 충청북도를 가야 돼요. 네. 당일로 기차 여행을 하는데 네. 그럼 출발은 어디서 하나요?
0: 네, 오늘의 시작은 영등포역입니다. 네, 영등포역은 무궁화호 열차나 뭐 새마을호, ITX 마음 열차 같은 일반 열차는 뭐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장항선이든 모든 노선이 이 그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게 되고요.
1: 네.
0: 네, 경부선은 KTX 열차도 하루에 4차례 이상 정차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KTX는 수원을 경유해서 대전까지는 일반 열차의 철길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고속철도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영등포역에서 새벽 6시 7분에 출발하는 ITX 열차를 탑승을 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표소에서 안내 신청을 하면은 이른 아침에도 뭐 사회복무 요원이나 영무원이 나와서 탑승 안내를 해 줍니다. ITX 마음 열차는 좌우 폭과 또 앞뒤 간격이 가장 넓은 열차인데요. 더욱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열차 그 좌석에 USB 포트나 콘센트가 있어서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열차 기종이기도 합니다.
1: 설마 이 포트랑 충전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러죠.
0: 네.
1: 그 영등포에서 그럼 출발을 해서 네. 충북선을 타기 위해서는 네. 어디로 가신 거예요?
0: 네, 영등포를 출발해서 수원, 평택, 뭐 천안을 지나서 8시에 대전역에 정차를 했는데요.
1: 네.
0: 저희는 대전의 유명 제과점을 가보기 위해서 하차를 했습니다.
1: 야, 여기는 하차할만 하죠.
0: 아, 네. 네. 원래 충북선은 조치원역에서도 탑승을 할 수 있지만 유명 제과점의 케이크를 맛보기 위해서 대전까지 오게 됐고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기차역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1: 네.
0: 대전 안에 그 유명 제과점은 지점이 이제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본점이었고요. 대전역에서 지하철 한정거장 가시면 중앙로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가기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저희는 대전 장애인콜 택시를 열차 내리기 전에 신청을 하고 탑승을 했었는데요. 대전에도 장애인 콜택시가 비교적 잘 연결되는 편이니까요. 대전 가끔 들리실 계획 있는 분들은 사전에 등록 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제과점 네. 줄이 엄청 길다고 들었는데
0: 네.
1: 어떻게 원하는 거는 구매할 수 있었나요?
0: 네, 저는 구매를 했는데요.
1: 어이구,
0: 우선
1: 예.
0: 장애인 콜택시로 약 한 5분 정도 가니까 제과점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말차 시루와 순수 우유 롤케이크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1: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네요.
0: 네. 그런데 네. 본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시루 케이크 전문점하고 또 케이크 부티크 그리고 뭐 샌드위치 전문점 등으로 이거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1: 네네.
0: 네. 뭐 튀김 소보로나 또 뭐 부추 달걀빵 같은 일반 빵을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뭐 시루 케이크나 뭐 롤 케이크 같은 거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루 전문점이나 케이크 부티크로 가야 합니다.
1: 그러면은 튀김 소보로는 본점이 네. 아닌 곳에서는 안 팔아요?
0: 아니 다른 지점에서도 파는데
1: 팔긴 하는데.
0: 아, 그리고 요 케이크 쪽은 안 팝니다.
1: 아, 네. 네네네.
0: 네. 아까 전에 시루 전문점하고 케이크 부티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곳에서 모두 케이크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주말에는 뭐 한 30분 이상 뭐 1시간 가까이 대기를 해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주문이 완료가 되면은 시루는 시루 전문점 픽업존에서 그리고 롤케이크는 케이크 부티크 픽업존에서 또 다시 이제 줄을 서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오래도록 이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보냉백과 아이스백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냉백은 3,500원이고요. 아이스백은 1,000원이었습니다.
1: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빵 종류가 엄청 많아서 네. 이게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예, 예. 네. 일단 평일 오전에는 그렇게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특이한 거는 빵을 담고 이동을 할 때 쓰는 카트가 있는데
1: 네.
0: 3층으로 되어 있는 카트가
1: 카트 크기가 1, 2, 3층 이렇게
0: 네네네네.
1: 해서
0: 네네네. 우선 카트가 있는 자체가 좀 신기했는데요.
1: 네. 네.
0: 빵 파는 곳에서 그냥 대부분 쟁반 같은 걸로 이제 담고 다니는데
1: 집게 하나에 네네. 보통 그렇죠.
0: 네. 근데 끌고 다니는 카트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1: 네. 네.
0: 이것은 개별 빵뿐만 아니라 샌드위치도 이제 유명하거든요.
1: 뭐 다 맛있네요.
0: 네. 네. 사실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맛있지만 대전까지 왔는데 이 칼국수는 한번 또 먹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멸치와 사골 육수로 만든 그런 곳을 이제 식당을 방문을 했었고요. 아점으로 칼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1: 아, 근데 또 대전이 칼국수가 유명해요?
0: 네. 대전 사는 분들이 각자의 그 마음에 칼국수 맛집을 다 품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칼국수 맛집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방문하셨다면은 칼국수도 한번 꼭 맛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시 장코를 불러서 대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역에도 그 유명 제과점의 지점이 있으니까요. 만일 뭐 구입을 못 하셨다면은 이곳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매표소에서 그 티켓팅을 하고 안내를 받아서 오늘의 목적인 충북선을 탑승했습니다.
1: 자, 이제 충북선을 탔습니다.
0: 네.
1: 아, 근데 충북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된 철도인가요?
0: 네. 충북선은 제전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청북도를 이어주는 약 115km의 구간인데요. 대전역을 출발해서 뭐 그 제천역까지 하루에 무궁화호는 10회 그리고 ITX 새마을호는 1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두 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낮 12시 22분에 제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고요. 편안한 열차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는 그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소음이 좀 심한 편인데요. 오히려 그게 열차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갖게 해줘서
1: 네,
0: 더욱
1: 네.
0: 좋았었고요. 세종시의 조치원 그리고 뭐 오송 청주역, 청주공항역을 지나서 충주역을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 충주역은 중부 내륙선 열차를 환승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북 문경까지도 가실 수 있고요. 수도권인 성남 임해역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열차의 종착역인 제천역까지 이동을 했고요. 오후 2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1: 제천에 내려서는 어떻게 주변을 좀 보셨나요? 어땠나요?
0: 네. 대전에서 아점을 국수로 이제 먹었었잖아요.
1: 그렇죠.
0: 제대로 된 좀 식사를 하려고 한식집으로 이제 갔는데요.
1: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국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0: 네. 원래는 두 손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아주 대왕 돈가스를 먹을 계획이었는데요. 이곳이 10시 반에 열어서 한 1시 반, 2시쯤에는 완판된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2시 40분 도착했는데.
0: 네.
1: 아쉽네요.
0: 그래서 저희도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벌써 완판됐다고 해가지고
1: 네.
0: 아쉬운 마음에 역 근처에 있는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아내는 청국장을 주문을 했는데요. 검색을 하지 않고 들어간 곳이었지만 반찬과 메인 음식이 아주 맛이 좋았고요. 특히 밑반찬으로 달걀말이가 나와서 더욱 좋았습니다.
1: 그 집은 맛집입니다. 네, 좋은 식당이에요.
0: 네. 저희 그 달걀말이가 그

0: 나오다 보니까 과연 리필이 될까?
1: 설마.
0: 네. 그래서 수근수근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걸 들으셔서인지 넉넉히 먹으라고 처음보다 잠깐만요. 더 많이 주셨더라고요.
1: 사장님 수근수근인데 사장님이 들을 정도로.
0: 이게 시골 인심이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이른 저녁을 먹고 기차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원래 오후 4시 40분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예매했었지만 제천역에 좀 일찍 도착하면서 그 앞 열차인 4시 3분 KTX 이음 열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천역은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1: 네.
0: 시골에서 그 서울 맹학교까지 오고 가면서 기차의 그 기관차가 교체하면서 이곳 그 제천역에서 늘 한 10분 정도 정차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꼭 그 플랫폼에서 가락국수를 사 주셨었어요.
1: 그 10분 안에.
0: 네네. 지금도 그 플랫폼에 국수집이 있나 하면 좀 궁금했는데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네, 확인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1: 아,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네. 그죠. 네. 네. 그 제천역에서 열차를 탔고요. 네. 그러면 또 영등포역까지 거기까지 와서 내리셨나요?
0: 아, 네. 부전에서 출발한 이 KTX 이음 열차는 제천과 원주 양평을 지나서 청량리역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영등포역은 서지를 않습니다. 네. 최근에는 서울역까지도 연장해서 운행을 하는 열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청량리역보다는 서울역이 좀 더 가까운데요. 네. 서울역은 복지콜이나 바우처 택시 이 탑승할 수 있는 곳이 그리 좀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청량리역은 열차 대합실에서 바로 3번 게이트로 나오면은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편하게 탈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역보다는 청량리역을 좀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차량 이용이 아니신 분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하철이 워낙 뭐 다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이나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5시 19분에 연착 없이 도착을 했고요. 당일 열차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혹시 이제 센터장님이랑 같은 코스로 여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의 당일치기 기차 여행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0: 네. 네. 영등포역에서 대전역까지 ITX 열차를 탔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53분에 요금은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2인 15,200원이었고요. 대전에서 제천역까지는 무궁화호로 탔고요. 소요 시간은 2시간 18분 요금은 1,200원. 제천에서 청량리역까지는 KTX 이음 열차로 소요 시간은 1시간 16분 요금은 15,400원. 합계로 총 시간은 5시간 27분 기차를 탔고요.
1: 네.
0: 요금은 4만 800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북선을 이용해서 대전과 제천 그 여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철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대학교 교정 나무 밑. 그날따라 초록색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잔디밭에는 눈부신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민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미다미를 곁에 앉혀놓은 채 같은 과 친구인 주희랑 나란히 벤치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초등학교 때 친했다가 한때 멀어졌던 친구인데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경민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나 봐. 나 많이 미워했지. 다시 만난 날 주인은 경민이에게 지난 일을 사과했습니다. 미워하긴. 널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경민이는 주인을 만난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경민아, 고마워. 주인은 앞을 못 보는 경민이를 위해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서운하게 대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하듯 정말 열심히 경민이를 도왔습니다. 경민아, 넌 꿈이 뭐야? 주희가 경민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어릴 적 꿈은 간호사였어. 그런데 시각장애를 갖고 간호사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 바꿨어. 그럼 맹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니, 일반 학교 영어 선생님. 그래? 경민이의 대답에 주희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일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건 간호사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희야, 난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경민이는 주희의 손을 힘있게 잡았습니다. 일반 학교 영어 선생님. 그건 경민이 자신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를 가진 이 땅의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경민이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희는 경민이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민이의 공부를 돕는 일을 기꺼이 자청했던 것입니다.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바꾸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희는 경민이를 생각하면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윤수천 작가가 시각장애인 김경민 씨와 안내견 미다미에 대해 쓴 책 경민이의 아주 특별한 친구에서 대학생 경민이가 꿈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김경민 씨가 대학생이었던 2010년대 초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교사가 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민 씨는 숙명여대 문과대를 수석으로 조기 졸업한 뒤 그 해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각장애인 1호 영어교사가 됐죠. 이 책에는 꿈을 향해 걸어간 김경민 씨와 또 김경민 씨의 눈이 되어준 안내견 미담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조규찬, 박선주가 부릅니다. 소중한 너.

0: 자, 주사위 들고 준비.
1: 준비.
0: 첫대 노무지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던져주세요.
2: 주세요.
1: 자, 던졌습니다.
2: 마지막 번호 던져주세요. 네.
1: 한번.
2: 네, 심판이 점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영등포.
1: 점수 확인됐습니다.
0: 바로 주사위.
1: 궁금하시죠? 영등포구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0: 네. 영등포구지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던져주세요.
2: 던져주세요.
1: 좋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2: 네, 점수 집계 중입니다. 영등포지의 점수 집계 중입니다.
0: 경기 결과 영등포구 22, 서대문 29,
1: 서대문 승리 22대 29로 서대문이 승리하였습니다.
2: 네, 서대문구 축하드립니다.
1: 서대문 축하드려요. 22대 29. 잠깐 뒤로 빠져 계세요. 잠깐 뒤로 대기. 대기하세요. 자, 종로 동작 입장.
3: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사위 게임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주 그냥 생동감 넘칩니다. 예. 어떤 소식인지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같은 완연한 봄에 네. 체육대회며 운동회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운동회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3: 야, 요즘 외로 막 초등학생들은 안 한다는데.
4: 어른들은 합니다. 예, 네. 예. 바로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인데요. 서울시의 25개 지회 회원들이 운동을 통해서 화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고요. 올해로 13회째 진행이 됐습니다.
3: 이게 네. 예전에는 아나운서실도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4: 재밌었어요. 하잖아요.
3: 네. 근데 이제 없잖아요. 너무 아쉬운데 그렇죠. 부럽습니다. 이거 한바탕 노는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4: 맞아요.
3: 네.
4: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스포츠 여가 지원팀의 이다은 씨에게 들어보시죠.
5: 그 서울시각장애인 연합회 아래 산하에 25개 구 각 연합회들이 있어요. 자치구별로 지회별로 뭐 관악구, 강남구 이렇게 25개 구 연합회가 있는데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흔치 않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모여서 만나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저희가 13회에 걸쳐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운동 경기는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연합을 하고 또 아무래도 점수가 걸려 있으면은 다들 으쌰으쌰 1등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그 화합을 도모를 하고자 저희가 메인을 일단 체육 경기로 해서 매년 조금 바꿔가면서 종목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합장님분들이 많이 멀리서도 다 같이 아침 일찍 찾아오시고 하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일단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준비는 힘들었어도 다들 좋아하시니 그래도 담당자로서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각 지회에서도 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 많은 시합장애인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뭐 다른 구여도 뭐 아는 시합장애인들을 오며가며 만나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조금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이거요 인터뷰가 경기 중일 때 했나 봐요.
2: 맞아요.
1: 현장음이 잘 들어오네요.
2: 이때 네. 그 팔씨름 개인 경기가 진행 어머나. 중이었는데요. 혹시 네. 팔씨름 잘 하시나요?
1: 제가 덩치에 비해 팔 힘이 좀 약한 편입니다.
2: 아 아니 다 약해 보입니다. 네, 이 팔씨름을 네. 신청하신 분들은 나 팔 힘 좀 있다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쵸.
2: 예, 실제로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서로 이제 말을 하지만
1: 그게 이렇게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약물고 하잖아요.
2: 맞아요. 네. 근데 상대를 살짝 파악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손을 맞잡고 나서는 상대방의 힘을 파악하고 그쵸. 가늠해 보는 거죠.
1: 그쵸. 바로 느껴지죠.
2: 네,
1: 사실.
2: 그 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와. 그 치열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오른손 단판이고요. 경기 15초 동안 진행할 겁니다. 15초 동안 승패 안 나면 가운데 선 기준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쪽으로 승부 결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왼손 한 번씩 주시고 여기 왼쪽에 기둥 있습니다. 이 기둥 경기 중에 놓치시거나 놔버리시면 실격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저기 손 한번 맞잡아 주시고
4: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껍다.
3: 제가 가운데 좀 맞추겠습니다. 자, 제 쪽으로 조금 더 오시고 힘 빼세요. 손목 이렇게 꺾으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힘 빼세요. 두 분 다. 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힘 주지 마세요. 아직 준비. 양천지의 승리하셨습니다.
5: 다음 성동구랑 은평구.
6: 은평 화이팅.
7: 작년에 우승자.
2: 오.
7: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코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팔뚝을 너무 벌려 좀 당기라 이렇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2: 선수 긴장하고 계시죠?
8: 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2: 이게 작년에 잘해서 그래요.
8: 그러니까요. 예, 네, 전부 저를 벼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안마를 배우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마로 다져진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너무 각오를 해놓으면 긴장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각오 없이 하겠습니다.
2: 화이팅! 화이팅!
7: 화이팅입니다. 네. 예, 예.
2: 안녕하세요. 아니, 한 번에 넘기신 거예요, 지금? 팔씨름?
9: 네.
2: 남은 경기 어떻게 또 임하실 건지.
8: 운이 받쳐주면 잘 해볼게요.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5: 금천으로 할까요? 금천으로.
7: 아, 두 분 화이팅입니다. 두 분 화이팅.
10: 네.
7: 벌써 그러셨습니다.
10: 아, 왜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와.
9: 잘하셨어요.
10: 잠시만요.
7: 떠는 거지. 네, 저희 이제 결승하려고.
1: 약간 듣다 보니까 방송 불가 소리가 몇 개 나와요.
2: 힘을 주는 기압 소리였죠.
1: 자연스러운 거였죠.
2: 네, 네.
1: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승부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경기를 하기 전에 살짝 긴장을 하는데 또 본 게임에 들어가면 또 집중을 하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회별로 선수들이 출전을 하니까요. 같은 지회 회원들이 응원도 힘차게 그쵸. 해주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즐겁게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 아니요.
2: 네.
1: 승패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소리예요?
2: 아니에요. 참여하는 데 걸... 의미가 있다라고
1: 아니요?
2: 하셨어요.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네.
1: 그리고 개인전은 팔씨름 말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2: 그 윷놀이가 있었고요. 또 홀라후프 오래 돌리기도 있었고 또 큰형님 왕언니 게임이라고
1: 저 이게 궁금해요.
2: 어르신들이 네. 하는 게임도 있었는데 힘을 뭐 크게 요하는 게임이 아니라 뭐 고무신 멀리 날리기 같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1: 이게 뒤에서 달려와서 발로 뻥 차가지고 네. 고무신
2: 얼마나 날아가는지를 확인해보는 거죠.
1: 야, 그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2: 네.
1: 그 어르신들을 배려한 종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둔 거네요.
2: 맞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경기뿐만이 아니라 무대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 점심 시간 때 시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경연 내 나이가 어때서가 펼쳐진 겁니다. 네. 이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대에 오르는 거고요.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 또 자신 있는 노래를 많은 분들 앞에서 부르는 시간이었죠.
1: 야, 네. 좋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야, 아무래도 이 무대가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오네요.
2: 네. 네. 이날 그 예선을 통과한 분들 7명이 본선에 올랐는데 네. 각자 그 노래에 맞는 의상을 입거나 춤을 추거나 자신만의 무대를 꾸몄거든요. 네. 그런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세 분의 심사위원들은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들의 노래자랑이어서
2: 그렇죠.
1: 이게 아무래도 심사하기 어렵겠네요.
2: 네. 네. 미리 노래를 다 들어봤고요. 실제 경연 현장에서는 가사를 확인해 가며 박자 음정은 어떤지 또 분위기도 잘 표현을 하는지
1: 테크닉을
2: 여러 가지를
1: 예,
2: 심사를 예. 했기 때문에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경연 분위기 감상하시면서 심사위원들 중 시각장애인 여성회의 박재한 대표 만나보시죠.

0: 번째 무대부터 정말 대단했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노래 한번 준비해볼게요.
1: 노래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음정, 박자, 가사, 분위기, 또 감정 그런 거를 폭넓게 열어놓고 그 노래에 맞는 스타일대로 잘 불렀는지 지혜마다 그런 호응도가 또 어땠었는지 이런 것까지 보면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항상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수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노래자랑이라든지 를 통해서 자기 실력 발휘도 하고 그래서 상을 못 받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모든 걸 다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1: 네, 감사합니다. 이야, 마지막 무대답게 신나고 화끈한 시간이었습니다.
2: 그러고 해서 지금 한 50명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야, 장난 아닙니다.
3: 아, 뭐 괜찮아요. MC도 있고. 네. 얼마나 또 열창을 하셨을지
4: 그러니까요.
3: 상상이 되고.
4: 네. 네,
3: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4: 어떤 지회에서는 그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직원들, 활동 지원사들, 봉사자들까지 다 나와서 무슨 그 팬클럽이 응원을 하듯이 큰 함성을 보내줬고요.
3: 아, 그게 재미죠. 그죠?
4: 네. 네. 그 7명의 무대가 이어지는 동안 그 무대 앞에서 꾸준히 춤을 추신
3: 와,
4: 분도 있었고.
3: 이거 찐인데.
4: 흥겨워서요. 네. 네. 이렇게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3: 이 노래 경연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내 네. 나이가 어때서.
4: 그러니까요.
3: 어르신 참가자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4: 네. 그러니까 네. 나이는 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를 강조했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로 즐겁게 해주겠다. 내가 노래로 힘을 얻었듯이 무대를 함께하는 분들도 노래로 희망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5: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나는 아직까지 젊은데 나이는 이제 뭐 좀 있어도 그래도 마음은 항상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서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 듣고 또 힘을 내서 또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6: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런 음악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부르려고 조금 떨리긴 하지만 가끔 이런 걸 좀 찾아서 제가 노래를 부르러 댕기는 편이에요.
1: 아, 떨리긴 하지만 이렇게 네네. 부르시는 거예요?
6: 네, 좀 떨렸어요.
1: 떨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대를 찾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6: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봉사 정신이 있어서.
1: 오늘 참 노래 부르신 건 무슨 노래 부르셨죠?
6: 백음성의 사랑의 비를 맞아요 이거 불렀어요. 나중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가사를 애워야 노래가 돼요. 그래서 가사를 애워가지고 뭐 인천 그런 복지관에 작년에도 가서 부르고 이리저리 부르니까 호응도가 괜찮아서 이 노래를 오늘 불렀는데 3등을 줬어요.
1: 약간 아쉬운

0: 하셨어요?
1: 아니요, 아쉬운 건 없고 저도 어차피 마음 비우고 한번 논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가 평상시에도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0: 오늘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2: 해바라기 꽃이요.
0: 근데 사실 이게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무대잖아요.
2: 예예. 예.
0: 사실 무대 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2: 아니요, 저는 많이 올랐어요. 복지관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했었고 거기서도 상 탔고 또 대학로에서 노래하는 것도 상 탔고 장례상 뭐 인기상 그런 거 많이 탔어요.
0: 아, 실력자셨네요.
2: 아유, 그냥 재밌어요. 노래 부르는 게.
3: 네. 예, 그리고 노래 경연이 점심시간에 진행이 됐잖아요. 이 무대가 끝난 이후에는 오후 경기들이 이어졌는데 네. 오후 경기에 포문을 연 종목은 큰공 굴리기였습니다.
4: 큰공 굴리기 이거 옛날에 운동회 때 우리.
3: 커다란 공. 네.
4: 아, 굴려,
3: 앞, 굴리는 거예요.
4: 오,
3: 네.
4: 예, 예, 예.
3: 그 앞에 그 팔씨 이름이 개인전이었다면 큰공 굴리기는 여러 지회 회원들이 한조가 돼서 연합으로 했던 단체 경기인데요.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두 명이 같이 큰 공을 굴려서 반환점을 돈 후에 다음 두 명에게 이 공을 바통 터치를 하는 겁니다.
4: 아, 이거 응원할 때 심장 터지는 거 아니죠?
3: 우리 공이 빨리 가야 오케이. 되는데
4: 빨리.
3: 네. 네, 그걸 반복해서 공이 빨리 도착하는 조가 이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빨간 공, 파란 공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4: 네.
3: 근데 공을 굴리다가 이 공이 경로 이탈을 해서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두 명이 같이 굴려야 하는데 한 명만 아, 굴리게 되고 네, 나머지 네. 한 명은 뒤에 쳐져 있고 그래서 뭐 빨간 공이 앞서다가 파란 공이 앞서다가 아주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5: 시각장애인 안대 쓰셔야 됩니다.
6: 아무것도 안 보여.
7: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8: 다 같이 공을 굴리는 거예요. 공을 밀거나 차는 게 아닙니다. 자, 영차영차 2m로 영차영차 굴려서 헛발 판을 돌아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7: 두 명씩 가는 거야? 두 명. 어, 갔다 오면 터치. 네,
9: 형님,
7: 어.
9: 형님이 잘해야 돼.
7: 아, 알았어.
10: 걱정하지 마.
11: 그럼. 뭐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빨리.
12: 출발하고 있습니다.
11: 서초구 돌아갑니다. 하나, 둘. 아, 연합 좋습니다.
12: 네, 빨간 공 힘 더 내셔야 됩니다.
11: 아, 네. 같이 가셔야 돼요. 파란 공 같이 가셔야 돼요. 파란 투 같이 가셔야 돼요.
12: 같이 안 가셔야 돼요.
11: 하나, 둘. 자, 협동해서 연합 공 갑니다. 자, 파란 공 세 번째 주자 출발. 자, 구르고 힘내세요. 구르고.
12: 아, 파란 공 빠르네요.
11: 네, 빠릅니다. 네, 안 내리시고 엄청 빨리 갑니다. 강성우 지나갑니다. 강성우. 자, 어디로 가십니까? 자, 빨간 공 출발. 빨리. 하나, 둘.
12: 네, 두 분이 한 마음이어야 돼요.
11: 네, 더 오세요. 그리세요. 네, 좋습니다. 자, 파란 공 이제 거의 한 바퀴 차이 나는데 어디 가세요? 지회로 가시면 안 돼요. 결승선 가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사이에 빨간 공 빨리 가고 있습니다. 나가.
12: 네, 빨간 공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구력이 아주 좋아요.
11: 머리에 병아리 삐를 꽂은 여기 지회는 어디 지회죠? 천천히 차분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랑구 빨강호 가고 있고요.
4: 치열합니다.
3: 네. 네.
4: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친목 동무를 위한 경기이긴 한데
3: 네.
4: 점수가 걸려 있었어요.
3: 맞아요.
4: 오, 예.
3: 이렇게 종목별로 이겨서 점수를 얻기 때문에 승부욕이
4: 그렇죠.
3: 예, 발휘가 될 네.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지회마다 응원 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응원전도 이색적이고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한복을 입은 분들이 지회 회원들의 응원을 이끌어내는 곳도 있었고요. 아예 그 노래를 개사해서 오.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춤까지 추는 것도 있었어요.
4: 아, 준비를 많이 네. 하셨네.
3: 그러니까 응원을 열심히 잘 하는 것도 이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목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싶으면 응원에 더 비중을 두는 거죠.

0: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노화가 돼서 처음에는 1, 2, 3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67세야. 내가 젊어. 그래서 이제 응원 재밌게 참여하고 그래서 응원으로 1등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3년째 계속 1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1: 아, 종목으로 1, 2, 3등은 좀 힘드니 응원으로 1등을 해보자.
0: 종목도 지금 1, 2, 1등 한 것도 몇 개씩 하긴 했는데 작년에 4등, 종합 4등. 아슬아슬하게 3등까지만 또 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4등이라고 해서 응원상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멋지죠, 이제.
2: 네. 그 계산 가사를 알려드리면 네. 25개국 집회 회원들 열성을 다해 그 중에 우승은 금천구에서 아. 이런 가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천 집회가 최고다라는 걸 가사에 담았습니다.
3: 아. 네. 그럼 어쨌든 대단한 게 체력이에요.
2: 아, 그렇죠.
3: 오전부터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죠?
2: 맞아요. 네. 네.
3: 또 이번에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2: 그 지난해 했던 경기를 조금 바꿔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해본 경기였는데요. 단체 경기, 그러니까 연합 경기 중에 다 함께 큰 공 전달하기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큰 공을 머리 위로 올려서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였는데 네네. 이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공이 머리 위로만 가야 하는데 옆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네. 그 간격을 벌린 다음에 그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면서 앞에서 뒤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종의 벽이 돼주기 때문에 공이 옆으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공을 빠르게 전달해야만 했는데요. 그 현장도 함께 보시죠.
4: 한 팀에 60명씩 두 명이 마주보고 서서 30줄을 만듭니다. 줄의 길이는 약 45m이고요. 큰 공은 1열 앞줄에서 시작해서 30열 뒤줄까지 전달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왕복을 총 두 번 실시합니다.
5: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1등하면 600점을 4개의 지회가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4: 간격 벌려서 서주세요. 간격 벌려서 저 뒤로
6: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네.
7: 갔다가
6: 두 번을 네. 왔다 갔다
8: 그럼 저쪽에 끝에 갔다가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럼 또 반대로
6: 옆에 공이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9: 앞에까지 이렇게 왕복 두 번입니다. 앞뒤앞뒤앞까지 가셔야 됩니다.
4: 공은 손으로만 전달할 수 있고 고의로 공을 멀리 보내면 심판이 지정한 위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10: 자, 준비! 시작!
9: 굴러갑니다.
10: 네.
9: 손에 닿으셔야 됩니다.
4: 네, 동점 양천 송파 동대문 승리 축하드립니다.
3: 빨리빨리 막 이 말이
2: 왜냐면 공이 빨리 도착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지체할 새가 없는 거예요.
3: 어쨌든 네. 정말 즐거움이 느껴진다.
2: 맞습니다. 예. 네. 물론 경기마다 승패는 있지만 패배는 인정하고 승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든데 다 나와서 경기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각 지회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다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11: 사실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따로 없잖아요.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느낌이라서 좋아요. 저도 선수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즐겁고 날씨도 좋고
12: 그러니까 승부욕도 생기고 이러신 거예요?
11: 응원단 때문에 제가 또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0: 저는 이제 공굴리기하고 우리 그 팔씨름 대표단 코치로서 4명 이제 60세 이하 여자남자 2명
12: 네.
0: 60세 이상 2명 코치로 지금 대하고 있고 너무 즐겁죠.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실로암에서 하는 한마음 대잔치 축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게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하고 다양한 이제 경품을 주고 오늘만 사실 기다리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 많은 이런 기회를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두세 번씩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막 죽다 사다는 안 해. 열심히 연습해 와가지고 네. 여기서 예선에 떨어져도 점수는 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족해요. 떨어져도 괜찮고 이기면 더 좋고.
7: 아, 그건 아니고.
0: 아니야 괜찮아요.
7: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0: 아니야.
7: 아 저는 훌라후프를 했는데 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축제 같은 데를 나올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 25개국 지회가 나와갖고 경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수련원에서도 각 지회마다 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 찾아다니면서 친목 다지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13: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열심히 전부 다 하시고 비록 나는 졌지만은 아유 상대방이 좀 세더라고요. 훌륭하시고 네. 아주 뭐 전부 다 뭐 즐겁게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네요.
2: 네, 이 목소리 톤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가 느껴지시죠.
3: 너무나 느껴집니다.
2: 그렇죠. 네. 이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느낀 이 즐거움이 또 큰 에너지가 돼서 네. 일상에서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 자, 오늘은 제13회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 현장 소식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평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분들의 바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닐까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빈둥거리고 온종일 OTT 돌려보면서 게으르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막상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도 TV 화면에 먼지라도 떨었을 겁니다. 만족스럽다고 생각한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린 날이 아니라 태산같이 할 일을 모두 해낸 날일 것이다. 마거릿 대체 말인데요. 요즘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한영애의 누구 없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가도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게 되고 일어났으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정작 쉬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면 게으름 피우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빈둥거리기 이걸 오늘 할 일로 설정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요 애청자분들께서는 워낙 부지런하셔서 그것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예, 평일에는 부지런한 편인데 주말에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게으릅니다. 예, 진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은하의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 그리고 강예리자가 부릅니다. 분홍 립스틱.

이은아의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 그리고 강예리자의 분홍 립스틱 들으셨습니다. 박인용님, 또 김호중님 오셨었고요. 신유숙님께서는 오늘도 건행하세요 하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최희선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출근길 전철 타고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양희열님께서는 좋은 아침에 좋은 노래로 좋은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네요 라는 사연 주셨고요. 신유숙님, 최희선님, 양희열님 아침 시간에 함께해 주셨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덕분에 하루를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문광철님께서는 한국에 오셨었나봐요. 노디, 난생 처음 강화도 왔어요. 좀 쌀쌀하지만 상큼한 아침입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강화도 좋죠. 예, 전등사, 만이산까지도 혹시 가셨을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요. 문광철님, 모천의 고국 방문 즐겁게 지내시다 가셨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한승기의 연인, 이어서 임지훈입니다.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0: Hey yo, you wanna dance?
1: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한국 가요계는 화려한 퍼포먼스 중심의 댄스 음악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중은 피로감을 좀 느꼈고요. 가창력 중심의 발라드와 화음을 통한 감성적 위안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그 시기에 탄생한 감상하는 음악을 했던 보컬 그룹들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댄스 그룹들이 가요계를 장악했던 2003년, YG의 수장 양현석은 외모, 춤 실력과 상관없이 노래로만 승부를 보는 팀을 구성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팀이 빅마마였죠. 신연아, 이영현, 이지영, 박민혜가 멤버였는데요. 모두 가창과 이론까지도 탄탄한 실력을 갖춰서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들의 데뷔곡 브레이크어웨이를 들어볼 텐데요. 노래 나오자마자 큰 사랑을 받았고 후속곡인 체념도 여성들의 노래방 필수 선곡이 됐습니다.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만나볼 보컬 그룹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 이들의 2010년 발표작 비켜줄게인데요. 노래는 정엽, 영준, 성훈의 감성적 보컬로 시작해 나얼의 격정적 보컬로 고조되는데 그야말로 R&B 발라드의 정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무엇인지 확실히 확인시키죠. 노래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면서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자기는 마음 아파도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먼저 빅마마가 부르는 브레이크어웨이 듣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비켜줄게 이어드리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보컬 그룹들의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입니다. 2009년에 발표한 이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죠. 지금은 조현아, 권순일, 박용인 세 사람이 활동하고 있지만 당시엔 재만이라는 멤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곡에선 도입부를 맡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반자카파는 팀원들이 작사, 작곡, 편곡까지 소화해내고 있는데 이 곡 역시 4명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향한 그리움을 일상적인 커피 한 잔에 투영해서 담담하면서도 서글픈 감성으로 표현한 곡이죠. 이후에 BTS가 커피라는 제목의 곡으로 리메이크해서 더욱 많이 알려지기도 합니다.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에이트의 3집 타이틀곡 심장이 없어 전해드릴 텐데요. 이 곡은 프로듀서 박진영이 무려 24시간 동안 무한 반복해 들었다는 일화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원더걸스 소희를 출연시키고 싶다고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없어는 이별의 고통이 너무나도 깊어서 아픈 줄도 모른 채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의 절망적인 마음을 담았는데요. 신나는 비트 위에 슬픈 이별의 감성을 유지해서 빠른 템포의 노래인데도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두 곡 같이 듣죠.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에이트입니다. 심장이 없어.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실력파 보컬 그룹들의 노래들을 들어봤습니다.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비켜줄게,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까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션의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More than words.

0: 당신의 취향에 잔잔히 스며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가 언젠가 헌책방에서 삼국지 구하셨다고 했는데
1: 네.
0: 많이 읽으셨어요?
1: 이제 한 권 막 마쳤는데요.
0: 예.
1: 이게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한자가 섞여 있고
0: 네.
1: 그 언어 자체도 옛날 언어여서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한자도 네. 찾아 읽고 제가 이랬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 속도가 잘 붙지가 않았습니다.
0: 아껴 읽으시기 바랍니다. 좀 고전이라
1: 네.
0: 뭐 요즘도 계속 읽고 읽고 또 읽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1: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맞다 맞다 이렇게 무릎치면서 읽게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타샤니의 데뷔 앨범이자 또 마지막 앨범이기도 한 패러렐 프로페시스라에서 수록곡 듣겠습니다. 이 타샤니는 당시에 타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윤미래랑 애니로 이루어진 이제 여성 듀오였는데요.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1집은 이제 데뷔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이 되어버렸습니다.
0: 타샤니 이름으로는 그럼 앨범 한 장 낸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이게 이 앨범 자체는 예. 이 당시 이상민의 회사였던 월드뮤직 통해서 발매가 됐었고요.
0: 예.
1: 뭐 트랙마다 멤버들의 파트 분배 나 뭐 세션 기용이나 이런 곡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세심하게 해서 사실 단 한 장의 앨범 안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힙합 R&B 사운드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90년대 말에 유행했던 그 테크노풍의 버전으로 수록된 타이틀곡 참을 수 없어를 비롯해서 앨범의 이제 전반적인 프로덕션을 그룹 업타운의 정현준이 또 담당을 했었어요.
0: 예.
1: 이 밖에도 앨범을 들어보시면 이제 방시혁의 초기 프로덕션을 들을 수 있는 If라는 곡도 있고요.
0: 아, 예.
1: 네, 유명 작곡가인 또 박근태가 만들어낸 그 대중음악과 R&B를 잘 섞은 그런 명곡인 경고 같은 훌륭한 곡들도 살펴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하루라는 수록곡을 골라봤고요. 이 곡은 이 앨범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정현준이 93년에 본인이 그 솔로 앨범으로 선보였던 하루하루 지나가면이라는 곡을 이제 좀 새롭게 다듬어서 다시 발매한 곡이에요. 이 타이틀곡이 조금 부진한 성적을 내서 이후에 내보낸 하루하루라는 곡이 오히려 타이틀곡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었지만 이제 타샤니의 운명을 바꾸는 데까지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지만 이제 또 명곡은 오래오래 남는다고 이 하루하루라는 곡은 여전히 큰 사랑을 받으면서 타샤니의 이름을 잊혀지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오늘 타샤니 이름으로 앨범 한 장 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네요.
1: 네.
0: 그렇군요. 오늘 소개받은 타샤니의 하루하루 들으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카샤니의 하루하루,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모두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곡과 사연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창희님 사연인데요. 노디, 남편 생일이라 일찍 일어나 미역국 끓이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은 선곡 덕분에 행복하네요. 늘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창희님, 소고기 미역국이었을까요? 남편께서 기분 좋게 드셨겠죠? 이외에 또 다른 생일 이벤트는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늘 함께해 주시는 신창희님 고맙고요. 남편분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유흥자님 사연인데요. 친한 친구 4명 중에 한 명이 생일인데 그 친구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요? 한 친구는 케이크, 한 사람은 꽃바구니, 또 한 사람은 음식을 하자고 하고요. 다른 친구는 현금으로 주자고 하네요.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다 좋긴 한데 그냥 세 분이 좀 격출을 해서 선물을 그럴싸한 거, 근사한 거 하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또 각자 다른 품목을 하는 것은 금액 차이도 있을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려나요, 용자님? 예. 현명한 선택을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청규님, 반일하는데 무척 덥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김원중의 바위섬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청규님, 더위 식히시라고 신청하신 김원중의 바위섬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느 부부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오늘 날씨 참 좋지 하니까 부인이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좋기는 잔뜩 흐리기만 한데? 그러자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흐리든 막든 오늘 날씨는 최고야.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네, 참 싱거운 농담 같지만 듣는 사람의 표정이 나쁠 리 없겠지요. 남편의 말이 농담 같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날씨가 뭐 대수겠습니까? 날씨에 기분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날씨를 이기는 날. 오늘도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렬의 노래입니다. 너 하나만을.

오늘은 정서윤 작가의 수필 곰배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의 어릴 적 별명은 곰배였다. 내 기억에 없는 증조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 별명은 어른이 될 때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의 콤플렉스였다. 어느 날 친정에 들러 호미를 찾으러 광에 갔다. 컴컴한 창구 안을 더듬더듬 둘러보고 있는데 불현듯 내 어깨를 잡는 것이 있었다. 곰배였다. 곰배는 흔하게 굴러다니는 나무토막에 자루 하나 끼워놓은 잘생긴 것하고는 담을 쌓은 농기구다. 그러나 호미가 제 아무리 날렵해도 흙을 파헤치기만 할 뿐 보리를 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곰배는 일구어놓은 땅을 다지는 데 쓰였다. 파헤쳐진 흙의 격정의 시간을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것이다. 그럴 때 곰배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자식들의 울음을 가만히 위로해주는 어머니와 같다. 속이 뒤집힌 닭고랑을 토닥토닥 두드려 달래고 어르는 역할.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 없으면서 묵묵히 제 일을 해내는 곰배가 있었기에 우리는 힘든 시절을 지나온 것이다. 곰배라는 유년의 별명은 못생겼다는 피해의식으로 자리잡았지만 이제 알 것 같다. 증조할머니가 내게 곰배라는 별명을 유언처럼 남겨주신 것이 단순히 못생겼기 때문만은 아닐 터이다. 이제 더도 덜도 말고 곰배만큼만 살아야겠다. 흙의 가슴을 가만히 덮어주고 그 흙 속에서 푸른 보리가 자라도록 하는 곰배의 역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누가 나를 곰배라 불러달라고 은근히 부탁이라도 하고 싶다. 곰배의 묵묵하고 헌신적인 삶이 내 삶이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김세레나의 노래입니다. 집세기 신고 왔네.

오랜 세월을 건너 전해져온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유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전해지는 조선시대 유명한 점쟁이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지명으로 경북 칠곡군 석자급 땅에 조양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학에 조예가 깊고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근방에서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어느 날 한 농부가 애지중지하던 소를 도둑맞았습니다.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소가 사라졌으니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바쁜 오뉴월에 큰일이 났습니다. 외양간에 잘 묶어둔 소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뭡니까?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점 좀 쳐주세요. 하지만 조노인은 엉뚱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소를 찾고 싶나?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갓을 쓰고 길을 떠나게나. 죽기 살기로 걷다가 똥이 마려우면 아무데나 쭈그려 앉으시게. 갓을 쓴 채로 똥 오르면 자연히 소 있는 곳을 알게 될 걸세. 실로 믿기지 않는 점괘에 소 주인은 기운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군가 소를 훔쳐갔다면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웃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택할 것 같았지요. 점쟁이의 말은 당초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소를 찾아야 하는 농부는 결국 믿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 갓을 쓰고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자, 과연 그 농부는 도둑맞은 소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황금심의 노래 사람 팔자 몰라요, 박재홍의 손금 보는 대력,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이거 정말 야단났네. 김부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황금심의 사람 팔자 몰라요. 그리고 박재홍의 손금보는 내려 이었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칠곡군에서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점쟁이 이야기입니다. 소를 잃어버린 농부는 이른 아침 갓을 쓰고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점쟁이 노인이 시킨 대로 갓을 쓴 채 길가에 앉아서 변을 보는 신용을 취했지요. 다 큰 어른이 길가에서 변을 보는 것도 기이하거니와 용변을 볼 때는 갓을 벗는 게 예의거늘 갓을 쓰고 앉아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비웃음을 날리고 어떤 이는 재수가 없다면서 침을 뱉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 소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마음에 꾹 참았지요. 그런데 그때 장꾼 대여섯 명이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어떤 놈은 소를 방 안에 두더니 갓을 쓰고 똥 누는 놈도 있네 그려. 그 말에 소의 주인인 농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얼른 바지춤을 치켜올리면서 그 장꾼들에게 다가갔지요. 이보시오,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떤 놈이 요새 방에다 소를 키운답니까? 그러자 장꾼 중 한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고개를 넘어 이리 졸고 저리 돌아 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어느 외딴 집이 하나 나오는데 세상에 그 집 뒷방에 소가 있습디다. 네, 참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겠네 했는데 이 고갯길에 희한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고

없구만. 허허. 자, 누군가 방 안에서 키운다는 그 소가 과연 농부가 도둑맞은 소가 맞을까요?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만의 노래 심술쟁이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춘희의 옥필이, 이규남의 안다리로다, 그리고 최정자의 은하수 맑은 물에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김용만의 심술쟁이, 송춘희의 옥필이, 이규남의 안다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신 곡은 은하수 맑은 물의 최정자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조선시대 유명한 점쟁이의 점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장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 소를 잃어버린 농부는 단숨에 그 골짜기를 찾아가 외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집 뒷방에 자기가 키우던 소가 매여 있었지요. 농부는 깜짝 놀라며 조약 내 그 노인의 점괘가 참 용하다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쟁이 조노인에 관한 일화가 또 있는데요. 어느 날 이웃 마을 노인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조노인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며칠 전 자기 집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것을 두고 거짓말을 둘러댔지요. 내가 사흘 전에 귀한 손자를 보았소. 그놈 평생 운수나 좀 봐주시오. 조노인은 점괘를 뽑아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찾아온 노인이 자꾸 캐물으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요. 3년 뒤에 도끼에 맞아 죽을 팔자인데 굳이 말해 무엇하겠소. 네, 송아지는 보통 3년쯤 자란 다음 도축될 팔자니 조노인을 시험하러 온 노인은 입을 떡 벌리고 감복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힘센 장수들이 모여 나라를 엎을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두목은 거사를 앞두고 이름난 점쟁이들을 찾아가 운수를 점쳤는데 계획이 새나갈까 봐 점을 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점쟁이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그런데 조노인은 그 두목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노인은 방바닥에 모래를 잔뜩 깔고 그 위에 누운 뒤 석자 길이의 대나무 대롱에 물을 가득 채워 자기 배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이 죽은 양 병풍을 치고 곡을 하게 했지요. 과연 얼마 후에 그 영목군 일당이 들이닥쳤는데 조노인의 아들이 부친의 임종을 알리자 두목은 의심을 하며 직접 점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점괘에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배부 황사 복상에 수고 삼척. 등에는 누런 모래를 젓고 배 위로 물이 석자나 차올랐다는 뜻이었지요. 두목은 모래밭에 누워 배 위로 물이 석자나 찼으니 물에 빠져 죽은 게 맞구나 하면서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지력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별따라 팔도일함 오늘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점쟁이 조양래의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윤일로의 기분파 인생, 김상희의 간밤의 꿈 좋더니,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 그리고 캐리 브룩의 오늘도 웃음진 하루가 간다 네 곡입니다.

시달 날 어롱저롱 자식들은 돈 달라고 아우성쳐도 10원 한 장 없지만은 창피할 건 하나 없어

그래서 조개해가 떠서 동쪽으로 진다 하여도 그런 줄 알고 살면 마음 편해 그만이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4년 5월 2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1위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등이며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와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들의 대표적 놀이장소는 길가나 골목이며 고무줄과 야구를 가장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전국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 및 부모 2,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구조 조사에서 밝혀진 것. 네,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80년대 최고 스타들인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씨가 당시 아이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였군요. 길가와 골목이 대표적인 놀이장소였다고 나오는데 아마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좁은 골목에서 고무줄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테니스공 같은 걸로 야구 흉내를 내며 많이 놀았더랬지요. 학교 갔다 오면 방에 가방 벗어놓고 바로 달려나갔을 겁니다. 신나게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날이 어둑해지면 골목길 집집마다 저녁 먹으라고 어머님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자, 조용필의 노래 단발머리 준비했고요. 이어서 배우 정윤희 씨가 노래하는 가르쳐 주세요.

네, 정윤희 씨의 노래 가르쳐주세요 들어봤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조용필의 단발머리 띄워드렸어요. 제철 음식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5월의 보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산물 코너에선 주꾸미가 인기가 많겠고 채소 중에는 두릅 참 향이 좋지요. 그리고 과일 코너에선 참외가 아주 맛이 좋아 보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생산한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5월의 마지막 풍경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시스터즈의 종이배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전기밥솥엔 밥이 되는 시간이 표시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배가 하도 고파서 5분 정도 남았을 때 뚜껑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쌀은 설익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냄비에 다시 쌀을 넣고 불을 세게 높이면 오히려 겉만 타게 되죠. 아무리 급해도 적당한 열기 속에 뜸 들이는 시간까지 더해줘야 잘 익은 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조급해지는 마음을 붙잡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김종률 작시, 류형선 작곡, 아침 안개, 문현의 노래, 박경민의 대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봄바람이 실어온 이야기. 이경섭이 작곡한 곡 손한별의 소금과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김종률의 시에 류형선이 곡을 붙인 곡 아침 안개, 문현의 노래와 박경민의 대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무언가를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놓치는 순간들이 많죠. 오늘 이 시간 국악의 여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천천히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동산 가꾸기에 게을러 뜨나기 풀들이 멋대로 우거졌네. 오늘 아침 숯불을 해치다 보니 거기에 장미 서너 포기가 병든 뿌리는 집안에 드러나 거의 마르고 약한 줄기는 바람에 못 이겨 지쳤네. 길게 한숨 쉬고 스스로 돌아보며 연장 가져다가 잡초들을 제거하니 주변이 씻은 듯 깨끗해지고 기이한 자태가 훤히 드러났네. 고려시대 이규보가 장미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지은 시 가운데 일부였는데요. 긴 제목엔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음력 4월 11일, 양력으로는 5월 말인 어느 날 이규부가 손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다가 숲을 사이에서 장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미는 잡초에 시달려 생기가 미약해서 풀들을 제거한 뒤 흙으로 북돋아줬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가보니 잎이 무성하고 꽃도 활짝 피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근본은 하늘의 조화이지만 절반은 나의 공력이기도 하지. 자연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지내는 마음입니다. 교악 표정만방지곡 표정별곡 이승엽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이어집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교악 표정만방지곡 표정별곡 이승엽의 대근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5곡 타령 김용우와 허정승의 소리 류인삼의 장구 김용우의 징 연주로 감상하시죠.

오곡 타령, 산 타령, 매화 타령, 방아 타령, 도화 타령, 꽃방아 타령이 포함된 곡이었습니다. 김용우와 허정승의 소리, 류인삼의 장구, 김용우의 징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천이 작곡한 독주곡 20번 여울, 문제숙의 12현 가야금과 박문규의 장구 반주로 들으시죠.

이성천이 작곡한 독주곡 20번 여울, 문제숙의 12현 가야금과 박문규의 장구 반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전통음악에 단가가 있습니다. 긴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소리꾼이 목을 풀거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부르는 소리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대관 강산을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몸이 재주 없어 성상이 버렸음에 공명이 부운이라 죽장망의 단표자로 대관강상 하자써라. 성상은 임금으로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뜬 구름처럼 덧없는 공명을 뒤로 하고 강과 산이 펼쳐진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죽장망의 단표자라고 했는데요. 대나무 지팡이에 집신을 신고 표주박 물통을 찬 여행자의 옷차림입니다. 단가 대관강산 다음 사설입니다. 봉황대를 찾아가니 봉황은 간 곳 없고 강물길만 흘러있다. 황학루를 찾아가니 학서는 어디 가고 백운만 유유하구나. 봉황대와 황학루는 모두 중국의 유명한 두각으로 당나라 200의 시 등금릉 봉황대와 최후의 시 등황학루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대관강산의 뛰어난 경치를 유명한 시구를 통해 표현한 거죠. 또 여러 고사와 인물들도 등장하는데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는 충신 굴삼녀, 적벽강에서 논 잃었다는 소동파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사설로 마칩니다. 기러기는 1점, 2점, 점점 날아 항렬 지어서 떨어지니 평사 나간 이 아니냐. 평사나가는 중국 동종호에 흘러들어가는 물길, 소주와 상강 주변 여덟 곳의 아름다운 경치, 소상 팔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넓고 고운 모래펄에 내려앉은 기러기를 뜻하죠. 그럼 단가 대관강산을 이주은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니다. 아내고 기르기요 원앙대 차오르다 명나서를 굽히고 너 굴을 쌈겨주 사오 철강어 급한 조수소 산사가 처량거구나 이적선 귀경호 제

다 정막한 황응묘 이시보연 타는 소리 장모사님은 어쨌든 장강수

0: 지어서 오로지니 용산화가니 아니냐.
1: 단가 대관강산 이주은의 소리와 김정만의 북장단으로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황혜리의 노래로 구타령 감상하시겠습니다.

황혜리의 목소리로 꽃타령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케이라 컴퍼니의 연주로 각 들려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0

1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주연한 영화 비포 선라이즈 기억하십니까? 영화 도입부에는 기차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독일인 부부가 등장합니다. 여주인공 셀리는 그들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고 옆자리에 앉은 남자 제시와 운명적인 첫 만남을 하게 되죠. 하지만 18년 뒤 그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 비포 미드나잇에서 두 사람은 그 독일인 부부와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난 당신이 자신을 돌봤으면 좋겠어. 그럼 빨래랑 청소는 누가 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워대거든요. 시간은 사람을 맹수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문득 다정히 서로를 바라봤던 그 시절의 커플이 그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한국 인기 가요는 김장훈의 커플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커플을 피했던 두 사람.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들과 별다르지 않은 커플이 되어버렸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게 사람이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쉽죠. 설렘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던 연인에서 더없이 솔직해진 부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조차 남지 않은 커플. 우린 이렇게 다양한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후회되고 반성하게 되고 상대에게 미안해지는 일들은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함께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 듣고 이수만의 노래 행복 듣겠습니다.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 이수만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이소영님, 안녕하세요 노디. 오늘도 차에서 들어요. 흐흐.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이소영님께서는 운전을 좋아하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도 물론 안전운전하고 계시겠죠? 문자는 정차 중일 때만, 안전한 때만 하고 계시는 거.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이소영님 고맙습니다. 조상국님께서는 차분한 진행자 박노원님 항상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상국님.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우리 조상국님은? 늘 함께 해주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서 인사 주세요. 또 문종식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곁에서 가장 친근한 이웃이 되어줄 음악 선물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마음의 온도를 1도 높여보세요 라고 저희 프로그램에 홍보 문구를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식님. 우리 체온 말고 마음의 온도만 1도 높이는 걸로 하죠. 체온은 그대로 놔두고. 사연 고맙습니다 문종식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가죠.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그리고 동물원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케이팝의 모든 것. 오늘은 지난 시절의 케이팝들, 그리고 요즘 막 나온 따끈한 케이팝들 연이어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케이팝부터 만나볼까요? 카라의 헌입니다. 카라를 두고 대표적인 성장형 걸그룹이라 불렀죠. 이유는 활동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4인조로 데뷔했을 당시에 처참하게 실패했고요. 멤버 탈퇴까지 겪었습니다. 대형 기획사가 아닌 회사에서는 지원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까지 놓였는데, 그때 멤버였던 한승연이 팀을 알리기 위해서 소규모 케이블 방송,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출연해서 그야말로 눈물겹게 팀을 홍보했죠. 그러다 이듬해 구하라와 강지영이 합류하면서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새로 내놓은 노래 락 유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프리티걸로 음반 차트 상위권에 올랐죠. 그러다 드디어 데뷔 2년 만에 허니를 불러서 처음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스터로 메가 히트를 기록하죠. 카라는 또 다른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모두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걸그룹으로선 유일하고요. 빅뱅과 샤이니만이 이 기록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같이 카라에게 처음으로 1위를 안겨준 허니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드릴 노래는 2017년에 발표된 지코의 아티스트입니다. 노래는 청량하고 신나는 힙합곡이고요. 바쁜 일상에 지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티스트라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즐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코 특유의 재치있고 감각적인 랩과 중독성 있는 훅이 힙합에 별 흥미가 없더라도 뭐 한 번쯤은 귀 기울일 만한 매력적인 곡인데요. 이 노래로 지코는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과시했고 대중성까지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한 아무 노래로 쐐기를 박았죠. 자,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카라의 허니, 이어서 지코입니다. 아티스트.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이번 순서는 요즘 막 나온 K-POP 신곡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노래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인데요. 이전까지 엔믹스 노래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좀 더 몰입했다면 이번엔 확신에 찬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랫말은 요즘 0 플러스 0 사랑하게 될 거야를 불러 사랑받고 있는 가수 한로로가 썼대요. 그는 작가로도 활동하는 아티스트답게 진솔한 마음을 서정적으로 아주 잘 그려냈는데요. 엔믹스 멤버들은 그런 내용을 락적인 요소까지 더해진 팝 음악에 녹여서 부족함 없이 표현했습니다.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세레나데에 무겁고 깊은 분위기를 담은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 들을 노래는 비의 신곡 Feel It입니다. Feel It. 부제가 너야 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바로 떠오르죠. 그동안의 음악이 강렬한 퍼포먼스 위주의 곡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는 듣기 좋은 음악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택한 장르가 팝 R&B입니다. 뭐 이미 아이두 같은 곡을 불러서인지 이 곡도 꽤 잘 어울립니다. 도입부의 브라스 연주와 세련된 사운드가 리듬을 타기에 딱 좋고요. 어디든 너와 함께 한다는 사랑 고백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연기로, 예능으로, 또 노래와 춤으로 지치지 않고 바쁘게 활동하는 비의 에너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노래 듣죠.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이어서 비입니다. Feel it!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카라의 허니, 지코의 아티스트, 그리고 엔믹스의 헤비 세르나데와 비의 Feel It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NRG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리고 잭스키스입니다. 특별해.

0: 고요한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만약에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1: 네,
0: 세미 씨는 누구로 살아보고 싶어요?
1: 하루, 딱 하루인 거죠.
0: 예.
1: 아, 글쎄요. 그럼 남편의
0: 진짜요?
1: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0: 왜요?
1: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0: 아, 저하고 정반대네요. 저는 재벌 생각했었거든요.
1: 아, 하루 정도 떵떵거리면서.
0: 일론 머스크나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으로 살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했는데.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0: 제가 너무 세속적이었나요?
1: 아, 저도 뭐 돈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죠.
0: 자, 우리는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소개해 주신 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사운드 트랙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진관 주인인 그 정원을 연기했던 배우 한석규가 이제 직접 부른 곡이 또 있어요. 그 곡이 바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동명의 예. 타이틀곡이었는데, 이 주인공의 목소리로 듣는 그 마지막 엔딩곡이 이 불치병에 걸린 그 주인공의 삶, 마음을 좀 관객들에게 더 깊게 남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 타이틀곡을 비롯해서 이제 앨범 수록곡은 음악 감독을 맡은 조성우가 이제 대부분 곡을 직접 쓰거나 또 편곡을 맡았는데, 이 조성우 감독이 뭐 슈퍼스타 감사용, 꽃피는 봄이 오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정말 좋은 작품들에 이제 음악을 입혔던 그런 영화에 더 깊은 감성을 부여한 그런 감독인데요.
0: 예.
1: 이 8월의 크리스마스 사운드 트랙엔 조성우 감독의 음악 외에도 이제 그룹 일기예보가 만든 곡도 몇 곡 실려 있습니다.
0: 아, 예.
1: 이제 흥미롭게도 일기예보에서 95년도에 탈퇴한 멤버인 정구련 역시 이 앨범에 이제 따로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구련이 이 산울림의 원곡인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를 이제 본인만의 보사노바 장르로 좀 편곡한 이 곡을 듣겠습니다. 이 정구련이 영화를 위해서 편곡한 이 버전은 좀 그 영화가 좀 자연광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빈티지한 색감을 떠올리게 하는 느낌.

0: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곡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됩니다. 그런 영화의 아련한 감성, 필름 카메라 감성을 느끼고 싶으실 때는 산울림 버전 대신에 정구련의 버전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인생의 영화로 꼽고 있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가운데 정구련이 부른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0: 감사합니다.

정구련이 부른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 배우가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버스 창가에 앉아서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흐르던 곡이었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서 듣고 싶은 노래 또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황영예님께서 사연 보내셨어요.

수락산 데크길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6시에 기체조하는데 오늘 안에서 데크길을 걸어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기엔 산새들 노래하고 물을 먹은 나뭇잎들 또 아카시아 꽃들 흐드러지게 떨어져서 너무 예쁘네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황영예님, 수락산 자락을 걸으면서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와 또 향기로운 풀냄새, 나무냄새가 스튜디오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영예님 덕분에 기분 좋게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데크길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다니실 때는 늘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조트리오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성우 은정 읽음. 엄마와 딸, 간섭을 포기하자 평화가 찾아왔다. 아주 사소한 내 자랑질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밥을 먹었는지 늘 궁금해하는 사람.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아껴서 내 겨울 코트를 사주는 사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지만 내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기쁠 때보다 아플 때 더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뿐일 것이다. 바로 엄마. 존재만으로도 마음 따뜻하고 혹은 가슴 아프고 그러다 마음 울컥해지게 하는 사람. 내 곁에 있건 없건 엄마를 그리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따뜻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엄마와 지긋지긋하게 싸우기도 한다. 엄마와의 관계가 그저 좋기만 하다는 딸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우리 시대의 엄마와 딸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다. 엄마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로 지독한 가난과 사투를 벌이면서 근검절약을 넘어 자린고비가 몸에 밴 이들이고 성차별, 신분차별, 인간차별 등등 세상의 모든 차별에 순종하면서 남아선호, 재래, 시집살이, 봉양 등등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왔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그야말로 희생의 아이콘이다. 어쩌면 근대의 영혼을 가지고 현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딸들은 어떤가? 엄마의 희생으로 귀하게 자라 큰 차별 없이 교육받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왔다. 자아가 강해서 세상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 불편함에 맞서 싸웠으며 일찌감치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와 삶의 최고 가치를 행복에 두고 산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생각으로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다. 19세기를 사는 사람과 21세기를 사는 사람. 두 시대 사람의 만남이 우리 시대 엄마와 딸의 만남이다. 아무리 엄마가 딸을 키우고 먹이고 입혔다지만 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완전한 이해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엄마는 딸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착각한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 갖고 이루며 살길 바란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강요한다. 딸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산 엄마에게 연민이 깊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희생을 요구한다. 자기 자식도 엄마에게 키워달라고 하고 우리 식구 먹을 김치도 해달라고 한다. 행복을 핑계로 엄마 생활에 간섭하고 잔소리까지 해댄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나도 한때는 내 뜻대로 집안을 휘저어 놓기도 했다. 엄마한테 묻지도 않고 낡은 물건을 내다 버린 뒤 새 것으로 바꿨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지만 반대로 엄마가 그랬다면 나는 분명 지랄맞게 굴었을 것이다. 행복의 기준은 내 판단이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 것처럼
각자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나 역시 엄마가 내 집에 와서 물건의 위치를 바꾸고 참견하면 짜증이 나는데

나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닫게 됐다. 지쳐서 포기한 후에야 우리 관계는 평화로워졌다.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생활이나 선택에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 뭐든 하겠다고 하면 그러시라고 했다.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처럼 엄마 인생은 엄마 방식대로 사는 게 맞으니까. 챕터 10. 50대 이후의 3.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할 나이. 누구에게나 인생의 황금기가 있다. 청춘의 시간을 황금기로 꼽기도 하고 돈과 명예를 얻게 된 순간을 황금기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킨 후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노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기간이라고도 한다.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황금기를 60세부터 75세까지로 뽑았다. 50대가 30대, 40대를 보면서 참 좋은 나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100살이 된 그는 70대, 80대도 참 좋은 나이라고 했다. 100년을 살아온 철학 교수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다. 노년이 황금기라는 건 위로가 되는 말이다. 단, 청춘의 황금기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면 노년의 황금기는 준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건강이 1번이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도 필수다. 더불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와 허물없는 친구. 이런 갈수록 조건이 많아지는 걸 보니 나는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바로 지금이 황금기다. 어디에 살고 싶은가? 젊을 때는 어디 살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살고 싶은 지역,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나는 젊을 때부터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 1년 내내 따뜻한 동남아에서 나무늘보처럼 살고 싶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이 변했다. 의료보험, 병원, 음식, 언어, 친구 등등을 생각하니 외국에서 사는 건 힘겹고 외로운 일일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남쪽 지역, 겨울에도 따뜻한 지역을 생각 중이다. 제주도는 아니다. 섬은 갇혀있는 느낌이고 바람이 많아서 마음이 스산하다. 비린 음식이 많은 지역도 피하고 싶다. 나는 내륙에서 나고 자란 탓에 비린 음식에 약하다. 쫄보라서 너무 외진 것도 싫고 게을러서 마당이 넓은 집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나에게 맞지 않는 곳, 피하고 싶은 곳을 제치고 나니 결론이 나왔다. 겨울이 상대적으로 춥지 않은 소도시의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 퇴직 후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 어쩌면 우린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가? 나이 들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결혼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민을 덜하는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혼자 나이 들어가는 나 같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이들과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때 나는 늘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을 떠올린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안토니아와 딸 다니엘은 그 시절의 다른 여성과는 달리 독립적이고 자아가 강한 여성이다. 그리고 정의롭기도 하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농장을 스스로 꾸려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갈 곳 없는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자였고 패배자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은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승리자로 변해간다. 그런 안토니아에게 홀딱 반한 농부 바스의 청혼 장면도 인상적이다. 당신은 과부, 나는 호래비, 그리고 내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니까 결혼하자니 맙소사. 이건 청혼인가 구인 광고인가? 그 시절엔 그랬을 거라고 이해해보자. 우리의 안토니아가 나는 당신 아들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당황한 바스는 그럼 남편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남편 카드를 들이밀어 본다. 이때도 안토니아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답을 한다. 무엇 때문에? 바스는 남편이 되지 않지만 기꺼이 안토니아 삶의 조력자가 되어준다. 영화에는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편견도 없이 각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안토니아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이후 가족의 탄생이란 한국 영화 역시 가족이 꼭 결혼과 출산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처럼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토니아스 라인과 가족의 탄생을 추천한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라는 가족의 정의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챕터 11. 늙음과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 조금 이르지만 죽음을 생각하기. 월드컵 4강 신화로 나라 전체가 흥분으로 들떠있던 2002년 그해 12월. 남동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작 29이었다. 우리 가족은 벼랑간 덮친 슬픔과 고통 앞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육체를 떠난 영혼은 성경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가? 육체가 없는 영혼은 어떤 형태인가? 죽음에 대한 의문이 밤낮 없이 이어지면서 나 역시 죽음과 가까워진 것처럼 마음이 음습해졌다. 삶은 신기루 같고 그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그때부터 나는 내년, 내후년을 기약하며 살지 않게 되었다. 내 생에

가장 무겁고 진지한 깨달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해졌고 지금도 여전하다. 나란 인간의 깨달음이란 얼마나 부질없는지 갓 서른을 넘긴 나이에 죽음을 초월한 성자처럼 굴었던 게 부끄럽다.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한다. 두려움, 불안감, 공포, 슬픔 등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총동원된다. 종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누구나 가야 할 길이지만 언제 갈 것인지는 신의도, 성자도 장담할 수 없다.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민낯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죽기 직전에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생전 장례식. 2013년 고 이종환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다. 나에겐 특별한 분이셨지만 가족들과의 왕래는 없었던 터라 그분의 장례식장은 나에게 낯선 이들의 모임에 불과했다. 내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가 상주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 쓸쓸했다. 그런 나에게 엄마가 그러셨다.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고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는 거요. 예절과 조의를 표하는 일도 자신에게 필요한 때만 찾는 사람의 행동을 꼬집는 말이지만 엄마는 현실적으로 장례식은 당사자에게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어야지. 우리나라 장례식은 떠난 사람을 추모하기보다는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상부상조하는 데 더 의미를 두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권여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은정이었습니다.

0: 장은 반죽해 놓은 밀가루를 오븐에 넣고 베이글을 구워 마거릿을 불렀다. 마거릿이 나왔을 때 갓 구운 베이글을 떼어 입에 넣어주었다.
1: 자, 마거릿. 아, 하세요.
2: 아.
1: 옳지.
2: 맛있다. 저, 글은 많이 썼어?
1: 아, 다섯 장쯤?
2: 제목은 뭘로 했어?
1: 결혼은 세 번쯤 하는 게 좋아. 마거릿 씨 했던 말이잖아요. 제가 소설 꼭 완성해서 마거릿을 영원히 소설 속에서 살게 해줄게요.
2: 고마워. 우리 산책 가자.
1: 예.
0: 새해라 시내는 더욱 활기찼고 관광객은 많았다. 오큘러스 플라워를 지나가는데 주인 여자가 아는 척했다.
3: 어머나! 지난번에 프로포즈 성공했다는 분이시죠?
4: 예,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준 주인공 마거릿입니다.
5: 안녕하세요.
3: 축하드려요. 제가 프로포즈에 성공할 거라고 했죠? 우리 집에서 꽃 사가서 프로포즈 실패한 사람은 못 봤거든요.
4: 예, 고맙습니다.
0: 오큘러스 플라워를 지나 고려서적 앞을 지나갔다. 한 무리의 관광객이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내렸다.
6: 뭐야, 저게 엠파이어 빌딩 가는 기가?
7: 여보, 지방 어디여? 싸게 사진 찍어야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에이.
3: 아유, 뭐 너무 높아가 꼭대기는 안 나오겠는데.
7: 꼭대기가 무엇이 중요해? 여가 미국하고도 엠파이어 앞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예, 여여. 엠파이어 스테이크 빌딩 딱 써있구만.
3: 스테이크.
7: 글씨 나오게 찍으면 되겠네. 아, 못이여. 싸게 찍어.
6: 또 사진 찍어가 지 친구 단톡방에 자랑제 하려고 카제.
7: 오늘 인생샷 건져보라.
6: 인생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 마누라 사진은 뒷전이고 맨날 첫날 자랑질이 먼저지. 아이, 여 좀 봐봐라. 아이, 카메라를 보라고.
4: 아유, 마거릿, 이 관광객들 많은 데는 좀 피해서 가죠?
6: 그래야 되겠어.
4: 예, 예. 아유, 이쪽으로. 예. 아유. 아, 마거릿, 저는 관광객들 때문에 늘 붐벼도 뉴욕에서 엠파이어 빌딩이 제일 좋아요. 엠파이어 빌딩을 보고 있으면 제가 뉴욕에 산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 엠파이어 빌딩이 더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아름답게 보여요.
0: 장은 폴로를 산책시킨 코스와 똑같이 엠파이어 빌딩을 돌아 마거릿의 집으로 갔다. 마거릿이 폴로와 소파에서 노는 사이 파스타를 만들어 식탁에 놓았다. 모든 게 완벽했다. 술에 잔뜩 취한 브라이언이 오기 전까지는.

0: 저놈이 싫어요.
1: 브라이언,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걸음도 제대로 못 걷잖아.
0: 난 저놈이 싫다고요!
1: 난 이러는 네가 싫다. 저놈이라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0: 이게 사랑이에요? 거래지?
1: 네 사랑은 괜찮고 내 사랑은 괜찮지 않다는 거야?
0: 차라리 제 사랑이 더 낫죠. 거래는 아니니까. 불법 체류도 아니고.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거래고 불법 체류예요. 저 자식 마음엔 데이지란 여자뿐인데 거기에 어머니가 들어가 살려고 한다면 그게 불법 체류가 아니고 뭐겠어요?
2: 야!
0: 저놈 마음

0: 처음에는 어머니가 없어요. 설령 어머니가 저런 마음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 자식은 어머니를 강제 추방시킬 거예요. 결국 불법 체류자들은 쫓겨나게 되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그런 사랑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사랑은 불법입니다.
1: 사랑에 불법이 어디 있고 합법이 어디 있어. 사랑은 그게 뭐가 됐든 다 합법이야. 그게 사랑이야. 불법마저도 합법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빵 먹어.
0: 어머니가 메리한테 톰의 집을 알려줬죠?
1: 그건 또 무슨 억지냐. 난 아니야.
0: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알려줘요? 톰 집에 메리가 찾아온 다음에 톰이 저랑 헤어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1: 톰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거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톰이 일하는 가게 사장하고 친한 것 같더라.
0: 아, 됐고! 톰 얘기 그만하세요. 에? 저 자식 얘기나 해봐요. 어머니, 저놈이 영주권이랑 어머니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2: 야, 나 마거리 집 노린 적 없어!
1: 브라이언, 그만하렴!
0: 어머니가 저놈 게임에 넘어가서 저놈한테 모든 재산이 넘어가도록 유언장을 작성할지도 모르잖아요!
2: 어?
0: 나 그렇게 둘 순 없어. 에? 당장 저놈을 쫓아낼 거야. 야, 아, 일어나. 이거 놔. 아,
1: 브라이언 미쳤니? 데이비드 목탄 미를 왜 잡고 그래?
2: 이거 놔라니까.
1: 미쳤어.
0: 자, 이놈이 날 쳤어? 야, 이
1: 그만해.
2: 이 자식이. 이 자식이.
1: 그만하라니까.
2: 마을이 위험해요. 내 세팅지 숨어요.
1: 그만해 브라이언, 제발.
0: 이 자식 이거 가만 안 둬.
2: 더러운 놈아.
3: 순간 브라이언이 장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고 내동댕이 치려 했다. 장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식탁 모서리를 움켜잡았다. 바로 그때 브라이언이 장을 밀었고 그만 장의 손이 미끄러져 마거릿을 깔고 넘어졌다.
2: 마거릿! 마거릿! 마거릿! 눈 좀 떠봐요! 제발!
3: 몇 번을 불러도 마거릿은 눈을 뜨지 않았다. 장은 마거릿의 상체를 들어안았다. 마거릿은 일그러진 얼굴로 살짝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마거릿은 숨을 쉬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사방이 고요했다.

0: 너가 죽였어.
1: 아니, 브라이언, 네가 죽였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0: 불법 체류자가 경찰을 부르시게?
1: 내 인생은 여기서 종쳤어. 앞으로는 강제 추방될 일밖에 없으니까 더 잃을 것도 없어. 근데 난 추방이 되더라도 경찰관한테 네가 마고렛을 죽였다고 사실대로 다 말할 거야.
0: 경찰이 불법 체류자의 말을 믿을까?
1: 술 취한 니놈 말고는 내 말을 믿겠지.
0: 에이씨, 나는 그냥 미쳤을 뿐인데.
2: 브라이언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비로소 브라이언은 마고릿의 죽음을 실감했다.

0: 위험한 것 같았다. 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브라이언 말대로 신고한다 해도 경찰이 불법 체류자의 말은 믿을 리 없었다. 브라이언이 술에 취했다고 하나 마거릿의 아들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은 브라이언의 말을 믿을 게 뻔했다.
1: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2: 저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걸로. 연말에 병원에도 다녀왔으니까.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 너도 봤잖아. 어? 이거 실수야, 실수.
1: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2: 네가 날 도와주면 나도 네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줄게.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도 안 할 거고, 사기 결혼이란 얘긴 힙도 뻥긋 안 할게.
3: 지금 놔!
2: 제발, 데이비드! 제발!
0: 장이 어깨를 휙 돌리며 뿌리치자 브라이언은 두 손으로 장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수갑이 채워진 것처럼 떼내려 해도 브라이언은 놓아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제껏 브라이언에게 당한 것을 돌려주면 됐다. 하지만 장은 끝끝내 브라이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잠시 뒤 브라이언은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0: 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남자가 창문에 서 있었다. 염색한 머리칼은 밝은 갈색으로 변해 피부색과 묘하게 어울렸다.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가이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마거릿이 죽고 없어도 거리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났지만 더 이상 요인은 밀려오지 않았다. 무덤 속처럼 집이 아늑하고 편했다. 데이지조차 한국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한국에 도착한 데이지는 꼭 한밤 문자를 보내왔다.
1: 나 한국에서 가방 디자이너 다시 도전해보려고. 요즘 한국산 가방 케이백이 인기라 찾는 사람 많대. 다리 다친 건 치료받을 거야. 한국은 의료보험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 인수 씨도 잘 살기를. 안녕.
0: 장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폴로를 바닥에 내려놓고 방안을 산책했다. 10분간 방안 산책을 하고 나자 이마에 땀이 맺히면서 크로넛이 떠올랐다.
2: 브라이언.
3: 왜 또?
2: 나 크로넛 좀 사다 줘.
3: 맨날 나한테 시켜.
2: 실험 말고.
3: 알았어. 사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저 그리고 메리가 데이비드 덕분에 화해했다고? 언제 밥 같이 먹잔다.
2: 좋지. 메리한테도 안부 전해줘.
0: 장은 전화를 끊은 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노트북

0: 잡을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거릿이 세상을 떠난 뒤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되어버린 소설 작업을 시작했다.
1: 마거릿은 안경을 벗어 탁자 밑에 놓고 폴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2: 결혼이란 내 외로움을 상대가 안아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상대의 외로움을 내가 안아주는 것. 그래서 말인데 결혼은 세 번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 세 번?
2: 그래, 세 번. 세 번째 결혼은 황혼에 하는 거야, 나처럼. 황혼의 외로움을 결혼이 아니면 무엇으로 채우겠어? 늙고 차가운 몸뚱아리를 무엇으로 채우겠냐고.
1: 73세 백인 여성 마거릿을 39세 불법 체류자 동양인 남성 데이비드 장이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길에 사랑이 가득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랑은 아니었다. 시작은 불법 거래 계약 결혼이었다. 뉴욕의 한복판 맨해튼에서 시작된 이 사랑이 어떻게 세 번째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73세의 백인 여성 마거릿. 그녀는 데이비드 장의 소설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0: 마거릿 배정미,
1: 장 창의문,
2: 데이지 정수연,
3: 해설 전병아,
4: 그레이스 배주원,
5: 브라이언 이승훈,
6: 존 정상일,
7: 올리버 김시우,
8: 미셸 휘트니 유하나,
9: 소장 김정훈,
10: 마이클 도어맨 백경민,
11: 장 아버지 강영호,
12: 사무엘 김용효,
13: 킴 최인일,
14: 다이아나 조은솔,
15: 장 엄마 정세연,
16: 줄리아 정다연,
17: 의사 길기철,

0: 들어서 백제 군사들의 이마에 쌍따밤을!
1: 난 더 이상 우리 유신이를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방치할 수가 없어요.
2: 바로 저곳이 신라의 수도 금성이야.
3: 신라의 화랑들은 아이돌 휴전의 인기와 화제를 몰고 다녔어요.
1: 이번 전쟁에 참전시켜주시면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4: 그래, 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중2야.

0: 562년 신라의 노장 이사부가 대가야를 정벌할 때 질풍노도의 나이에 걸맞는 공격력으로 신라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다함은
1: 화랑사다함 귀하는 다른 연령층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공격력으로 승리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짐이 직접 표창한다.
2: 감사합니다.
3: 두 손으로 받아요. 표창장 1년번호 확인 꼭 하고.
0: 진흥왕이 직접 시상하는 표창장과 함께
1: 포상품으로는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가야인 300명과 곧 공항이 들어설 지역의 부지를 하소한다.
4: 샤다함! 샤다함!
3: 자, 두 손으로 받아야지.
0: 하지만 포상품으로 받은 가야인 300여 명에게 사다함은
2: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당신들도 나처럼 모두 자유인이야.
0: 신라 양민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준 사다함은 또 다른 포상품인 토지를
5: 야, 이거 내 토지야?
6: 이건 내 거야?
5: 아니야, 내 거야!
2: 싸우지 말고 똑바로 나눠 가죠. 정확하게.
5: 어?
0: 가야 정벌에 참여했던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양도한다.
7: 아이고, 아까운 땅을 그...
8: 그 나이에 재물과 명예를 탐하면 그것도 정상은 아니지.
7: 아이, 어쨌든 우리 신라에 하늘에서 큰 별을 내리셨어. 별!
8: 응, 정상은 아니지.

0: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주고 싶은 남자, 캠핑장에서 함께 불멍 때리고픈 남자, 꼬시고픈 꼬픈 남자, 모든 인기 투표에서
1: 역시 사다함이야.
2: 역시 사다함이야.
3: 역시 사다함이야.
0: 모든 인기 차트에서 1위를 찍으며 신라 전역을 뒤흔들었던 국민 남동생 사다함. 그러나
4: 무관랑.
0: 무관랑? 어린 나이에 중병에 걸린 사다함의 소울메이트, 절친인 무관랑 되시겠다.
4: 눈 떠. 뜨란 말이야. 무관랑.

0: 출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친구 무관낭. 영혼의 단짝을 잃은 사다함은 일주일 내내 사나운 들짐승처럼 포효했고.
1: 무관낭, 야, 같이 가. 무관낭,
2: 야, 여기.
0: 무관낭의 뒤를 따라.
1: 무관낭.
3: 우리 예전처럼 항상 함께 있자.
0: 1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죽음에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사랑하는 팬들의 곁을 떠나간 사다함.
4: 사다함, 나도 화랑 사다함과 같이 천명의 낭도를 이끄는

0: 카리스마 쩌는 화랑이 될 거야.
1: 화랑의 레전드, 스타 화랑의 시조새, 원조 아이돌 사다함의 이름을
0: 사다함.
1: 야, 문신을 그렇게 정으로, 야, 가슴에 새기는 김유신.

0: 성골과 진골 출신의 우수한 청소년들만 입문이 가능했던 신라 최고의 청소년 수련단체 화랑이 되기로 결심한 김유신은 각종 무술을 기본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1: 아유 따끔따끔하죠. 그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시는 거예요 고객님. 조금만 참으세요 고객님. 야 아파요.
0: 화랑의 선발 조건 중에 기본이자 필수였던 외모, 경락,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오일 마사지 등등 각 전문샵의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히 외모를 관리한 김유신은
1: 화랑 김유신
0: 15세 나이에 꿈에 그리던 화랑으로 선발된다. 지금으로 따지면 딱 중학교 2학년? 그러나 당시 15이란 나이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인으로 인정되는 연령이었다.
2: 자, 저기 보자. 자, 하나, 둘, 셋.
3: 김치.
0: 사관학교 생도복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화랑 유니폼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인증샷을 남기는 김유신.

0: 단무지 좀 먹으면
1: 하나씩 먹어.
2: 화랑 입문을 축하하며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김유신과 그 가족들.
1: 유신아, 탕수육도 먹어. 이제 찹쌀 탕수육이야.
3: 네, 아버지.
0: 아이고, 이가 갱년기인가? 왜 툭하면 눈시울을 붉히고 그래?
1: 우리 유신이가 화랑이 되게 자랑스러워서 그래. 너는 금관 가야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가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운 가야의 깃발 아래 가야와 민족의
2: 금관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후손으로 금관 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회의 증손인 김유신. 자, 금관 가야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당연히 응?
0: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정, 응? 니네 아빠 쪽으로는 깡글이 있고 오직 외가, 외가의 혈통만 기억해. 알았지? 응?
2: 금관 가야 왕족의 혈통과 신라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찐 100% 순수 로얄 혈통만을 이어받았던 김유신. 그러나, 응? 문제는,
1: 유신이가 신라의 화랑 유니폼을 입고는 있지만 얘는 엄연히 가야의 후손이야.
0: 가야의 후손이란 사실이 우리 유신이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1: 이 사람이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아?
3: 증조 할아버지께서 싸우지 않고 신라에 백기투항을 한 건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0: 어쨌든 넌 누가 뭐래도 신라이냐. 신라에서 성공을 하려면 네 외할아버지가 정복군주 진흥왕의 친동생이라는 사실과 네 엄마, 응? 네 엄마가 이 나라 왕의 오촌 고모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
4: 얘 가야의 후손이야.
0: 신라 왕신의 후손입니다.
4: 가야.
0: 신라.
4: 가야.
0: 신라.
4: 가야.
0: 신라.
2: 가야인이면서 동시에 신라인, 신라인이면서 가야인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타고 나서 신라의 화랑이 된 김유신. 신라의 화랑 밑에는 그들을 따르는 낭도들이 있었다. 성골 진골이 아닌 육두품 이하의 신분으로 이루어졌던 낭도들은 각자
0: 씨름판의 레전드 강라인,
5: 국민 MC 유라인,
6: 강남 건물주 서라인.
2: 장래가 촉망되는 화랑을 선택해 줄을 섰고 자신의 화랑이 성공을 하면 걷기만 걷게 해줄게요. 함께 꽃길을 걸으며 패밀리의 구성원으로 평생을 함께했다.
3: 우리 향도의 이름은 용화향도라고 한다.
2: 각강의 화랑은 팀명이 있었는데 김유신은
3: 용화향도.
2: 자신의 팀명을 용화향도라고 결정한다. 용화향도란 미륵을 쫓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다분히 불교 친화적인 팀명이었다.
7: 용화향도!
8: 용화!
7: 향도!
8: 용화!

0: 화랑한 자신의 팀을 이끌고 전국의 명수만을 골라 국토를 순례하며 나라사랑 정신과 함께
1: 정신! 일도! 사사! 불성! 정신! 일도! 사사! 불성!
0: 무술을 연마하는 한편 팀워크를 키우기 위한 지옥 훈련을 계속했다.
2: 화랑 김자연 다녀감.
3: 화랑 조민수 왔다 감.
4: 나도 갔다 감 이게 아닌가?
0: 하하, 고목 바위 등에 자연을 좀 훼손하면서 곳곳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던 어린 화랑 생도들.

0: 정우, 김자연 출연함.
1: 호랑, 화랑, 성우, 이병호 출연함.
2: 상장 사타함.
3: 상을 주는 사람보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흥왕 박영재였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울림 산림욕장을 찾아갑니다. 지난 2020년에 개장한 울림 산림욕장은 진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첨찰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숙소가 있는 휴양림과는 달리 하루 또는 반나절 일정으로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숲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울러 울림 산림욕장 근처에는 진도를 대표하는 문화명소 가운데 하나인 울림산방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자연 친화형으로 조성되어 있는 울림 산림욕장은 약 30헥타르의 넓은 편백나무 숲 안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울림 산림욕장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천리 무장의 숲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욕장이 있는 곳이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고요. 이 산림욕장 안에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의 숲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울림 산림욕장에 조성되어 있는 탐방로의 전체 길이는 1.8km인데요. 이 가운데 1.3km 구간은 무장의 숲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울림 산림욕장 무장의 숲길의 명물 가운데 하나는 편백나무숲 곳곳에 지어놓은 트리하우스들입니다. 트리하우스는 말 그대로 나무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을 가리키는데요. 울림 산림욕장 무장의 숲길에 있는 트리하우스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울림 산림욕장 무장의 숲길을 걸은 후에는 주차장 아래에 있는 놀이터도 잠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이터에는 나무로 만든 시소, 그네, 외나무다리 등이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 암벽 체험장과 모래 체험장,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살짝 휘어진 원통형 미끄럼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이터 한쪽에 커다란 연필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조형물은 알록달록한 색상의 연필 아홉 자루가 붙어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연필 조형물을 볼 때마다 동심과 학구열이 동시에 일어나곤 합니다. 울림 산림욕장 근처에 있는 울림 산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울림 산방은 남하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1857년에 처음 지은 화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남하는 시, 서, 화, 즉 시와 글씨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화와 반대되는 북화는 채색과 장식성에 치중한 직업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림산방이라는 이름은 소치 허련의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지어줬는데요. 이 울림산방에는 아침과 저녁에 피어오르는 안개가 마치 구름이 숲을 이룬 것 같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추사 김정희가 봤던 그 구름숲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빠듯한 일정 때문에 그 신비스러운 모습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울림산방은 허련의 아들인 미산 허영, 손자인 남농 허건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허씨들은 빗자루만 들어도 명필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울림산방은 남농 허건이 1982년에 옛 모습대로 복원했는데요. 복원을 할 당시에 소치 허련이 부채에 그려놓은 옛 울림산방 모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울림산방에는 현대식으로 지은 소치 기념관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허씨 일가의 주옥 같은 작품과 수석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울림 산림욕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입니다. 소프라노 안예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을 소프라노 아니에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 이름이 좀 어렵죠? 가임기 여성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생리가 너무 불규칙할 때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몇 달씩 생리를 안 하기도 하는데 초음파로 보면 난소에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난포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낭 난소 증후군인 거죠. 원인으로 호르몬과 내분비 대사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은 질환 중 하나가 다낭 난소 증후군입니다. 산부인과 질환이긴 하지만 원인을 생각할 때 대사 질환으로도 지적이 되는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금지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은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질환이기보다 증상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1: 네. 다낭 난소 증후군은 단일한 원인이나 정태 생리를 가진 분리된 특정 내분비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증후군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특정 검사나 단일 증후만으로 확진을 할 수 없고요. 네. 만성 무배란이나 고안드로겐증 등 여러 징후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질적인 장애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명언

0: 심각한 내분비 질환들을 먼저 배제하는 배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원칙인 그런 병입니다.
1: 네. 그런데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데요. 가임기 여성들에게 위험이 높은가요?
0: 네,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은 유병률이 최대 10% 전후까지 보고되는 사실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1: 네. 비교적 흔한 질환인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럼에도 잘 모르지 않나요? 질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0: 이 다낭난소증후군은 특히 이제 만성적인 무배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가장 명백하고 보편적인 장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증후군이 진단조차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다낭성 모양의 난소 소견 자체가 사실은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정상 여성의 최대 3분의 1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1: 네.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다낭 난소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게 뭐 생리 불순부터 당뇨, 지방간까지 증상으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0: 의학적으로 이 상태는 여성 호르몬이 사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정상 주기와 달리
1: 네.
0: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성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성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변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상 상태에 갇혀버린 내분비 장애를 의미합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이게 작은 낭종 형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난소 또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는 건가요?
0: 네,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하 수체라고 하는 뇌의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1: 네.
0: 뇌하 수체에서 비정상적인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배란을 위해 꼭 분비가 특정 시기에 돼야 되는데요.
1: 네.
0: 이것의 자극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과잉 인슐린이 또 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1: 네.
0: 이러한 시너지에 의해서 난소의 특정 세포, 그 특정 세포 이름은 태카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를 강하게 자극을 해서 남성 호르몬 생산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난소에서 난포의 성숙을 근본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난포가 생리를 시작하고 배란이 될 때까지 한 14일 정도 동안 서서히 자라서 배란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끝까지 자라지 못해서 2에서 10mm 정도 굉장히 작은 크기의 작은 난포 낭종 상태로 성장이 중지된 채 난소에 계속 축적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0: 네, 네 맞습니다. 국소적으로 이렇게 난소의 높은 농도의 안드로겐은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될 수 없는 훨씬 강력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효소의 활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에스트로겐성 난포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배란을 못하게 되고 뭐 난임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결국은 다낭 난소 증후군은 우리가 배란이 잘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뭐 인슐린 이상의 부작용이나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게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배란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 근본 원인은 이 배란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혈중에 너무 높은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안드로겐 과다 생산이 서로를 중폭시키는 악순환의 굴레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 과잉으로 생산된 인슐린이 안드로겐 생산을 또 촉진하고요. 이 간에서 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하는 단백질 생성을 억제시키고 따라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안드로겐이 증가하고 또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이러한 증폭적인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는 병입니다.
1: 여러 증상도 그렇고 저 말씀을 들으니까 단항 난소증후군의 기전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이 기전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이 단항 난소증후군의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여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병태 생리는 내분비, 대산, 유전, 수성유전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모두 얽혀서 작용이 되는 그런 다인성 기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과 같이 수많은 유전적 변이 그리고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전신적인 복합장애로 보셔야 됩니다.
1: 네. 이게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 건가요?
0: 네.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서 단항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질환은 말씀드린 대로 뭐 단순 무월경, 뭐 무배란 이런 월경 주기 이상을 넘어서 예, 환자분들의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1: 네.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0: 네. 이 단항 난소 증후군 환자의 최대 35%는 포도당 내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 10%는 40세 이전에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고 동년배 여성에 의해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약 4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당뇨병 위험도 높고 대사 질환의 위험뿐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이것이 뭐 당뇨병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상 지질 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중성 지방이 높다거나 이러한 문제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몸의 전신에 만성적인 염증, 그리고 고혈압, 추가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같은 전체적인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도 함께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환자분들한테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부정출혈을 비롯해서 배란도 잘 안 되고 이제 무월경에 난임 또 우울감의 위험도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난임을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10대 분들이 오시면 특히 다모증이나 여드름 같은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은 이게 불안, 타인에 비해서 조금 외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단항 난소증후군의 위험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세요.
0: 네. 그게 세 가지 축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일단 월경 이상입니다. 가장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는 원인 그 증상이 될 텐데요.
1: 네.
0: 일단 1년에 8회 미만의 생리를 하는 희발 월경이 있으신 분, 그리고 생리를 아예 안 하는 분, 무월경이 있으신 분은 병원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드로겐 과다 증상,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되는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것들로는 얼굴이나 몸에 이제 털이 굵게 나는 다모증, 그리고 볼주 위에 심한 여드름, 그리고 정수리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탈모증 등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초음파나 이런 추가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사 증후군에 대한 검사들, 그러니까 비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뒷목이나 겨드랑이에 검고 벨벳 같은 피부 착색 같은 게 있으시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초음파도 말씀하셨는데요.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저희가 이제 확립된 진단 기준이 있는데 네. 그 진단 기준은 로테르담 진단 기준이라고 저희가 명명 불리고요.
1: 네.
0: 이 진단 기준은 총 세 가지 증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다낭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합니다.
1: 네.
0: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희달월경 또는 무월경. 두 번째는 임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안드로겐 혈증이 있는 경우
1: 네.
0: 혹은 생화학적으로 그러니까 피검사를 통해서 남성호르몬 과다가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상 다낭성 모양의 난소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시면 다낭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요.
1: 네.
0: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내분비 질환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으로는 갑상선 기능 이상
1: 네.
0: 혹은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 어떤 특정 상황들이 있는데요.
1: 네.
0: 그러한 혈액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진단 기준이 있는 건데 일단 초음파 검사나 피검사를 하면 되는 거네요?
0: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이제 여드름이 많지는 않은지 탈모는 없으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리 불순이 어떻게 있으신지를 보게 됩니다.
1: 네. 치료는 어떻습니까? 원인 치료가 우선일 것 같기도 한데요.
0: 일단 이 다낭난소 증후군의 치료는 이것을 완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현재 환자가 말하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네.
0: 난임이 문제면 난임을, 다모증, 여드름, 뭐 비정상 자궁 출혈 같은 것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평생에 걸친 궁극적으로는 대사적인 후유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만 혹은 과체중인 분들이 많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환자분들에게 식이요법 혹은 운동을 통해서 약 2에서 5% 정도만의 소량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극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그로 인해 대란이 회복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큰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생명과 연관되는 질환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을 비롯해서 조금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0: 다낭난소 증후군은 이 생명과 당장 직결되는 응급 질환이 아니고 또 뭐 큰 수술로 단번에 해결되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의 의지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오랜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과 안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은 질환 중 하나인 다낭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금지연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초의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일 때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섭취한 음식물에 독성 물질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식중독과 장염, 의심 증상과 회복을 위한 대처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제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식중독이나 장염이요. 계절에 제한적인 건 아니죠? 사계절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사계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0: 네.
1: 예, 아무래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우리가 실온에 음식을 잠깐 놔둬도 이제 쉽게 상하고 세균은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면 굉장히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0: 네.
1: 세균이 증식하면서 세균 자체의 증식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0: 물질들을 네. 함께 음식물에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한 음식을 드셨을 때 이렇게 음식이 상했다 이렇게 음식이 변한 것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네. 또 세균에 의한 어떤 독성 이런 것들이 음식물에 포함이 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드시게 되면 이제 세균성 식중독 그러니까 세균 자체에 대한 감염 위험도 있지만 상한 음식에서 나오는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여러 가지 증상과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좀 날씨가 추우니까 음식이 실온에 놔둬도 세균이 이렇게 증식하는 속도가 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겨울철이라고 해도 따뜻한 실내에서는 바이러스 증식이 여전히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실내도 이제 식중독 위험이 이제 증가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장염이 크게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별로 봤을 때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균 부패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많고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비중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도 분명한 일일 텐데요. 식중독과 장염은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나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네, 대부분 이제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좀 두 가지가 다른데 장염은 이제 장에 생긴 모든 염증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감염. 특히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이제 장애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원인으로 어떤 염증성 장질환 장애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 장애 혈액을 공급해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허혈성 장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장에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이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 이 질환 또 전신 증상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중독 우리가 이제 뭘 먹어서 특히 이제 드시는 거는 이제 음식이나 또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인성 식품매개 질환 이렇게 좀 어렵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식중독은 이제 장염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식중독이나 장염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뭐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상을 봤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진이나 또 신체 진찰 검사 소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식중독은 이제 장염의 한 종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증상이 비슷해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중독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식중독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0: 네, 아무래도 이제 부패된 음식을 통한 어떤 독성 물질의 섭취 이것 때문에 일단은 드시고 나서 이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위나 장에서 이거 좀 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구토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좀 하부 위장관까지 음식물이 내려간 경우에는 이제 설사를 하게 되고 좀 안 좋은 걸 먹었다라는 신호로 이제 복통, 배가 아프고 구토와 설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흔한 증상이 되겠고 또 때로는 이제 발열, 열이 나고 특히 이제 세균이 이제 장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복통과 더불어서 이제 발열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세균 감염이 면역력이 약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간이나 콩팥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장의 어떤 건강

0: 보면 장 점막의 방어 능력이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장에 쉽게 염증이 빠르게 진행되면은 그것이 이제 장에서 다른 기관까지 세균이 퍼져나가는 폐혈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은 이렇게 혈압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기 부전이 함께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구토와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은 특히 이제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입이나 또 항문으로 닫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부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는데요. 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밖과 계속 소통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피부처럼 또 아니면 호흡기처럼 끊임없이 외부에 물질들과 접촉하지만 또 필요한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또 음식과 수분을 드시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하고 또 배출하는 이런 또 필수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다양한 몸에 좋은 물질도 있지만 몸에 해로운 물질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이것을 이제 또 잘 감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거나 이제 혀로 맛을 봐서 어느 정도 감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위장관에서 이러한 세균의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 병원체를 배출하려는 반응이 우리가 이제 구토나 설사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빨리 배출하는 게 좋겠다.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다면 이런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들을 볼 때 1차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흔히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막 토하고 설사하는데 또 물을 먹어도 되나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중독이나 장염에서 이러한 감염이나 증상 자체보다 탈수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탈수로 인해서 혈압 저하라든지 콩팥 기능 저하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중독 때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마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입으로 드시면 제일 좋고 너무 구토가 심하고 물을 드시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수액을 맞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탈수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일단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탕물이나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방법일까요?
0: 네, 우선 뭐 맹물 자체보다는 약간의 설탕이나 소금이 있는 게 수분 공급에 더 유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농도 조절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 그렇겠네요.
0: 네, 오히려 이러한 설사나 구토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국에서는 경구수액제제를 또 팔기도 해서 이렇게 한 포씩 물에 1리터 이렇게 타 먹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그 굉장히 그 적은 농도의 포도당과 나트륨이 함께 있는 용액이 단순 물보다는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습니다.
1: 네,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장염은 어떨까요? 장염의 원인이 대부분 바이러스라서 바이러스성 장염으로도 불리는데요. 잠복기가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장염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감기와 또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에 생기는 것이 우리가 감기라고 한다면은 이 바이러스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 때처럼 일단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증상이 생긴다기보다 들어와서 또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 개체 수가 증가하고 또

0: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비로소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흔히 이제 바이러스별로 약간 잠복기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잠복기를 보고 있고
1: 네.
0: 또 로타바이러스는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후에 이러한 바이러스 장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은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장염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1: 네.
0: 물론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도 이제 바이러스 장염 바이러스가 오염된 음식을 특히 이제 날로 드셨을 때 또 아니면 그런 음식을 조리한 주방 도구 칼이나 도마 손을 통해서 또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직접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함께 쓰면서 화장실에 있는 그런 장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손 접촉을 통해서 걸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환자들이 사용했던 뭐 수건이나 뭐 문 손잡이 또 아이들끼리 사용하는 뭐 장난감 또 그런 아이들 혈산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에 어떤 그런 분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묻는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연쇄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바이러스 배출은 주로 우리가 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설사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남아 있는 바이러스는 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도 계속 위생 관리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또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있고 콩팥 기능이 안 좋다든지 그럼 이제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또 우리 체내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탈수가 돼도 쉽게 저혈압이라든지 또 저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 콩팥 기능의 저하라든지 혈압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증상이 심해지고 그만큼 회복도 지연되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먹는 약으로 치료가 좀 어렵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하나 식중독, 장염과 별개로 배탈도 있잖아요. 배탈도 설사를 유발하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탈하게 되면 역시 좀 광범위한 개념으로 모든 이제 소화기 증상, 배 아프고 소화하고 설사하고 그러면 일단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배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원인으로 배탈이 난 원인이 뭐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사람과 접촉해서 옮아서 생기는 이런 바이러스 장염도 배탈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다양한 소화기 기능 이상 예를 들면은 또 장이 좀 예민해가지고 또 위가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소화기 기능이 좀 갑자기 떨어져서 체한다든지 아니면 장 운동이 이제 너무 빨라져서 설사가 난다든지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러한 장의 신경의 문제 때문에 또 배탈이나 설사가 생기는 분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원인들 뭐 담낭염이나 충수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질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제 복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렇게 담낭이나 충수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염증이 점점 고름이 커지면서 통증이라든지 다른 동반 증상이 심해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은 초기에는 뭐 우리가 이러한 질환도 처음에 배탈처럼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가장 또 좀 수술이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장폐색, 장이 막히는 건데 장이 뭐 이렇게 꼬이거나 하면서 뭐 장이 뒤틀리면서 목이 졸리면서 이제 장이 막히고 또 혈액

0: 혈관도 막히게 되면서 장액 괴사가 생기면 천공 같은 게 생긴다든지 해서 장폐색동에 또 위험한 수술이 필요한 응급질환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이 꼬이거나 막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배가 아프고 이제 토하고 이렇게 배탈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뭐 스트레스로 인한 장이 예민한 뭐 또 그 과식을 해서 뭐 이렇게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식중독이나 장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 질환들도 유사한 증상을 초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뭐 식중독, 장염 또 배탈까지 증상이 비슷해서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증상에 따라서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빨리 가는 상황은 예를 들면은 탈수가 너무 심해서 경구 수분 공급으로는 충분한 수분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전해질 검사라든지 수액 공급을 주사로 맞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세균 감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의 염증도 막 심하고 또 이제 폐혈증 위험이 있다든지 이래서 빨리 이제 배양 검사와 항생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배탈 이런 증상의 원인이 단순 식중독 장염이 아니고 뭐 충수염이나 당남염이나 이런 수술이 필요한 질환 또 장이 꼬였다든지 폐색이라든지 장의 허혈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신호는 아무래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또 뭐 심한 혈변을 본다든지 고열이 생긴다든지 이제 탈수가 심해지면서 이제 소변도 양도 줄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병원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특수 상황 오래 누워 계시고 아픈 것을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령에 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증상이 있으실 때 가급적이면 주치의에 진료를 받아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물론 이제 지사제는 설사의 어떤 강도나 빈도를 좀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뭐 식중독 장염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때 증상을 좀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제를 쓰는 것이 위험하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임의로 이제 막 함부로 드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토나 설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꾸로 추정해 봤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독성을 내보내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너무 억지로 막다 보면은 염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독소 노출이 더 많아지고 장애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너무 설사 자체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또 좀 이러한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설사를 너무 심하고 또 탈수도 심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상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열이 난다든지 또 혈변이 생기고 또 세균성 장염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 뭐 지사제 먹고 뭐 괜찮아졌네 이러고 넘기셨다가는 병을 더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설사를 억지로 멈추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식중독과 장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노느라 얼굴이 시커매졌다 에서 매는 아, 이와 어이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시커매졌다의 매는 어이를 쓰는 시커매졌다가 맞습니다. 또 아무려면 그렇고 말고, 아무러면 그렇고 말고, 이 중에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아무려면이 맞습니다. 아무려면은 아무렴의 본말인데 이것은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편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입니다. 아무려면 자네 부탁인데 들어줘야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러면은 주로 의문문에 쓰여서 잊기 어려운 경우나 상태를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반어적인 의문문으로 나타낼 때 씁니다. 아무러면 그 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같이 말이죠. 그리고 아둔한 뒤둔바리와 아둔한 뒤둔바리 중에 맞는 것은 두 번째 음절 모음으로 을을 쓰는 뒤둔발이고 이는 어리석고 둔하며 거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 소속 극단 멋진 친구들의 단원 조태한입니다. 멋진 친구들은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입니다. 저는 단원이 된 지 15년이 됐고요. 연극 공연을 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연극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특수교육 컨설팅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사가 특수교육을 편리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마련했는데요. 올해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에 있는 장애아 어린이집 76개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유아 특수교사가 현장을 찾아가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영유아의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고 초등학교 입학 전 전이교육, 가정연계방안과 학부모 상담까지 보육교사들의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집방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이정현의 와.